원래는 빌 위더스의 또 다른 히트곡이었죠. Lovely Day. 요즘 대세 R&B 뮤지션들이 함께했어요. 호세 제임스와 렐라 해서웨이의 버전으로 들었던 Lovely Day였습니다. 아침에 잘 일어나셨냐고 제가 여쭤본 게 그젠가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연휴 뒤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휴를 보내고 만약에 월요일을 보낸다 그러면은 그때 사람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엄청 높아서 특히 중년들이 이제 막 혈압도 오르고 사고율이 꽤 많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연히 닥치고 일해라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이런 얘기 사실 못했거든요. 근데 참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견뎌냈으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나라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건 맞지만 모든 걸 다 차근히 따져보니까 오히려 연휴 다음에 오는 그런 일상에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훨씬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더 조심을 해야 된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아주 들었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좀 가볍게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청소년이라 나름 편한 휴일을 보냈는데요. 역시 징검다리 출근 힘드네요. 그래도 오늘은 점심에 갈비 회식이 있어서 3시간만 잘 버텨보겠습니다. 5266님. 이런 거 좋아요. 그러니까 아예 연휴가 이어지고 이제 딱 일상이 시작되면 그날 점심이나 저녁 메뉴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로 정해두는 거야. 미리. 예,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오늘 아침 이어드릴게요.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자, 따라해보세요.
3: 4만원
2: 외계관리
4: 4만원
2: 재고관리
4: 4만원
2: 생산관리
4: 사업성도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6: 밥알 찹쌀떡의 원조.
7: 100년 앞단
6: 첨가물 없이 건강한 30년 전통
7: 100년 앞단
6: 떡 선물 세트는
7: 100년 앞단
6: 1588-5678.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4: 백조 싱크.
16: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4: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16: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라틴 그래미를 무려 26번이나 수상한 네. 참 콜롬비아가 라틴 팝의 강국이죠. 뭐 샤키라도 있고 세바스티안 야트라도 있죠. 예. 지금 방금 이 라 카미사 네그라의 주인공 후아네스가 바로 그래미를 그렇게나 라틴 그래미이지만 검은 셔츠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통신사에서 진행하는 커피 무료 쿠폰에 응모했는데 꽝이에요. 그래도 뭐 응모하는 재미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뭔가 재밌는 5월을 기대합니다. 김명희님. 네. 저희들 뭐 진행하는 코너 많이 있으니까 혹시 좋은 소식이 전달될 수도 있죠. 자취하는 딸아이가 월세가 부담스럽다고 집에 다시 들어오겠대요. 요즘 캥거루족이 많다는데 우리 집엔 벌써 둘이나 있어요. 하여간 유행하는 건 다 하려고 하는 연서, 진서. 너네 5월 8일 어버이날인 건 알고 있니? 광민정님. 들어오겠다는 딸아이가 뭐 무조건 또 싫지는 않으신 느낌인데 예, 또 언젠간 또 다 다시 또 자리 팔 테니까 같이 있는 동안 많이 사랑해 주시죠. 광민정님 얘기였고요. 뒤뜰에 머위 뜯으러 나오신 9336님이 아 이거 사진까지 이렇게 머위 예. 내가 맛있는 머위 나물로 변신 시켜줄 예정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자 노래는 그쵸 들어야죠. 데이브레이크 신곡만 있는 게 아니니까 드립다가 말 아니고 오늘은 푸르게 준비했습니다.

네, 볼빨간 사춘기 나를 봄으로 데려가 였습니다. 봄의 한가운데 있는데 여름이 조금만 늦게 왔으면. 네. 육아휴직 하셨다가 5월에 복직을 하신 0569님, 육아 중에 상디 목소리 듣는 게 큰 힘이 되었거든요. 복직도 잘 적응해 보겠습니다. 나의 육아 메이트가 이젠 출근 메이트가 되었어요. 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오늘 아침을 계속 청취해 주시고요. 노래는 익스트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More Than Words.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섭티콘 3단지 명함 다 있어.
3: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7: 판매사 주시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8: 2026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12개국에서 진행되는 30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입니다.
9: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s. 최근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도입된 계좌 정지 제도를 이걸 또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해서 계좌 지급 정지 해제 대가를 요구하는 통장 협박, 사적 보복을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막는 통장 묶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신청을 해도 별도의 처리 기한이 없어가지고 몇 달 동안 금융거래를 못하는 억울한 상황을 겪어야 했죠. 근데 앞으로는 이 신청을 하면 5일 안에 정지 해제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절차 표준화에 나섰는데 제출해야 하는 소명 자료도 최소한으로 하고 입금된 게 소액이고 또 과거에 지급 정지 이력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입금액만 묶어두고 입출금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출처를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다면 절대 건들지 마시고 바로 금융사에 연락해서 반환 의사 밝히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본인 소신껏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젊은 층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4명 중에 1명,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2위를 차지했고요. 가장 큰 이유가 관심이 없어서라고 하는데 고령화 시대에 종교 인구는 나이대도 올라가는 건 뭐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 아닐까 싶지만 또 그만큼 젊게 사니까 젊은 친구들이 종교를 갖기엔 아직 뭐 시간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을 위해서 매일 견과류 꾸준히 드시는 아침 가족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 마카다미아, 건과류만 해도 종류가 이렇게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영양 면에서 아몬드를 가장 추천했다고 합니다. 아몬드 한 줌, 약 한 28g 정도를 기준으로 단백질이 6g이나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운동에 도움이 되고요. 또 착한 지방으로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근데 칼로리가 조금 높아서 이걸 뭐 하루에 20알 이상 먹는 거는 권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네, 취향껏 적당량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인데요. 아몬드 하면 떠오르는 미술 작품이 하나 있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드리운 꽃봉오리가 만개한 나뭇가지를 그린 꽃피는 아몬드 나무라는 네, 바로 이 화가가 그린 유화인데요. 태어난 조카에게 준 첫 선물이자 37년 인생 그의 마지막 봄에 그린 꽃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네덜란드 후기 인상주의 화가 이 사람. 사실 이분의 꽃은 해바라기가 더 유명하지만 네, 이 화가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로 문자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커피 쿠폰 또 5장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힌트 속 대놓고 드립니다. 빈센트 돈 맥클린.

자, 대놓고 드린 정답. 네. 고흐. 근데 뭐 빈센트 반 고흐도 아니에요. 돈 맥클린의 노래 듣는 동안 네, 많은 분들께서 맞춰주셨는데 사실 여기서 이 화가의 이런 이력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덜란드 후기 인상주의 화가 누굴까요? 그러면 예, 여러 명 또 뭐 마네도 있고 뭐 모네도 떠오르고 예, 아무튼 반 고흐 오늘의 주인공이셨습니다. 유산균 세트와 커피 받으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한강을 저녁 때 걷는데 러닝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혼자 뛰는 분, 함께 뛰는 분, 또 그 속에 반려견과 함께 뛰는 분을 봤는데 작고 하얀 털을 날리며 귀여운 발로 정말 신나게 뛰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자꾸 생각이 나요. 보는 사람도 기분 좋아지는 풍경이었습니다. 0715님. 매일 아침 저와 막둥이 셋째, 둘째 누나 초등학교 바래다주고 돌아와서 아파트 주변을 한 시간씩 산책하고 집에 돌아와요. 막둥이가 애착 인형 갖고 쉬는 동안 저는 탄수화물을 쉴 새 없이 섭취하고 커피를 원샷하네요. 몸은 고되지만 사랑스런 막내들 미소를 보며 힘내봅니다. 1841님. 뭐 그래도 산책을 한 시간씩이나 하시니까 네, 건강하시고요. 자,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심현보예요. 사랑은 그런 것.

적재의 음성이었습니다. 낭만 그 밤. 9245님 시무룩하고 눈물 맺힌 얼굴로 어린이집에 들어가던 아기가 21개월이 되니 선생님 실제 발음은 딴땜미에 가깝지만 딴땜미 만난다고 내복 입고 신발 신고 빨리 나가세요. 천천히 컸으면 하는 마음과 기특한 마음이 공존하는 그런 날입니다. 내가 더 엄마가 더 좋아, 떤땜미미 더 좋아. 떤땜님 그러면 쿠쿵 다크서클. 자, 농담이었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파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파이.
5: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스마트하게 달리고,
9: 기름값 걱정 날리고,
8: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9: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8: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9: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4: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림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자, 5월 6일 수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노래 듣고 2부 정리하겠습니다. 자넷 잭슨이에요. 곧 마이클도 개봉할 텐데, 예. 동생 자넷입니다. 자넷 잭슨의 All For You.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후의 시작은 정오의 희망곡과 함께 정오의 희망곡 최다원입니다. 정오의 희망곡은 평일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합니다. 월요일은 원디 마음대로 내는 퀴즈 오락시간 원디 마음대로 퀴즈. 화요일은 코미디언 최재원과 함께하는 정의 고민상담소 고민 그럴만두 하지. 지루한 수요일을 특별한 수요일로 만들어드립니다. 꿀보이스 가수와 함께하는 심쿵라.

0: 라이브. 목요일엔 가수 이광석이 직접 고른 주제로 감미로운 라이브 함께 들어요. 이광석의 이 노래. 신나는 금요일 불금요정과 함께 수다 떠는 최선의 TMI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으로 꽉 채운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원디랑 함께 해주실 거죠? 정오엔 원디랑.
1: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데이터처.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오늘은 갑자기 생각난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She Blinded Me With Science라는 곡으로 정말 이 빌보드계를 발칵 놀라게 했던 영국 출신 괴짜 뮤지션이에요. 왜 괴짜라고 표현을 드리냐면 그 She Blinded Me With Science가 거기서의 컨셉이 약간 미치광이 과학자가 노래를 하는 그런 컨셉이었고 거기에 아주 그 애절하게 흐르는 코러스가 바로 류이치 사카모토의 당시 아내였던 야노 아키코라는 뮤지션이 코러스를 맡아서 이래저래 화제가 됐던 그 곡의 주인공인데요. 이분은 지금도 뭐 꾸준히 전자음악, 일렉트로닉 음악에서 열심히 작업물을 보여내고 계시고 제가 버클리 재학 당시에 그 버클리 퍼포먼스 센터라는 극장에서 이분의 아주 귀한 공연을 볼 수가 있었는데 당시 되게 냉정하고 무서웠던 저의 담당 교수님이 버선발로 마중물 나가서 반갑게 악수를 하는 모습에 야 이분도 이렇게 팬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연휴 끝에 오는 또 일하는 날이라 좀 뭐 잔인한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 노래 제목이 크루얼이거든요. 서늘한 매력이 있는 토마스 돌비의 노래 오늘 생각난 곡으로 선곡해봤습니다.

0: 해놨다.
1: 샤브올데이 모델 김호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들으신 곡은 세일러송. 이름으로 봐서는 이탈리아 출신인가? 이탈리아 뮤지션 중에 보통 지지, G-I-G-I를 쓰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뉴저지 출신, 미국 출신 뮤지션이요. 지지 페레스. 성도 예, 이쪽, 남미 쪽 같고. 하지만 활동은 미국에서 하고 있는 지지 페레스의 세일러송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출근길 버스에서 제 가방이랑 똑같은 가방을 들고 있는 분을 봤어요. 이거 나름 해외 직구한 레어템인데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가방 보다가 서로 눈이 마주쳐서 둘이 무언의 신호, 뭘 좀 아시네요? 를 보내봤습니다. 7942님 속으로 조금 약간 어? 뭐지? 라는 기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반가움도 있고 예, 진짜 뭐 좋게 생각하면 뭘 좀 아시는군 할 수 있고 아 이거 또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버티게 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예, 남편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또 신청곡도 그래서 김동률의 목소리로 감사를 신청하셨는데요 네 쾌차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정열 그대 고운 내 사랑, 앞서 김동률의 감사 이어드렸습니다. 40대 직장인이라고 밝히신 6385님, 저 요즘 골프에 푹 빠져 있습니다. 나이스 샷 외치는 재미, 은근 중독성이 있어요. 여기 나이 숫자 보통 발음 안 하잖아요. 요새는 하시나? 네, 좋은 스코어 올리시기를 응원하면서 아이콘의 취향 저격 듣습니다.

아이콘의 취향 저격 듣고 왔습니다. 0715님은 아이와 함께 오일 파스텔로 고양이를 그려봤습니다. 스케치를 먼저 하고 오일 파스텔을 칠했는데 마음은 새침한 고양이를 완성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그린 그림은 둔한 듯 맹한 듯한 고양이라서 아이하고 한참 웃다가 AI한테 문제점을 물어보니까 눈 위치가 너무 위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부러 사진을 한번 보내주실 만도 한데 사진을 안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미대 오빠로서 한마디 드리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눈의 위치를 계란을 하나 생각할 때 눈이 어디쯤에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보통 약간 계란이 있으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에 눈이 있을 거라고들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 머리 때문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계란으로 치면 딱 계란을 세로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에 눈을 그려놓으면 얼추 사람, 고양이 다 그렇게 눈의 위치가 우리가 생각보다 좀 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그렇게 새침한 고양이 눈끝을 조금 올리시면 새침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황선정님의 신청곡 이어드릴게요. 스윗박스입니다. Life is cool.

0: 넘어.
1: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2: 자, 따라해보세요. 이 카운트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5: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7: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8: 와우
7: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8: yeah.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7: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9: 인쇄는 와우 플러스
1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1: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은 이경화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남편과 말다툼을 한 뒤 5일 정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보통은 제가 먼저 말을 거는데 이번엔 저도 오기가 발동해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화가 나는 걸 꾹 참고 저녁밥을 차려줬는데 남편이 손도 안 대길래 그래? 그날부로 밥 차리는 걸 중단했죠. 그렇더라도 냉장고에 반찬이 있으니 차려 먹으면 되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쫄쫄 굶으면서 시위를 하더니 남편은 본의 아니게 다이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참고로 결혼할 때 몸무게가 75kg이었는데 현재 95kg 몸매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3kg 감량에 성공했고 80대가 될 때까지 쭉 다이어트를 하겠대요. 이번 부부싸움을 돌이켜보면 식사 준비를 안 해서 제 몸은 편했고 남편은 체중 감량에 성공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 다시 오지 않길 바라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A형 커플에 비하면 그 커플은 한 달 넘게 대화를 안 하실 근데 밥은 차려주신 걸로 아는데 참 그래도 뭐 이 사연 봐서는 알콩달콩 잘 사시는 것 같죠. 네, 화해는 진작하신 것 같고 남편이 날씬해져가는 몸이 남았으니까 일석이조가 따로 없습니다. 뭐 싸울 일 앞으로도 많겠죠. 근데 침묵이 길어서 좋을 건 없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짧게 끝내실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수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 전합니다.

Something Stupid. 로비 윌리엄스와 니콜 키드만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경화님 부부싸움 이야기와 함께 들었는데 장서연님이 우리 첫째가요 이제 좀 컸다고요. 남편하고 제가 싸우고 냉랭하면 눈치를 채갖고 어제 저녁에도 살짝 말다툼해갖고 둘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니까 남편 손이랑 제 손을 잡고 둘이 미안해 괜찮아 하고 안아줘 이러는 거 있죠. 동생이랑 싸울 때마다 제가 시키는 건데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덕분에 웃으면서 화해했습니다. 아유, 아주 현명한 자제분을 두셨네요. 예. 원래 막 너무 싸움이 많고 그러면 애들이 주눅 들어 있는데 이리 와봐 엄마 아빠도 와 둘이 미안해 괜찮아 하고 안아줘 이 정도면 뭐 이 가정은 영원히 예 든든할 것 같아요. 아내랑 화해하고 싶을 때 애교 만점 이모티콘을 골라서 보내는데요 이게 언젠가부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네요. 9217님 아니 아내가 화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어? 이모티 각서 한 10번 써놓고 이혼한 집도 있어요. 각서 이모티면 지금 잘 막은 거지 각서를 쓰다가 각서를 써도 이제 안 통하는 집도 있는데 서로 안 싸우실 방법을 더 고민하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모티 정도는 안 돼요. 안 돼. 네. 자 이승윤의 노래 5220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언덕나무

나무에 관한 노래 두 곡 들었습니다. 이승윤의 언덕나무 들려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 신지훈의 나무에 기대어 방금 들었고요. 요즘 전주국제영화제 소식 자주 들려오던데 현장에 계신 9629님 네, 영화 4편을 예매해 두셨대요. 오늘 체력 안배 잘해야 해요. 가만히 앉아서 영화 보는 것도 은근 피곤한 거 아시죠?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피곤한 거 영화 보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뷰티샵을 운영하는 82년생 아침가족입니다. 10대 때부터 함께한 라디오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요. 어제 오하윤을 틀어놓고 손님 예약 시술을 하는데 예약 손님 시술을 하는데 손님이 음악에 맞춰 발가락을 까딱까딱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같은 걸 듣고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서 아주 반갑고 흐뭇했습니다. 고백하고 싶어져서 문자 보내요. 라고 오래오래 함께해요. 라고 1982님 야, 그 마침 82년생이신데 올해 자신의 그 연도로 일부러 전화 뒷번호를 만드신 건가요? 아무튼 네, 손님 더 많이 번창하시길 응원드리면서 노래는 Maroon 5의 Memories 선곡했습니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5: 0167님, 괜찮으세요? 오늘 형편돼서 9시부터 듣고 있는데 지난주에 자전거 타다 넘어져갖고 무릎이 까지고 멍이 들었다고. 근데 혹까지 나서 아침 일찍 정형외과에 왔는데 대기줄이 어마어마해요. 좀 더 일찍 왔어야 했어요. 그래도 오하윤 들으며 기다려야겠습니다. 지금쯤은 진료를 다 보셨을지. 네. 부디 어디 금가거나 그러진 않았기를, 빨리 쾌우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자전거, 아, 이거 은근 한 번씩은 꼭 다친단 말이죠, 이게. 자, 혹시 자전거 탈 계획 있으신 분들 안전운전 하십시오, 오늘도. 자, 그러면 노래 사라 맥락클란의 Sweet Surrender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정지아입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몰아붙이기보다 매력적으로 사람들을 꼬드겨야 한다고요. 그러려면 세상의 획일적인 기준에 나를 맞추기보다 나다운 것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지성미가 있으면 백치미가 있고 균형미가 있으면 파격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당당함과 솔직함.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끄는 가장 큰 매력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행동요령입니다.
3: 나들이가 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크게 다친 어린이 10명 중 약 4명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4: 아이와 나들이 가는 길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안전입니다.
3: 어린이 승차 안전수칙 알아볼까요?
4: 안 돼, 안 돼. 시후 뒤에 타야지.
3: 조수석 에어백은 사고 시 아이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니 꼭 뒷좌석에 태워주세요. 7세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 연령에 맞는 제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카시트에 앉기 전 두꺼운 겉옷은 벗겨줍니다. 안전띠는 양팔을 모두 넣고 어깨띠는 어깨 중앙에, 허리띠는 골반에 위치해야 하며 꼬이거나 느슨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4: 행복한 나들이를 위한 안전 점검 약속해요.
5: MBC FM for you.
6: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7: on.
6: 경농의 스티온.
7: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6: on.
7: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6: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7: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8: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9: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11: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2: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1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4: 제가 들어드릴게요.
15: 여기 앉으세요.
1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1: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연휴에서 잘 빠져나오셨습니까? 오늘 아침 하늘이 파랗고 가로수는 초록이고 주식시장은 빨강인데 여러분 마음엔 무슨 색이 들어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영국을 대표하는 애시드 재즈 그룹이죠. 인코그니터, 뭐 펑키한 사운드, 소울, 뭐 재즈, 힙합, 뭐 모든 장르를 그냥 계속 넘나드는 감각적인 그런 사운드의 팀이에요. 인코그니터. 인코그니터, listen to the music, music, music, music. 다음 주에 내한 공연 잡혀있네요. 이 공연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청취자 가운데서. 와, 다음 주 언제냐면 5월 12일, 13일. 아, 화요일하고 수요일, 평일에 하네요. 독특하다. 화요일하고 수요일 서울에서 공연하는 인코그니토. 14년 만에 공연을, 내한 공연을 합니다. 얼마나 또 설레고 기대하고 그러겠습니까? 공연 관계자들이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야, 표가 다 안 나갔는데. 이렇게 홍보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아니야. 매진됐을지도 몰라요. 확인하세요. 인코그니토가 굉장히 실력이 탄탄한 팀이라서 국내 팬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허우범 씨가, 와, 인코그니토, 저는 다음 주 인코그니토 공연 이틀 다 간다고. 커봐요. 예, 그럴 줄 알았어. 표 없을 수 있습니다. 저기, 출석 체크 이제 하셔야죠. 우리 금요일서부터 토요일, 일요일, 월, 화 이렇게 쭉 쉬셨잖아요.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어? 출석 체크, 입장들 하십시오. 이제 어린이날 이제 잘 우리 행사도 치르고 또 뭐 여러 가지 숙제도 다 마치시고 잘 놀아주셨고 또 어버이날까지 사실은 기다리기 뭐해서 내친 김에 어버이까지 챙기신 분들, 이런 분들, 하여튼 애쓰셨고, 뭐 연휴라서 긴 연휴였지만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느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컨디션이 이상하게 또 다운되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기는 싫지만 하여튼, 예, 연휴에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 어른들의 일상으로 평일 아침 제자리로 돌아온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이.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서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

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 됐을 거예요. 제가 브라질의 그 리우데자네이루에 위치한 그 스튜디오에서 브라질의 그 유명한 프로듀서하고 함께 작업한 그곳의 그 뮤지션들과 함께 음악 작업을 한 그 리메이크 앨범 가운데서 소녀, 이때 소녀하고 알 수 없는 인생, 뭐 나나직 모르잖아요. 몇 곡 정도 대표곡들을 제가 다시 리메이크한, 그래서 리 이문세라는 타이틀의 앨범이 그때 당시 나온 거예요. 오래전, 이것도 오래됐는데 뭐 신곡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 김춘자 씨. 아저씨 목소리랑 정말 닮았어요. 이재영 씨. 네. 그쵸. 제가 따라한 거예요.

문세영님, 왜 요즘 통 공연을 안 하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문세영 씨 공연 정보가 없어요. 이런 얘기들 간혹 들어오는데, 아, 이게 공연이라는 게 말입니다. 그냥 뭐 기획하고 준비하고 공연장 잡고 연습하고 뭐 이러는 일들이 뭐 제가 그냥 농담 삼아 146가지를 제가 챙겨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지 공연 한 번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공연이에요. 지난 2년 동안 그런 공연을 참 많이 해왔어요, 제가. 그래서 올해는 좀 쉬자. 네. 결론은 올해는 쉬자. 그냥 이문세 공연 안식년 뭐 이런 그런 느낌으로 잠시 쉬고 있으니까 네. 그 정도까지만 네, 알아서 예, 좀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공연합니다 해도 별 관심 없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쉽니다 그러면은 아 보고 싶었는데 사람의 심리가 좀 그렇죠. 네. 이문세의 소녀 들으셨고요. 연휴 기간 동안에 뭐 하셨어요? 혹시 영화 보러 극장에 가셨던 분들 계신가? 요즘 그 메릴 스트립 또 앤 해서웨이 주연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예. 그 영화가 또 요즘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시즌 1이 아주 아주 큰 사랑을 받고 무려 20년 만에 시즌 2가 얼마 전에 개봉을 했어요. 근데 뭐 영화 못지않게 영화 음악도 반응이 아주 좋더군요. 그래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사운드 트랙 가운데서 그 악마는 프라다 입는다 1에 나왔었던 예, 시즌 1에 나왔었던 곡 한 곡과 지금 현재 시즌 2에 나온 노래 대표적인 한 곡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턴스텔의 Suddenly I See라는 곡은 뭐 아주 익히 들려서 아실 것 같고 시에나 스파이로의 Material Lover라는 곡이 이번 시즌 2에 나오는 주제 음악인데 작년에 데뷔한 영국 가수예요. 음색이 아주 매력적인 시에나 스파이로의 Material Lover. 그 전에 들으실 Suddenly I See KT 턴스타르입니다.

와, 노래 근사하지 않아요? 예,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에 나오는 시에나 스파이로, 시에나 스파이로의 Material Lover였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아프다 2 보러 가는 중인데 음악 먼저 듣네요. 김기주 씨. 예. 그래요. 이게 어느 순간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 자막 올라갈 때 나올지도 몰라. 김기주 씨에게 커피 우유 쏠게요. 어제 어린이날 특집으로 어린 친구들한테 바나나 우유 저희가 선물했더니요. 반응이 뜨거웠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오늘은 어른들에게 커피 우유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른이의 신청곡을 오늘 받도록

하겠어요. 2부에서 지금 신청하십시오. 샵 8000번입니다. 장문 100원, 단문 50원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예, 지금 신청하십시오. 어른이의 신청곡. 조혜인 씨. 조혜인 씨. 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시경 콘서트 갔는데 대박.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로이킴이 게스트로 나온 거예요.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 쿵쿵. 로이킴 노래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아요. 성시경 씨는 뭐 너무 이 시간에 단골처럼 노래가 나왔으니까 로이킴도 사실 단골인데 로이킴이 게스트로 나가서 또 사람들의 그 여심을 흔들었으니까 예, 책임지라고 We Go High라는 제목의 로이킴의 노래 전해드릴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납니다.

0: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0: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습득한 선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2: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세상에 이런 엄마 또 없습니다. 오늘은 청취자 한은경 씨의 어머니를 소개한다. 은경 씨가 어릴 때 살던 고향집 마당 한켠에는 큰 닭장이 있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뒤 엄마는 닭을 키우셔서 아침밥상엔 계란후라이, 명절이나 생일날은 삼계탕을 해주셨지만 튼실하게 키운 닭들은 장에 내다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 쓰셨다. 엄마에겐 살림의 보탬이 되는 그 금쪽 같은 닭이었지만 그게 10마리, 20마리 넘어가면서부터는 마당엔 온통 닭들이 퍼도득거리며 뛰어놀고 집에는 똥파리가 가득했다. 엄니 엄니, 우리 그 닭 좀 그만 키우면 안 되는겨? 나는 그냥 닭똥 냄새 때문에 죽겄이요. 그려? 닭을 다 팔아버리면 좋겠어? 그려, 그럼 내다 파는 김에 엄마도 갖다 팔어. 엄마는 나도 뭐 하겠어. 그냥 나까지 갖다 팔아라. 아주 싸게 팔게요. 팔어, 팔어. 엄마는 닭의 건강을 위해 미꾸라지를 잡아다 먹이기도 하셨고 아침부터 밤까지 닭만 생각하는 엄마가 밉기도 했다. 아니 엄니, 엄니는 하나뿐인 딸보다 닭이 더 좋은겨? 응? 그런 것 같아? 너보다 닭이 더 좋으면 닭을 학교에 보내지 왜 너를 학교에 보내겠냐? 닭이 잘 커야 너도 잘 크는 거요. 잘 키운 닭 한 마리가 우리 딸내미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는 거라며 닭을 미워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던 한은경 씨의 어머니 김춘희 여사님. 세상에 이런 엄마 또 없다.

You are my sunshine, 엘리자베스 미첼. 그리고 핑크 마티니의 Splendor in the Grass. 두 곡을 들으셨습니다. Splendor in the Grass를 들으면 그냥 대초원에, 예, 초원에 딱 하나 예쁘게 언덕 위에 있는 양계장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복지계란이라고 해서 그냥 그 한 울타리 안에서만 그냥 바글바글 이렇게 닭을 키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이렇게 내보내요. 그래서 초원에 그냥 풀밭에서 마음껏 이렇게 해도 보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거기서 그냥 풀도 뜯어먹고 그러다가 밤에 되면은 또 다시 우리로 들어가고 이런 그런 복지 계란을 생산해낸 곳이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또 그게 참 가장 사람에게 좋은 그런 계란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죠. 산속에서 키운다는 등급 좋은 계란 받아 먹고 있는데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박난희 씨. 그래요. 이런 거죠. 산속에서 그냥 방목하는 그런 닭들. 닭 키우고 소, 돼지 키워서 자식 키우시는 부모님.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이게 다 사랑입니다. 이혜경 씨. 아까 그 엄마가 딸하고 하는 대화가 되게 정겨우면서도 엄마 우리 닭 좀 그만 키우면 안 될까? 갖다 팔자. 그러니까 나도 갖다 팔아라. 나도 그냥 팔렸으면 좋겠다. 그런 그 엄마와 딸의 그 정겨운 말들 사랑이죠. 그럼요. 저희 시어머니는 양계장을 오래 하셔서 닭 쪽은 쳐다도 안 보세요. 치킨은커녕 달걀도 요즘 안 드세요. 6460님 그러시구나. 우리 엄마도 돼지 농사 지으셨는데 자식보다 돼지가 더 중요하냐고 저도 한번 대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김숙진 씨. 뭐 그러나 등짝 스매싱으로 시끄러 이 뭐 이거. 이 돼지 한 마리 때문에 네가 공부한겨 뭐 이거잖아요. 학원비는 누가 대줬어? 이 돼지가 대준 거요. 아유.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11시 42분 좀 넘어섰는데 그 개그우먼 송은이 김숙 이 두 분의 화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신 3640님이 신청하셨어요. 사실 송은이 씨 김숙 씨는 그냥 자매 같아요. 그리고 그 하모니가 잘 되는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참 잘 맞기 때문에 그냥 언니 동생 하면서 그렇게 사이가 좋으니까 노래도 이렇게 찰떡궁합처럼 잘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3640님의 신청음악 전해드릴게요. 그대와의 노래입니다.

두라미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거잖아요. 송은이 송은희 씨하고 수기 씨가 함께 노래한 네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왜 80년대 가요제 했었잖아요. 거기에 참가곡으로 나왔었던 그대와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청취자 한은경 씨 어머님 김춘희 여사님 닭닭닭 닭만 생각하시는 이 세상에 이런 엄마 또 없습니다에 여러분의 어머니를 소개해 주세요. 세상에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사연을 보내주시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도 세상에 이런 엄마 또 없습니다가 방송이 되니까요. 네, 샵 8000번 네. 장문 100원 단문 50원으로 함께하는 샵 8000번이나 미니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엄마 얘기를 해주십시오. 우리 엄마는요 이런 엄마 없을걸요. 자신의 또 경험담을 예, 통해서 함께 세상 모두에게 공유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3203님 어른이 신청곡 슬쩍 던져요. 패밀리 오브 더 이어의 히어로라는 곡인데 월계동 초안산 둘레길에서 아카시아 향내음을 전해봅니다. 아, 아카시아 향 있죠? 아카시아 꽃에서 나오는 그 향들이 그 근처만 가도 쫙 나오는데 그 향 지금 눈을 감고 한번 좀 맡아보고 싶네요. 신청곡과 함께 커피 우유를 쏘도록 하겠고요. 예, 히어로 전해드릴게요.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 줘.
2: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1: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2: 고형량이 뭔데?
1: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2: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3: 유통골뱅이.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3: 노무법인 폐
4: 1544-7575.
5: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6: 훅 잤다.
5: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7: 우리 엄마 예쁜데?
8: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5: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9: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한양 제일건설.
1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13: 여기가 뉴욕입니까?
14: 이곳이 파리입니까?
1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4: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5: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에 우리 엄마는요 점점점점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어요. 사연이 아 참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한마디 하면 그냥 즉석에서 반응 보여주시고 엄마 얘기 꺼내주시고 세상에 이런 엄마 또 없습니다. 내일도 기대해보도록 하겠고 김춘자씨 해피송 예, 버니엠의 노래 신청하셨죠?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행복하네요. 미운 사람도 좋아 보이는 날씨입니다. 카, 그 마음이 좋다. 그렇지. 날씨 하나에 사람 기분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하, 이런 날씨가 한 두세 달 갔으면 좋겠다. 그쵸? 그 여름도 없이 그냥 이러다가 가을로 갔으면 참. 제 생각하고 동의하시는 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 해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 같으면서 수요일인 오늘 아이들이 가장 행복했던 날 어린이날이 지나고 또 어느새 봄도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어제가 바로 절기 입하였는데요. 여름의 관문 입하가 지났으니까 이제 진짜 여름이 시작된 거죠. 아마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아, 이번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우려나. 그래도 여름이 와야 즐길 수 있는 것, 또 여름만의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좋은 것, 즐거운 것들만 생각하고 하루하루 즐겨보자고요. 그럼 5월 6일 수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할게요.

0: 정호의 희망곡 오늘 첫 곡으로요.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어른이분들 어린이날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휴일을 즐기셨던 분들, 또 자녀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신 분들, 그리고 평소랑 똑같이 바쁘게 일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아이들이 가장 행복했던 날 어린이날이 지나고 또 계절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바로 절기 입하였는데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가을의 정오의 희망곡과 처음으로 함께하고 그리고 겨울 또 봄 이제 여름까지 사계절을 정오의 희망곡과 함께 보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비가 또 얼마나 내릴까 이런 걱정 다들 하실 것 같은데요. 더워도 적당히 덥고 비도 적당히 내리고 모두가 즐거운 여름이길 바라보면서 정오의 희망곡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볼게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너튜브에서 안녕 MBC 충북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함께하는 코너 소개 드릴게요. 1부에서는 사연과 신청곡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오의 BGM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2부부터 3, 4부 전체 심쿵 라이브가 이어집니다. 오늘도 라이브 스튜디오로 옮겨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수 브로우님과 함께할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정오의 희망곡 오늘 1부와 2부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1, 2부에서는요.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도드람 한돈,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 중 멕시칸, 롯데렌터카, 뿌리 담은 리얼생와사비, 주비푸드, 미래셋증권,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유동골뱅이, 백조싱크, 당진시청과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4월 금호건설 아테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9년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 중 1833-6301 금호건설.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 정우의 BGM 시간입니다. 행복한 어린이날 보내셨나요? 웃음 가득한 아이들의 사진 그리고 즐거웠던 추억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어른이들이 어린이날을 보낸 사연들도 좋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신청곡 함께 기다릴게요. 마음을 표현할 문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97번, 샵 0997번으로 여러분의 연휴 이야기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기다리면서 저는 이 노래 남겨드릴게요.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함께 듣고 돌아올게요.

곡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라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주말 동안 친구들이랑 또 가족들 만나서 연휴를 또 즐기고 어제 화요일이었잖아요. 화요일에도 또 즐기고 왔는데 확실히 기온이 올라가서 그런지 이제 반팔 반소매 입고 놀아도 될 정도로 여름이 좀 확실히 시작됐구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우리 인설이님께서 선풍기 꺼내야 할 듯해요라고 남겨주시고 볼록님께서도 올해도 40도가 넘을 것 같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올해는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그런 뭐 걱정이나 아니면 비는 얼마나 내릴까 또 얼마나 뭔가 습할까 이런 걱정 말고 여름에만 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좀 조금씩 해가면서 바닷가도 놀러 가고 계곡도 가고 하면서 이번 여름을 한번 함께 잘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딱 하루 라디오를 어린이날이라고 쉬었을 뿐인데도 뭔가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이. 그래서 화신님께서도 마침 댓글에다가 하루 건너뛴 그 하루가 뭔가 허전했었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화신님이 그 SNS에 올리신 그런 스토리를 제가 봐버렸어요. 그래서 꽤나 그래도 반갑고 심리적인 이 내적 친밀감 때문에 그래도 뭐 주말에도 뭔가 라디오를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라디오를 봐주셨다고 SNS에 올리실 때마다 한번 라디오를 더 진행을 한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2793번님께서 우리 연휴 이야기 남겨달라고 했었는데, 2793번님께서 어제 엄마랑 이모랑 사촌동생 조카 둘이랑 오빠까지 그리고 저까지 8명에서 김천에 아울렛을 가셨대요. 부럽다. 너무 재미. 저는 어제 연휴고 금요일에도 연휴였잖아요. 그래도 뉴스가 있기 때문에 어디 멀리는 못 가고 청주로 가족들을 불러서 재밌게 놀고 왔었는데, 우리 2793번님께서는 김천에 아울렛을 다녀오셨대요. 그리고 점심으로 뷔페에 가서 먹고, 그리고 근처에 사계절 썰매장이 있나요? 약간 실내 썰매장인가? 사계절 썰매장이 있길래 재미있게 탔네요. 이번에도 사촌동생 선영이 덕분에 잘 갔다 왔습니다. 선영아 고마워라고 실명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일이 있으니까 이제 멀리 못 떠나서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청주까지 와준 우리 가족들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뭐 가족분들 어디 멀리 놀러 가셨다는 휴가 보내고 왔다는 그런 얘기 들으면 내심 좀 살짝 부럽기도 하고 대리 만족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어떤 연휴를 보내셨는지, 어른이지만 우리가 어린이날을 어떻게 재밌게 보냈는지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2793번님처럼 이렇게 또 자랑을 해주시면 제가 보고 대리 만족을, 대리로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7732번님께서는 비록 어린이가 아닌 어른이가 된지 오래지만 최근에 여동생으로부터 선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여동생이 제가 응원하는 프로야구팀 캐릭터가 그려진 키링을 저한테 선물했더군요. 머지않아 여동생 생일인데 어떤 선물로 보답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요즘 근데 보이는 라디오 너튜브 댓글창에 여러분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중에서도 야구 얘기가 많더라고요. SNS 봐도 야구 많이 올라오고 제가 야구 문외한이라서 같이 떠들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쓰였습니다. 7732번님께서 이제 여동생 생일이라고 하셨는데 생일날 어떤 선물 보내주셨는지 문자로도 한번 남겨주시면 후속편으로 제가 한번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0577번님께서는 가게를 하다 보니까 공휴일이 가장 바쁜 날이거든요. 어제 바쁘게 일하고 오늘은 달콤한 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늦잠도 자고 커피도 마시고 정오의 희망곡 들으면서 휴식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뭔가 카페, 그리고 뭐 음식점, 아니면은 꽃집, 특히 꽃집들은 연휴가 가장 바빠서 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월요일부터 또 그래도 하루 정도는 푹 쉬시고 다시 리프레시하고 일을 시작하시면 좋겠네요. 또 정우희만 곡 들으면서 휴식 중이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0577번님께서 남겨주신 이 신청곡을 같이 듣고 돌아올게요. 아까 6577번님께서도 음악을 또 신청해 주셨는데 두 분이 악뮤가 겹쳤어요. 그래서 두 분의 신청곡 중에 어떤 거 남겨드릴까 고민하다가 이 곡으로 들고 왔습니다. 햇빛 Bless You 함께 듣고 돌아올게요.

신청곡으로 악뮤의 햇빛 블레스 유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에 2793번님께서 사계절 썰매장 다녀오셨다고 해서 사계절 썰매장이 뭐 실내에 있는 썰매장일까 싶었는데 향긋한 찬자님께서 댓글로 아마도 인조잔디 위에서 타는 썰매로 알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어요. 제가 겨울에 썰매장을 아니면은 뭐 스키장 이런 거를 못 간 게 아쉬웠는데 찾아보고 저도 한번 다녀와야겠습니다. 또 문주님께서는 토요일에 광석님, 이광석의 이 노래 그 광석님 진짜 라이브에 가서

노래도 듣고 대문짝만 한 광석님을 또 만났고요. 월요일에는 친한 제 친구랑 댕댕이 강아지 친구랑 커플로 오랜만에 반려견 운동장에서 뛰어도 보고 동반식당, 아 애견 동반식당 말씀하시나 봐요. 동반식당 가서 맛있는 점심도 먹고 공원 산책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 와서 기절하셨다고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진짜 푸짐하게 연휴를 아주아주 잘 즐기신 것 같아요. 4213번님께서는 손녀랑 어린이책 미술관도 다녀오고 남동생이랑 엄마도 뵙고 오고 이렇게 또 다들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알차게 연휴 재밌게 보내신 것 같아요. 또 8525번님께서는 어린이날 기념으로 동해까지 다녀오셨대요. 여행 다녀왔는데 날씨도 좋아서 예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 사진 찍고 즐거운 추억 만들고 왔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또 스텔라장의 아름다워라는 곡까지 함께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또 연휴를 잘 즐기신 문자를 보고 나니까 저도 갑자기 같이 마음이 좋아지고 괜히 저까지 여행 다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많이 많이 남겨주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신청곡 스텔라장의 아름다워 들으면서 2부로 돌아올게요.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

0: 도시 투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한양 제일건설.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1: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 플러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릴게요. 세계가 반한 한국의 박향이김에서 보내드리는 VIP 김 선물 세트, 25년 전통의 우리 지역 향토 브랜드 본정에서 드리는 스윗 에너지 산삼 본정 초콜릿 제로 교환권, 자꾸만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 당일 생산 생밀떡과 황금비율 시즈닝의 콜라보, 은영이 떡볶이에서 보내드리는 밀키트 떡볶이와 어묵탕, 아모레퍼시픽에서 선크림, 청주시 복대동 서청주 우체국 사거리 양평 칼국수 콩국수에서 2인 식사권, 청주 수암골 풀문카페 본점에서 드리는 1인 치즈빙수와 커피 쿠폰, 진한 국물과 불향 가득한 짬뽕을 집에서도 여행가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청주 맛집 짬뽕각 오송 본점에서 보내드리는 짬뽕 밀키트 세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0: 수요일로 만들어 드립니다. 수요일엔 심쿵 라이브. 오늘은 마음까지 울리는 심쿵 라이브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가수 브로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또 이렇게 안녕하세요.
0: 카메라를 보고 엄청 신나게 손까지 흔들어 주셨는데.
1: 나 라디오 나왔어.
0: 아, 오늘 라디오 처음이라고 하셨죠?
1: 아, 네. 처음이에요.
0: 아, 긴장되세요, 혹시?
1: 엄청 긴장.
0: 어, 그래요?
1: 근데 뭔가 심장이...
0: 긴장 안 되시는 것 같아요,
1: 심장이
0: 전혀.
1: 떨어질 것 같아요,
0: 아, 네. 오늘 또 신나게 다양한 네. 음악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심쿵 라이브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넓은 라이브 스튜디오로 옮겨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오의 희망곡 청취자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이제 12년 차가 됐네요. 벌써 이제 노래하고 이제 곡도 쓰고 개인 방송도 하고 있는 가수 브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어우, 12년 차라고 하시니까 네. 데뷔를 보통 뭐 일찍 해도 뭐 고등학생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12년 차 계산이 안 서는데 동안이신가요?
1: 아. 아, 제가 38이에요, 올해.
0: 어, 아, 진짜요? 38인데. 엄청난 동안.
1: 아, 아닙니다.
0: 네.
1: 아, 그, 화장해서 그래요.
0: 아, 화장해서.
1: 네. 화장발.
0: 네. 아, 화장발. 아, 뭐, 누구보다 제가 잘 알죠. 화장발의 존재를 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네. 이제 12년 차라고 들었어요. 네. 네. 실감이 좀 나세요. 12년 엄청난 기간이잖아요.
1: 그쵸, 12년이. 진짜 실감이 안 나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12년이고 진짜 실감이 안 나네요. 그냥 언제 이렇게 됐지? 네, 네. 저도 실감이 안 나네요. 진짜 실감이 1도 안 나네요.
0: 좀 그동안의 그 네. 12년의 세월을 좀 떠올려 보시면 어떤 네. 생각이 드세요?
1: 참 잘 근데 얼굴은 생소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굴은 되게 생소하실 텐데

0: 꾸준하게 좀 해왔던 것 같아요. 네. 노래 음악을.
1: 네. 네, 우리 또 조만간 소개해드릴 거지만 워낙에 네. 유명했던 곡도 있고 네. 하니까 곡은 네. 아마도 다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네. 많이 소개해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또 네, 청주에 잘 부탁드립니다.
1: 근데 오셔 보셨어요? 네. 청주는?
0: 여기 동료가 또 살아서 종종

0: 누구지? 저 같이 아는 친한 동생이 좀 운전을 해줬어요.
1: 오, 네네. 오늘 어, 오셨나요,
0: 네.
1: 같이?
0: 네, 앞에 저 아, 보고 그래요? 있는데 그 아, 오면서 계속 그 홍대 네. 후배시라고.
1: 어, 네, 어, 네 저 홍대 님이. 나왔거든요.
0: 네, 엄청 꺼드륵대더라고요.
1: 어, 홍대였습니다.
0: 아, 예, 그러게요.
1: 아, 근데 댓글창에 이제 괜히 브로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리니까 뭔가 네. 인사할 때 어, 헤이 브로라고 인사해야 될 것 같다고.
0: 아, 헤이 브로. 네. 아, 근데 진짜 좀 그런 뜻에서 지은 이름이에요.
1: 아, 그래요? 어떤 의미예요? 네. 활동명이?
0: 브라더의 준말이죠.
1: 어. 그
0: 예전에는 요즘에는 뭐 브로라는 단어를 한국에서도 많이 쓰긴 하는데
1: 네네.
0: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썼었어요.
1: 어,
0: 근데 되게 약간 형제?
1: 뭐 친근한 느낌?
0: 동네 형 그런 느낌으로 좀 지었습니다.
1: 아, 그래. 어, 그래서 네. 그런지 엄청 밝으신 느낌이고 댓글에 네. 이거 꼭 읽어드리고 싶네요. 20대로 네. 보인다고.
0: 아이고 좀 감사합니다. 어떻게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싶네요. 아, 아, 너무 고맙습니다.
1: 언제 들어도 네.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말입니다. 네. 또 근데 예상 외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네. 운동선수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0: 아, 네. 제가 수영이랑 펜싱을 했었어요.
1: 아, 진짜요? 네, 아예 전공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0: 네.
1: 어쩌다가 네, 그러면은 네. 진로를 이렇게 언제 바쁘게 되신 거예요?
0: 제가 이제 운동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부상이 좀 크게 있었어요.
1: 아.
0: 발 부상이 좀 크게 있었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친구가 좀 강하게 너 노래 이렇게
1: 원래 좀 노래를 잘 네. 하셨나 봐요.
0: 아니 그렇게 잘하진 않았었는데
1: 아,
0: 그래. 왜 나를 끌어들여서
1: 왜 추천을 해주셨을까요?
0: 글쎄요. 근데 고맙게도 적성이 진짜 잘 맞아서 또 재밌게.
1: 근데 이게 노래를 배우고 있네요. 잘 부르시는 분들은 노래를 네. 전문적으로 배우기 전에도 뭔가 저 사람은 노래를 잘 할 것 같다. 그 목소리가 좋다던가 그런 네.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친구분이 먼저 보시고 이제 선관으로
0: 아,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긴 했어요.
1: 좋아하셨구나. 네.
0: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이랑 노래방도 막 자주 가고 그랬었어요.
1: 그렇게 시작한 노래가 어느덧 12년 차.
0: 그러니까요. 어느덧 12년이 됐네요.
1: 시간이 빠르네요. 네. 12년 차가 됐는데 브로님에게 또 빠질 수 없는 노래가 있어요. 첫 데뷔곡 그런 아, 남자라는 네. 곡인데 네. 당시에 이제 데뷔곡인데도 불구하고 음원 차트 1위에 오를 만큼 엄청 큰 사랑을 받았었고 저도 네. 딱 들으면은 아, 이 노래구나 이렇게 알 정도의 그런 노래인데 네. 가사가 또 엄청 현실적이더라고요.
0: 아, 네. 좀 엄청 그때 좀 되게 재밌게 작업했던 곡이에요.
1: 어, 네. 이제 가사를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딱 들으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이제 나이가 저 어릴 때 들었던 노래인데 나이 좀 네. 먹고 나서 그 노래를 들으니까 어, 되게 가사가 와 진짜 이거는 정말 뭔가 터프한 가사를 적었구나. 아, 네.
0: 되게 예쁘게 포장을 해주셨다. 터프한
1: 되게 어, 되게 네. 강한 강력한 네네. 그런 딱 어, 와닿는 그런 가사들이 있어서 네. 오, 한 번쯤 다시 계속 들으면은 또 들을 때마다 다르게 느껴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당시에 이제 데뷔하실 때 지금보다 훨씬 어리셨잖아요.
0: 네.
1: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겠다라고 예상하셨을까요?
0: 제가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보통 어, 나는 데뷔를 하면은 당연히 1위를 하겠지
1: 어어.
0: 이런 생각을 정말 허망하게 갖고 있었는데
1: 아.
0: 그게 진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작 곡을 냈었을 때 뭐 네. 이제 차트인 하고 뭐 이때도 그냥 근데 그때 좀 그랬었어요. 그 좀 아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새도 될까요?
1: 어, 아이, 당연하죠. 네. 이게 또 생방송이고 네,
0: 이게 제가 데뷔를 했었을 때 그때 112kg인가 그랬어요.
1: 네,
0: 몸무게가
1: 네.
0: 네, 댓글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뚱뚱하면 안 된다. 너는 못생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서
1: 네.
0: 한 번에 한 보름 만에 한 38kg 정도 또 뺐었어요.
1: 와.
0: 그래서 다이어트 하느라고 즐거움을 느낄 새도 없이 끙끙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아프더라고요.
1: 네.
0: 그러고 나서 하니까 이제 1위 되고 나서 그때야 제가 좋아했거든요.
1: 그러니까. 그 이후에야 즐기셨군요.
0: 네. 그 오. 이후를. 그래서 어, 주변에서 좀 욕했어요. 저 이상한 놈이라고.
1: 허, 왜요,
0: 보통
1: 왜요?
0: 뭐 20등 뭐 10등만 올라가도 좋아하는데.
1: 아, 그 전에는 네. 막 더 독하게 이렇게 하시니까.
0: 아니요. 그 좀

0: 실감이 안 났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네. 상징인지 그걸 몰랐는데 그냥 막연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좋았어요. 네.
1: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 또 활동하시면서 그 시절을 떠올리면은 아 그때 내가 정말 대단한 거였구나.
0: 아 네 지금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길거리에서 곡이 여러 가게나 네, 그런 데서 네. 나온다는 게 되게 그렇게 보면 되게 엄청난 일이죠.
1: 너무 어려운 네. 일인데 또 네. 데뷔 때부터 그런 남자라는 곡을 또 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 그 네. 당시 화제성 1위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진짜 맞습니다. 그 당시에 또 여러분 가사를 꼭 한번 살펴보세요. 듣는 게 아니라 가사를 한번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심쿵 라이브 지금 가수 브루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또 많은 라이브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인데 네. 임재범의 너를 위해 준비해 주셨거든요. 네. 너를 위해라는 곡이 너무 유명한 명곡이고 그쵸. 모든 남성분들의 그 노래방 애창곡 한 번쯤 도전해 볼 법한 그런 네. 노래잖아요. 물론 어려워서 부르기가 힘들지만 이 곡을 네.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0: 이게 지금 임재범 선배님께서 그 마지막 콘서트를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노래기도 하고 그리고 황인욱 씨도 그리고 전태익 작곡가님께서 그 최근에 또 리메이크를 하셨어요. 황인욱 씨가.
1: 네네.
0: 근데 좀 커버를 부탁해서 좀 했었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 일단 선곡을 했습니다.
1: 너무 좋아하는 애창곡이셔가지고 네. 선곡해 주셨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더 기대가 됩니다.
0: 네, 긴장이 됩니다. 네, 긴장이 되지만 네,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네.
1: 아, 긴장 하나도 안 돼 보이셔가지고. 그러면 준비가 되셨다면 첫 번째 라이브 스탠딩 마이크 존으로 네. 옮겨가지고 너를 위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 노래를 배우고 있잖아요. 아까 댓글창으로도 어제 휴일이어서 좀 쉬었더니 다음 주 화요일에 원디 차라리 휴가 쓰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노래를 배우고 있는 학생의 입장으로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브 임재범의 너를 위해 브루 버전으로 함께 듣고 돌아올게요.

0: 그로의 너를 위해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엄청 멋지게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노래 끝나자마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 담담하게 표정을 지어주셔가지고 너무 멋있는 노래를 또 보여주셨는데 댓글창에 네. 막 원곡자가 네. 울고 가겠다.
1: 아이고
0: 너무 힐링이 네. 된다. 노래 잘한다. 목소리 완벽하다. 훈훈하다. 점심 네. 먹고 차 한잔 하는데 라이브 카페 와 있는 줄.
2: 아 진짜요? 제가 극찬을 해주셨네요. 네.
0: 제가 또 오늘 정의만곡 진행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수요일이거든요.
1: 아, 정말요?
0: 왜냐면 이렇게 네. 직업 만족도가 상승을 하잖아요. 바로 옆에서
1: 라이브를 듣다 보니까
0: 라이브를 들을 네, 수 있으니까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간인데 최고 네. 최고 막 못 떠나게 네. 할 듯 너무 좋다 아, 이렇게 댓글
1: 아 그거 너무 재밌다.
0: 못 떠나게 한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1: 네, 너무 재밌네요 댓글이.
0: 아 댓글 또 남겨 잘 네. 남겨주시기셔가지고 네. 다중인 분들이 여러분 칭찬이나 좋은 댓글들을 훨씬 훨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첫 데뷔곡 그런 남자가 큰 사랑을 받았고 노래를 또 엄청 사랑하셨는데 한동안 네. 또 활동을 이제 살짝 멈추셨던 시간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1: 아, 네.
0: 네, 다시 또 그런데도 음악을 해야겠다 마음먹은 좀 결정적인 계기도 있을까요?
1: 계속해서 뭐 그 이제 OST라든지 뭐 계속 버스킹 아니면 뭐 공연 행사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었는데 그 제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는지 그 횡경막 쪽이 좀 안 움직였었어요.
0: 아, 네네.
1: 그때가 또 코로나 시즌 그쯤이었었어서
0: 네.
1: 행사도 없고 하니까 좀 제 자신을 좀 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좀 아르바이트나 뭐 다른 것들을 하면서 잠깐 좀 숨었던 것 같아요. 노래는 계속 연습은 하는데
0: 네.
1: 되지는 좀 않고 그러면서 좀 숨었었어요. 세상에서.
0: 뭔가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 많은 가수분들이 또 그때 코로나 당시에 이제
1: 맞아요.
0: 무대를 서고 싶은데 뭐 팬분들이랑 만나는 자리도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데 네. 그게 어려우니까 코로나 때. 그
1: 동료분들도 일단 뭐 행사 같은 게 많이 없어지고
0: 네.
1: 그리고 배우분들도
0: 맞아요,
1: 같이
0: 맞아요.
1: 아르바이트 하다가 만나기도 하고 진짜 그랬었어요 그때는.
0: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다시 달려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게 된 걸까요?
1: 그 계기가 되어준 게 사실 또 좀 인복이 좋은 것 같아요. 좀 친한 동생이 인터넷 방송을 좀 권유를 해줬어요.
0: 네.
1: 그래서 개인 방송,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한 것 자체가 그거예요. 그 익명의 사람들한테 노래를 불러주자. 그 모토로 좀 개인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죠.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부터 좀 알아봐 주시고 또 목소리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새로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때부터 다시 좀 마음을 다시 잡게 된 것 같아요.
0: 진짜 음악 자체를 시작하실 때도 친구분이 이렇게 권유해 주셔서
1: 네.
0: 다른 친구분이시죠?
1: 그 네, 다른 친구예요. 근데
0: 진짜...
1: 둘이 또 친해요.
0: 다 아는 사이시구나. 네. 확실히 인복이 있다고 표현하신 게 진짜
1: 네.
0: 맞는 건 인생 살다 보면 뭐 귀인이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귀인이 한 명만 있어도 정말 성공했다는데 네. 두 분이나 이렇게 또 도와주시고 뭔가 시작해봐라 이렇게 옆에서 같이 네. 힘을 더해 주시니까 너무 그만큼 또 잘 사셨다는 뜻이겠죠.
1: 그럴까요?
0: 아저
1: 예, 귀인만 있진 않더라고요.
0: 아, 그래요? 아, 귀인이 아닌 사람도 있고.
1: 예. 좋은 얘기만 하자. 그래. 라디오니까 좋은 얘기만 그쵸, 하자.
0: 아, 여기 또 행복한 얘기 많이 네, 또 자랑하고 예, 가시고 네. 그런 자리니까.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하셔도 네. 아까 소개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아, 네. 어쩐지 오늘 긴장된다고 하셨는데 말씀 너무 잘하세요.
1: 아, 근데 그 약간 감성이 조금 다르기는 해서
0: 아 그래요? 네. 어떤 분위기예요? 하시는 방송은?
1: 저는 진짜 개인 방송 때는 약간 진짜 놀이터처럼 놀거든요. 제 하고 싶은 대로
0: 네.
1: 그렇게 하는데 또 여기는 또 정갈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여서
0: 아, 여기서도 하, 네, 어디 뭐 다른 이 살짝 뭐 왼쪽으로 움직이시면은 카메라가 왼쪽으로 따라갈 거고 상관없습니다. 네, 놀이터처럼 네, 하고 싶은 이야기들 또 노래들 네. 다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네. 무반주로 한 소절 부르셔도 되고 전혀 네.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네. 말을 얘기했나요?
1: 아니 그 아까 또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을 해주셔서 편하게 진짜 편하게 편하게 아무 말이나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진짜 그래도 되냐고. 그래서
0: 진짜 가능합니다. 저희 뭐 욕설이나 이렇게 심의에 걸리지 않을 정도면 아, 예, 그런 아무것도 상관이 네. 없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너무 덕분에 긴장이 되게 많이 풀렸어요.
0: 다행이네요.
1: 작가님도 그렇고 여기 네. 네, 피디님도
0: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시거든요.
1: 아,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0: 오늘 또 브로님의 곡을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보실 수 있고 특히 네. 또 준비해주신 라이브 곡들 중에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고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명곡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네. 라이브 선곡해 주실 때 또 특별히 고려해 주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1: 제 그 활동명처럼 브로처럼 좀 다들 아실만한 친근한
0: 네.
1: 그런 제 이 시간이 그냥 친근하고 편안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서 네. 이렇게 선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0: 그러면 저희 많은 이야기랑 또 선곡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먼저 광고부터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 네.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5: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6: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5: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6: 고형량이 뭔데?
5: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6: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7: 유통 골뱅이.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1: 당진 해나루쌀,
10: 덮밥에도
11: 당진 해나루쌀,
10: 국밥에도
11: 당진 해나루쌀.
1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12: 2부 끝곡으로는요, 브로의 눈물이 나서 그래 남겨드리겠습니다. 이 곡 어떤 곡인지 간단히만 소개해 주세요.
13: 이게 그 영리오라는 드라마의 OST였었어요.
12: 오, 네.
13: 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 알고 보니 혼수 상태라는 형이랑 같이 네. 작업을 한 곡이에요.
12: 네.
13: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너 목소리랑 비슷하다 이러는데

0: 네. 그랬다네. 어머니가 즐겨 보시던 드라마였더라고요.
1: 아, 얘기를 안 했거든요.
2: 너무 어머님께 자랑 너무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많이 많이 가족들께 편하게 자랑하셔야죠. 아,
1: 그런 곡이
2: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던 눈물이 나서 그래요 여러분. 함께 들으면서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 해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MBC FM for you.
4: 자, 따라해보세요.
5: 4만원
4: 회계관리
5: 4만원
4: 재고관리
5: 4만원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8: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7: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9: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7: 하이퍼스
10: 풍경에서 만나는 특별한 여정 천년의 숨결이 흐르는 참아고도와 신선히 머물던 삼천개의 보물이 장가계로 해외문화 탐방을 떠납니다. 청주공항 직항으로 편안하게 접수문의 미담투어 043-260-2653 MBC 충북 후원입니다.
1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2: 제가 들어드릴게요.
13: 여기 앉으세요.
1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정우의 희망곡.
1: 심쿵 라이브 3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 정우의 희망곡 오늘 3부와 4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3, 4부에서는요. 빙그레,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샤브 올데이, 방탄국지 에어니플, 슬림웨이 다이어트, 쉐보레, 현대해상화재보험, 환인제약,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중, 동국제약, 회라민큐와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 3부에서도 가수 브로님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가 또 절기 입하였어요. 네. 입하 이제 여름이 시작된다 이런 절기잖아요. 벌써 또 달도 5월달로 들어서고 계절도 여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올해 시작 좀 어떠셨어요?
2: 5월 최근은 좀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1: 몇 살?
2: 이제 한 살 조금 넘었어요.
1: 완전 애기 네. 강아지네요. 네. 네.
2: 그래서 강아지 위주의 삶을 살고 있고.
1: 아, 네. 이거 아기 강아지를 이제 키우신 네. 분들, 키워보신 네. 분들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2: 네.
1: 강아지 있으면 네. 이제 인생이 강아지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요.
2: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도움 주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최근 들어서 뭐 해볼래? 아니면 이거 해봐.
1: 네.
2: 도움을 엄청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그걸 좀 못 따라가고 있어요.
1: 아, 너무 많이 네. 도움을 주시다 보니까?
2: 아, 그 최근에 조금 아팠었어요.
1: 아.
2: 좀 아팠었는데 그 되게 죄송하죠. 그러니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네네. 제가 그걸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되게 도움을 좀 많이 받고 또 와. 강아지 위주의 삶을 살고 있다. 얼마 안 있으면 또 네. 산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더워지면은 얘가
1: 그쵸.
2: 나가다가 문워커예요.
1: 다시 돌아온다요?
2: 네, 더워지면 나가기 싫다고.
1: 아, 네, 강아지라고 모든 산책을 다 매일매일 네. 좋아하진 않는군요. 네,
2: 강아지도 이제 에어컨이 좋고
1: 시원한 실내가 좋고 하니까 그 전에 이제 산책도 많이 네. 나가시고 네. 또 회복도 그래야죠. 하셔가지고 네.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들 또 하나씩 네. 다 하시고 네. 그런 또 2026년 남은 또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댓글로 처음 인사하고 말씀하실 때는 라이트하고 달달한 노래, 약간 10cm 느낌의 그런 달달한 노래가 메인 장르이실 줄 알았는데 네. 되게 보컬 울림도 크고 발라드풍을 부르시는 것 같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뭔가 딱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미 브로님의 곡을 알고 이제

0: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네. 떠올려 보면은 워낙에 밝게 인사해 주시고만 하니까 아. 그 달달한 뭐 노래들 네. 이렇게 하실 것 같았어요.
1: 아, 그 보컬 음색이나 장법이. 네.
0: 네네. 근데 그런 달달한 음악은 혹시 생각이 없으세요?
1: 달달한 음악 그 또 다시 또 꺾어보자. 네네. 했는데 그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왠지 수염 이렇게 나오고 우락부락할 것 같다.
0: 노래가 딱 노래만 들었을 때
1: 받았었는데 근데 달달한 음악은 이제 팬분들이 많이 말리세요.
0: 아 왜요?
1: 안 어울린다고.
0: 아 그래요?
1: 목소리 자체가 저는 그냥 목소리가 뭘 해도 슬프다. 동요를 불러도 슬프다. 그래서 맞는 걸 좀 하자.
0: 네네.
1: 팬분들이 은근히 되게 많이 말리세요.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네. 막 랩도 해보기도 하고 네. 뭐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0: 또 올해 이제 브루님과 네. 함께 하신 팬분들은 네. 딱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 네. 그걸 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1: 너무 정확하게 말씀들을 해주셔서
0: 그런 네. 뭐 이야기들을 개인 방송 인터넷 방송 하실 때 이제 네. 많이 좀 들려주시겠죠?
1: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지금 팬카페 네이버 팬카페가 있는데 오. 거기에서 아 언급을 해도 되나? 그 팬카페 매니저가 지금 저랑 10년 넘게 같이 팬카페를 네. 봐주고 있어요.
0: 거의 뭐 데뷔하셨을 때 초창기 때부터 계속 하신 거네요?
1: 그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그 처음에 팬카페가 있었는데 회원수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0: 네네.
1: 근데 이게 느낌이 세서 이제 지금 이 친구가 대피소처럼 만들어놨는데 그걸 파셨더라고요.
0: 아
1: 팬카페를.
0: 팬카페를 팔 수도 있나요?
1: 그러니까요. 다시 가보니까 광고가 잔뜩 네. 올라와 있고 그런 그래서 제가 꼭 귀인들만 있지는 않다라는 네. 얘기를
0: 이런 사람도 있고 네, 또 그렇죠. 좋은 네. 귀인분들도 계시고
1: 네, 그렇기에 예, 네. 세상은 반반이다.
0: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여러분 저는 정호의 광고를 팔지 않습니다. 그냥 저랑 행복한 이야기들만 나누시면서 예, 마음 놓고 안심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다정잉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맞아요.
0: 제 이름이 본명이 이제 최다원인데 아, 네. 다자 이렇게 해서 정호의 광고에서 앞글자씩 따와가지고
1: 엄청 귀엽다.
0: 다정잉 분들 네.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다정잉 분들 반가워요.
0: 아이 또 이렇게 인사를 또 해주시니까 네. 여러분 반갑다고 댓글 좀 남겨주세요. 또 아 이게 비주얼 느낌이 달달송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남겨주신 거네요. 아마 분홍색 옷을 입고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1: 아 오늘 또 이렇게 또 협찬을 해주셔서.
0: 아 진짜요? 네,
1: 항상 어디 좀 행사나 뭐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좀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액세서리나 뭐 이런 것들.
0: 스타일링을 또 해주시네요. 네.
1: 그래서 너무 고맙게도 잘 차고 다닌다 고맙다.
0: 아까 2부 시작할 때 했던 네. 말씀이 너무 생각나서 그렇게 네. 협찬 받은 예쁜 의상과 또 팔찌와 이런 네. 세팅까지 딱 하고 이제 청주의 아름다운 길을 친구분과 함께
1: 저 녀석과
0: 데이트하는 느낌으로다가
1: 꺼들어거리고 있네 지금. 아 장난이야 웃어
0: 웃고 계신데 왜 그러세요?
1: 되게 친한 동생이에요. 아,
0: 또 20년 가까이 음악을 해오셨는데
1: 네.
0: 좋은 노래의 기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가수 브로 하면은 어떤 아티스트로 기억이 되고 싶다 있으실까요? 네.
1: 제가 그 아까 요 질문에 대해서 진짜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0: 네.
1: 그냥 듣기 좋은 것
0: 듣기
1: 좋은 게 최고인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좀 따라 부르고 싶은 가수가 되고 싶어요.
0: 우리가 노래도 너무너무 다양한 노래들이 많다 보니까
1: 네.
0: 들었을 때 좋은데 따라 부르기는 힘든 노래들도 있고 아니면 네. 뭔가 정말 친근하게 따라 부르고 같이 뭔가 콘서트를 하더라도 팬들이 떼창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브로라는 활동명을 지으신 것도 이제 친근하게 그냥 옆집 그런 느낌으로 브로 이렇게 부르듯이 했으면 좋겠다
1: 네.
0: 하신 것처럼 뭔가 노래도 따라 부를 수 있고 따라 부르고 싶고 뭔가 네. 듣기가 편안하고 그런 노래라고 하니까
1: 네.
0: 뭔가 잘 매치가 되는 그런 느낌이.
1: 그래서 곡을 쓸 때도 저는 좀 편안한 발음들로 일부러 좀.

0: 작사할 때도 그렇게
1: 와 발음까지 네. 이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작사를 하세요.
0: 그 이렇게 뭐 듣기 좋은 발음 찾기보다는 그냥 부르기 편한 발음이요.
1: 네. 어, 그러면은 여러분 많이 여러 번 들으신 다음에 같이 따라 부르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또 라이브를 또 많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라이브 한 곡을 부탁드려볼까 하는데 네. 저도 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브로우님의 목소리로 감성으로 부르면 또 어떤 느낌일지 벌써부터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김건모의 서울의 달. 네. 어, 또 그 전에 앞서 들려주신 노래들이랑은 약간 다른 분위기예요. 네. 어, 선곡 이유가 있을까요?
0: 어, 이게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아, 곡이에요.
1: 네. 혹시 지금 듣고 계실까요? 네.
0: 듣고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아까 그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 나서.
1: 어, 네. 네.
0: 근데 최근에 좀 아프셨거든요. 어. 최근에 좀 아프셨었는데 보고 있지?
1: 한번 영상 편지 살짝 해보세요.
0: 뭐 사랑해. 듣고서 좀 입가에 미소가 좀 지어졌으면 좋겠어. 사랑해.
1: 아, 또 아들분들이 이렇게 애교를 부리실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데 너무 다정해 보입니다. 너무 좋아 보여요. 어머님이 좋아하신 노래라서 서울의 달을 선곡해 주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러면 준비가 되셨다면 라이브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가수분들을 그동안 모시고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했었지만 이렇게 또 선곡 이유가 내가 아니라 가족이 좋아해서 선곡했다 하신 분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모의 서울의 달을 함께 듣고 돌아올게요.

0: 그로의 서울의 달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아유,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그 최애 곡을 또 이렇게 아드님의 멋있는 목소리로 들으시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로 목소리 톤이 바뀌시는데 신기해요.
1: 이게 뭔가 노래하고 나서 뭔가 약간
0: 좀, 멋있게 뭔가 분위기 뭔가, 이렇게 잡으면서
1: 그게 좀 안 맞더라고요.
0: 오글거리세요? 그래서, 너무
1: 그런 지적을 많이 받긴 했어요.
0: 그래요? 좀, 뭐 지적은 아닌데?
1: 그게 지적이라기보다 노래 부르고 나서
0: 되게 다른 사람 같다?
1: 아니요, 약간 좀 보통 좀 그 분위기를 좀 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0: 아니 저도 근데 좀 그런 편이거든요. 라디오는 워낙에 이제 밝은 그런 분위기니까 끝나도 제 실제 성격이랑 비슷한데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뉴스를 하면은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엄근진하게 이렇게 인사를 딱 엄근진. 하잖아요. 근데 끝나면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1: 그런 느낌이에요.
0: 이건 또 본업의 뭐 어떤 그런 것과는 관련 없이 그냥 편한데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 느낌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딱 뭔지 알겠습니다. 그쵸. 공감이 딱 됩니다.
1: 너무 재밌네.
0: 올해도 공연 활동이라든가 뭐 팬들과의 만남 자리라든가 뭐 출연 계획 등등 혹시 일정이 있으실까요? 미리 공유가 가능하다면.
1: 앞으로 뭐 개인 방송도 계속 하고 곡 작업도 지금 계속 곡을 쌓아놓고 있거든요. 곡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중에 또 맛있는 것들을 골라서 또 이제 풀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새로 제 노래를 제 목소리로 발매를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다시 좀 활동을 해보려고
0: 오랜만에 내시는 신곡인 만큼 훨씬 더 신중하게 여러 곡들 중에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내실 것 같아요.
1: 이게 공백기가 길었다 보니까 좀 욕심이 더 생기더라고요.
0: 그럴 수 있죠.
1: 조금 더 다시 갈아엎었다가 다시 하고 그런 중이에요.
0: 또 이번에도 라이브를 오늘 또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라이브를 감사하게도 너무 다양한 곡의 분위기로 다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팝송을 준비해 주셨어요.
1: 팝송.
0: 직접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이게 저랑 나이가 같은 곡이에요.
0: 그래요?
1: 89년도에 나온 곡인데 이제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라는 곡인데 이제 또 진짜 불후의 명곡이라는 말이 딱 잘 어울리는 곡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표현하기로는 처절한 상남자의 노래.
0: 처절한 상남자.
1: 어떻게 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계속 울부짖는.
0: 근데 그 울부짖는 느낌이 약간 애절하게 막 이러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1: 왜 그까?
0: 짜시가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런 느낌의
1: 처절한 상남자의 노래입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또 시간 텀이 짧은데 바로 라이브를 한번 준비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여기 덕원님께서 댓글로 와 내가 좋아하는 곡이다 라고 루아님께서는 이 곡을 부르신다고요? 와 완전 기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는 곡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준비가 되셨다면 라이브로 함께 저쪽으로 이동하셔가지고
1: 빨리 가라는 거예요. 다정이 분들 잘 부탁해요.
0: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이클 볼튼 돌아온 상남자, 상남자 보컬 브로우라고 남겨주셨네요. 상남자의 애절한 그런 사랑 이야기,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겠냐 하는 느낌으로 브로님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돌아올게요.

0: 야. 구로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댓글로 제 마음을 울리는 후렴구다.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서 진한 커피향을 느끼면서 듣는 곡이다. 목을 정말 가지고 노시네요 등등. 너무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 너무 그 긁는 느낌. 그걸 전문 용어가 있나요? 긁는 느낌.
1: 긁는 거예요. 약간 크롤링이라든지.
0: 아, 크롤링. 네. 아, 그게 너무 곡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1: 아,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0: 너무 정말. 또 멋있게 네. 팝송까지 불러주셨어요. 네. 또 이번에 들어볼 곡은 고백했는데, 브로님의 고백했는데라는 아, 네. 곡인데 음원 사이트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 눈물 날 정도로 빵 터진다. 고등학생 아들이 알려준 가수 브로. 노래

0: 너무 웃기고 재밌다. 근데 가창력도 좋고 멜로디도 좋고 최고네요. 이거 들으면 10년은 젊어져요.
1: 아, 10년은 젊어지신다고.
0: 우리 방금 짝 조금 네. 전에 너무 이제 상남자의 네. 그런 네. 사랑 이야기 곡을 듣고 와서 네. 그런지
1: 아 잠깐만 아, 선곡을 잘못했나 순서가
0: 네, 순서가 네. 어, 재밌고 웃기다 이런 네. 평이 달려있으니까 댓글이 네. 달려있으니까 상상이 안 되거든요 지금
1: 아, 네.
0: 지금까지는 네. 재밌지 않았거든요 되게 감동적이었지
1: 아, 네네.
0: 그래서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고백했다가 잘 되는 케이스의 곡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0: 아, 어, 네.
1: 근데 이거는 고백을 했다가 이제 실패한 경우,
0: 아~
1: 잘못된 경우,
0: 네.
1: 찌질함의 극치.
0: 아 이거 반대네요.
1: 네. 정반대의 노래. 정말 정반대의 네. 노래입니다.
0: 더 다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정이 분들께서. 네. 그러면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브로의 고백했는데 함께 듣고 광고까지 듣고 돌아올게요.

0: 넘어 트리비아.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섭지컨 선단지 명함 다 있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요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하며 기다리기만 하기엔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작은 계기와 안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가 청소년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 일하는 꿈포로 그 첫걸음을 함께합니다. 고립, 은둔, 취약계층 15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주 3회, 총 6주 동안 지역재생, 환경실천, 진로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시간당 2만 원의 활동 지원금도 지원됩니다. 참여 및 연계 문의는 043-715-9072번으로 연락주세요.
6: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7: 네, 4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심쿵 라이브, 특히 라이브로 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또 남은 라이브

라이브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서 4부의 시작을 멋진 라이브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해 주신 곡은 노을의 청혼인데요. 언제 들어도 정말 설레는 곡이고 특히 요즘 축가 리스트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명곡이고 SNS에서도 이 노을의 청혼 곡을 축가로 선곡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라이브를 너무 많이 부탁드리는 것 같아서 근데 함께 또 워낙에 좋다 보니까 4부 시작부터 빠르게 한번 라이브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을의 청혼 함께 듣고 돌아올게요.

0: 구로의 청혼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 축가 리스트들 중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너무 멋있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같이 결혼식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거든요. 여기 김영민님께서 뭔가 성함을 봤을 때 남자분이신 것 같긴 한데 구로님 청혼하고 싶다. 남겨주시고 네, 이런 가장 뭐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좋은 댓글인데
1: 정말 정말 좋은 댓글이네요.
0: 네. 그 워워 네. 워 하는 그 이렇게 막 하시는 게 너무 대단하세요.
1: 어떤
0: 그 막 워 이렇게
1: 애드립
0: 아, 제가 용어를 잘 모릅니다.
1: 또 노래를 배우신다고 하니까.
0: 저 노래를 배우고 있는 입장으로서 그런 디테일들 이렇게 잘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그러니까 뭔가 배우면서 들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즐길 때랑 또 다른 느낌으로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근데 들을수록 그냥 코너가 유지가 가능할까 싶긴 합니다. 제가 노래를 배우는 그 코너가 너무 벽을 느끼고 뭐 노력해보고 싶지도 않아져가지고
1: 노력해볼지도
0: 노력해볼 시도 생각도 사라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씩 좀 위기네요 저한테는. 아니, 또 브로에 고백했는데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3부 마무리를 했었는데 4부 시작하자마자는 이제 또 청혼 관련된 이 곡으로 하다 보니까 또 상반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아까 이제 3부 끝곡으로 들었던 고백했는데가 왜 댓글에 너무 웃었다. 이제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 회춘했다. 네네. 이런 말씀 적어주셨는지 느낀 게 고백했다가 이제 차인 곡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간에 분위기가 확 전환되는 그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1: 네, 갑자기 훅 가죠.
0: 그런 그 분위기 원래 우리가 뭐 나빴던 분위기에서 시작했다가 다시 막 템포가 빨라지고 그런 곡은 있었는데 아까 노래 나가는 동안에 제가 막 이것저것 여쭤봐가지고 미리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좋은 분위기로 시작했다가 또 이렇게 다운되고 하는 게 가요에서는 이제 뮤지컬에서나 저는 봤던 것 같거든요.
1: 가요 좀 새로운 시도 같은 거였죠. 그리고 이게 원래 노래가 8분짜리였어요.
0: 아 그래요?
1: 욕심으로 막 이것저것 막 넣어보려고 하다가 근데 줄이고 줄이다 보니까 조울증 노래가 돼버린 케이스가
0: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다시 안 좋았다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한편의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1: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약간 뮤지컬 곡 같다.
0: 그리고 가사들이 대체로 되게 현실적이고 재밌는 재치가 들어가 있는 가사인데 다 직접 작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1: 이제 팀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근데 거의 대부분 참여를 해요.
0: 약간 어떤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 인한 그런 재밌는 가사가 나오는 건지
1: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0: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1: 전혀
0: 지금.
1: 그렇지 않아요.
0: 워낙에 재밌어가지고
1: 다 그 삶이 묻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꼭 이게 뭐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되다가도 안 되고 뭐 이런 순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뭔가 재밌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게 궁금해요. 지금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눌 때는 너무 밝고 되게 이렇게 경쾌한 분위기가 있는데 또 노래 부르실 때는 되게 차분하게 발라드를 잘 불러주시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정 없는 하루가 딱 생기면 보통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왜냐하면 밝고 통통 튀는 분들 뭔가 외부에 나가서 에너지를 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차분하신 분들은 집에서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모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집돌이이신 편인지 아니면 밖에서 이제 뭐 에너지를 좀 얻는 편이신지도 궁금해요.
1: 저는 그러니까 운동하는 걸 진짜 좋아해요.
0: 원래 또 수영이랑 이렇게 펜싱을 하셨다 보니까. 네,
1: 그리고 이제 격투기도 너무 좋아하고 이제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하루 상상을 해본 적이 없네요. 저는 계속 일을 해왔고 뭔가를 했었어서. 근데 하루가

0: 주어진다면 진짜 마음껏 한번 자보고 싶어요.
1: 아 마음껏 그냥 네. 침대에서만
0: 아무것도 안 하고 네. 하루가 주어진다면.
1: 저는 그게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날이
0: 아, 네.
1: 지금까지 뭐 저는 주말에 이틀 중에 하루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서 네. 자기만 하는 사람이라서
0: 아 집순이시구나.
1: 네, 너, 네. 너무 집순이어서 추천합니다. 좋아요. 되게.
0: 아 네. 아 그런데 뭐 항상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그 가만히 있으면은 네. 좀 그런 뭐라 그래야지? ADHD 그냥 뭔가를 해야 되네요. 그런
1: 아 뭔가 계속 뭔가, 해야 네. 뭔가 발전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네.
0: 예전에 좀 너무 나태하게 좀 살았던 때라고 생각을 해서
1: 오.
0: 좀 그게 좀 옥죄는 것 같기도 하네요.
1: 네. 한 번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 보시면 네. 좋습니다.
0: 경험에서 우러나는 좋습니다.
1: 아, 너무 사담으로 가고 있는데 아,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런 마음이 나를 살짝은 옥죄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1: 예전에 나와 비교를 하셨을 때 네. 성장했구나 좀 내가 달라졌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으세요? 뭐 가수로서도 좋고 아니면 그냥 인간으로서도 좋고
0: 성장했다라는 게 뭐 가수로서는 일단 제가 고집이 좀 있었어요. 무조건 좀 발라드만 해야 된다.
1: 아, 네네.
0: 그리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되게 좁았었어요. 스펙트럼 그러니까 노래 듣는 것 자체도 듣는 것만 듣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좀 듣고 이런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다양하게 좀 듣기도 하고 좀 근데 나아진 건 모르겠어요. 사람 됨됨이라든지 이런 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사람
1: 하지만 제가 한 가수로서 보면 포장 중입니다. 한 가수로서 보면은 뭐 다양한 스펙트럼이 생긴 것 같다. 네.
0: 네, 감사합니다.
1: 원래 이제 사람은 네.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잖아요.
0: 예, 네, 사람은 네. 변하지 않는다.
1: 아니 그 뜻이 뭐 네. 발전이 안 됐다 이 뜻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네. 있던 나라는 사람은 아, 그대로 이어져 네, 가는데 네. 이제 노래 스펙트럼이 뭔가 듣는 것도 아, 네, 더 넓게 네. 들어보고 또 도전해 보고 싶은 것들도 네, 막 네. 생겨나고 이런 뜻이잖아요.
0: 그렇죠, 맞죠? 그렇죠. 예쁘게 네. 포장을 해주셨네요. 아, 근데 그 네. 팬분들이 좀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좀 변하라고 좀.
1: 어떤 식으로?
0: 너 처음부터 이렇게 똑같니?
1: 보통은 이제
0: 아, 성격이나
1: 한결 같아서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0: 넌 좀 변하라고. 사람이 어쩜 변하지를 않냐고. 네.
1: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제 브로님이 팬분들께도 되게 잘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이제 내가 팬인 그 가수와 약간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0: 아,
1: 나는 네. 팬이고 이제 가수분이시고 네. 이렇게 하니까 거리감이 있어서 뭔가 응원하는 그런 좋은 말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 네. 가수분이 먼저 이제 팬분들이랑 친근하게 또 소통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좀 네. 변해라 이런
0: 아, 이제,
1: 말씀도
0: 이제 좀 변해라
1: 네, 편하게
0: 넌 어떻게 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든지
1: 아,
0: 같은 장난을 좋아한다든지
1: 네.
0: 웃음 포인트가 똑같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1: 그래서 라이브를 잘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허각의 언제나라는 곡을 선곡해 주셨어요. 선곡 네.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0: 지금 최근 들어서 가요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예요.
1: 아~
0: 가장 좋아하는 노래고 좋아하는 형님이고
1: 네.
0: 좋아하는 진짜 선배님의
1: 네.
0: 곡이고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신 곡이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1: 그러면은 브로의 언제나 허각의 언제나를 브로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돌아올게요. 또 댓글로 황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적어주셨네요. 우리 브로님께서 너무 말씀을 웃기게 해주셔가지고 브로님의 동안의 비결은 운동과 웃음이 많을 게 아닐까라고 남겨주시면서 현님이 이 정도면 예능에서도 섭외가 올만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저희가 웃고 떠들다가도 언제나라는 곡을 얼마나 또 잘 불러주시는지 함께 감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돌아올게요.

0: 브로에 언제나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또 이렇게 잘 불러주셨는데 이제 바로 다음 곡을 함께 들어볼게요. 브로의 어디로라는 곡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이 곡 어떤 곡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정말 그 이제 고백했는 애를 내고 나서 잡서전화라는 곡이랑 같이 오, 낸 곡인데요.
0: 네네.
1: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백했는 데까지는 잘 됐는데 네. 너 어떻게 해야 될까?
0: 이제는 어떻게 할까?
1: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마음으로 저 만든 곡인데요. 또 이거는 뮤직비디오를 먼저 만들고 좀
0: 아~
1: 네. 이제 뮤직비디오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가사를 붙인 곡이에요.
0: 오, 네.
1: 그래서 또 그런 보시는 맛이 또 있을 겁니다.
0: 뮤직비디오를 함께 검색해서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1: 또 반전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네. 여기 댓글에 형 청혼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가볍게 거절하겠습니다. 그러면 브로의 어디로 그리고 광고까지 함께 듣고 돌아올게요.

0: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에어니플
2: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스마트하게 달리고
5: 기름값 걱정 날리고
4: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5: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4: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5: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4: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0: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11: 푹 잤다.
10: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11: 우리 엄마 예쁜데?
12: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13: 벌써 끝인사를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첫 출연하셨는데 어떠셨어요?
14: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고 네.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다정이 분들도 너무 예쁘게 채팅 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또 나오고 싶어요.
13: 그래요?
14: 진심으로.
13: 아, 네. 아까 또 댓글 보시면서 많이 웃으시고 재밌어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회희 방곡에 네. 언제 다시 한번 나와서 함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저희 MBC 충북 청주 충주 AM방송은 현재 폐지되어 방송 송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존 AM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MBC 라디오 방송 청주 107.1MHz, 충주 96.1MHz, 제천 94.7MHz, 단양 94.1MHz, 보은 옥천 영동 96.3MHz로 동일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MBC 충북 라디오 주조정실 청주 043-229-7221번, 충주 043-841-846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2: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7: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한 분들 계시죠? 연휴 동안 딱히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출근이야? 말도 안 돼! 근데 이번 달 카드값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놀라게 될 겁니다. 딱히 뭐 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돼? 정말 내가 쓴 게 맞나? 정산이 잘못된 게 아닐까? 다시 일일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싹 다 님이 쓰신 거 맞고요. 지금쯤 여기가 집인지 회사인지 아울렛인지 고속도로 위인지 몽롱한 분들 계실 텐데 그럴 때 극약 처방은 하나죠. 연휴 동안 이래저래 깨진 돈을 계산해보면 이런 말로 힘을 내보는 겁니다. 그래, 놀면 뭐하냐?

5월 6일 수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New Hope Club의 Know Me Too Well 듣고 오셨습니다. 김주환님, 인정해요. 예, 제가 썼어요. 옆구리살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쓴 금액만큼 옆구리살이 삐져나와 있거든요. 그쵸, 연휴 되면 또 우리 막 때려넣잖아요. 먹어야죠, 그쵸? 백진아님, 시작부터 팩트로 때리기 있나요? 그래도 오늘 주식시장이 좋아서 걔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휴가 끝나가지고 다들 막 몽롱하고 피곤하고 막 더 놀고 싶고 그러시겠지만 전 너무 좋습니다. 연휴가 끝났다, 드디어. 아, 끝났다. 드디어 빨간 날 없다. 와, 진짜. 이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면 어린이집도 쉬잖아요. 이 저 어제 진짜 정말 뭐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따콩이랑 스타필 데려갔거든요. 거기서 한 4시간 놀아줬단 말이에요. 막 걷고 막 뛰고 막 별걸 다 했는데 안 지치더라고. 결국 어른들만 지쳤다는. 와, 그래서 전 너무 좋아요. 드디어 끝났다. 연휴 끝났다. 남현주님, 우리 예쁜 영민님 블링블링한 티셔츠 그것도 새 옷인가요? 어머, 역시 센스쟁이. 어제 제가 또 새 옷을 장만했다는 거 아닙니까? 스타필 거의 간 김에 여름 티셔츠가 제가 없어가지고 따콩이한테

0: 엄마 뭐 입었으면 좋겠어 골라줘 했더니 요걸 딱 골라주더라고요. 어, 저보다 좀 센스가 더 넘치는 것 같죠? 그래서 요거 입고 왔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미니 땡튜브 무즈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아이가 골라준 옷인데 뭐 이거 가지고 뭐 조롱들 하겠어? 어, 뭐라고 조롱할 건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연휴 후유증 좀 잘 극복하고 계십니까? 연휴 끝! 일상으로의 첫날 어디서 누구랑 뭐하면서 두대를 듣고 계시는지 사연 주세요. 정신 바짝 드는 선물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안아 보내드릴게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영어 퀴즈쇼 나차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연휴 동안 하경사도 푹 쉬는 바람에 금단 증상 있으셨던 분들 어여들 퀴즈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나른함을 깨워드리러 이번 주엔 이 코너를 좀 일찍 땡겨왔습니다. 나의 X 이야기 개그맨 김인석 씨와 함께할 거고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다들 지금 좀 잠도 안 깨고 뭐 다 안 깼을 거 뇌도 안 깨고 뭐 다 안 깼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벌써 연휴 끝났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왜 날 좋은데 연휴가 끝났대요 여러분 박수 나이사 자 일어나십시오 올품 일어나세요 일해야지 아 노동 안 할 거야? 어 공장 안 돌릴 거야? 일해야지 연휴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다 롯데 렌터카 방탄국지 에어리플 멕시칸 일어나십시오 일해야지 이게 무슨 일이야 알레스 아우토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미래에셋 증권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주식회사 일해야지 일어나라 어? 말이 쉬었잖아 다들 자 이제부터 빨간 날 없다 어 뭐라고 부처님 오신 날이 있다고 왜 그래 너 기독교 믿잖아 왜 그러는데 자 빙그레 우미거슬 컨소시엄 뿌리담을 리얼생 와사비 주비푸드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부처님 오신 날도 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왜 쉬어야 됩니까 다들 일합시다 유동골뱅이 KB국민은행 빨간 날 다 없애주세요 그럴 줄 알았어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4: 돌아온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편식해놨다.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3: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3: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 김수아님. 빨간 날을 없애라니. 영미님 대국민 저항받고 싶어요.
4: 내가 모시니까 그래요. 내가 모시니까 빨간 날 왜 있어야 된대. 아, 나 진짜 알겠습니다.

국민 사과하겠습니다. 빨간 날 네 있어야죠. 근데 간혹 가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휴 이런 거 말고 띄엄띄엄. 자, 투어스의 널 따라가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7189번님 딱콩이가 골라줬다는 영미님 옷 보러 미니를 켰어요. 다행이네요. 딱콩이가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어서 커서 본인 옷도 다 본인이 골라야 될 텐데. 그래, 나는 그래서 지금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그냥 입혀주는 옷 입을 수 있는 나이라서 다행이야. 근데 조금만 더 크면은 고집 부릴 것 같긴 해요. 안 입는다고 할 것 같긴 해. 아유 미안해. 엄마가 옷 버린 눈이 없어서 미안해. 최은주님, 토요일에 이사해서 이삿짐 정리 중인데요. 쓰레기 봉투에 꾸역꾸역 눌러 담다가 스봉이 터져서 테이프로 붙이고 있습니다. 아, 전에 두대에서 부자 되면 하고 싶은 사치에서 나왔던 것처럼 쓰레기 봉투 꾹꾹 안 눌러 담고 대충 넣어서 툭 버리고 싶네요. 진짜 이거 공감되죠? 이게 눌러가지고 또 더 얹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테이프 치하잖아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 아닌 게 어디예요. 음식물 쓰레기 터지면 이거 이제 말도 못하는데 그냥 우리 이걸로 그냥 됐다 오늘 하루 퉁 칩시다. 5193번님 어버이날 드릴 용돈 신권으로 바꾸러 은행 왔습니다. 어린이날 말고 어버이날 말고 그냥 자식의 날은 진정 없나요? 진짜 이런 날 필요하죠. 그래 끼인 세대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날 챙겨주고 우리 부모님 챙겨주고 나는 누가 챙겨줘 그런데 우리도 어렸을 때 다 챙김 받았잖아요. 받은 만큼 돌려드린다 라고 생각합시다. 이선아님, 영민님, 유미의 세포들 잘 봤어요. 은큼세포 이제 못 봐서 아쉽네요. 너무 찰떡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은큼세포로 인사해주세요. 아니, 나 너무 아쉽더라고. 왜냐면 진짜 우리 술록세포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은큼세포가 묻혔어. 그 기에 눌려가지고 결국 그게 끝나버렸어요. 난

이게 너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발 은큼세포 번외편으로 만들어주면 안 될까? 아 왜 슬록이랑 결혼했으니까 이제 애도 낳아야지. 자, 요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B1A4의 가위바위보.

0: 영어 못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닙니다. 아니 글쎄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대 아니면 영어법 프로젝트 100% 내국의 부적인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앨리슨 보이스 앤 걸 심업 인트로듀스 제가 잉글리시로 내는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히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드릴 거고요. 성공한 분께는 업그레이드된 선물 블랙박스까지 얹어 드릴게요.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한 사람 누구인가?
1: Hello, my name is Let's Go. Nice to meet you.
0: Hi, Let's Go. Nice to meet you too.
1: Yes.
0: How are you today?
1: Oh, I'm so sad.
0: Why sad?
1: I sold all my stocks this morning. But after that, they are getting higher. They are flying. My 주식 flying.
0: Are you 주식 flying?
1: But I sold all.
0: All sold all.
1: Yes.
0: Ah, okay. Hey, hey, come on. 토닥토닥, 토닥토닥.
1: 토닥. Thank
0: 앞으로,
1: you.
0: 앞으로, you, 주식.

0: Never.
1: Don't do it.
0: Okay.
1: 내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 Don't do it. Okay?
0: Okay.
1: 아, okay. 왜냐면 주식하면은 그 1희 1비 one day joy, one day said. 아, okay.
0: Yes.
1: Anyway. 아, why 어떤 스탁 가지고 있었는데요?
0: 어, 다양한 various 스탁.
1: 아, 문어발.
0: 일렉트로닉, 아. 예, yes, various.
1: 네, 뭐가 제일 퍼스트 플라잉 날아갔어요?
0: 어, about 일렉트로닉, 전선, 전기.
1: 일렉트릭 전선. 아, 오케이, 오케이. 대신에, but, you, today, 또, 퀘스천은, 이거, 퍼펙트 성공할 수도 있어요.
0: 예스, please. 예. Yeah. Easy peasy, please.
1: 아, 오케이.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you get 했으면 좋겠고요. 자, 퀘스천 바로 갑니다. Let's go! 자, 생선 이름입니다. Fly teeth.
0: Sorry?
1: Fly teeth.
0: 날치.
1: Okay. 걸그룹 이름이에요. 99 Sweet.
0: 99 99단.
1: 오케이. 자, 드라마 제목입니다. All Self No Together Fight.
0: Sorry. All Together 모든.
1: All Self No 모든. Together Fight.
0: 패스.
1: Hey, come on. 속담입니다. Dog ate son. High ate son.
0: Oh my god. Dog
1: ate. Dog ate son. Hi ate son.
0: Hi ate son.
1: Eight. Number
0: 8. 8.
1: Dog ate son.
0: 98.
1: No. Dog. Dog, hey, come on. Hey, come on.
0: Hey,
1: you on it. Brain. 주식.
0: 아이고,
1: 아, 정말. 헤이.
0: 소리.
1: 주식 어차피 날라갔어. 이제 날라갔어. 오. 빨리 비우고 빨리 다른 거 넣었어야지.
0: 너무 궁금 정답.
1: 아, 아이, 원더 엔서. 미치겠네. 잘했는데. 앞에 잘하더니. 센스있게 잘하더니. 왜 뒤에 가서 왜 갑자기 날라간 주식이 생각이 났냐고. 아유, I'm sorry, but I can't. Hey, come on.
0: Okay.
1: I am so sorry.
0: I wish you a 순살. I love you.
1: Yeah, thank you, thank you. 음아, 음아, bye.
0: Bye.
1: Yeah. 자, 조미영님께서 글렀다요라고. 김은숙님, 모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잖아요. 오, 맞았어요. 정답입니다. 자, 렛츠고가 놓친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릴게요. 하경사 주워먹기 퀴즈. 자, 속담입니다. 이것도 엄청 쉬워요. Dog ate son, high ate son. 다 알죠? 우리 두댕이라면 다 알죠? 정답 보내주실 남바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이츠 프리 무료고요. 김치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은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니까 기다려주시고요. 그 사이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렛츠고의 신청곡, 디바의 좋아하면 다 그래.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5: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6: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2016 괴산 빨간마 페스티벌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과 동진천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YB와 경서의 개막 축하 콘서트 등 매일 펼쳐지는 특별한 공연, 매부심 푸드파이터 대회, 빨간마 치어리더 대회 등 다채롭게 펼쳐지는 이벤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어디서도 말 못했던 나의 화려했던 연애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내가 했던 연애, 내가 만났던 옛사랑 이야기.
1: 이제는 젊음의 뒤안길에서 함께 추억해보시죠.
0: 왜유 내 음탕 안용미.
1: 겉은 검고 속은 투명한 김인석이 떠들어 봅니다.
0: 나의 엑스 이야기. 100% 익명보장 연애 토크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외롭게 혼자

0: 찾아오셨어요. 개그맨 네. 김인석 씨 어서 오세요.
1: 외롭습니다 오늘.
0: 외롭네. 네.
1: 근데 좀 다행이기도 해요.
0: 왜요?
1: 여자들 등살에 아. 제가 새우등이 터졌었거든요. 아. 고래 싸움에 그동안 두 암콜의 두 마리에
0: 양쪽 사이드에 네. 목소리 네. 큰 여성 두 사람 그렇습니다. 때문에 많이
1: 용기가
0: 힘드셨죠.
1: 너무 셌었거든요.
0: 아 그래서 오늘은 좀 여유가 있어
1: 보이네요. 조금 여유가 있네요. 숨 좀 쉬겠네 오늘은. 네네네. 네, 네.
0: 그 여유가 느껴집니다.
1: 그렇습니다.
0: 근데 요즘에 또 대학 축제철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우리 김인석 하면 빡구 김빡도 아. 섭외가 올 만한데. 이제 김빡 소식은 없네요.
1: 왜냐하면
0: 진짜.
1: 왜냐하면 빡구 혼자 다니고 있어요.
0: 그래요?
1: 네네.
0: 저 빡구 선배 혼자 다니는 거예요?
1: 뉴진스님으로.
0: 아 뉴진스님으로 그쵸 핫해지긴 했죠.
1: 네 바쁘셔서.
0: 아 그리고 곧 있으면 또 부처님 오신 날이구나.
1: 아 지금 피크입니다. 아. 1년 중 가장 바쁜 날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거의 뭐 1년 벌이를 5월에 다 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서로 이게 안 맞아서 큰일이네. 네. 행사할 때도 왜냐하면 네. 우리 김희석 선배는 네. 또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1: 그렇습니다.
0: 계시고
1: 전국 팔도절을 다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윤성호 씨 보면
0: 아니 두 사람의 그룹 인원이 두 명인데 네. 한 명은 기독교 쪽이고 한 명은 불교 쪽이니까 같이 행사를 뛸 수가 없는
1: 없어요.
0: 운명이야.
1: 그렇습니다.
0: 이게 너무 신기하다.
1: 진짜. 12월 한번 기대해봐야죠 저는.
0: 정말 해와 달 같다.
1: 그러네요.
0: 마주치기가 힘들다
1: 동시에
0: 진짜.
1: 뜰 수 없는.
0: 아 근데 또 보니까 그때 네. 박수홍 선배님 돌잔치 때 보니까 또 혼자서 또 다 하시더라고요.
1: 또 됩니다. 라이브가 또 되기 때문에
0: 네.
1: 뭐 불러만 주시면
0: 네.
1: 네. 맞춰서 다 가는 거죠.
0: 근데 또 무대 올라가면은 그 노래 세 곡 정도 뽑아야 되는데.
1: 아이 무슨 소리예요.
0: 그럼
1: 저희 한 네다섯 곡 있어요.
0: 아 그래요? 몰라서 오메가3밖에 없지 않아요?
1: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0: 진짜요?
1: 네.
0: 오메가3밖에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야?
1: 진짜라 진짜 진짜야 진짜라 진짜 진짜야 얼굴도 진짜 마음도 진짜 내가 진짜야 진짜라 진짜
0: 진짜라 진짜 그럼요. 또 그다음 두 곡은
1: 아 네가 그립다 네가 부러워 아 저도 까먹네요. 너무 안 불러서 네가 부럽다 아니 네가 부럽다 네가 부럽다
0: 다 어디선가
1: 아, 있어 아니
0: 들어보면
1: 있어 아니 있어요
0: 그대 요. 기억이 아니야. 그대 사랑이 약간 네가 다 어디서 들어보는
1: 이게 뭐냐면 윤성호 씨는 싱글 네. 저는 이제 유부
0: 아,
1: 그래서
0: 네.
1: 서로 부럽다라고 얘기하는 네네네 너무 많습니다.
0: 아, 1129번님께서 네. 우리 김인석 씨를 보면 예전 네. 두대 고정 게스트 김대우 씨 같아요.
1: 네.
0: 놀리고 싶고 망가뜨리고 싶고 뭐 하나 틀리면 잡아먹고 싶고 그래 약간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네네. 김인석 선배가.
1: 근데 잘 됐잖아요 김대우 씨.
0: 잘 됐죠. 왜냐하면 예능계에선 사실 그런 분들이 잘
1: 맞아요.
0: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엔나들이 이렇게 물고뜯기 좋은 사람들이 사람들. 예능 쪽에서 잘 나가요.
1: 아 우리 작가님 또 준비하세요. 네. 이렇게 네. 또
0: 우리 김인석 선배도 네. 7월 달에 바빠진다고 했잖아요. 뭐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네. 그 무속인 분께서 맞추셨기 때문에
1: 네네네.
0: 뭐 언제고 네. 또 날아다니시지 않을까.
1: 올해 7월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027년 7월. 7월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자 듣자 하니까 또 오늘 주식 시장이 뜨겁다던데.
1: 그렇습니다.
0: 혹시 들어오시기 전에
1: 아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어요.
0: 에?
1: 지금 네 지수랑 관련돼 있는
0: 어때요?
1: 네 삼전, 하이닉스 뭐 이런 등등.
0: 이런 그럼 본인 어때요 지금?
1: 아 저는 파란불이에요.
0: 아 그래요?
1: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가벼운 주식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0: 예.
1: 흔히 얘기하는 잡주.
0: 아 정말?
1: 저는 왜냐하면 아, 좀 크게 노립니다.
0: 아.
1: 싼 주식을 크게 가기를 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주

0: 아, 8505번님께서 이거 익명이라고 해서 믿고 사연 보내서 저 커피 당첨됐는데 현 와이프가 이거 어디서 준 거야 해서 걸렸어요. 나의 엑스 이야기 책임져. 아니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익명분들은 선물을 또 등하시할 수는 없잖아요.
1: 안 드릴 수 없잖아요.
0: 그런 분 있죠. 네.
1: 사실 익명을 더 드려야 됩니다. 더 챙겨야
0: 그리고
1: 돼요.
0: 그리고 여러분들 네. 익명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연 앞에 써주셔야 돼요.
1: 맞아요.
0: 익명 요청합니다
1: 실수하는
0: 하셔야
1: 경우가 돼요. 있어요.
0: 왜냐하면 저희가 사연 다 읽었는데 마지막에 익명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희는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저희 소소한 스몰토크 여기에서 끝내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봐야죠. 나의 X 이야기. 아니 근데 또 우리 김인석 선배가 혼자 와서 편안한 건 좋은데 네. 이게 혼자 있으니까 텐션이 현저히 떨어지네요.
1: 아니 이런 분위기도 좀 필요해요.
0: 아 왜요?
1: 네네.
0: 본인의 주식만큼 지금 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필도 지금.
1: 아니 너무
0: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1: 너무 방방 뜨면 사고 나요.
0: 아
1: 방송 사고 날 수 있어요.
0: 그래도
1: 그래서 좀 차분하게.
0: 이현우 오빠랑 할 때만큼만 좀 올려주세요.
1: 천천히 쓱 올릴 거예요. 이제 시동 걸었잖아. 영미 씨. 지금 시동 걸었잖아요. 네네. 이제 슬슬 올라가죠.
0: 아, 지금 텐션 떨어지면 네네. 안 되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봐야죠. 나의 네. X 이야기 사연 들어가 봅시다. 제가 서른에 만났던 남자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했어요. 장점 잘생겼다. 단점 좀 재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뭐 이런 거예요.
1: 아, 우리 영미 생일 선물로 오빠가 뭐 사줬으면 좋겠어?
0: 아 뭐 딱히 갖고 싶은 건 없는데 그냥 뭐 맛있는 저녁 식사?
1: 아 오빠가 영미한테 맛있는 걸 사줬으면 좋겠구나. 그럼 오빠가 맛집 찾아봐야겠다. 응? 오빠 믿지?
0: 아니 보통은 생일 선물로 뭘 받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항상 자기가 나한테 뭘 해준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3시까지 봐 라고 할 수 있는 표현도 꼭
1: 3시에 오빠 얼굴 보여줄게. 영미 준비하고 있어. 음?
0: 팬미팅이네. 팬미팅이야. 그리고 신촌역 앞에서 만나 라고 할 수 있는 표현도 꼭
1: 신촌역으로 오면 오빠 얼굴을 볼 수 있어. 영미 기대되지?
0: 심지어 저 그 남자한테 이런 말도 들어봤잖아요. 같이 술 한잔하면서 분위기가 촉촉할 때였는데 오빠는 내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
1: 영미 너? 아 이거 뭐 솔직히 말해도 되나?
0: 그럼 난 오빠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어.
1: 그건 말이야.
0: 응. 이런 질문을 던질 땐 보통 아 이뻐서 혹은 몸매가 착하잖아 내지는 마음이 따뜻해서 뭐 이런 말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 남자 왈?
1: 아, 난 예전부터 어렵게 자란 여자를 만나서 나로 인해 행복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내 꿈이었어. 넌 내 꿈을 이뤄줬어.
0: 아니 이게 이 무슨 귀신 시나락 까먹는 소린지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제가 불쌍해 보여서 좋았다는 뜻인데 지가 뭐 유니세프 회장도 아니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화가 나서 그 남자를 노려보잖아요. 잘생겼어. 너무 내 스타일이야. 화가 싹 가셔요. 그렇게 그 남자의 재수없는 말투에 귀를 베렸다가 얼굴 보고 용서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 아 이렇게 밤에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맥주 한 캔 하는 거 되게 운치 있지? 어때? 오빠가 영미 여기 잘 데려왔지? 거기 캔 이리 줘. 오빠 따줄게.
0: 근데 그때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셋이 다가와서 그러더군요. 아이 언니 오빠들 아이 안 바쁘면 그 담배 하나만 사다 주시면 안 될까? 아 돈은 좀 우리가 드릴게.
1: 아이 담배를 사다 달라고요? 보니까 학생들 같은데 담배를 피면 쓰나? 오빠가 그건 못해주겠네.
0: 아이씨, 아 어차피 우리 학교도 안 다니는데 뭘 학생이야. 아 학생 아니니까 아이 그냥 이거 받고 좀 아, 사다 주라고요.
1: 아니 학교를 안 다녀도 미성년자면 안 되지. 오빠가 담배는 못 사다 줘요.
0: 아이 진짜 오빠 님이 아 겁나 빡빡하기구네. 아 그냥 좀 사다 주라고. 아 나이 먹고 왜 이렇게 뻣뻣해.
1: 학생들.
0: 그땐 진짜 오빠답고 멋지더라고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와중에도 와 이 남자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세상 반하려던 그때.
1: 어허 학생들

0: 녀석들이 진짜.
1: 아 뭐. 아 뭐 어쩌라고요. 아 진짜 함 떠? 함 떠볼까?
0: 오빠가 좋게 좋게 이거 어? 타일이라고 했는데 어? 안 되겠어? 여기 이 언니랑 얘기 좀 해. 같은 여자끼리 이거 저 잘 통화하고 좋을 것 같으니까 이 언니가 좋은 얘기 많이 해줄 거야.
1: 아 정말 참나. 그러면서 갑자기 나를 떠미는데 방금 전까지 영화 주인공 같아 보였던 그 얼굴이 오징어는커녕 꼴뚜기로 보이는 거 있죠. 결국 그 학생들은 제가 음료수 사주고 잘 타일러서 보냈고요. 그 잘난 외모도 그 후론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3개월쯤 더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위기의 순간에 여자친구 등 떠미는 남자 오징어 중에 상오징어 맞죠? 오늘의 X사연 보내주신 두댕이님께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겠고요. 네. 자 여기서 바로 오늘의 주제 알려드려야죠. 네. 인석 씨.
0: 오늘의 주제 나갑니다. 나의 X가 오징어로 보였을 때. 한창 사랑할 때 반짝반짝 빛나 보이던 나의 X가 어느 순간 오징어로 보였을 때 언제였나요? 유난히 못나 보이고 홀딱 깨고 정이 뚝 떨어졌던 순간들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쭉쭉쭉쭉 보내주세요. 제가 볼 때 여기 사연 보니까 아, 김인석 씨 사연을 제가 볼 때 참고한 것 같아요.
0: 아니야,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럼 만약 이런 학생 있으면 어떡하고요?
0: 아, 저는 뭐 따끔하게. 자리를 피하면서
1: 네, 그래.
0: 그 친구들을 외롭게 만들죠.
1: 그럼
0: 네네네.
1: 그러니까 싹 맞서 피해, 싸우는 싹 스타일이
0: 피해주죠.
1: 아니야.
0: 네네. 어. 네 홀로 남겨두지 그 친구들.
1: 2300번님 아 오빠 재수없어. 김지영님 그놈의 오빠가 환장하겠네. 저도 여기서부터 입이 정뚝 떨렸거든요. 이런 말투 쓰는 사람 너무 싫어.
0: 그리고 아, 이름 자꾸 붙이는 것도 싫어.
1: 어.
0: 우리 영미한테.
1: 어 영미한테.
0: 뭐 이렇게.
1: 오빠를 볼 수 있어 그 시간이면 어. 어? 이소미님 여자친구를 꼬마 아가씨라고 부를 것만 같은
0: 근데 174야 여자친구가
1: 174 네. 나보다 더
0: 중학교 때 배구했어
1: 네? 아유 이런 꼬마 아가씨,
0: 꼬마 아가씨.
1: 이런 말괄량이 아가씨 자꾸 그럼 엉덩이 토닥토닥 해줄 거예요
0: 아.
1: 백진아님 박보검이어도 말투가 졌다 하면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0: 아, 그래. 아무리 잘생기고 어, 멋져도
1: 난 너무 싫어 저는 허세 있는 남자가 너무 싫어요
0: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목소리 이상하면
1: 어, 그럼 어떻게 이상해요 근데
0: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좀 목소리가 좀 특이하거나 좀 그래도 이제 여성분들이 좀 그런 거에 또 깨져 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말투나 목소리
1: 목소리는 톤. 저는 목소리까지는 뭐 괜찮은데 네. 타고난 거니까 근데 어쨌든 요런 말투 그리고 딱 이 위기의 순간에 뒷걸음질 하는 사람들 요러면 이제 오징어로 보일 수 있죠. 혹시 김인석 씨는 내 뭐 전 여자친구라든지
0: 네. 네.
1: 누군가 이렇게 오징어로 보였던지 아니면 본인이 오징어였던 적 있어요?
0: 아 아니 그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 한번 했을 텐데
1: 아 점?
0: 점도 그렇고요.
1: 어.
0: 그 식사 후에
1: 네.
0: 아, 껌을 씻고 나오시는데
1: 네.
0: 나오셔서 풍선 껌을 어? 이렇게 풍선을 아주 크게 그날따라 아주 뭐 네 아주 뭐 한껏 부풀려서 부셨는데
1: 네.
0: 고춧가루가 고춧가루가 너무 크게 있었는데 그때 약간 어. 마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겉절이 같은 걸 드셔갖고
1: 예예 예, 예. 관역 맞추라는 예. 듯이 이렇게
0: 근데 너무 그게 이미지가 확 깨지더라고요.
1: 그러면 혹시 그 네. 그렇게 풍선껌을 불었는데 네네. 고춧가루가 있으면
0: 네네.
1: 그분의 그 외모가 뭐 김태희 씨라도 확 깰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그분을 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게 트리거가 됐는지 아니면 정말로 아무리 뭐 좋은 분이어도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내가 깨졌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 속마음을.
1: 네.
0: 진짜 속마음을.
1: 아 지금 사연들이 쭉쭉쭉 오고 네네. 있는데요. 나의 X가 오징어로 보였을 때 사연이 슬슬 오고 있습니다. 1804번님
0: 네.
1: 식당에 갔는데 안 그러던 남친이 물수건으로
0: 아.
1: 얼굴도 닦고 목도 닦고요. 진짜 남친 얼굴이 오징어로 보였습니다.
0: 아...
1: 그치 이럴 어... 수 있어요. 어, 누가
0: 아니, 발까지 닦는 분 있어.
1: 이러면은 변우석 씨라도 이해 못해. 난 용서가
0: 아,
1: 안 돼.
0: 너무 더럽죠. 근데 사실 그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물수건이라는 게 사실 이게 약간 공용입니다.
1: 아 그쵸.
0: 일회용도 있지만
1: 에, 에, 에.
0: 이게 정말 수건 형태로 된 거는
1: 아 그럴 수 있죠.
0: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쓰는데 그거를 공공재를 이렇게 막 쓰는 거 보면 또 약간 또 그런 부분에서 싫어질 때가 있어요.
1: 네.
0: 8377님 전 X 현 남편이랑 강동원 씨 나오는 영화 전라.

0: 반을 같이 봤거든요. 강동원 씨 나오는 장면에서 관객들 모두 소리 없이 아우성을 지르며 봤는데 아. 그러다가 문득 아. 옆을 보고
1: 안
0: 그때
1: 돼.
0: 왜 그때 본 거야.
1: 안 돼.
0: 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1: 그래.
0: 또 막 개걸스럽게 팝콘을 먹고 있어.
1: 그래.
0: 막 오징어가 팝콘 먹는 거 아니야.
1: 저도 옛날에 쌍화점 보고.
0: 아, 조인성 씨.
1: 어, 조인성 씨. 아, 주진모 씨.
0: 주진모 씨.
1: 그리고 그때 그 배경 때문에 다들 그 꽃미남 분들이 단체로 많이 나왔잖아요.
0: 송중기 씨도 나왔던
1: 송중기 씨도
0: 맞아.
1: 나왔고. 아, 그 영화를 그렇게 맞아요. 보다가.
0: 맞아.
1: 옆을 쓱
0: 보는데.
1: 어떻게 이렇게 쌍이다 쌍 어,
0: 수산시장이지 뭐 그냥, 수산시장이야
1: 그냥 화만 나는 쌍이 쌍 그냥 1698번님 네. 식당에서 옆 테이블이 너무 시끄러워서 남친한테 아 오빠가 좀 한마디 해 라고 했더니 무섭다면서 저를 찌르면서 네가 말해보라고 할 때 진짜 오징어로 보였어요.
0: 아, 아 길거리 같은 데서도 또 운전하시다가
1: 야 저도 예전에 그 X 이야기를 또 하자면 그 X가 취업 준비생이었어요. 아. 그 난 일을 할 때였고 그래서 같이 뭐 여행을 갔는데 내가 여행비도 다 냈단 말이야. 근데 오는데 이 친구가 또 신발을 어떻게 하다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또, 공항에서 나보고 신발을 사달래. 그 어떻게 신발 사줘야지. 사줬는데 또 심지어 발까지 작아. 그래서 아동용 신발을 사줬는데.
0: 뒤에서 아니 발이 얼마나 작길래 아동이
1: 뒤에서 걸어오는데 뿅뿅뿅뿅 소리가 나는 거야. 진짜 거기서부터 이미 저는 아, 이렇게 작아 아, 보일 수가 없어. 이 아이가 작디 작아 보이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남자로서 이렇게 느껴지질 않더라고. 우리 아. 우리 저기 돈이 아무리 없어도 맨발로 갈지언정 그 여자친구한테 신발 사달라는 얘기는 그 웬만해서 놔줍시다.
0: 적은 돈이 없다고 할 때가 더 그렇죠. 사실 더 비참하죠. 적은 돈. 1, 2만 원이 없을 때.
1: 중요한 건 그때 우리가 좀 늦어가지고 그 방송에 나온 거예요. 빨리 오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뒤에서 뿅뿅뿅뿅뿅뿅 찌어갖고 오는 거예요.
0: 그게 새 신발이어갖고.
1: 어, 정말 너무 꿀뱅이셨어요. 어,
0: 고무가 막 미끌리는 소리.
1: 자, 이렇게 나의 X가 오징어로 보였을 때 사연 보내주십시오. 샵 8000, 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그 사이에 이글파이브의 오징어 외계인 듣고 올게요.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써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7: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 줘.
1: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0: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1: 고형량이 뭔데?
0: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1: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2: 유통골뱅이.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나의 엑스 이야기 개그맨 김인석 씨와 도란도란 함께하고 있고요. 나의 엑스가 오징어로 보였을 때 오늘 주제죠.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아이들의 퀸컷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에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8: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7: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9: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7: 하이.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기세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나의 연애 시절 참 화려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서 섭섭한 분들 이리로 오십시오. 나의 엑스 이야기 김인석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1: 네. 나의 엑스가 오징어로 보였을 때입니다.
0: 네. 네.
1: 7888님. 코로나 시절 밖에서 데이트가 힘들어서 여자친구 집에서 데이트를 하는 날이 많았는데요. 요리해준다고 같이 마트에서 장 볼 때 개인 살림살이까지
0: 아...
1: 고르고 계산 떠넘길 때 진짜 오징어였습니다.
0: 아... 아, 이런 비슷한 사연 그전에도 읽었던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쓱 그냥 넣는 거 있잖아요.
1: 내가 요리 좀 해줄게. 근데 나 두루마리 휴지가 좀 떨어졌는데 자 이거 챙겨서 그건 또 들고 가.

0: 버스 타고.
1: 그리고 심지어 정립 자기 걸로 하고. 아 이러면 아, 오징어로 보일 수 있구나. 제 아무리 내 여자친구라도.
0: 네, 네. 요리해준다는 건 핑계네.
1: 그렇죠? 그럴 수 있군요. 그런데 그날 뭐 3분 카레 뭐 이렇게 해준다든지 그 요리가. 자 8716번님. 저희 신랑이 순딩순딩해 보이는 외모 컴플렉스가 심해서 강해 보이고 싶대요. 그래서 콧수염이랑 턱수염을 기르는데 아... 제가 보기엔 그냥 수염난 오징어예요. 아...
0: 이게 순딩순딩한 외모인데 콧수염 있으면 이게 너무 언밸런스거든요. 언밸런스.
1: 그래 여자가 아... 남장한 것 같잖아.
0: 어깨도 되게 좁아. 그래. 콧수염만 이렇게 있어.
1: 근데 남자분들은 네. 근데 왜 이렇게 수염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0: 아 근데 약간 로망은 있긴 있죠.
1: 이게 상징입니다. 아, 남성성의 그렇죠. 태토남의 한 번은, 상징.
0: 한 번은 해보고 싶은.
1: 근데 네. 여자들은 사실 수염난 남자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0: 근데 남자들끼리만 뭐 갖고 있는 꿈이죠. 여자들이 싫어하건 말건. 우리들이 한번 해보고 싶은.
1: 아 근데 이게 네. 진짜 유독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 약간 그 방자 수염이라고
0: 그렇죠.
1: 하죠.
0: 그렇죠. 아 저도 안 돼요. 저도 이게 제대로
1: 그래,
0: 안 나요.
1: 그래 이게 예쁘게 안 나는 사람들이 이게 있는데.
0: 숱이 많고 커야 돼. 범위가 넓어야 돼.
1: 왜 이렇게 집착들을 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사연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스마트하게 달리고
5: 기름값 걱정 날리고
4: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5: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4: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5: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4: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6: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불량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9: 슬메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메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0: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제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1: 여기가 뉴욕입니까?
12: 이곳이 파리입니까?
1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2: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나의 X가 오징어로 보였을 때 사연 많이 왔습니다. 네. 아, 이렇게나 사연이 많이 올 줄 몰랐어요.
3: 아, 대한민국에 오징어가 이렇게 많나요? 아,
2: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3: 수상 강국입니다.
2: 다양한 주제로 대한민국. 사연 달라고 했을 때 이 정도까지 안 왔거든요. 자, 한 번씩 볼게요.
3: 그렇습니다. 황수진님. 데이트 중에 다 먹고 나가는 옆 테이블로 가던 남친. 아, 잠깐만. 뭐 하나 했더니 남의 안주를 몰래
2: 아...
3: 옷 속에 넣어오면서 안주값 아꼈다. 아. 금상첨화로 앞니에 낀 고춧가루까지. 아. 와 이거 야.
2: 와 야. 콤보다 콤보다.
3: 원투펀치인데요.
2: 와 콤보다 이거.
3: 네네. 그때 정뚝떨 오징어로 보여서 헤어졌습니다. 아.
2: 아 그러니까 왜 그러는데?
3: 아니 남들이 입 댄 거잖아. 젓가락 댄 거잖아.
2: 아 그거 아껴서 뭐 어떡하려고? 이거 알

0: 뒤에 살들 아껴서 뭐 어떡하려고.
1: 아니 말은 안 주면 그래도 나. 지난주 같은 거 촉촉한 거 국물 안 주나 뭐 이런 거면 숟가락 넣고 막 쭉쭉 숟가락 빨고 다시 넣고 막 이런 거 아니야.
0: 아이 진짜 거기다 아. 이제 암예 고춧가루 너무 아이. 싫지. 너무 꼴보기 싫지.
1: 정말.
0: 아, 안유라님 남자친구가 벌레를 보더니 제 손에 킬라를 쥐어주면서 네가 뿌려 라고 하더라고요. 벌레가 무서워서 뿌리는 것도 저 시키던 남친이 오징어처럼 보였네요 라고 하는데
1: 네가 뿌려.
0: 그거 아세요? 은근히 네네. 벌레 무서워하는 남자들 많아요.
1: 아.
0: 그래서 저희 남편도 네네. 정말 테토남이거든요. 진짜 제이슨 모모아 닮았어요. 정말로. 아.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집에서 벌레를 발견한 거예요. 아. 화분을 어떻게 구했는데 거기서 그 화분에서 나오는 벌레 있잖아요. 그래. 그 기어다니는 벌레. 그게 이제 계속 있어가지고 남편한테 이거 좀 없애달라 그랬더니 아 알았다고 해서 약을 그걸 가지고 이제 싱크대로 가지고 약을 한 반통 쓰더라고. 근데 팔을 봤더니 닭살이 쫙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세요 제가 죽일게요 라고.
1: 아니 그럼 못 죽였어 그렇게 뿌리고도?
0: 못 죽였어. 얘네들이 세더라고. 안 죽어. 그래서 그냥 주세요. 제가 죽일게요. 털이 섰어 이미.
1: 털도 많은 분이.
0: 주세요. 내가 죽일게요. 라고 했는데 이미 뭐 털이 서 있는데 어떻게. 닭살은 이거 못 감추더라고요. 네, 김인석 씨.
1: 아, 네. 3891님. 구 여친 따라 미용실 가서 기다린 적이 있는데요. 여친이 머리에 약 바르고 랩으로 칭칭 둘러싼 상태로 잡지 보고 앉았는데 되게 고상한 오징어 느낌. 약간 그 양념 잘 배라고.
0: 약간 방건조 오징어 같은.
1: 네, 양념 붙여놓고 이렇게 네네 랩으로 싸놓은 느낌이죠.
0: 네, 이건요. 이건 아셔야 돼. 모든 여자들이 미용실만 가면 못생겨지는 효과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명 효과도 좀 있어. 조명이 좀 세. 날것이야, 날것, 생 날것. 그리고 이제 맨 얼굴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1: 지금은 네. 괜찮은데 제가 얼핏 이렇게 떠올려 보면 옛날에는 그 미용실에 중국식 중국 음식을
0: 맞아요. 짜장면
1: 시켜서 많이들 드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진짜 머리는 막 한껏 모를 막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상한 가운 같은 거 막 그 꽃무늬 막 총천연색 가운을 입고 여자분들이 모여서 막 그걸 음식을 먹던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얼핏 보면 굉장히 지금 생소한 그런 그림입니다.
0: 아 우리도 네네. 남자들 당구장에서
1: 아 당구장은 뭐. 그래도 뭐가 좀
0: 아 그것도 좀 그것도 없어 보여. 아이 참.
1: 아, 그래요?
0: 아, 자, 3111번님.
1: 네.
0: 7년 사귄 남친이랑 여름 휴가 때 래프팅을 갔는데, 아, 노는 하나도 안 젖고, 옆에 있는 여자들 쳐다보느라 고개가 휙휙 돌아가는 꼬라지를 봤을 때 세상 오징어로 보였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동이야.
1: 눈이 더 찢어져 막. 옆으로 양옆으로 막.
0: 그럼. 아 여자들도 사실 예쁜 여자 지나가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 잘생긴 남자 지나가도 보잖아요. 여자들도.
0: 똑같죠. 똑같죠. 자 김인석 씨.
1: 3826님. 구 여친이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요. 접수하는 걸 들었거든요. 간호사님이 초진이신가 봐요. 묻는데 아니요. 대학생인데요. 초진이신가요? 아니요. 대학생인데요. 이걸 뭘로 들은 거지? 초등학생이신가요? 그러니까
0: 초딩이신가요? 이걸 들은 거야. 초딩이신가요? 아, 대딩이라고 대딩이요. 대딩.
1: 아, 초딩이신가요?
0: 초진이란 단어를 모르던 새하얀 그녀. 그래, 이런 거에서 깰 수도 있어.
1: 네.
0: 아니요. 대딩인데요.
1: 너무 깨네요. 너무 깨요.
0: 3385번님. 엑스남친. 아, 나 세수하고 면도하고 나올게 해서 잘생겨진 얼굴을 기대했는데 입가에 하얀 각질이 안 지워지더라고요. 얼굴이 버석버석한 게 하얗게 잘 마른 오징어 같았어요.
1: 정말 마른 오징어 하얗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0: 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안 나왔구나.
1: 뽀얗고 막 정말 주름 없고 탱글탱글한 피부로 나왔어야 되는데.
0: 그렇지. 그럴 수 있습니다. 상상을 너무 높게 잡았다.
1: 정지훈님. 아, 예전 남친은 웃는 모습이 정말 귀여운 애였거든요. 반달 누니랑 여의도 공원에서 같이 자전거 타다가 편의점 가서 음료수랑 젤리 사서 나눠 먹는데 남친이 갑자기 자기

0: 이불을 가리면서 오물오물 하더니 치아에 씌워놨던 크라운을 어? 보여주는 거예요. 젤리 먹을 때 종종 어? 떨어진대요. 신개념 탈부차 크라운. 그게 어금니도 아니고 뻐드랑니 쪽 크라운이었는데 치아 없이 웃는 엑스를 보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겨우 치아 하나 없는 거였는데 그렇게 오징어가 될 줄이야.
1: 아니 이 남친은
0: 아니 그걸 감춰야지. 너무 사랑을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의 그 관계를 너무 과신하고 있네.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개인기라고 생각했나 봐요. 바라나 이것도
0: 아, 친구들 사이에선 빵빵 터지니까. 아 이건 아니지.
1: 내 여친 또 얼마나 빵 터질까라는 생각에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이런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0: 왜 안 좋은 기억을 네. 뇌리에 새겨주냔 말이야.
1: 이 사람의 그 사람과의 사랑이 아무리 돈독해도 내가 생각하는 그 깊이가 아닐 수 있어요.
0: 그럼 언제든 떠날 수 있어.
1: 아 김은정님 한껏 꾸민 신랑 오 오늘 좀 마음에 드는데 하는 순간 뒤태가 아 엉덩이가 아주 맛있게 먹었더라고요.
0: 한입 베어본 느낌. 앙.
1: 저는 이렇게 좀 깰 때가 언제냐면 남성분들 네. 저희 남편이 그랬던 적은 없는데 네. 간혹가다 이렇게 엉골 잘 붙여주고
0: 쭈그리고 앉았을 때 쭈그리고 앉아서 뭘 줍거나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 피 흡연하시는 분들 엉덩이
1: 근데 유독 까마신 분들 있어요.
0: 알아 나 알아.
1: 아 이거 이거는 진짜로 이건 정말 그 사람이 뭐 네. 변우석이든
0: 색소침착.
1: 뭐 박보검이든 100% 깬다 이건 진짜로. 아 이건 정말 최고다.
0: 네네.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거기가 유난히 검으신 분들 계세요.
1: 나는 그 엉덩이 골들 잘 좀 네, 네.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자, 요 분들 중에 안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나의 X가 오징어로 보였을 때 계속해서 사연 받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노래 듣고 올게요. 윤종신의 내 사랑 못나니.

0: 윤종신의 내 사랑 못나니 듣고 오셨고요. 이혜미님, 키즈 카페 가면 영면이가 말한 그런 분 많아요. 언골 공격 너무 심해요.
1: 근데 또 그 아빠의 역할을 또 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또 충실히 하다 보면
0: 아, 알죠. 네, 아는데
1: 네. 그러니까 바지를 추스릴 수 없는 그런 또 네, 상황들이 아니, 와요.
0: 본인도 행할 거 아니야.
1: 좀 솔직히 또 시원하기도 할 거야 본인은 또.
0: 아 저도 얼마
1: 네,
0: 전에
1: 통기가 돼서
0: 강릉 갔다 왔는데 네네네. 딱콩이랑 네. 근데 휴게소를 가서 이제 화장실 때도 휴게소 들렸는데 이제 딱콩이가 제가 그때 원피스 입고 있었거든요. 엄마 엄마 하면서 치마 이렇게 막 당긴 거예요. 어. 근데 난 몰랐어. 여기 속옷이 다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아무 내가 지금 누군가의 얼굴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니야.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네요.
1: 상의 속옷이 다 나.
0: 아예 다 그냥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나 아예 모르고 있었다가. 근데 중요한 건 예전 같아서 어머 이랬을 텐데 그것도 아니야. 아유 엄마 가슴 좀 그만 좀 오픈해라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추스리게 되더라고. 나도 이제 아줌마 다 됐나 봐요. 아... 그날 그렇게 휴게소에서 네. 좋은 구경 시켜드렸습니다.
1: 아, 네. 안영미 쇼였네요. 안영미 쇼.
0: 안영미 쇼. 안영미 네. 전체 관람 가슴 쇼. 진짜 전체 관람 가슴 쇼가 됐어. 네. 아무도 안 봤지만. 아, 네. 자, 김희석 씨와 함께하는 나의
1: 누가 신고했으면 웃겼겠다.
0: 여기 엄마랑
1: 이렇게 쉬면 안 됩니다.
0: 엄마랑 아들이랑 2인 1조로 팀으로 짜고 지금 자 그럼 나의 X가 네. 오징어로 보였을 때 사연 계속 받고 있죠. 네.
1: 6113님 예전에 배우 한가희 씨가 네. 쓰고 나온 거라면서 여자친구가 빨간 앙코라 모자를 쓰고 왔는데 아 이거 큰일 났네요. 벌써부터 솔직히 초장 찍어놓은 꼴뚜기 같더라고요. 겨울에 툭하면 그걸 쓰고 나와서 빨리 더워지길 바랬던 기억이
0: 그래.
1: 더워져라.
0: 아,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그러니까 연예인이 했던 맞아요. 그 템들 있잖아요.
1: 아 요거 그 동준 씨가 알고 따라했구나. 아 요거 뭔지 알 것 같아요.
0: 근데 그거 그런 템들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1: 소지섭 씨도 약간 이런 모자 옛날에 미안하다
0: 맞아요,
1: 사랑한다
0: 맞아요.
1: 약간 이런 거.
0: 약간 예. 잘못하면 약간 심양호 선생님처럼 보일 수 있는. 모자 이잖아요.
1: 우리가. 아주 옛날 얘기지만 배용준 씨의 그
0: 그래요.
1: 과장된 머플러.
0: 그렇지.
1: 네네네. 그런
0: 함부로
1: 것들.
0: 따라하면 안 됩니다.
1: 네, 안 됩니다.
0: 네, 5253번님 전 X 여친은 네. 백치미를 넘어서는 무식함을 뽐내곤 했었죠. 기본적인 속담도 잘 몰라서 서당께 3년이면 이 속담도 말하면 우와 서당께 귀엽다 이러선 여친. 어느 날 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가면서 부조 봉투를 쓰는데 여친 왈. 근데 부적은 왜 가지고 가는 거야? 물어보는 부적. 모습이 예뻐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적을 왜 가지고 다니는 네네. 거야? 왜 가지고 가?
1: 그거? 웬만한 외국 분보다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0: 왜냐하면 이렇게 부조 봉투 이게 노란색 봉투잖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1: 아, 그리고 또 부조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0: 근조라고 뭐 네네. 한자로 쓰셨나?
1: 아,
0: 그러니까 왜 부조?
1: 아
0: 신내림 받았어? 몰랐네. 전부터 계속 아프다 그러더니 그 신병이었구나 자기야.
1: 아 끔찍하다. 끔찍해요. 네.
0: 아무리 예뻐도 이건 어떻게 예뻐도 할 수가
1: 안
0: 없어.
1: 되죠. 안 되죠.
0: 장원영이라도 이건 용서 안 돼.
1: 어느 정도 선은 지켜줘야지 우리가.
0: 그럼.
1: 그렇죠.
0: 자, 또 아,
1: 0863님 구남친 현 남편 이야기도 되나요? 아침마다 자기는 이불 속에 있으면서 애들한테

0: 빨리 일어나라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남편 볼 때 그렇게 오징어 같을 수가 없어요.
1: 야 일어나!
0: 자기 누워있어.
1: 학교 안 가냐?
0: 씻어 빨리 씻어.
1: 해가
0: 씻어.
1: 중천이다!
0: 입으로 유가
1: 나는 꼭
0: 꽁꽁
1: 너무 꼴보기 싫어. 아, 아 0540번님 네. 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구여친이 카페에서 브런치 먹고 싶다고 해서 맛있게 먹었는데 마지막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가글하는 거 보고 정뚱뚱 아 너무 싫어. 이거잖아. 어, 어. 맛있게 잘 먹었다. 오빠 나 이긴 거 없지. 근데 이거 노래 커피로 이 가글 해가지고 이 노래 아. 오빠 여기 너무 맛있다. 아, 아 나 이거 인별그램에 올려야지 오빠.
0: 아 너무 더러. 너무 더러.
1: 아. 자, 요 분들 중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이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닭가슴살 세트까지 얹어서 받으실 오늘 최고의 사연. 노래 한 곡 듣고 가서 뽑아볼게요. 스텔라 장의 아름다워.
0: 아, 너무 더러. 너무 더러.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스텔라장의 아름다워 듣고 왔고요. 나의 X 이야기, 나의 X가 오징어로 보였을 때 오늘 최고의 사연 뽑아볼까요?
1: 네. 초진을 모르던 데딩 여친 사연 보내주신 3826님 축하드립니다. 네.
0: 자, 사연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볼까요?
1: 네, 구여친이 아파서 같이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요. 접수하는 걸 들었거든요. 간호사님이 초진이신가요? 묻는데 아니요, 대학생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초진이시냐고요. 아니요, 초딩 아니고 대딩이라고요. 대딩. 초진이라는 단어를 모르던 새하얀 그녀. 네. 많이 깼습니다.
0: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1: 뇌가 하얀.
0: 아름다워.
1: 뇌가 투명한.
0: 자, 이분께 닭가슴살 세트 쏠 거고요. 네. 0183번님, 결혼한 지 27년쯤 되니까 딱히 특별한 순간은 없고 그냥 매일이 오징어로 보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 어쨌든 그 설레이는 그 구간에서 지나가면 나든 내 옆 사람이든 다 오징어예요. 그냥 같은
1: 차라리
0: 친구고.
1: 오징어라고 생각하세요.
0: 네.
1: 어, 오징어인데 말 잘하네.
0: 어.
1: 오징어인데 좀 따뜻한 애 사람이.
0: 어, 그래. 오징어가? 어, 오징어가 돈도 잘 벌어오네.
1: 어, 어. 오징어가 좀 청소도 도와주네.
0: 그렇게 생각합시다.
1: 이렇게 생각하세요.
0: 어, 그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그냥 네네. 편하게.
1: 네네. 네.
0: 자, 다음 주 나의 X 이야기 사연 주제 미리 알려드려야죠.
1: 내가 했던 들어봤던 최고의 플러팅 멘트.
0: 아, 이것도 오글거리는 거 많이 올 것 같은데.
1: 내가 했던 들어봤던 최고의 플러팅 멘트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자, 두대 홈페이지 나의 X 이야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모바일 네. 상품권 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지금 문자로도 네. 아, 김인석 씨 텐션이 네. 많이 떨어져 보이네요라고 하는데 다음에 그래서 그 옆에 누굴 붙여놔야 돼. 네. 이게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지금 너무 편한 거야.
1: 저도 모르게 주식 영향이 좀 있어. MBC FM for you.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6: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7: 고양 특례시.
8: 2026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12개국에서 진행되는 30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입니다
9: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10: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아, 마시멜로 앤 앤마리의 프렌즈 듣고 오셨고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오징어 이야기하는 동안에 소개를 못다 해드린 사연들 많이 왔습니다. 김정원님, 예전에 배우 문채원 씨가 거기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브런치 카페를 진행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아, 정말 아름다웠는데 두시 되니까 뒷 스튜디오에 영미 씨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뭐 뒷얘기는 안 할게요. 아니 왜? 왜 한번 해보시지. 한번 해봐요. 난 모르겠는데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는 문채호 씨와 저가 뭐 어떤 그런 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응? 어? 문채원 씨 보다가 뭐 저 보니까 뭐 그래 근데 그건 인정이야. 근데 저도 진짜 여배우분들 보잖아요. 그 왜 여배우를 하시는지 알 것 같아. 이게 아우라가 다르긴 해요. 예. 인정. 인정. 신애경님, 오늘 저녁 반찬은 오징어 무침이 하겠어요. 완전히 씹어 먹겠어. 그래, 우리 오징어 얘기하니까 진짜 오징어 먹고 싶다. 마른 오징어라도 좀 마요네즈에다 찍어 먹고 싶다. 6765번님, 남편이 아침에 이번 달 카드값 얼마 나왔어? 물어보는데 아직도 답을 못 해줬어요. 보고 또 봐도 사용 내용이 부끄러워요. 유유. 금액 알려달라는 남편의 문자에 괜히 나쁜 짓 하다 걸려서 교무실로 불려가는 불량 학생이 된 기분이랄까요? 오랜만에 숙연해지네요. 아,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래도 우리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나의 벗이잖아요. 요거 괜히 피해 가시지 마시고 얼른 이실 짓고 얘기하는 게 맘 편한 거 알죠? 예, 맘 편하게 지금 빨리 얘기하세요. 7458번님, 포크레인 기사입니다. 아침에 일 갔는데

근데 이런 거는 전화로 어떻게 공지를 미리 안 해주시나요? 직접 가야 이걸 알 수 있는 건가요? 오늘 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너무 손해 아닌가요? 네, 아유, 기운 내시라고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1427번님, 어린이날에 애들 때문에 신랑이랑 번갈아가면서 달리길 했더니 둘 다 오늘 팔다리에 다 알이 매겨가지고, 아, 어린이날 병 생길 땐요. 월요병이 아니라 어린이날 병. 엄마, 아빠들 다들 팔다리 멀쩡하실까요? 그러니까. 근데 애들은 알죠? 이렇게 놀아도 멀쩡한 거. 더 놀고 싶어요. 더 하는데, 이상하게 이제 엄마, 아빠들만 이렇게 골골 하는 거지. 아, 네, 오늘 같은 날 다들 일찍 일 끝내시고 어떻게 마사지라도 좀 받아야죠. 어떻게 하면 욕조에 물 받아놓고 반신욕이라도 하셔야지. 우리가 건강해야 애들이랑 좀 오래 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MSG 워너비의 바라만 본다.

0: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MSG 워너비의 바라만 본다, 그리고 최유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뱀이양입니다.
1: 아, 근데 옛 노래가 더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이희경님, 노래 들으며 태교하는 뒷모습 아름다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아, 저는 진짜 태교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왜냐면 좋은 노래 항상 이렇게 듣고 또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까 물론 사연이 들어온 사람들만 오긴 했지만 아, 이런 게 바로 사람 냄새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두댕이들 또 뭐 하면서 두댕이를 듣고 계시는지 사연 볼게요. 3622번님, 새싹입니다. 현직 엘리베이터 수리 기사인데요. 요즘 엘베 고장이 너무 많아요. 수리할 때도 두대 들으면서 합니다. 아, 그래요? 세상에나. 그 왜 그러지? 그 아이들이 막 장난쳐서 그런가? 자꾸 이렇게, 아니면은,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닫힌 버튼 너무 많이 눌러서 그런 것 같아. 기도 하고, 아유, 어쨌거나 저쨌거나 고생 많으십니다. 4795번님, 근무하다가 워드 작업에 눈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차 몰고 20분 떨어진 커피숍에 가서 라

막대 한 잔 받아와서 바닷가에 차 대고 영미 씨 방송 깔깔 듣고 있어요. 씨뷰 어때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어머. 아니 어떤 회사를 다니시길래 20분 거리에 이런 환경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바닷가에 가셨는데 너무 좋다. 진짜 이런 데서 일하고 싶다. 너무 좋잖아요. 정말 그냥 아 좀 바람 좀 쐴까? 딱 갔는데 그냥 회사 앞이 바닷가야. 너무 좋아. 부럽습니다. 0910번님. 저는 10살 초딩인데요. 내일 전학을 가는데 학교에서 적응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 나는 타고나기를 적응을 너무너무 잘하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자마자 친구들 많이 사귀어야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가서 친구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친구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대치 자체를 아예 내려놓으면 그래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학교 전학을 한 네다섯 번 다녔 어떤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정말 적응의 동물이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김한나님. 아 그리고 두 대를 적응했다면 말다한 거지. 끝난 거예요. 자 김한나님. 본가에 엄마가 맛있는 거 가지고 가라고 해서 지하철 타고 가고 있어요. 나 29살인데 엄마 아빠에게는 아직도 꼬맹이 공주님.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음식 솜씨도 좋고 이렇게 다 해주면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저도 지금 44살인데 아직도 독립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 엄마한테서. 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저희는 로꼬의 시간이 들겠지 듣고 올게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이벤트

0: 한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4만원
4: 회계관리
1: 4만원
4: 재고관리
5: 4만원
4: 생산관리
1: 사업성도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7: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6: 1일 1짬뽕 오케이?
8: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 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도 섭취하는 콩콩효소에서 효소 유산균,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 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9: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8: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의 학용사 퀴즈 정답 바로 도그 에이썬, 하이 에이썬, 개 팔자가 상팔자다 였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9000번님, 그리고 4789번님, 배현주님 세 분께 김치 세트 보내드릴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분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아까 배우자가 옆에 있는 X가 오징어로 보이는 이야기 했잖아요. 오징어로 어떻게 하면 안 보일 수 있을까? 애교가 넘치면 돼. 애교 넘치는 분 이분 많은 사람 없죠. 우리 현아의
10: 어때? 환인지학 오빠. 나 커피로 가 그랬는데 어때? 춤추자. 쉐보레 어때? 나 지금 엉덩이굴 보였는데 어때? 그래도 괜찮지? 아 몰라. 춤추자. 오뚜기 카레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중 오빠. 슬림에이 다이어트 오빠 나 어때? 춤추자. 주식회사 이저 글로벌 시티 오빠, 한국 세무사회 오빠, 브람스 안마의자 오빠 나 어때? 춤추자. IS 동서 오빠, 나 지금 초딩 뭐 초진 이거 못 알아들었는데 어때? 춤추자.

우리 가족 컨소시엄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오빠 어때? 춤추장? 0423번님 언니 임산부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좀 소름 끼쳐요. 그런데 그럼 어때? 소름 끼치면 어때? 춤추장? 자,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0: 넘어
1: 클리비아.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수의 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북도가 보험료를 최대 87%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공장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주택은 무료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절차도 간단하고 빠르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안전한 충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서 다 충청북도와 함께합니다.
4: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충남 예산에 있는 예당호 쉼하우스. 예당호 바로 앞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인데요. 넓은 호수 풍경이 한눈에 펼쳐지고 산책로와 카페가 한자리에 있어 이름처럼 잠시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예당호 쉼하우스는 주차장에 내리자마자 연보랏빛 등나무꽃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넝쿨 터널을 지나 살짝 가파른 계단이 이어지는데요. 여기 올라가면 등나무꽃으로 덮인 벤치가 나타나는데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매달린 꽃 안에 벤치에 앉으면 눈앞으로 예당호가 시원하게 펼쳐진다고 하네요. 머리 위엔 꽃, 눈앞엔 호수라 더 바랄 게 없겠네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아주 편안한 곡으로 시작했어요. 미국의 포크 밴드 베티버의 Time Flies By. 너무 좋네요, 이 분위기가. 오늘 날씨도 좋고 오늘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첫 곡도 굉장히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박장효님이 여느 때와 다를 게 없는 완벽한 하루 너무 좋아라고. 아, 그래요. 참 여느 때와 다를 게 없이 좋은 곡으로 시작하는 완벽한 하루죠. 박영수님, 형님 별일 없이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형님 목소리 들으니 살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영수씨 잘 지내셨어요? 아, 오랜만이에요. 저야 뭐 항상 똑같이 이렇게 라디오 진행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부 물어줘서 감사합니다. 심은미님, 오늘 도라 모렐렌바움 특별 초대석 예고 보고 공원에서 미니 켜고 오프닝부터 듣고 있어요. 오늘 방송 너무 기대됩니다. 아, 저도 오늘 5시부터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라이브 초대석 도라 모렐렌바움의 라이브도 들을 수 있고 또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건데요. 참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3, 4부 도라 모렐렌바움과 함께 할 거니까 심은미님 조금 일찍 나오신 것 같지만 지금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에서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쉬시다가 이제 또 도라 모렐렌바움 오면은 보이는 라디오

0: 영화도 보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기다리셔야 되니까 은미님께 커피 한잔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은미님 보내드릴 테니까 그 커피 한잔 드세요. 기다리시면서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용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당진시청, 백조싱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BS한양, 오뚜기 카레, 한국세무사회, 멕시칸, 브람산마의자, 뿌리담은 리얼생화사비, 주비푸드,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올품, 쉐보레,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샤브올데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겹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대.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투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지친 날 안아브라.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경험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갓 따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

10월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킹넷이 전국항에서 만나요.

구원찬의 오류 들으셨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우리 구원찬의 노래인데 이 곡도 너무 좋네요. 참 구원찬 씨는 음악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굉장히 감각적이고 참 듣기가 좋아요. 일단 듣기 좋고 지금 이 날씨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구원찬의 오류 들으셨습니다. 6441 쓰시는 분이 주말에 근무하고 오늘 대체 휴무로 쉬게 되어서 오랜만에 완화를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침대에 누워 책 읽으며 4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설레면서 기분이 좋았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순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렇게 완벽한 하루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이렇게 즐기는 참 너무 고마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도 6441 쓰시는 분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열심히 한번 좋은 노래도 소개하고 이따가 또 도라 모렐렌바움과 좋은 음악도 들려드릴게요. 좀 재밌는 얘기도 나누고요. 6441 쓰시는 분 제가 모바일 햄버거 쿠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0201 쓰시는 분 아들이 저녁 메뉴로 김밥이 먹고 싶다는데 손이 너무 가서 하기 싫은데요. 아, 김밥은 보통 시키지 않나요? 요즘에 김밥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에 한번 싸봤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키시죠. 오늘은 아들한테 원하는 김밥으로 다 얘기를 들어서 모아 김밥을 좋은 맛있는 곳에서 주문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밥 드시면서 드시라고 제가 냉동만두 쿠폰을 보내드릴 테니까 김밥과 완벽한 하루에 써준 냉동만두를 탁 꺼내주면 얼마나 아들이 좋아하겠어요. 게다가 노래도 하나 더 틀어드리겠습니다. 노 리플라이 피처링 예비새 노래입니다. 곁에 있을게.

노리플라이 피처링 예빗의 곁에 있을게 들으셨습니다. 3601 쓰시는 분이 월요일 같은 수요일 문자 적을까 봐 문자해요. 오늘 선곡도 순디순디 해서 참 평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 문자 걱정을 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문자야 뭐. 수요일이라고 뭐 이렇게 눈에 띄게 문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오늘 선곡이 참 좋아요. 첫 곡부터 아주 정말 순딩순딩한 아주 듣기 좋은 음악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또 3, 4부에는 또 제가 좋아하는 브라질 뮤지션 도라 모렐렌바움의 노래로 꽉 채울 거니까 참 기대가 됩니다. 노수빈님, 안녕하세요. 연휴 동안 못 들었더니 순디 목소리가 너무 반가워요. 지난주에 엄마 생신이라 꽃다발 샀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맘 같아선 제 것도 사고 싶었는데 선뜻 사지 못할 가격이라 못 사왔어요. 남편이 남친이었을 땐 꽃선물도 많이 해줬는데 결혼하고는 꽃선물 멸종이네요. 아 정말 노수빈님의 남편분 지금 혹시 이거 이 방송 혹시 안 듣고 계실까요? 혹시 들으면은 조그맣게라도 몇 송이라도 꽃 사다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아마 못 듣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노수빈님께는 순댓국 밀키트 보내드릴게요. 결혼하면은 이런 게 최고입니다. 맛있는 거 먹는 게. 예, 네, 맞아요. 김용일님. 지금 외근 나갔다가 전집 이름 때문에 화들짝 놀랐어요. 전 하나였는데 바로 제 바로 전 여친 이름이었거든요. 전 하나. 아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건가 이거? 전집 이름이 전 하나. 이래서 그녀를 한 번 더 떠올려봤어요. 하나야 잘 지내니? 라고 김모 용일님께서 적으셨는데요. 괜찮나요?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요.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김용일님도 잘 지내고 계신 거죠. 그래 맞아요. 뭐 인연이란 게 뭐 그런 거죠. 뭐 왔다가 갔다가 또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런 겁니다. 너무 이렇게 밤에는 뭐 잔이 이런 문자 하지 마시고요. 김용일님 오늘 이걸로 쫙 끝내도록 하죠. 그 전집 지나다니면서 화들짝 자꾸 놀래지 마시고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계속 지나다니세요. 자, 카디건스의 Sick and Tired 들어드리고 저는 4부가 아니죠. 왜 갑자기 4부라고 그러는 거야? 2부죠. 제가 너무 도라 모렐렌바움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우리 해외 아티스트가 또 이렇게 오니까 제가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3: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줄리안 라지의 세러네이드입니다. 3년 전에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로 처음 내한해서 여러 음악 팬을 설레게 했던 미국의 기타리스트입니다. 줄리안 라지를 두고 재즈를 다음 세대로 이어줄 아티스트라고 말하는 사람이 음악계에 참 많은데요. 그만큼 활발하게 협업을 하고 있고 감각적인 연주로 끊임없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줄리안 라지의 기타는 아주 섬세하고 그 톤이 아주 좋은데요. 오늘 준비한 곡이 마침 차분한 분위기여서 어렵지 않게 매력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타리스트 줄리안 라지 그리고 실력 있는 동료 연주자들이 함께한 세러네이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사람들이 이제 줄리아나지의 연주에 빠져들고 있으니까요. 유선란님도 좋다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최희원님, 와 나른함과 아련함이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아요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줄리아나지의 다른 음악들도 참 좋은 음악이 많으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경모님이 취향의 공유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제 취향곡은 존 케이의 Parachute. 하늘 위에 둥둥 떠 있는 느낌이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곡 같이 들어보죠.

0: 김경모님의 취향곡 존 케이의 Parachute 들으셨고요. 그 뒤로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김경모님께는 상순 세트 보내드릴게요. 커피 드립백 세트 그리고 닭가슴살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1125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항상 아이 어린이집 하원하면서 듣던 라디오인데 처음 남겨보네요. 오늘부로 육아휴직이 끝나서 내일부터 이 시간에는 회사에 있겠네요.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1년 6개월이 스치듯 지나가네요. 순디 그동안 어린이집 하원길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육아휴직 아이도 그래도 아이 키우시느라고 아이 낳고 키우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고 뭐 계속해서 육아는 하시겠지만 또 일도 또 하셔야 되니까 마음이 좀 새로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 시간에 회사에 있으면은 완벽한 하루는 못 듣는 건가요? 아쉬운데요. 그래도 보통 이렇게 몰래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또 주말에 쉬실 때 완벽한 하루 틀어놓으시고 가끔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인성님 퇴근하면서 매일 아내와 각자 다른 곳에서 듣고 있어요. 요즘 저녁 먹고 매일 아내와 걷기 운동 하고 있는데 둘 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다리가 시원찮아지고 있어요. 안 아프게 길게 같이 오래 손잡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같이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리가 좀 시원찮아지면 저도 그러다가 저도 이제 무릎이 안 좋은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정말 안 아프고 길게 같이 오래 손잡고 싶으시면 이인성님 더 열심히 운동하고 맞아요. 아내와 밥 먹고 이렇게 걷기 운동도 하고 좀 근육 운동도 하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스마트하게 달리고
4: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4: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방금 토마스 쿡의 목소리를 듣고 왜 토마스 쿡이 안 나왔나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어제 왔다 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초대석이 또 있으니까요. 7273 쓰시는 분이 문자 사연 듣고 아까 그 육아휴직 끝나는 분 문자 사연을 듣고 뭐야 순디 오늘 마지막 방송이세요? 방금 틀어서 오해한 거라고 해주세요. 아 제가 마지막 방송이 아니라 아까 문자 보내주신 분이 육아휴직이 끝난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제가 저는 아직 마지막 방송 하려면은 7273 쓰시는 분 환갑쯤에는 마지막 방송 될 수도 있어요. 네?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지막 방송 아닙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6958 쓰시는 분 미친 중이 너무 강하네요. 미친 중2병은 언제 끝나는 걸까요? 중3 딸내미 때문에 환장하겠습니다. 아, 중2병이 중3에도 있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힘드시죠? 그래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돌을 닦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중2 때 저랬나. 이걸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한번 잘 한번 현명하게 이 중2병을 끝마칠 때까지 현명하게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 5시부터 브라질에서 온 싱어송라이터 도라 모렐렌바움과 보이는 라디오로 특별한 라이브 초대석 합니다. 5시부터 3부부터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들어주시길 바라요. 2부 마지막 곡은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들어드리고 저는 3부에 라이브 초대석으로 만나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주눅이 든다, 주눅이 잡히다 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주눅은 기운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태도나 성질을 뜻하는데요. 혹시 주눅이 좋다는 말은 들어보셨을까요? 주눅의 두 번째 뜻, 부끄러움이 없이 언죽번죽한 태도나 성질로 이때에는 주로 좋다와 함께 쓰입니다. 예를 들면 그는 남들이 욕을 하거나 말거나 주눅이 좋게 넘긴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오후의 시작은 정오의 희망곡과 함께 정오의 희망곡 최다원입니다. 정오의 희망곡은 평일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합니다. 월요일은 원디 마음대로 내는 퀴즈 오락시간 원디 마음대로 퀴즈. 화요일은 코미디언 최재원과 함께하는 정의 고민상담소 고민 그럴만도 하지. 지루한 수요일을 특별한 수요일로 만들어드립니다. 꿀보이스 가수와 함께하는

0: 심쿵 라이브. 목요일엔 가수 이광석이 직접 고른 주제로 감미로운 라이브 함께 들어요. 이광석의 이 노래. 신나는 금요일 불금요정과 함께 수다 떠는 최선의 TMI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으로 꽉 채운 정오의 희망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원디랑 함께 해주실 거죠? 정오엔 원디랑.
1: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 전람.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7: 판매사 주시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8: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으로 데릴 홀 앤 존 우츠의 You Make My Dreams 들으셨어요. 오랜만에 이 홀 앤 우츠의 노래 들은 거 좋네요. 자, 오늘 3, 4부에는 멀리 브라질에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요즘 브라질 음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죠. 도라 모렐렌바움인데요. 특별히 오늘 라이브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또 보이는 라디오로 볼 수 있으니까 많이 또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브라질 음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늘 굉장히 반가운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내일 아마 한국에서 공연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일찍 오셔서 우리 완벽한 하루에 특별히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광고 듣고 도라 모렐렌바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넘어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돌아온 방탄 꼭지.
7: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7: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7: 방탄 꼭지 에어니플.
8: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 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오늘 스페셜한 라이브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입니다. 브라질에서 온 싱어송라이터. 요즘에 이제 현재 브라질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예라고 하는데 저도 정말 주목하고 있는 신예입니다. 도라 모렐렌바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Estamos aqui com a cantora e compositora brasileira Dora Moreimbau. É uma pessoa que está fazendo muita fama hoje em dia. Eu pessoalmente também estou acompanhando. Por força e cumprimente.
1: Olá. Oi, oi.
0: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여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브라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께 한번 인사해 주세요.
2: Aqui na nossa rádio tem muitas pessoas que gostam também de música brasileira. Gostaríamos que você cumprimentasse os nossos ouvintes.
1: Olá a todos aqui, ouvintes, e estou muito feliz de estar aqui pela primeira vez na Coreia, em Seul, e poder conversar com vocês.
2: 안녕하십니까, 청취자분들. 이렇게 한국에 서울에 처음으로 왔는데요.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0: 네, 이렇게 또 오늘 통역해 주시는 분, 백두설 통역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도라 모렐렌바움 참 반갑고요. 한국에는 처음 오는 거죠?
2: Então essa é a sua primeira vez aqui na Coreia?
1: Primeira vez e está sendo muito emocionante já começar essa turnê aqui.
2: 네, 처음이고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어떤 기대를 하셨고 처음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2: Quais são as suas expectativas e como você se sente de estar aqui pela primeira vez?
1: Eu estou me sentindo muito bem recebida e todas as pessoas são muito calorosas com a gente. E é isso, é muito emocionante poder trazer a minha música desde o Brasil até aqui e se sentir tão em casa de alguma forma.
2: 네, 되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제 고향인 브라질에서 이렇게 브라질에서 만드는 음악들을 이곳 한국까지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이런 기회 자체가 너무나도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0: 아,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오늘 한국에 처음 오셨는데 월요일 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맞죠?
2: Você veio aqui na segunda? É isso?
1: Cheguei na segunda.
2: 네, 맞습니다.
0: 지금 월요일이고 화요일까지 지금 수요일인데 뭐 하고 지내셨어요, 한국에서? 어떤 뭐 식당을 갔는지 뭐 하고 지냈는지 궁금하네요.
2: Hoje já é quarta, então o que que você fez desde que você veio para cá?
1: Assim que eu cheguei, eu fui no Jogesa Temple.
0: Jogesa, Temple. 절에 또.
1: E hoje também fomos ao Palácio. E comemos muito, que é o que eu mais gostei de fazer até agora.
2: 아, 네. 우선 와서 이렇게 조계사도 가봤고요.
0: 절에.
2: 네, 오늘은 창덕궁도 가봤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거는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0: 아, 뭘 드셨어요?
2: O que que você comeu?
1: Comemos muito kimchi. Picles, que eu amo. Eu gostei também do myeongge-namul.
2: Myeongge-namul, samgyeopsal,
0: kimchi-jeon. 삼겹살, 김치전 이런 걸 드셨군요. 아, 정말 한국적인 음식을 또 드셔서 브라질에도 한국 음식이 많이 그 접할 수가 있나요?
2: No Brasil também tem muita comida coreana?
1: Tem, eu já tinha comido.

0: Comido algumas vezes comida coreana no Brasil, mas muito diferente de comer aqui de verdade. Mas é muito temperado também como a comida brasileira, então isso me faz me sentir também mais perto de casa.
1: 아, 네, 물론입니다. 브라질에도 한국 음식이 있지만요.
2: 네.
1: 한국에서 먹는 것이 진짜 맛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은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도 간이 굉장히 세게 하는데, 브라질 음식도 마찬가지로 간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2: 그렇군요.
1: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입맛에 안 맞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2: 적응이 잘 됐군요. 이틀 만에. 자, 저는 이제 작년에 도라 모렐렌바움의 부모님, 자키스 모렐렌바움 그리고 파블로 모렐렌바움의 공연을 봤었어요. 그래서 뭐 음악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좋아했고 굉장히 익숙하고 또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갑니다. 이 음악들이. 근데 이제 도라 씨는 사실은 도라 모렐렌바움은 좀 한국의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모르시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는지?
1: Eu, pessoalmente, sou muito fã dos seus pais, do Jacques e da Paula. Eu assisti um show deles no ano passado. Hoje eu queria, mas aqui os nossos ouvintes podem não te conhecer tão bem, então a gente queria que você se apresentasse um pouco.
0: Bom, eu sou cantora e compositora, e também um pouco produtora. Já lancei o meu primeiro álbum completo, que é o Pique, que foi lançado em 2024. Mas eu já tinha gravado algumas músicas antes. Também tinha lançado um álbum com a Bala Desejo, que é uma banda que eu tenho. E venho produzindo outras coisas também em torno da canção brasileira.
1: 저는 싱어송라이터고요.
2: 네.
1: 프로듀싱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정규앨범 삐키를 내었고요.
2: 네.
1: 이제 제가 몸담았던 발라데세주라는 그룹에서도 활동을
2: 아, 네네.
1: 했었습니다. 네, 이제는 브라질 음악을 더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기소개도 들었으니까, 라이브로 한 곡을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떤 곡을 첫 곡으로 한번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1: Queremos ouvir uma live sua. Gostaríamos de saber qual vai ser a primeira música que você vai tocar para a gente.
0: Ah, vou tocar talvez as canções.
1: 지금 제가 부를 노래는 Talvez, 아마도라는 곡입니다.
2: 아, 다우베이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해 주시고요.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1: Se prepare para a música.
2: 오늘 또 이렇게 도라 모렐렌바움과 함께 오신 또 연주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 기타리스트. 길 예름이. Nice to meet you. 두 분이서 이렇게 또 연주를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브라질에서 온, 뮤지션이죠. 도라 모렐렌바움의 라이브로 따우베이스. 맞죠?
1: 네,
2: 이거.
1: 맞습니다.
2: 준비되셨으면은.
1: Se estiver preparado, pode começar.

0: 아, 도라 모렐렌바움의 라이브 연주로 따우 베이스 들으셨습니다. 이쪽으로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지현 님이 보내주셨어요. 우와, 청량한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산뜻하다. 정말 산뜻하다는 말이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었습니다. 박영수 님은 연주와 목소리가 아침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완벽한 하루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주 시인들이 다 모이셨나 이렇게 아침 같다는 이런 표현도 해주시고, 김복영님은 노래를 듣고 있는데 뭔가 숲속을 거니는 느낌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참 청량하고 아침 같고 숲속을 거니는 이런 브라질 음악의 매력이 너무 좋고, 오늘 또 날씨가 또 너무 좋아서 오늘 브라질 음악 듣기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이거 좀 통역해 주세요.
1: Hoje o clima está muito bom e é um bom clima para ouvir música brasileira.
2: Sim.
0: 맞아요.
2: 워낙에 muito gostoso mesmo de conhecer assim a cidade assim.
1: 맞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브라질 날씨는 요즘 어떤가요?
1: E como é o clima do Brasil esses dias?
2: Agora tá um pouco mais quente. Mas tá gostoso também, tá fresco, tá mais fresco.
1: 지금은 많이 더운데요. 그래도 네. 시원하기도 합니다.
0: 아, 다행이네요. 이정단님이 보내주셨어요. 너무 미인이라고 전해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그냥 코멘트한 주부 세팅 기분 세무도 많이 있다.
2: 감사합니다.
0: 아니 아까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예전부터 좋아했던 그 모렐렌바움 그 앨범도 있고 참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어머니 쪽을 닮은 느낌이에요. 근데 자신이 생각할 때 어느 쪽을 닮았는지 좀 궁금하네요.
1: Eu sou muito fã dos seus pais, eu tenho até o álbum deles e eu sei muito bem eles. E para mim, pessoalmente, parece que você se parece mais com sua mãe. Você acha que como que você se percebe?
2: Eu acho que eu sou bem misturada, mistura dos dois, mas cada semelhança se aparece mais em um momento diferente.
1: 저는 제가 반반 섞인 것 같은데요.
0: 아,
1: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또 아빠 쪽이 더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엄마 쪽이 더 같기도 하네요.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내일 공연이 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도라 모렐렌바움이 한국에 오셨는데, 홍대 웨스트 브릿지 라이브 홀에서 공연을 저녁 8시에 공연을 합니다. 자, 한국 관객들을 만나는 기분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1: Como você se sente de estar vendo seus fãs aqui coreanos? De...

0: encontrar eles amanhã.
1: É, eu tô muito animada para conhecer eles, na verdade. Eu já tive alguma troca online com alguns deles, mas vai ser uma surpresa para mim, porque acho que a gente tem uma dimensão muito diferente das pessoas que a gente troca online e presencial, assim. E acho que é só aí que a gente realmente percebe o alcance da música, assim, quando a gente encontra com o público.
0: 우선 매우 신나요. 너무 신나고요. 이미 사실 몇 분과 온라인으로 소통을 했었어요.
2: 그렇군요.
0: 근데 아무래도 내일 만나는 거는 서프라이즈일 거예요. 왜냐면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과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는 거는 굉장히 다르고 또 제 음악이 어떻게 닿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2: 그 어떻게 이 한국의 공연을 할 수 있게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0: Gostaria de saber como surgiu esse convite para você vir aqui na Coreia.
1: Foi um convite do pessoal da Gimbab Records, que eu acho que já tinha alguma troca, e eles têm feito muitos shows com artistas novos brasileiros, com algumas pessoas, amigos, inclusive Ana Frango Elétrico, que tocou aqui também recentemente, e Bruno Berli também. Então acho que é um pessoal que está bem interessado em trazer música brasileira nova para cá.
0: 사실 김밥 레코드라는 데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안 그래도 젊은 브라질 아티스트 분들이랑 많은 공연을 기획하고 있었어요.
2: 맞습니다.
0: 그래서 제 친구들인 브루노 벨리나 아나 프랑고 엘레트리코 이분들도 공연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이 제가 초청받았던 겁니다.
2: 아, 맞아요. 요즘에 브라질 신인 뮤지션들이 많이 이제 한국에도 관심이 있고 작년에 그 김밥 레코드에서 그 모렐렌바움, 자키스 모렐렌바움 그리고 파울라 모렐렌바움이 와서 저도 이제 보러 갔었는데 참 반갑습니다. 브라질 뮤지션을 한국에서 라이브를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3부 끝곡으로 이 곡을 하나 더 들어보죠. 아멜리오르 사이다. 맞나요? 네. 발음이.
0: 맞습니다.
2: 이거 도라 모렐렌바움의 아멜리오르 사이다 듣고 저희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스페셜 라이브 오늘은 브라질 싱어송라이터 도라 모렐렌바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브를 한 곡 더 들어볼 건데요. 이번에는 어떤 곡을 라이브로 들려주실 건가요?
1: Qual é a música que vocês vão apresentar agora?
2: Agora a gente vai tocar Não Vou Te Esquecer.
0: Não Vou Te Esquecer. 아, 자, 그럼 부탁드릴게요.
1: Se estiverem preparados, podem começar.

0: 도라 모렐렌바움의 Now Bochi is Gesel 들으셨습니다. 아, 0779 쓰시는 분이 브라질 음악? 뭐지? 낯선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 정말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너무 뭐 브라질 음악이라고 어렵고 그런 음악은 아니고 아, 너무 듣기 좋습니다. 0804 쓰시는 분은 어머 음원 아닌가요? 부르기 힘든 곡 같은데 편안하게 듣기 좋네요. 눈을 감고 감상하게 되네요. 무슨 내용의 가사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 방금 한 곡이 어떤 내용의 곡인가요?
1: Você consegue dizer qual o conteúdo dessa música? Não vou te esquecer.
2: Essa é uma música que eu fiz com o Tom Veloso, a letra dele. E fala, é nossa, na verdade, mas partiu dele e fala sobre... É uma canção de amor, fala, é um amor que, na verdade, diz assim, que eu não vou te esquecer nem te procurar. Então tem... Ela é uma balada e fala desse lado mais romântico, assim. Acho que esse disco tem muitos olhares sobre o amor e esse é um deles.
1: 이 곡은 제가 톰 벨로소랑 같이 만든 노래인데요. 네. 톰 벨로소는 저와 친한 가수입니다. 네. 사랑 노래예요. 이 노래를 가사 중에 당신을 잊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찾지도 않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라드스러운 뭔가 발라드 내용이 맞는 그런 사랑 노래고요. 되게 로맨틱한데요. 제 앨범 전체를 보시면 로맨틱한 사랑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아, 사랑 노래를 또 이제 도라 모렐렌바움과 우리 길 예름이 두 분이서 아주 너무 멋있게 불러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았어요.

0: 정규 앨범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그 사운드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마지막 라이브 곡이 하나 더 있죠. 한 곡도 청하겠는데 어떤 곡을 또 라이브로 들려주실 건가요?
1: Temos uma última música live hoje. Queremos saber qual essa música foi que eu apresentei um pouco.
2: Agora a gente vai fazer Caco, que é uma parceria minha com o Zé Ibarra. E é uma música que também fala de amor, mas sobre um outro olhar totalmente diferente das outras.
1: Caco, 조각이라는 Caco. 그런 노래인데요. 그 모세이바하라는 분과 협업해서 만든 사랑 노래입니다. 네. 하지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랑 노래인데 한번 이 노래를 통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자, 최영경님이 저 내일 공연 가는데 완전 기대돼요라고. 내일 아마 공연 보시는 분들 있고 아직 공연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 공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거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좋은 곡들이 많습니다. 송신우님이 축구와 음악은 역시 브라질이다 이런 거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도라 모렐렌바움 그리고 기타리스트 길예르미가 함께하는 까꾸 들어보겠습니다.

0: 네. 도라 모렐렌바움의 까쿡이었습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7: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6: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8: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 줘.
9: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8: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9: 고형량이 뭔데?
8: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9: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10: 유통골뱅이.
1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2: 백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0: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 상점 브라운 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한식대가 권사부 순댓국에서 찐 사골육수 순댓국을 드립니다. 하나로 의상순입니다. 5월 7일 내일 홍대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에서 공연 예정이 있는 도라 모렐렌바움과 오늘 라이브로 함께했습니다. 고은별님이 멋있어요. 앞으로 브라질 하면 도라 모렐렌바움님의 음악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통역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3: Uma das pessoas comentou que gostou muito da música e agora quando falarem de música brasileira vai pensar em você.
14: Engraçado.
0: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어떻게 완벽한 하루 이상수입니다 오셔서 어떠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13: É, a última pergunta, o que você achou de estar aqui hoje nessa rádio com a gente?
14: Fiquei muito feliz de conversar com você e de poder tocar minhas músicas aqui. Para os ouvintes, para todo mundo que está ouvindo, é uma honra poder tocar aqui em seu... E eu estou muito animada para o show amanhã, então eu espero que vocês todos venham. Nei gomyeon boro oseyo.
0: Nei gomyeon boro oseyo.
13: 이렇게 상수님과 이렇게 라디오에 출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네. 서울에서 라디오에서 이렇게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고요. 내일 제가 공연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공연 보러 오세요.
0: 내일 공연 그 도라 모렐렌 밤 공연. 홍대 웨스트 브릿지 라이브에서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놀러 가셔서 공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통역해 주신 백두설 통역사님 그리고 우리 같이 연주해 주신 길예름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곡으로 도라 모렐렌바움의 에싸 콘푸종. 맞습니까?
13: 에싸 콘푸종.
0: 에싸 콘푸종 듣고 이 노래는 어떤 내용의 노래인지 잠깐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céu.
1: Você quer falar bem curtinho sobre o que é essa música?
2: Essa é mais uma canção de amor, e essa muito apaixonada sobre um amor que não pode acontecer. E é muito confuso, é sobre uma confusão.
1: 아, 역시 사랑 노래죠. 이제 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져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혼돈이라는 제목을 제가 지었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공연도 잘하시고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돌아가시고 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2: Sim, eu espero voltar logo. Já me afeiçoei muito, já gosto muito dos coreanos e eu quero muito poder voltar aqui e eu agradeço. 감사합니다.
1: 한국 나라와 한국인들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미 너무 사랑에 반해버렸습니다. 다시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0: 자, 도라 무렐렌바움 보내드리면서 저도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저희 MBC 충북 청주 충주 A

EM 방송은 현재 폐지되어 방송 송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존 AM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MBC 라디오 방송 청주 107.1MHz, 충주 96.1MHz, 제천 94.7MHz, 단양 94.1MHz, 보은 옥천 영동 96.3MHz로 동일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MBC 충북 라디오 주조정실 청주 043-229-7221번, 충주 043-841-846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4: 풍경에서 만나는 특별한 여정, 천년의 숨결이 흐르는 참아고도와 신선히 머물던 3,000개의 보물이 장가계로 해외문화 탐방을 떠납니다. 청주공항 직항으로 편안하게 접수문의 미담투어 043-260-2653 MBC 충북 후원입니다.
5: 2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과 동진천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YB와 경서의 개막 축하 콘서트 등 매일 펼쳐지는 특별한 공연, 맵부심 푸드파이터 대회, 빨간맛 치어리더 대회 등 다채롭게 펼쳐지는 이벤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소나라 왕이 사람을 보내 장자에게 큰 벼슬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그에 따르는 부귀 영화. 그런데도 장자는 강가에서 낚싯대를 그대로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초나라에 그 3천년 된 신령한 거북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소. 그 거북은 지금 죽은 채 상자에 넣어져 사당에 모셔져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요? 그 당신이라면 거북이 죽어서 귀하게 모셔지는 것과 살아서 진흙 속을 꼬리를 끌며 달리는 것 중 어느 쪽을 택하겠소? 강물에 들이운 낚싯대를 거둘 생각이 없는 장자는 상대로부터 당연히 살아있는 쪽을 택하겠다는 대답을 유도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돌아가시오. 나도 이렇게 진흙 속에서 꼬리나 끌며 살고 있을 테니까.

5월 들어 첫 업무를 시작하신 분들, 예, 월요일 같은 수요일을 보내셨을 겁니다. 누구는 오늘이 힘겨웠을 테고, 누구는 업무 복귀로 살아있는 느낌이 가득, 예, 저마다 다른 수요일을 보내셨을 겁니다.

0: 네, 터틀스의 해피투게더 들었습니다. 아, 저는 뭐 현실주의자이면서 또 어떤 때는 이상주의자거든요. 아,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는데. 아, 그래서 늘 모든 사람들이 예, 행복한 사회를, 세상을 꿈꾸긴 합니다만, 아,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합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듣는 청취자들은 어쨌든 이 두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더 터틀스의 해피 투게더 첫 곡으로 들었고요. 자, 1부, 2부 오뚜기 칼의 주식회사 본 컴퍼니, 뿌리담은 리얼생 와사비 주비푸드, 방탄꼭지 에어니플,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히리즈아보의 미래에셋증권, 도드라만돈, IS동서, 멕시칸, 백조싱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BS한양에서 함께합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0: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2: 돌아온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에어니플.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6: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5: 1일 1짬뽕 오케이?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스테판 울프 매직 카펫 라이드 들었습니다. 972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이에요. 예. 오, 야, 수입 음반 할인 행사가 있어서 살 게 있나 보다가 스테판 울프의 베스트 앨범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아, 본투비와일드도 있고 그렇죠. 이 팀 음악 아주 좋아요. 심플하면서도 매직 카펫 라이드. 스테판 울프. 그 본투비 와일드가 영화 이즈 라이더에 삽입되면서 아, 이 팀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 고맙습니다. 9721번입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홍경희 씨가 야, 음악 듣다가 토스터기에 넣은 빵을 태웠네요. 아유, 10초만 더 한다는 걸. 예.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죠? 예. 아니, 이제 저한테 뭐 비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저는 빵이 약간 탄 빵이 맛있던데. 예. 아니, 고기도 약간 탄 고기가 맛있던데. 그 뭐 또 암 걸린다고 막 그래가지고 다들 기피하잖아요. 근데 뭐 그 또 아니라는 설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8754번으로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 백햄 후드 입으셨네. 예. 퇴근길엔 백햄 필수. 장 볼 때도 백햄 후드 집업 필수. 와, 어유,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시는데 카트 쫙 끌면서 장 보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0766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예. 월남전 배경 드라마 삽입곡. 아, 이거 예, 굉장했죠. 제목 뭐였죠? 머나먼 정글?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MBC 텔레비전에서 예전에 했어요. 예. 자, The Rolling Stones, Painted Black.

The Beatles의 She Loves You 들었습니다. 3074번. 아, 요즘 비틀즈에 꽂혀 있습니다. 오, 아, 뒤늦게? 예. 아, 60년대가 최고의 전성기였는데요. The Beatles, She Loves You. 예,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The Rolling Stones의 Painted Black이었고요. 자, Painted Black 나가는데 머나먼 정글 얘기하시는 분들. 3447번. 와, 저 중학교 때 주말에 꼭 챙겨본 외화 드라마입니다. 저녁 6시쯤 했었어요. 와, 추억 돋네요. 예. 지금은 결혼해서 경주서 28년째 살고 있는 아저씨의 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6897번으로는 같은 중학생 때인데 중학생 때 머나먼 정글 보려고 학교 끝나고 미친 듯 달려갔죠. 어이, 토요일 1시 30분인가 했었는데. 이건 재방송 아니에요? 아, 정말 이게 메인 프로그램을 토요일 낮에 할 리는 없고요. 이거 재방송인가 보다. 아무튼 다들 중학생 때 정말 재밌게 보셨군요. 머나먼 정글. 예. 근데 그, 저 드라마가 미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베트남전을 너무 미국의 시각으로만 풀어나갔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만, 뭐 그냥 드라만 드라마로 봐주는 거죠. 뭐 그걸 너무 리얼리티를 가지고 보면 또 피곤해집니다. 자, 8862번으로 오늘 처음으로 단발에 도전했습니다. 늘 허리까지 길었던 머리였는데 생각보다 단발이 더 어울리네요. 진작할 걸. 긴 머리보다 단발이 어울린다는 건 뭐 본인의 판단입니까? 누구 뭐 옆에서 누가 야, 너 단발이 더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본인이 제일 중요해요. 헤어스타일 남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그래도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하셨습니다. 단발. 저도 1990년대까지 계속 머리 이렇게 저 길게 길러가지고 묶고 다니다 장발로. 아, 21세기가 되면서 단발로. 예. 아니, 저는 돌아오니까 왜 그러고 다녔나 싶어요. 자, 이대근 씨. 예, 오랜만에 들으러 왔습니다. 자주 못 와서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시간 날 때 그냥 오시면 돼요. 자미로과의 Can't Hit.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도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9: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8: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0: 먼저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8: 하이퍼스.
1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3: 내일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와 호남 지방 곳곳에 약하게 비가 오겠는데요. 오후부터 밤사이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의 양은 적은데 바람이 문제입니다. 초속 15m 안팎의 순간적인 돌풍이 불 것으로 보여서 사고 없도록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 지방에 비가 오면서 더위는 잠깐 물러가겠는데요. 오늘 25도 안팎까지 올랐던 기온이 내일은 20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대전은 24도, 부산 23도, 광주는 24도 예상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 지역도 하늘은 흐리겠고, 금요일부터는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다시 올라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물리학 강의실. 교수가 나눠주는 시험지에는 짧은 방정식 하나가 깔끔하게 타이핑되어 있었다. 시험지는 그것 말고는 백지로 다른 표시나 지시사항이나 글자는 보이지 않았다. 강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방정식은 그 강의실에 있는 모든 학생의 이해 수준을 넘어선 물리학이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똑똑한 학생 두 명이 시험지도 제출하지 않고 뒷문으로 걸어나갔다.

몇몇 다른 학생들은 마치 교수가 불씨의 마음을 바꾸리라고 기대하는 듯 그의 얼굴을 빤히 보고 있었다. 그러나 교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미안함이나 후회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들고 온 책을 읽으면서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고 시험 시간이 끝나자 여학생 한 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항의의 표시로 자리를 뜬 상태가 되었다. 시간 다 되었어요. 이제 펜을 내려놓아요. 달랑 한 명 남았던 여학생이 앞으로 나가 시험지를 내밀었다. 학생은 교수가 자신의 풀이를 살펴보는 동안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다. 아마 알고 싶겠지요. 자기가 방정식을 맞게 풀었는지

교수의 말에 학생은 어깨를 으쓱했다. 아, 아니요. 안 그랬다는 걸 아는데요, 뭘. 개판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방향을 올바로 잡긴 했나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 솔직히 말하면 근처에도 못 갔어요. 실은 나도 1년이 걸려서야 겨우 그 방정식을 완성했어요. 아니, 그런데 교수님은 뭐에 홀려서 우리한테 그런 문제를 내신 거예요? 철수는 오늘 능력 범위를 벗어난 어려운 문제를 받아들고서 미련하게 끝까지 그 문제를 풀려고 애쓴 여학생 생각을 한다. 그녀는 수강생 중 유일하게 풀이를 제출한 학생이어서 교수로부터 차 대접을 받는다. 비록 A를 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시험을 통과한 학생이 된다. 난제를 시험 문제로 낸 이유. 자만심은 물리학자에게 있어 가장 큰 방해 요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교수는 밝힌다. 아, 뭔가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발견의 기회를 없애버리게 되니까요. 앤드류 포터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에 나오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친다. 겸손해야 더 많은 걸 보고 들을 수 있다.

험블파의 연주한 노래 Natural Born Boogie 들었습니다. 60년대부터 활동한 영국 밴드입니다. 험블파이. 저는 밴드 이름 참 무슨 다른 영어로 다른 뜻이 있나 생각해봤는데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험블파이. 겸손한 파이래요. 파이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 거죠? Natural Born Boogie. 아, 저 나중에 솔로로 아주 크게 성공하는 기타리스트이자 보컬리스트 피터 프램튼이 이 팀에 있었습니다. 험블파이. 네. 험블파이의 Natural Born Boogie. 오, 3, 4부에 포레스텔라 출연하는군요. 오, 손미진 씨. 네. 이선양 씨. 오늘 3, 4부 너무 기대됩니다. 포레스텔라가 나오다니. 귀호강 하겠네요. 예. 그 귀호강 하실 분도 계시고 눈호강 하실 눈호강 하실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7시부터 유튜브 채널 무흐즈에서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레스텔라. 네. 3, 4부 음악 캠프 라이브 기대해 주시고요. 자, 8463번으로 아들과 밥 먹으면서 듣고 싶네요 하고. 아, 이 노래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해리 닐슨 버전으로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 그 이제는 그분들도 젊은 분들은 아니고 중년 머라이어 캐리 버전으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Without You라고 아주 유명한 노래죠. Without You. 오히려 이게 Bad Finger 버전은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Bad Finger 버전으로 총해 주셨네. 야, 고맙습니다. 자, Bad Finger. Without You.

0: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만 야,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네. 마음은 젊게. 그럼요. Forever Young. 앞에 들으신 음악은 Badfinger의 Without You.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 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30킬 왔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전설적인 팝 아이콘 마이클 잭슨의 삶을 다룬 전기 영화 마이클 개봉합니다. 북미를 포함해서 지금 65개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예요. 와.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 청취자 여러분께 자, 오늘부터 수목금 3일 동안 총 50분을 선정해서 영화 마이클 모바일 예매권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자, 정답은 문자로만 받을 겁니다. 문자는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자, 뭐 마이클 잭슨은 좋은 음악들을 정말 많이 발표했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성공한 앨범은 스릴러 앨범. 자, 스릴러 앨범의 수록곡 빌리 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클 잭슨의 최전성기 Off the Wall, 스릴러, Bad 앨범 속장을 함께한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이 프로듀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휴대전화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금요일 3일 동안 총 50분을 전정해서 모바일 예매서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야, 요 주연을 자파 잭슨이라고 마이클 잭슨 조카가 맡았어요. 약간 비슷하던데? 예. 비슷해요, 비슷해. 자, 정답은 7시까지만 받겠습니다. 3, 4부, 예. 포레스텔라의 멋진 라이브.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유튜브 무허즈 채널에서요.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스타일리스트 얘긴데요. 패션 전문가임에도 이런 원칙이 있답니다. 새로운 옷을 사지 않기 위해 몸무게를 유지한다. 어느 해 외국에 방문했다가 전 세계에서 넘어온 의류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봤답니다. 우리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처분한 옷이 덤핑으로 대량 수출되기 때문이었죠. 그때 결심했답니다. 옷을 맵시 있게 입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해도 그게 꼭 새 옷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체중 관리는 내 몸뿐 아니라 지구, 환경 관리도 되는 셈이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 해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한계를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 밖에서도 박수 무지하게 치는데 이 소리가 안 들리네. 아. 자, 포레스텔라의 스카브로 페어 들었습니다. 아우, 녹음해서 이거
1: 네.
0: 폴 사이먼한테 보내주고 싶네. 아,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이 사람들. 그러면
1: 네. 너무 영광인데요. 만약 들어주신다면.
0: 어, 사실 이 노래는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통기타 치면서 부르던 노래인데 와, 이 노래를 원래 알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2: 그렇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몰랐는데 이제 곡을 찾아보다가 이 곡은 뭔가 저희랑 되게 잘 어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그때 불의 명곡에서 또 불러봤던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뭔들 안 어울리겠어요? 어? 뭐 어떤 노래든 가져다가 포레스텔라만의 매력으로 이게 다시 재창조하는 거 아니에요?
2: 아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너무 감사하죠.
0: 되게 쑥스러워하네.
1: 마침 또 네, 인사를. 네.
0: 일단 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네. 청취자들에게 인사하죠.
1: 어, 그럼 전체적으로 한 번만 인사해도 괜찮을까요?
0: 아, 아이돌 그룹처럼?
1: 네.
0: 아, 예, 하세요, 하세요.
1: 네, 음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3: 포레스텔라입니다.
1: 반갑습니다.
0: 야, 이거 꼭 해야 되는 거군요.
2: 네, 안녕하십니까. 포레스텔라 베이스 고우림입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포레스텔라 강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포레스텔라 조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포레스텔라의 배두훈입니다. 반갑습니다.
0: 이야, 보니까 작년 여름에 7월에 출연했네.
1: 아, 어, 맞아요.
0: 반소매 입고. 지금 그렇다면은 1년도 안 돼서 네. 다시 출연하는 거잖아요.
5: 네. 네.
0: 아, 뭐 제가 요즘 기억이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이런 사람, 아티스트가 이런 뮤지션이 없었던 것 같아요. 1년에 이렇게 1년도 안에 두 번씩 출연하는.
5: 아, 보통은 더.
0: 아,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거 아, 보통 한 5년 지나야 나오는 거죠. 예.
1: 아, 이때도 저희에게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이었는데
0: 네.
1: 어떻게 보면 우림 씨가 이제 막내 우림 씨가 군대 전역하고
0: 그때 바로 나왔죠.
1: 네, 바로 전역하고. 나와서 이제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피아노맨이라는 곡을 네 명이서 함께 불렀었었는데요.
0: 네, 기억나요.
1: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 그러면 또 의미 깊을 때 한번 또 불러주면 너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정규 사집을 얼마 전에 발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규 사집 이후에 또 발매 이후 또 첫 라디오 스케줄로.
0: 아니, 그러니까 새 앨범 냈다고 네. 누구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
1: 그 영광입니다. 그렇죠.
5: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2: 선배님부터 저희 포레스텔라를 또 예뻐해 주시기 때문이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셔서.
0: 배두훈 씨는
5: 네.
0: 본관이 어디예요?
5: 저는 그... 전 성산 배씨입니다.
0: 아, 그래요?
5: 예, 예.
0: 배순탁하고 일간에.
5: 아. 안녕하십니까?
0: 맞는 것 같은데?
1: 잘 부탁드립니다.
0: 아, 성주구래요? 저 친구 성주래요?
1: 아,
0: 성주. 하여튼 이 배가들은 몇 명 안 되는데.
5: 네.

0: 왜 이렇게 본관이 많아?
1: 그렇더라고요.
0: 어, 아니, 다 형제래요, 다. 어차피
1: 네,
0: 다 일가야.
1: 네, 들었습니다.
0: 아, 미안해요. 이거.
2: 아니,
3: 중요하죠.
2: 아, 중요하죠. 너무 네. 저는 네. 너무 좋은데요.
3: 짚고 넘어가야 돼요.
0: 종씨라고 너무 우리끼리 얘기한 것 같아요.
2: 아유.
0: 자, 새 앨범이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 네, 맞습니다.
0: 더 레거시. 누가 앨범 자랑 한번 해보죠.
3: 네,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잠깐. 네. 앨범 자랑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어허. 광고를 듣고.
2: 아, 예. 좋습니다.
0: 자, 포레스텔라와 함께합니다. 배두훈, 강형우, 조민규, 고우린. 스카브로 페어 첫 곡으로 들었고요. 광고 뒤에 계속합니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썩어서 간다, 잠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8: 샤브올데이 모델 김호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9: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스마트하게 달리고
1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1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1: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1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포레스텔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새 앨범 The Legacy. 자,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잖아요. 자, 자랑해야죠. 새 앨범 나왔는데.
16: 네. 말 그대로 유산이라는 뜻이고요. 예. 총 12곡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레스텔라의 역사를 조금 음악으로 기록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됐고, 저희가 제일 처음 만나서 불렀던 음악부터 가장 최근 따끈따끈한 이제 신곡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곡들, 예. 그런 곡들을 다시 커버하고 그다음에 신곡들도 한 5곡 정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앨범입니다.
0: 아, 심혈을 기우는 건 알겠는데 네. 야, 이게 너무 거창한 거 아니야 앨범 제목이. 이게 지금 뭐 10년이 이제 좀 넘었잖아요. 사실
16: 네.
0: 이용 레거시 이런 거 얘기하려면 한 30년은
3: 그런 것 같긴 합니다.
0: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16: 아, 그 레거시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챕터 1, 챕터 2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첫 번째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막 세상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넘어 한 팀을 이렇게 유지한다는 건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죠.
2: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열심히
0: 10년 넘게 이렇게 잘 멤버들끼리 유지해 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16: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뭐?
16: 네.
0: 뭐요? 배려?
1: 배려도 중요하고 근데 어쨌든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게 가장 커웠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그러니까 꿈이 같으니까 뭐 배려도 할 수 있게 되고
0: 네.
1: 혹은 뭐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힘내는 부분도 생겼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좋은 음악을 만들자

0: 그런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1: 쉽지 않은 건데 네 명이 네. 음악적인 목표가 같다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저는 뭐 여러분보다 더 많은 멤버들이 밴드를 해봐서 이 참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도 조금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네 명이 음악적인 목표가 똑같아요?
2: 각자가 가진 뭔가 음악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뭔가, 뭔가 추구하는 음악이 다를 수 있지만 이 포레스텔라라는 팀으로서의 뭔가 음악으로서는 한달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뭐 멋있는 대답인데
2: 또 추가로 또 저희 네 명이 또 있는 거를 또 항상 행복해 해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우리 앞에 계신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렇게 10년 가까이 잘 유지해 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1: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사실은 방송은 저녁에 나가고 있지만 네. 지금 대낮에 지금 녹음하고 있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지금 낮 3시 근데 지금
3: 다들
1: 자 여러분 저 함성 한번 지르죠.
3: 와. 사실 오늘 뭐 이렇게 녹화가 있다 오픈 스튜디오라 이런 공지가 전혀 없었는데 그냥 이제 오늘 스케줄이 이렇게 있다 정도만 있었는데 계속 기다리셨나 봐요. 그래서 다들 집안 괜찮으신 거죠? 이게 가정은 괜찮으신 거죠 지금?
1: 아니 그러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저는 이 가든 스튜디오에서 뭐 녹음도 많이 하고 생방도 많이 하는데 제 기억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온 건 예전에 그 미카라고
3: 골든의
1: 그렇지 그 친구 왔을 때 인파가 좀 온 뒤로 최다 인파인데 이거
3: 우와
2: 특별 최고 감사합니다.
3: 아니 이게 마이크 소리가 켜지기도 전에 이미 이 유리창을 띄어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네. 예. 아야 그 시끄러우니까 이제 저 마이크 좀 줄여주시죠.
3: 마침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1: 그래 좋네. 네. 오늘 뭐 야 저 야외에 바람 살랑살랑 부는데 포레스텔라 이 미남들의 저 노래하는 모습도 보고 라이브로 노래 듣고 이 진짜 좋은데 왜 부끄러워요 미남이라고 그러니까
3: 유독 부끄럽네요 예 유독
4: 콘서트 못 들어갈 것
3: 같아 오늘
1: 아니 그 이 앨범 타이틀로 지금 공연을 막 했잖아요.
3: 네, 네. 지금 이제 레거시 공연 이번 주에 또 토요일 일요일에 또 장충체육관에서 열리고요.
1: 와우.
3: 이제 인천과 부산 또 이렇게 또 앞두고 있습니다.
1: 근데 공연 타이틀이
3: 네.
1: The Legacy Symphony 아니에요?
3: 네, 맞습니다.
1: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함께요?
3: 네, 저희 이번에는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함께 같이
1: 제작비가 많이 들겠는데 이러면
3: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많이 와주신 만큼 되게 좋은 퀄리티의 공연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또 이번에 레거시 앨범 자체가 굉장히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앨범이기 때문에
1: 앨범 자체가
3: 꼭 필요했던 요소인데 그냥 이렇게 무대도 진짜 다양한 그 악기들이 더 많이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도 되고 오면은 뭐 눈과 귀가 이런 말은 제 입으로 하기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재밌는 공연이 될 것 같다 해서 심포니라고 붙여서 이렇게 굉장히 뭐 클래식적인 노래만 하는 것도 네네. 아니니까요. 네.
1: 근데 지금 요 스튜디오 밖에 계신 분들의 성비를 보면
3: 네.
1: 여성이 99.9% 남성 0.1%
3: 저기 손은 들어주고 네.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1: 네. 제가 볼 때 저분은 저 여자친구하고 같이 온 거예요. 아니 뭐 딸을 따님을 따라왔던가.
3: 맞다고 하십니다. 지금 5월에 끌어주고
1: 자체적으로 자기가 오기는 힘들어요. 그렇다면 네. 여기도 그런데 공연장에도 관객들의 네. 90% 이상은 여성이죠?
3: 그래도 판매 이런 치수가 요즘에는 수치가 이제 나오는데 그래도 80% 뭐 8대 2 정도라고
1: 8대 2 정도로 예,
3: 나누기도 하고
1: 2는 다 적어겠죠 뭐.
3: 예, 뭐 이제 그
1: 딸 따라서 왔든가 아니면
3: 대리해서 이제 어머니를 대리해서 구매해 주신 아드님이거나 이제 뭐 여자친구랑 같이 가려고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1: 이 네. 포레스텔라 팬들의 성비 불균형에 대해서는 뭐 어떤 대책이나 뭐 이런 거 이게 지금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네. 제가 80년대 밴드

0: 열심히 하던 시절에 네. 저희 배 송골매는 남성 팬들의 관계 저 꽤 많았거든요. 남성들이. 아~ 어. 군인들도 많았고 군인.
1: 오, 하긴 하긴.
0: 그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1: 아, 이거의 대책이 제가 볼 때는
0: 불균형을 좀 해소할 만한 어떤 아, 특단의 대책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커플분들이 많이 와주셔야 아. 이게 그 균형이 좀 맞아지는데.
0: 그렇죠.
1: 또 생각보다 남자 남자끼리 올 수 있는 장르가 또 약간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 물론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지만 커플분들을 위한 뭔가 노래를 조금 더 해봐야 될까요?
2: 근데 다행히 저희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는 아,
0: 그거 괜찮다 가족 단위.
2: 네, 그래서 어. 그 8대 2라는 성비가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오시니까 아버님도 오시고 아들들도 오시고 하면서 저희는 약간 뭐 연애 쪽을 공략하기보다는. 네. 가족을 공략하는 게 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괜찮네 그거. 뭐 포레스텔라가 어쨌든 또 가족이잖아요. 네. 멤버들이 다.
1: 맞아, 맞아.
0: 어? 패밀리. 패밀리로 가야 되겠네.
3: 네. 맞습니다.
0: 패밀리는 어, 안 좋은 얘기 있어가지고.
1: 예예. 예.
0: 마피아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1: 아.
0: 거기도 패밀리 아니야.
1: 아 그렇죠 그렇죠. 그 패밀리가 되면은 좀 위험할 수 있고
3: 단란한 가족. 예. 네.
1: 가정적인. 예.
0: 자, 포레스텔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사실 뭐 많은 걸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또 예. 어? 많은 걸 대답하고 그렇지만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수 있거든요.
1: 네. 맞아요.
0: 그리고 사람이 잘 빨리빨리 잊어먹어요. 까먹어.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전혀 백지 상태에서 다시 아. 한다고 그래서 섭섭해하거나 이러지 마요.
1: 어, 아, 아니, 전혀.
2: 저희도 아니, 그날 저... 했던 대화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3: 이 1년 사이에 선배님이 또 얼마나 많은 아티스트들을 만나고 하셨을 텐데 조금이라도 지난번에 피아노맨 부른 거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어.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그럼요. 네. 많은 거 기억나요. 그래도 그렇지만 아무튼 백지 상태라고 생각하고.
1: 아, 네. 네. 어.
0: 자, 10년을 넘어서 이 팀을 유지한다는 건. 본인들은 조금 전에 배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땐 배려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2: 맞습니다.
0: 어, 우리가 무슨 예, 배려심 많은 인간들이 이렇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목표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2: 네.
0: 그 10년 동안 팀을 하면서 어, 자기들이 생각해왔던 목표에 어느 정도 근접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달성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4: 어, 사실 초반에는 저희가 좀 주제를 모르고 어. 굉장히 큰 꿈도 꾸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조금 조금씩 좀 더 진지하게 저희를 알게 되고 음악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 10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점에 어느 정도는
0: 아, 어느 정도는 근접했다.
4: 네.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아. 생각도 들고요. 물론 더 좋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거는 이제 이 이후의 행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0: 아직은 배가 고프죠?
4: 아직 배가 고픕니다.
0: 스틸 헝그리.
4: 네.
1: 헝그리 정신이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0: 차근차근 더 올라가야
1: 예,
0: 되는 거죠?
1: 예, 예. 어.
0: 자, 야, 이 노래는 러닝 타임 꽤 길죠? 보헤미안 랩소디.
1: 네. 맞습니다.
3: 맞습니다.
0: 어. 그래서 지금쯤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얼른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0: 네, 포레스텔라가 부르는 보헤미안 랩소디 듣겠습니다. 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내일 중부와 호남 곳곳에 오후부터 밤사이 약하게 비가 지나는데요. 비보다는 바람이 더 걱정입니다. 초속 15m 안팎으로 순간적인 돌풍이 불겠는데 중부와 호남,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항공편 결항이나 지연 여부 미리 꼭 확인해 보이시고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비가 오지만 남부지방은 덥겠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내일 낮 기온 서울 20도, 수원 21도로 중부지방은 더위가 잠시 물러가겠고요. 반면에 대구는 27도, 부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포레스텔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레거시라는 앨범을 내셨고 또 지금 공연도 하고 있고요. 네. 그 네 분이 뭐 입을 맞춰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화음을 만들고 그러지만 각자 조금 좋아하는 음악도 조금 다를 거예요. 그렇죠?
4: 확실하게 네 명 다 다른
3: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포레스텔라 음악 제외하고 네.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음악은 뭔지 한 명씩 얘기해 볼까요? 어디 고우림 씨부터?
5: 최근에 많이 들은 거.
3: 그 저는 뭐 약간... 싱싱 풀어라 이거 아니죠?
5: 와 상상도 못했습니다.
6: 생각도 못했는데.
5: 상상도 못했습니다.
3: 왜?
6: 그 노래에서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5: 네. 저는
6: 그럴 수 있겠네.
5: 저는 뭐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올드 팝 같은 음악들을
3: 좋아하고요. 올드 팝을 좋아해요?
5: 네 그리고 옛날에 팝 되게 클래식한 팝 같은. 예전 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곡들을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3: 아, 좋죠. 막 네. 스탠다드 팝 이런 거.
5: 네네. 또 그때만의 또 뭔가 그런 음질과 이런 것들이 아우, 감성이 있잖아요.
3: 매력적이죠.
5: 네. 그런 음악들을 좀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그런 식으로.
3: 40년대, 50년대 막 네. 뉴욕에서 히트하던 음악들.
5: 네, 뭐 프랭크 시나트라.
3: 아, 프랭크 시나트라, 딘 마틴 네, 막 이런 사람들.
5: 빈 크로스비 뭐 이런 분들.
3: 오, 와. 빈 크로스비를 알아요?
5: 크로스비가 워낙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그런 캐롤로도 너무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3: 그렇죠.
5: 이제 좀 어떻게 활동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3: 이야, 아, 지금 고우림 씨 입에서 빈 크로스비 나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6: 오, 워낙 옛날 굉장히 올드팝인데.
3: 그러게. 그다음에 뭐 강영호 씨.
4: 저는 락 음악을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라디오헤드나 뭐 뮤즈 쪽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 영향을 또 많이 받은 것 같은 이탈리안 밴드 이제 모네스킨이라고 그쪽 음악을 좀 좋아하게 됐습니다.
3: 그 좀 좋아요. 예. 저, 네. 저 재작년인가 작년 재작년인가 공연 한번 봤는데 일본에서 예술이에요. 모네스킨.

0: 매력적이에요. 조민규 씨.
1: 저는 탱고랑 보사노바 이쪽 음악들을 좋아해가지고
0: 진짜 다양하다. 네,
1: 톰 조빔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밀바라는 가수도 굉장히 좋아하고 밀바라는 탱고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가수분이 있으신데
0: 아 제가 아는 밀바하고 다르구나.
1: 아 네.
0: 예전에 진짜 옛날 고리짝에 밀바라는
1: 완전 예전 분이긴 한데
0: 이탈리아 가수가 있었는데.
1: 예 맞아요 그분이세요. 아,
0: 같은 사람이요?
1: 같은 사람인 것
0: 밀바.
1: 같습니다. 예.
0: 오.
1: 굉장히 그분 음악과 그 음색과 그런 애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0: 예.
1: 그분 음악이랑 이제 보사노바 음악 진짜
0: 보사노바.
1: 많이.
0: 보사노바. 네. 아. 야 진짜 다르네 음악들이.
1: 네 완전 달라요.
0: 우리 종 씨는.
2: 아.
1: 종 씨.
2: 저는 팝 좋아합니다. 근데
0: 팝.
2: 원래는 그 R&B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리고 흑인 음악 네오소울 장르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0: 네.
2: 근데 최근에 그래도 자주 듣는 가수 중에 하나는 뭐 이제 해리 스타일스나
0: 해리 스타일스
2: 네, 브루노 마스 뭐 이런 가수
0: 진짜 팝이네.
2: 예, 저는 아예 그쪽을 좋아합니다.
0: 히트하는 곡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 막 히트하는 곡들
2: 네네.
0: 하긴 히트곡 들어야죠. 히트곡을 들어야 왜냐하면 아 지금 음악 트렌드가
2: 네
0: 어떤 것들이 좀 유행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또 자신들의 음악에 반영할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자, 10년 동안 잘해왔어요 이제. 포레스텔라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 같은 것도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한번 가보자. 아, 지난번에 갑자기 뭐 세계로 막 가는 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1: 맞아요.
0: 그래미하고 막
1: 빌보드
3: 얘기했었습니다.
0: 그때 네. 제가 얘기했죠. 네. 충분해요 실력은 지금. 운만 좀 따라주면 돼.
1: 그 아직은 운이 아직은 지금 조금 뒤에 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0: 홍보가 문제가 있네. 홍보.
1: 아
0: 기획사를 한번 바꿔볼까요?
1: 아, 굉장히 밖에 이제 매니저도 있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운보다는 아직 네,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3: 뭐 그냥 이제 최근에는... 저희는 준비가 됐고 이 다음 행보를 이어가면 가능성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그렇죠.
1: 네.
0: 근데 뭐 갑자기 이게 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점프가 확 되진 않잖아요.
3: 네.
0: 차근차근 계단을 이제 올라가야죠. 저는 그렇게 지금 포레스텔라가 뭐 조금 전에 보헤미안 랩소디 들었습니다만 이거 커버해 가지고 동영상 막 올려놨잖아요.
3: 네.
0: 올렸다 하면 몇백만 회 아니에요, 조회수가. 제일 많이 간 게 뭐예요?
1: 제일 많이 간 게 이제 데스파시토.
0: 데스파시토.
1: 루이스 폰시의 데스파시토인데 그게 3천만 회가 넘었어요.
0: 미안해. 이 몇백만 회라고 이렇게 줄여서.
1: 아닙니다. 3천만 회가 예, 그렇게 됐고, 다른 것들 뭐 이제 뭐. 근데 저희도 이제 뭐 레이디 가가 배드 로맨스나 뭐 등등 곡들, 팝 곡들이 좀 이렇게 많이.
0: 일단 뭐. 웬만하면 1000만에 막 넘어가 그러는구나.
3: 몇 개 없습니다.
1: 예, 몇 개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0: 몇 개 네. 없다니, 사람. 한 개도 1000만에 넘기가.
1: 예, 아니, 전혀.
2: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0: 대단한 거지, 이게. 3000만에 했는데.
1: 감사한, 예. 믿기지 않은.
0: 이러다 보면 이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1: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운이 가장 와서 인식은 아닌지.
0: 아, 지금이.
1: 네.
3: 지금이 정점 같은.
0: 지금이 정점이에요.
3: 네. 아,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0: 네, 맞습니다.
4: 저는 뭔가 개인적으로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그런 어쨌든 3천만 회가 될 때까지는 그 많은 이런 전 세계인들의 또 시청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0: 그렇죠.
4: 뭔가 하나의 이거를 해야 목표다, 목표 이룬다 이런 거라기보다 뭔가 국내 투어를 넘어서 해외 투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면 좋겠다.
0: 해야죠. 예,
4: 그것이 아주 큰 꿈인 것 같습니다.
0: 지금 될 것 같은데 조금씩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데스파치토 3천만 회를 본 사람들이 어이 가수와 포레스텔라 이곡 때나 보헤미안 랩소디 이거

0: 하고 있긴 하거든요, 혼자. 예. 그 연락처를.
1: 아, 코첼라 저 그 친구는 모르고 그 롤라팔루자 그
0: 오!
2: 총괄 말
1: 총괄 PD는
0: 아, 맞아. 아, 단어
1: 총괄, 총괄 PD는 방송을 같이 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여름에 거기 롤라팔루자 현장 시카고에 가서 스튜디오 만들고 방송을 했거든요.
0: 우와.
1: 뭐 이렇게 놀래요?
0: 아. 뭔가 이 갑자기 그 운이 따라오는 것 같은 뭔가 뒤에서 막 운이 뛰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1: 그 한 두 다리만 건너면 그 연락이 되는데 하여튼 충분하죠 사실.
3: 좀 많이 모자라지만
1: 네. 충분해.
3: 언젠가 그런 날을 꿈꿔보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될 것 같아요. 아까 야 근데 사람이 확실히 목소리가 중요하긴 하네. 하고 고우림 씨가 이렇게 쫙 얘기하니까 뭔가 와 신뢰감이 확 오더라고.
0: 이게 그 아니, 원래 극과 극이 네. 좀 있어야 더 이렇게 또 저음도.
1: 그 미안하긴 하지만 민규 씨 이 예. 팀에서 뭐 중요한 얘기를 대외적으로 할 때는 예. 고우림 씨한테 얘기하라고.
0: 저도 이게 안 그래도
1: 신뢰감이 확 생긴다고.
0: 안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한배가 선배님. 예. 저도 지금부터는 조금.
3: 아, 네, 제가
0: 이렇게 목이 좀
3: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잘 잡지만 뭔가 이렇게 그 속 뭔가 또 속이 또 빈 소리를 할 때가 제가 가끔 있어서
4: 막내야 네. 목소리 톤 좀 네. 올리자.
3: 더 기쁜 네. 말은 또 여기서 해주는 게. 네.
1: 아니, 야, 이게 네. 민규 씨가 또 집에 가서 고민할까봐 미리 얘기하는 농담한 거예요.
0: 아, 근데 거의 뭐 100이면 100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들어가지고.
1: 아, 그래요?
0: 근데 여전히 뭐 이게 또. 그 사중창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화음이 또 존재해야 되는 거 생각하고 예. 예. 저는 또 이런 그 워낙 그 사람 자체가 좀 가벼워서 좀 막 무거워 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아니.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아니. 속병 나더라고요. 안 돼.
1: 제가 좀 살아보니까
0: 예. 태어난 대로
1: 그냥 가볍게 사는 게 최고예요. 쓸데없이 폼 잡고 그러지 말고 가볍게
0: 네.
1: 생긴 대로
0: 네.
1: 괜히 그럴 필요 없어요.
0: 알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그 오늘 좀 그 멘트를 좀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낮춰볼까 한 정도가 이 정도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사실 좀 더 올리라고 하면 네, 많이 더 올리면 이제 예,
1: 더 이상
0: 많이 당황하셔가지고
1: 더 이상 올리지 마요.
0: 예, 이 정도로 예, 지금 적정량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 민규 씨는 음악 안 할 때는 뭐 하고 놀아요?
0: 저는 그 가벼워서 자꾸 어디 돌아다니거든요.
1: 아 돌아다? 여행도 막 하고 그래요?
0: 아니, 깃털처럼 근데 어디 밖으로 안 가고 서울 안에서만.
1: 아, 서울 안에서 막
0: 뭐 네, 여기 맛집 갔다, 저기 맛집 갔다, 여기 유명하다 하면 여기 갔다.
1: 아, 야 그거 좋은데.
0: 네.
1: 내 인생 목표는 깃털처럼 가볍게 사는 거다.
0: 오.
1: 바람 부는 대로.
0: 오, 아니 근데 많이 날아가실 수 있는 저는 좀 많이 날아가던데
1: 많이 날아가도 괜찮아요.
0: 야 그래요?
1: 돌아올 수만 있습니다.
0: 아, 오.
1: 옛날에 그 롤링스톤스의 믹 재거가 젊은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돌아올 수 있는 한 돌아올 수 있는 한 가장 멀리까지 가봐라.
0: 오, 그럼 뭐가 이렇게 가슴이 훅
1: 멋있잖아요.
0: 네.
1: 멋있다. 저도 그래서 평생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살았는데 실천은 못했어요. 어려워요 실천하기가. 왜냐하면 그 한계를 아는 게 어렵잖아요. 여기가 지금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0: 약간 바다 같네요. 어딘지 모르고 계속 나아갔는데.
3: 아, 인생을 또 하나 배웠어.
1: 야, 민규 씨는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가볍게 음악 안 할 때 그러면 배두훈 씨는
2: 네.
1: 뭐 저는 음악 안 할 때 뭐예요?
2: 저는 음악 안 할 때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1: 아 만화를 봅니까?
2: 네, 만화책을 많이 보고 뭐 요즘은 이제 웹툰
1: 웹툰을 보고
2: 즐겨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좀 시간을 많이 쉬는 여가 시간을 즐기는 것 같아요.
1: 아, 좋은 일이죠.
2: 네. 네.
1: 만화 보는 거 네. 뭐든지 보는 건 좋아요. 네. 강영호 씨는
4: 저는 이 직업을 바꾸기 전에 원래 취미가 음악이었었어가지고
1: 밴드도 하고 그랬잖아요.
4: 네네. 그래서 지금 포레스텔라 음악이 끝나면 이제 밴드 음악 쓰고 뭐 편곡하고 작곡해보고 그렇게

0: 예, 이제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 좀 스트레스 풀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이 팀을 밴드로 발전시킬 수는 없나 어떻게? 악기 하는 거 없어요?
2: 악기를.
1: 어.
2: 야, 형이 뭐 기타를 간단한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1: 간단한 건 할 수 있을
2: 것 같아. 예.
1: 그건 괜찮겠다. 공연 중간에 네.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3: 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 뭐 전문적으로 하긴 그렇지만.
2: 뭐 합도 안 해봤었는데. 무슨 생각해.
1: 괜찮을 것 같은데.
4: 전 하프 할게요.
2: 땅.
3: 저는 그러면 어쩌다 한 번쯤은
2: 그럼 누가 밴드에
1: 고우림 씨 시간 날 때 뭐예요?
5: 저는 너무 사람 많은 곳을 가면 오히려 조금 기가 빨리는 스타일이라서 조금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요. 뭐 최근에는 또 그냥 와인을 좀 알아가는
1: 아 와인
5: 네, 와인을 또 알아가는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많이 마시지 못하지만 예. 뭐 그런 걸로도 개인적인 취미가 생겼고 가끔은 뭐 조금 이렇게 게임을 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약간은 좀 홀로 뭔가 집 안에서 조금
1: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예, 걸 하는군요.
5: 집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걸 좀 하는 것 같습니다.
1: 아, 네. 혼자만의 시간이 별로 없는 모양이네. 자유가 그리운 것 같아.
5: 아, 그렇지 않아요.
2: 깃털이 되어보지 않으려?
5: 아, 하프.
1: 자, 포레스텔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 The Legacy 앨범에 있는 곡, 이번에 발매된 정규 4집.
5: 네.
1: 이 앨범에서 아마겟돈.
5: 맞습니다.
1: 네. 이거 들을까요?
2: 네. 아. 타이틀곡인데요.
1: 아, 타이틀곡.
2: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라디오에서.
1: 아, 처음 하는 거?
2: 처음으로 라이브를 이렇게 이제 라디오에서 할 줄은 예. 굉장히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아, 예. 예. 잘 들을게요.
5: 예. 부탁합니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잣말아해 보세요.
6: 4만원
5: 회계관리
6: 4만원
5: 재고관리
6: 4만원
5: 생산관리
6: 사업성도 함께해요.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8: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포레스텔라와 함께했습니다. 정규 4집 앨범 The Legacy 그리고 지금 The Legacy Symphony Tour 하고 있습니다. 아마게돈 이거 조금 전에 들었는데
9: 네.
8: 너무 좋아요.
10: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10: 저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고요.
8: 네.
10: 장르를 뭐 얘기하자면 락 오페라 장르라고 할 수 있는 곡인데 저번 앨범에 있었던 유토피아라는 곡을 작곡했던 발렌시아라는 작곡가님하고
8: 예.
10: 이번 저희 멤버인 형호 형하고 같이 공동 작곡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결과물을 나타냈던 이제 곡입니다.
8: 가사도 뭐 완전 외국어라.
10: 네.
8: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도 틀 수 있을 것 같아요.
10: 오,
11: 와,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 뭐 신청이 와야 트는 거지 뭐. 신청도 안 하는데 우리가 괜히 틀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10: 문자가 또 가볍게 오면 좋으니까요. 네, 50원과 100원의 이용료가 있으니까 예, 많이들 보내주시면.
8: 자, 오늘 아무튼 뭐 노래도 잘 들었고요.
10: 감사합니다.
8: 얘기도 잘 들었고. 야, 반가웠어요 또.
10: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1년 안에 왔다는 게 굉장히
8: 드문 케이스예요.
10: 네.

0: 왜 없는 케이스?
1: 저희 이 기록 다시 한 번 더 깨고 싶은데. 6개월 안에 온 가수 네, 없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저희
2: 새로운 기록을.
1: 곡으로.
0: 예. 야, 거의 없었어 진짜 1년 안에. 어쨌든. 자 그러면 끝곡으로 어디 갔냐? 넬라 노떼.
1: 오. 네.
0: 노떼가 밤이죠?
1: 오, 네 맞습니다.
2: 밤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0: 아 밤. 그냥 뭐 밤에.
2: 네. 맞습니다.
0: 밤에 뭐예요? 아, 자야지. 네. 자, 아, 밤에는 넬라 노떼 들어야죠.
1: 네.
2: 오, 감사합니다.
0: 넬라 노떼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다음에 또 만나요.
1: 감사합니다. 네,
2: 감사합니다.
0: 자, 포레스텔라의 넬라 노떼 음원으로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엔지니어 윤가영, 저는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정지아입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몰아붙이기보다 매력적으로 사람들을 꼬드겨야 한다고요. 그러려면 세상의 획일적인 기준에 나를 맞추기보다 나다운 것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지성미가 있으면 백치미가 있고 균형미가 있으면 파격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당당함과 솔직함.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끄는 가장 큰 매력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3: 나들이가 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크게 다친 어린이 10명 중 약 4명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4: 아이와 나들이 가는 길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안전입니다.
3: 어린이 승차 안전수칙 알아볼까요?
4: 어, 안 돼, 안 돼. 시우 뒤에 타야지.
3: 조수석 에어백은 사고 시 아이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니 꼭 뒷좌석에 태워주세요. 7세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 연령에 맞는 제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카시트에 앉기 전 두꺼운 겉옷은 벗겨줍니다. 안전띠는 양팔을 모두 넣고 어깨띠는 어깨 중앙에, 허리띠는 골반에 위치해야 하며 꼬이거나 느슨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4: 행복한 나들이를 위한 안전 점검 약속해요.
5: MBC FM for you.
6: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0: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요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하며 기다리기만 하기엔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작은 계기와 안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가 청소년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 일하는 꿈포로 그 첫걸음을 함께합니다 고립, 은둔, 취약계층 15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주 3회, 총 6주 동안 지역재생, 환경실천, 진로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시간당 2만 원의 활동지원금도 지원됩니다. 참여 및 연계 문의는 043-715-9072번으로 연락주세요.
4: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헝가리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피아니스트 안드라스 쉬프는 정치와 사회적 이슈에 자신의 의견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현재 특정 나라 대통령 행보를 비판하며 그 나라 공연 보이콧을 하고 과거에는 오스트리아의 반유대주의에 유감을 표하면서 시민권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 의견이 현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건 바다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과 같죠. 하지만 많은 물방울이 모인다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사람은 미약한 존재일지 몰라도 그 한 사람의 굳건한 양심은 힘이 셉니다. 그 마음 여럿이 뭉친다면 가장 강력해질 수도 있고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5월 6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이적 피처링 김진표의 돌팔매였습니다. 피아니스트 안드라스 쉬프에 대한 이야기로 별밤 열었어요. 한 사람의 의견은 바다에 떨어질 물 한 방울과 같을지라도 많은 물방울이 모이면 영향을 낼 수 있다. 여기에 8186님이 맞아요. 하나하나가 모이면 한 뭉치가 되죠. 한 뭉치는 힘이 세서 웬만해서 흩어지지 않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럴 때 그 첫 방울이 되기에는 항상 비겁한 모습에 제가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어지간히 조금 이제 모여있을 때 웅덩이라도 되었을 때 비로소 그럼 이럴 때 목소리를 내야지.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닌가. 그래도 그때라도 의견을 낼 수 있었던 제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져야 다음 용기를 낼 수 있겠죠. 자, 오늘 별밤은요.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4 함께합니다. 좋은 노래 영업하고 부엉이들에게 투표 받을 거예요. 오늘도 승자에게 투표한 분들께는 선물 나갑니다.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 전에 부엉이들에게 오늘은 어떤 하루였는지 듣고 싶은 노래랑 같이 별밤 알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려 있고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터카,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음식물 처리기 휴렉,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미래에셋증권, 쉐보레, 우미건설 컨소시엄,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슬림웨이 다이어트와 함께합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다들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컨트릭스의 골든 듣고 왔습니다. 아, 자양강장제 같은 노래인데 오늘 유독 피곤한 부엉이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아무래도 연휴 뒤라 저는 못 느끼고 있었는데 아 오늘 한참 쉬다가 출근하신 분들 더 몸이 무겁겠구나 이제 깨닫습니다. 안정숙님 연휴 끝나고 출근하기 싫어서 투덜거리며 하루를 시작했네요. 0483님은 와 저 처음 문자 보내요. 워킹맘이에요. 월요일에도 출근하고 어제 하루 쉬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죠? 지하철에 사람들도 역대급이었어요. 애는 아파서 병원도 다녀오고 진짜 피곤한 하루였네요. 아 이분은 근데 월요일에도 출근도 했고 단 하루 근데 어제 뭐 워킹맘인데 어제 어린이날 뭐 쉬는 게 쉬는 거였겠습니까? 또 아이랑 놀아주시느라 또 피곤한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유난히 사람이 많았나요? 허, 왜 그랬을까?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1903님 전기요는 자고로 10월 3일 개천절부터 꺼내서 어린이날에 집어넣는 거라고 들었는데 요즘 밤에 잘때 아직 썰렁하더라고요. 저만 그래요? 저만 밤에 추워요? 아니 맞아요. 밤에 좀 서늘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래서 아직도 미니 히터를 왜냐면 이게 뭐그 공동 시스템이거든요. 난방이나 냉방 같은 게. 냉방도 그런가? 아무튼 난방은 확실히 그래요. 그래서 딱 언제가 되면 중단이 되는데 저희 어머님은 또 추위를 많이 타셔가지고 너무 썰렁하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4월에 난로야 했는데 조금 하나한 거 있거든요. 그걸 멀찌감치 놔야 그래도 괜찮지 너무 써놀하다고 이상한 거 아닙니다. 자 노래 또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오늘 어땠는지 실시간 얘기랑 신청곡이랑 같이 보내주세요. 10cm 피처링 이수현의 서울의 잠못 이루는 밤.

Can you feel it? 10cm 피처링 이수현의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 이어서 빌리의 Zap. Zap. 함께 들었어요. 오늘 나왔대요. 빌리 정규 1집 타이틀곡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분들 초대석에 모실 테니까 궁금한 거 미리미리 쟁여놔 주시고요. 김수희님, 5일 푹 쉬고 출근했더니 일이 산더미라 야근하고 있어요. 혼자 이러니까 좀 무섭네요. 수희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방금 우리 지금 신나는 노래 듣고. 아, 이상하게 김수희님 이름에 따라서 그런가? 약간 이게 남성분들이 더 무서운 얘기를 자꾸 해주고 싶고. 좀 차별을 하나? 죄송합니다. 무서운 얘기 절대 안 할게요, 수희님. 아무 일 없어요. 0715님, 대장부엉. 한강 걷다 단체로 체조하는 모습을 몇 번 보기만 했는데요. 오늘은 저도 제일 뒤에서 한 곡 따라해봤어요. 저 몸 치네요.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은 일 해봤습니다.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했다. 이거 너무 박수 쳐요. 되게 하기 어려운, 별거 아닌 일인데, 우리 몸치들에겐 진짜 힘든 한 걸음이거든요. 진짜, 암스트롱 한 발자국급이랄까? 아, 근데 오늘 몸친 걸 깨달아서 다시는 그 발 안 디디시면 안 됩니다. 잘하셨어요. 이주현님, 오늘 차량 와이퍼, 에어필터, 에어컨 필터, 삼총사 셀프 교체했어요. 그중 하나가 너무 어려운 위치라 고생했거든요. 여유롭게 라디오 듣는 저녁 시간 너무 편안하네요. 이런 능력자 너무 부러워요. 아, 진짜 이거 안 그러면은 계속 다 돈으로 내가 다 이게 이 전문가 모셔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라 갑자기 결혼기념일 얼마 앞두고 제 남편한테 갑자기 화가 아무것도 예, 하지만 뭐 성격이 좋은 양반이니까요. 정유진님, 주말에 2박 3일로 시댁 다녀오고 월요일

출근하고 어제 하루 쉬어서 인가? 이거 왜 이렇게 되게 계속 데자부 같지? 다들 이러고 계신 거야. 너무 피곤했어요. 회사도 바빠서 8시까지 일하고 지금 퇴근하는 길입니다. 빨리 집 가서 밥 먹고 싶어요. 달걀 후라이에서 비벼 먹어야겠어요. 대박. 유진님. 저도 오늘 일정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칠하고 있는데, 샵에서, 저희 샵이 맛집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구내식당 같은 게 있는데, 이모님 계시는. 근데 거기서 이제 햄맨하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게도 식사를 할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집밥이 완전 맛있는. 근데 저는 비빔밥에 계란 후라이 얹어 먹었는데. 아, 너무 맛있었어, 오늘. 2630님, 안녕하세요, 이나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떡해. 시험관 10차 도전 끝에 드디어 배아이식 성공했어요.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끝까지 믿고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제 마음 알았는지 3년 내내 얼음이었던 사랑초도 활짝 꽃을 피우면서 축하해주네요. 이 기운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분 지난 금요일에요. 소개해드렸던 분이에요. 이렇게 하루 마무리할 때마다 하늘 보면서 달 보고 우리한테 와주면 좋겠다. 소원 빈다고 해서 부엉빔. 역시 여러분, 우리의 부엉빔이지 이렇게 효과가 좋다니. 앞으로 얼마나 우리에게도 복이 많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또 2635님이 이걸 또 저희에게 또 나눠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자, 다 나눠 갖자고요. 감사해요. 더큰 복으로 발산될 수 있게 우리들끼리 나눠 가져요. 아, 2630님, 너무너무 기쁘고, 진짜, 그리고 바쁘고, 막, 마음도 바쁘실 텐데도 후기까지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축하 선물 저희가 당연히 보내드릴 거고요. 소식도 종종 또 전해주세요. 아,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더 기다릴게요. 원 리퍼블릭의 굿 라이프.

0: MBC 건축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회사일 때문에 한껏 피곤해진 발걸음으로 집에 도착했다. 무거운 현관문을 당겨 열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구석구석 말끔히 정리된 집안. 두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로 사는 우리 부부를 위해 친정엄마는 아침마다 우리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신다. 45을 먹고도 아직 내 집 살림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나는 부족한 워킹맘일 뿐이다. 돌아보면 나는 일평생 엄마의 보살핌 아래 자랐다. 타지에서 일하는 아버지 대신 엄마는 혼자서 나를 키워냈다. 학교가 멀어 매일 아침 자전거로 나를 학교까지 태워다 주셨는데 어릴 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자식을 학교 보낸 뒤에 엄마 혼자 쉬어도 되는 시간을 또다시 나를 위해 내어줬다는 걸 그땐 몰랐다. 친구들과의 오해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엄마가 항상 곁에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줬기에 심지가 곧고 단단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다. 그런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자라선지 결혼하던 날 행복해야 하는데도 난 마음으로 내내 울고 있었다. 엄마 없이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다. 그랬던 나여서 나는 아직도 엄마 손길을 받으며 산다. 인생의 대부분을 나에게 내어준 엄마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이제부턴 엄마를 위해 사셔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다.

종현의 하루의 끝, 오늘 사연 주신 김진선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 사연 제목이요. 무슨 소설이나 드라마 제목으로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목에 엄마는 아직도 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였거든요. 뭔가 이렇게 훅 오는 게 있어요. 라디오를 늘 듣기만 하다 사연은 처음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누구한테라도 제 마음을 들려드리고 싶었고 공감하실 분들이 있다는 생각에 작성해봤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엄마 입장에 있는 분들도 또 그리고 딸 입장에 있는 분들도 또 그리고 이제는 그리운 존재가 된 분들도 모두 마음이 촉촉해지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아유, 그래요. 그래도 여전히 내가 뭔가 기댈 때에 또 그런 딸, 아들의 모습에서도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촉촉한 사연입니다.

있습니다. 0332님이요. 저도 44세 워킹맘. 친정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며칠 전 엄마랑 크게 다투고 한바탕 울고 사과하고 지금 좀 서먹서먹해요. 이 나이 되도록 철이 덜 들어서 엄마를 힘들게 하네요. 괜히 엄마 생각하면 코끝이 찡한데 표현이 서툴러서 늘 죄송해요. 아, 이거는 몇 살이 돼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렇죠. 근데

또 엄마인 것 같거든요. 이제 알고준 마음이지요. 그래도 사과하셨잖아요. 너무 잘하셨고 그 서먹서먹한 것도 이게 좀그 뻘쭘한 시간이란 게 있어요. 내 마음과 다른 시간이거든요. 그거는 뻘쭘할 때 그냥 조금 몇번더 이렇게 쿡쿡 양쪽에서 서로 찌르면은 금세 녹아내리는 시간인데 얼른 또그 단계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서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하루가 어땠는지 안부를 묻고 그 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릴게요. 박정현의 You Mean Everything to Me 들으면서 부엉이들의 이야기와 신청곡 기다리겠습니다.

박정현의 You Mean Everything to Me 이어서 이창섭의 우리들의 동화 들었는데요. 2718님께서 B2B 이창섭 신곡 신청합니다. 너무 좋은 노래예요. 우리들의 동화라고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들었습니다. 8335님 저는 오늘 건강 회복을 위해 회사에 육아휴직 얘기를 꺼냈어요. 후련하면서도 복잡하고 회사에 미안하면서 걱정도 되네요. 다시 돌아갈 테지만 당분간은 일로 잃은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남편은 아이 재우고 있고 저는 저녁으로 먹을 족발을 포장해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워킹맘 화이팅! 이라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이럴까요? 이렇게 회사에 그만둘 때 회사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는 민족. 진짜 특이한 거예요. 우리들은 일할 때에 진짜 어디선가 좀 어디서 이게 온도가 다른 게 있어요. 뭐 이게 이것도 이제 좀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어 가고 있겠지만은 이제 이런 게 확실히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장점도 크게 있겠지만은 이게 건강을 해친

0: 한다라는 선으로 가면은 절대 장점이 아니니까 아무 마음 갖지 말고 진짜 깨끗하게 휴식 좀 취하세요. 근데 뭐 물론 육아하시는 분들이 뭐 순도 100%의 휴식을 취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1458님 고3 학생입니다. 내일 드디어 5월 모의고사네요. 연휴 동안 공부 좀 더 할 걸 후회되네요. 모의고사는 자주 치는 건데도 매번 긴장돼요. 그래도 잘 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이라고. 항상 모의고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연은 저를 되게 항상 궁금하게 해요. 분명히 틀림없이 모의인데 정식고사가 아니라 모의고사인데 공부 잘하는 분들은 뭐든 일단 열심히 하고 보는 거겠죠. 그게 아무튼 이 다음 시험의 청사진일 테니까요.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벌써 잠시 후에 돌아와야 될 시간이군요.
1: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고현정과 함께 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1: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수요일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남훈님께서 저 택배 일하는데 지금 산속 동네 배송 중입니다. 캄캄해지니까 좀 무섭네요. 별밤 들으면서 무서움 달래봅니다. 오늘 이렇게 자꾸 무섭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괜찮습니다. 이제 해도 점점 많이 길어져서 더 해가 없어지면 낯선가? 아무 일도 없어요. 나무님 괜찮아요. 수많은 부엉이들이 또 이렇게 함께 그 곁에 있다라는 상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로 김동률의 동행 듣고 3부로 올게요.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후의 시작은 정오의 희망곡과 함께 정오의 희망곡 최다원입니다. 정오의 희망곡은 평일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합니다. 월요일은 원디 마음대로 내는 퀴즈 오락시간 원디 마음대로 퀴즈. 화요일은 코미디언 최재원과 함께하는 정의 고민상담소 고민 그럴만도 하지. 지루한 수요일을 특별한 수요일로 만들어드립니다. 꿀보이스 가수와 함께하는 심쿵 라이브. 목요일엔 가수 이광석이 직접 고른 주제로 감미로운 라이브 함께 들어요. 이광석의 이 노래. 신나는 금요일 불금요정과 함께 수다 떠는 최선의 TMI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으로 꽉 채운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원디랑 함께 해주실 거죠? 정오엔 원디랑.

0: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0: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2026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12개국에서 진행되는 30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입니다.
4: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 4 시작할 거고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미분당,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 우미건설 컨소시엄, 빙그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별밤의 유일한 소장구원 이원석입니다.
0: 아, 우리 이원석 씨가 아무래도 딱 그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1: 네.
0: 본인의 날이다 보니 소극장 콘서트를 또 여셨는데
1: 본인의 날이라니요?
0: 왜요?
1: 아, 제가 어린이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0: 이원석 어린이 3930님이 어린이날을 가장 신나게 보낸 소장봉의 ONL 볼륨 2 소감이 궁금합니다.
1: 아, 그랬죠. 제가 어제 공연을 했는데 원나잇 라이브 너무 행복해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웃음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정말
0: 뭐 때문에?
1: 행복해서, 좋아서. 그래가지고 진짜로 제가 푸르잖아 와나 이런 참이었다.
0: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우참도 아니고.
1: 그래서 우참을 하다가 삑사리가 막 나고 그러더라고요.
0: 아요, 음이탈.
1: 음이탈이 예. 푸르잖아 그러면 노래.
0: 근데 음이탈이 날 때마다 웃어버린 건 아니고요.
1: 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래서 이 웃음을 못 참고 음이탈이 난 게 한 두 번 정도 있었어요. 너무 웃겼어요.
0: 관객들이 귀신같이 느끼니까.
1: 그리고 제가 노래를 얼마나 행복했냐면 노래를 하는 순간에 노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짜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0: 그럼 어떻게 노래를 멈춰요?
1: 그래서 너무... 아, 맞아, 노래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0: 진짜 아기네, 아기. 아기들이 막 울다가 왜 때문에 울었는지를 잊고 갑자기 뭐 이렇게 재밌는 거 보여주면 갑자기 막 웃고 그러잖아요.
1: 그런가?
0: 네.
1: 어제 어린이날이라서 그랬나요?
0: 어린이날이라서 시너지가 난 거죠.
1: 그래가지고 너무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재밌고.
0: 세상에. 네. 그리고 첫 번째 날에는 우리 소란 고영배 씨였고
1: 아, 두 번째 두 달 전은 그랬죠.
0: 네네네. 두 번째로 이제 이지영 씨가
1: 네 어제 이지영 씨가 계속 들어왔어요.
0: 아니 뭐가 막 울컥했다라는 게시물 봤었는데
1: 일단 뜨거운 안녕을 제 첫 곡으로 불렀거든요. 같이 그러고 나서 토크를 하는데 그 이지영 씨가 데이브레이크 공연을 아, 그 저희 멤버들 저를 제외한 멤버들을 7년 만에 보는 거예요.
0: 아, 진짜.
1: 그래서 무대에서 같이 막 호흡하고 이러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안아주더라고요. 근데 되게 좀 짠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산책이란 노래를 이지영 씨 노래를 같이 하고 그랬는데 되게 좀 뭉클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2010년도쯤에 같은 레이블에 있었거든요.
0: 네.
1: 같은 레이블에 있을 때 이지영 씨는 이미 그때 슈퍼스타였고 인디계에서는 저희는 이제 막 꿈틀꿈틀 하던 시켜가지고 이지영 씨가 저희 많이 끌어줬거든요. 그 이지영 씨 덕분에 MBC 출연도 많이 했었어요.
0: 어머나 세상에.
1: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출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0: 너무 아름다운 멤버들이에요
1: 그래서
0: 진짜.
1: 어제 토크로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
0: 007 멤버들
1: 네.
0: 아직도 함께 늘 자주 소통하고 계시잖아요.
1: 아무래도
0: 뭐 10cm 권정열 씨랑 영배 씨랑 네. 이원석 씨, 이지영 씨
1: 같이 보기가 참 쉽지 않네요. 예전에는 진짜 매일 만났었는데
0: 그 정도면 자주 보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세 번째도 열릴 테니까
1: 세 번째는 아마 여름 지나고 할 것 같아요.
0: 아.
1: 왜냐면 여름엔 썸머 매드니스가 있거든요.
0: 맞다. 썸매가 온다. 슬슬
1: 7월에 있을 겁니다.
0: 슬슬 준비되어가고 있나요?
1: 네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0: 너무 기대가 됩니다.
1: 네 여름 데이브레이크의 브랜드 공연 썸머매드니스 많이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는데 너무 많이 남아서 좀 이따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0: 아니야 미리미리부터 해야 돼요. 미리미리 일정 빼놔야 되거든.
1: 7월 주말 다 일단 빼놓으세요.
0: 일단 다 뺍시다. 부엉이 여러분들 들으셨죠?
1: 아 그럼 너무 폭력적인가?
0: 아니 어차피 그때 장마철 그 폭염이라
1: 네.
0: 아, 웬만하면 뭐 잡지 마세요. 멀리 가지 마세요 일단.
1: 네. 네. 덥잖아요.
0: 자 오늘의 선곡 대결로 들어가 볼 텐데 참여 방법부터 알려주세요.
1: 네 매주 달라지는 주제로 이나 씨와 제가 세 곡의 노래를 영업하고요. 승리와 패배는 부엉이들의 실시간 투표로 결정됩니다. 표를 적게 받은 패자는 마지막 영업곡도 못 들려드리고 끝인사도 못하고 집에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엉이분들은 원석 이나 중에 지지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0: 아니 이건 좀 수정을 해야겠네요.
1: 왜요?
0: 사실 끝인사는

0: 끊어요.
1: 아, 그러니까 이게 끝인사라는
0: 뭐
1: 게.
0: 제가 특히 패할 때는 저 끝인사 네. 하는데요.
1: 클로징. 아, 그러니까 이 코너의 끝인사를 말하는 거죠.
0: 근데 집 못 하고 집에 간대잖아요. 하는데?
1: 아, 그러니까 코너의 끝인사를 못 하고 간다고요.
0: 아, 안 가는데?
1: 아, 그러니까 이 별방 오늘의 방송의 끝인사는 하시라고요.
0: 아니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저 굉장히 이런 거에 좀 민감합니다. 자, 그래요, 아무튼 문자 투표만 네. 집계에 카운팅이 돼요.
1: 네.
0: 승자 투표한 분들 중 10분은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1: 네.
0: 자, 오늘의 선곡 주제 알려주세요.
1: 오늘의 선곡 주제는요. 어제가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이틀 후가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린이와 어른인 어버이 그 사이에 있는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로 선곡 대결을 펼쳐보겠습니다. 바로 어린이와 어른
2: 우르라키!
0: 어린이 우르라키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를 하나씩 나누고 밤과 네. 낮 이렇게 나눠서 선곡 대결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이 주제가 주어졌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뭐 우리 각자 자리에 맞는 주제를 골랐어요.
1: 예?
0: 왜? 아, 맞죠. 아무래도
1: 자리에 맞는 주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0: 아니, 각자 본인에게 걸맞는 예, 아주 탁 착 붙인 그런 것을 골랐는데요. 이원석 씨.
1: 네.
0: 고른 거 뭐죠?
1: 어린이요.
0: 맞죠, 맞죠. 얼마나 딱 달라붙어요, 솔직히 본인이 얘기하면서도.
1: 아니, 솔직히 대장부엉이 어른을 먼저 골라가지고 제가 어린이를 한 것 뿐이에요.
0: 아니에요. 아니, 근데 솔직히, 뭐, 이원석 씨한테 조금 더 어린이미가 있잖아요.
1: 제가 나이는 더 많은데요?
0: 아, 근데 더 동심이다. 동안이기도 한데, 심지어 동심이기까지 하다.
1: 뭐, 좋게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벌써부터 지금 어린이 톤 살살 나오고 있는데요.
1: 되게.
0: 예, 아이 먼저니까. 예, 먼저 선곡 소개해 주시죠.
1: 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느낌이지?
0: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이원석 씨 소개해 주실래요?
1: 제가 먼저 그럼 영업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영업곡, 그 제 주제 어린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제 첫 번째 영업곡은요. 박학기의 비타민 가져왔습니다. 이 노래의 그 이 제목을 보면 박학기하고 위드 정연, 승연 이렇게 아티스트 이름이 따로 붙어 있어요.
0: 맞아.
1: 이 두 분이 박학기 씨의 따님들입니다.
0: 맞아, 맞아.
1: 실제로 이 노래 비타민 전주가 딱 시작되고 좀 있으면 어린이의 목소리가 나와요.
0: 너무 잘한다, 잘한다. 아, 왜요?
1: 아무튼 박학기 네. 선배님들이 따님 두 분께서 지금은 많이 이제 성인이 되셨겠지만 그 당시에 어린이의 목소리로 전주와 후주에 목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 노래 가사를 보면 딱 처음 서두가 처음 너를 만나던 그날 설레던 5월의 아침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딴 딸을 만난 날이 5월의 아침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박학기 씨가 자기 딸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그리고 너를 만나면서 난 너무 행복했고 내 일상 속에서 넌 어떤 존재인지를 이 비타민에 빗대어서 이렇게 노래를 해주는 거죠.
0: 우리 박학기 씨도 저희한테 대선배님인데
1: 네.
0: 굉장히 또 그 아이 같은 그 순수함이 여전히 있으시잖아요.
1: 순수함이 있으시죠.
0: 이 노래와 좀 닮아있는 부분이 있고
1: 네.
0: 또 의외로 굉장히 강인한 부분도 있고
1: 저는 박학기 선배님의 이 신체, 네. 제가
0: 육체미.
1: 제가 같이 목욕을 하면서 아니 이
0: 이원석 씨가 국내 유수한 뮤지션들의 그 이제 몸 컨디션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세요.
1: 아 근데 진짜 근육질이세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못하시겠지만
0: 박학기 선배하고 비밀로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다 밝혀버리면 어떡해요.
1: 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박학기 선배님의 음악과는
0: 너무 안
1: 좀 어울리지 않은데
0: 와 진짜 배신감 들겠다.
1: 제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침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0: 아 그건 좀 네? 에이, 또 다음에 그럼 제가 찔러봐요. 뵀을 때
1: 한의원에서 침을 넣는데 침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0: 이렇게 하면 진짜 거짓말 같은데 여러분 진짜 박학기님이요. 목소리나 이미지와 달리 완전 운동 매니아라 튼튼하신 그런 분입니다.

0: 이원석 씨 첫 번째 영업곡 박학기의 비타민 들었어요.
1: 네.
0: 아니 진짜 약간 하긴 그러고 보니까 미성의 근육.
1: 네.
0: 이후로 박학기 라인을 만들어서 거기 김종국 씨가 이제 후계자가 되면 되겠어요.
1: 그렇게. 아, 물론 장르는 좀 다르지만.
0: 장르가 달라. 왜냐면 이렇게 더 순수성을 띠는 그런 이 정도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 거기
1: 근육이 너무 많아지면서 성대가 좀 좁아지면서 그런, 그런 건가? 네. 아, 이거 말이 안 되나?
0: 또 양다일 씨? 아. 또 그 약간 미성.
1: 양다일 씨인데 몸 키우기 전에도 그런 목소리였어가지고.
0: 어. 박학기 씨도 그렇죠.
1: 뭐 그런 계열이긴 하는데 박학기 선배님이 그 정도의
0: 아, 그건 아닌데.
1: 그 머슬이 그 정도로 빅사이즈는 아니에요. 아,
0: KCM도 있습니다. KCM.
1: 그러네요.
0: 자, 그리고 오랜만에 네. 이거 좀 이 메소드 사연 소개 좀 해보죠.
1: 5438님께서요. 원석 저를 뽑아주셨고요. 정답고 아름다운 한글 가사 말을 듣다 보니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어린이날이 하루 더 길어진 것 같네요.
0: 아니, 어린이다가 왜 뒤로 가서 저 간신배가 되는 거죠?
1: 아, 읽다 보니까
0: 아니 점점 이게 태세가 이상해지는데
1: 아, 중심으로 돌아간 게 어린이 목소리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0: 자, 1482님이요.
1: 네.
0: 한의사입니다. 실제로 운동을 과하게 해서

0: 근육이 너무 단단해지면 이 침이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만 릴렉스한 상태에서는 그냥 들어갑니다. 아 물론 좀 힘이 들긴 합니다. 예예. 예.
1: 아, 뭐 차승원 선배님이세요?
0: 아니 아니
1: 뭐.
0: 굉장히 구력이 오래돼 명의.
1: 이렇게 웃어야 될 것 같잖아요.
0: 아니에요. 완전 그 명의 중에 명의. 80년 동안 침 놓으신 그런 선생님 느낌을 한 겁니다.
1: 실제로 좀 침이 안 들어가긴 하나 보네요.
0: 그러니까 힘을 좀 써야 되나 보다. 네. 몰랐어요. 그 정도 근육 가져봤어야지.
1: 자, 대장부엉.
0: 자, 어른으로 어른스러운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영업곡입니다.
1: 네.
0: 아이유와 최백호 씨가 함께 부른
1: 네.
0: 아이야 나랑 걷자 라는 곡이고요.
1: 네.
0: 제가 이게 이 제목이요.
1: 네.
0: 먼저 생각났었던 곡 중 하나예요.
1: 네?
0: 이런 제목으로 노래를 하나.
1: 아, 대장부엉 있음 가사예요?
0: 아, 예, 예, 예.
1: 네,
0: 맞아요.
1: 네, 네. 아, 뭐, 너무... 설명도 없이 그렇게 막.
0: 그러네. 마치 온 세상의 가요를 내가 당연히 쓴 것처럼.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게 언제 한번 조금 연배 있는 분의 분과 젊은 사람이 콜라보를 할 때.
1: 네.
0: 쓰면 좋겠다 했었던 제목인데. 네. 정말 거짓말처럼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곡을 만났고. 도입부에 저 이 제목 말한 적 없는데 딱 아이야 나랑 걷자 일곱 글자 이 띄어쓰기까지 완벽하게 맞는 곡을 만났던 거예요 그때.
1: 아.
0: 그래서 이제 완전 말 그대로 완전 어른과 완전 여기에서의 아이유는 아이까지는 아니지만 청춘 정도. 그래서 어떤 방황, 고민, 나의 쓸모, 살아가는 것에 대해 외로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은 그런 캐릭터고. 그런 아이유에게 최백호는 뭐 아 인생이란 말이야 하면서 말 안 하고 오늘 좀 나랑 좀 걷고 오자 비가 안 올 것 같으니까 뭐 천천히 나가도 돼? 뭐 이런 말만 계속하는 역할이에요. 저는 어른이라 하면 좀 제가 상상하는 어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한테 막 이런저런 내가 너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는 그냥 나에게 한번 좀 숨 돌릴 틈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도 모르게 내 기분을 바꿔줄 수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예, 어른의 곡으로 적합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도 가져왔습니다.
1: 그럼 처음에 딱 데모를 받고 받았을 때부터 이미 아이유 씨와 최백호 선배님이 부를 거를 정해져 있었어요?
0: 네.
1: 와 그럼 진짜
0: 운명이었죠. 진짜.
1: 운명이네요. 네.
0: 자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고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유 피처링 최백호의 아이야 나랑 걷자.

0: 아이유 피처링 최백호의 아이야 나란 것자 저희 첫 번째 영어곡으로 들었는데요. 아, 이
1: 네.
0: 노래 뭐 최백호 목소리야 말해 뭐해인데
1: 네.
0: 아이유 노래 엔딩에서 최백호 씨와 톤을 딱 맞추면서 비브라토 폭도 맞추면서 되게 네. 성숙하게 내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아이유는 저를 영원히 감동시키는 것 같아요.
1: 영원히.
0: 이게 노래하고 디테일을 들을 때마다 좀 거짓말 같은 네. 디테일들이 발견됩니다. 자, 저기 문자 소개 좀 전 지금 잠깐 좀 빠져 있거든요. 예.
1: 8176님께서요. 이나 그러면서 아 진짜 어른이 세계로 데려다 놓는 노래에 저희 온 가족 10살부터 85세 어머니까지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0: 이렇게 밋밋하고 왜 일부러 더 아니 지금 너무 지금 행복이 가득한 사연인데 이렇게 노잼으로 읽어주신 거예요?
1: 문자에 충실한 겁니다.
0: 아 참 4824님께서 아이야 나란 것자 아이야 서두를 건 없다 저렇게 말해주는 어른이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내내 바랐다 나 했는데 이젠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나이가 됐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이게 약간 톤의 매너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문자 내용하고
0: 약간
1: 얼마나 좀 감동적인
0: 들떠 있었지만 지금은 약간 좀 서글퍼진 살짝
1: 서글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0: 그런 아 무슨 소리예요? 약간 그 한번 숨 죽이는 구간 못 들으셨어요? 이젠 그런 어른이 되고 싶으니까 거기서 이제 확 호흡을 섞었죠.
1: 근데 이 문자를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어른은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인 그쵸? 것 같아요.
0: 그게 제가 가사에 썼지 않습니까?
1: 예, 기다리세요.
0: 서두를 건 없다.
1: 서두르지만 좀 기다리시라고.
0: 자, 그래도 0018님 문자 소개해 주시죠.
1: 역시 가요계 3대 코, 개코, 지코, 최백호.
0: 좋습니다. 지금도 투표받고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원석, 이나 중 한 사람 이름 써서 투표해 주세요. 잠시 후에 와서 어린이 그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4부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영업합니다. 시즌 4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어린이날을 지나왔고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는 오늘 선곡 주제는 어린이와 어른입니다. 자, 각자에 맞는 주제를 골랐죠. 저는 어른 이원석 씨는 어린이를 주제로 추천곡 가지고 왔고요. 네. 2797님 문자 읽어주세요.
2: 처음에 비타민 듣고 아 승부 끝났다 했는데 아이유와 최백호를 들고 오실 줄이야. 유유.
1: 아 그래요. 아니 오랜만에 중간 집계가 들어왔어요.
2: 네?
1: 놀랍게도 동점이래요.
2: 아 지금 문자 투표 중간 1라운드 투표 중간 집계가 동점이라고요?
1: 네.
2: 동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1: 저도 잘 안 저는 잘 항상 의심이 많아가지고.
2: 아유 검증해 볼 수가 없네요. 아무튼 동점이라고요.
1: 아무튼 접전인가 봅니다.
2: 굉장히 접전이군요.
1: 자 그럼 이대로 2라운드로 들어가고
2: 2라운드가 마지막 승부라는 거죠.
1: 그러합니다.
2: 2라운드에 승부가 나는 겁니다.
1: 자 승부수 던지시죠.
2: 아 제가 먼저죠.
1: 예예 어린이 나오시죠.
2: 자 제 두 번째로 선곡한 노래 어린이라는 주제와 맞는 노래 바로 산울림의 개구쟁이.
1: 개구쟁인데요.
2: 개구장이입니다. 원곡은.
1: 아, 어.
2: 그래서 참 놀라. 저도 엄청 검색을 많이 했거든요. 개구쟁이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했는데 개구장이라고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진짜.
1: 근데 그 말맛이 나도 저도 네. 무슨 무슨 장이로 하는 게 더 네. 이제 좀 맛있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2: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표기를 해놨을 것이다라고 좀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 노래. 그 진짜 어린이스러워요. 가사가 뭐가 없어요. 우리 같이 놀아요. 띠물띠물 꿀처럼 놀아요.
1: 우리 같이 놀고구나.
2: 네. 이마엔 땀방울 마음에 꽃방울 나무에 오를래 하늘에 오를래 개구쟁이.
1: 개구쟁이. 네.
2: 그러니까 진짜 어린이의 시선 같거든요. 그러니까 개구쟁이보다는 개구쟁이 이 느낌이 더 맞지 않나. 오히려 이 맞춤법을 틀리는 게 네. 뭔가 이제 막 한글을 깨우치고 있는 아이의 표기랑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노래를 진짜 오랜만에 들어봤거든요. 진짜 특이해요. 정말로.
1: 산울림 노래도 이제 다시 들어보면 진짜 약간 오묘하죠.
2: 네. 오묘하고 기타 튜닝이 일단 잘 안 맞아요. 근데 엄청 솔로를 막 하세요. 왜 우리 말하면서
1: 외운이라고 하나요?
2: 아 죄송합니다.
1: 예예.
2: 아 왜 우리 이렇게 하시는데 네. 튜닝 묘하게 안 맞아요.
1: 어.
2: 근데 그게 이상하게 맛이 있어요.
1: 일부러 그러셨나?
2: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김창 선배님을 자주 뵙진 않았지만 그 라디오
1: 배웠죠.
2: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 느낌은 별로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맛

0: 멋있지 않니? 이러면서 하셨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1: 그럴 수 있어요.
0: 노래 저, 구성도 좀 독특하고 되게 짧아요 노래도. 근데 이 노래를 라이브 현장에서 듣잖아요. 미칩니다.
1: 근데 아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느낌이 이 노래 정서랑은 너무 잘 맞겠어요. 묘하게 약간 왜. 그래서 아이들 노래 표현할 때 왜 살짝살짝씩 튠 이게 음정 조금 엇나가는 느낌으로 하면서 표현할 때 있잖아요. 와 소름 끼치는 디테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의도 모르지만.
0: 아무튼 뭐 이 노래 들어보시죠. 좋습니다. 굉장히 사이키델릭한 느낌이 있습니다.
1: 사이키델릭한 개구쟁이. 이원석 씨의 두 번째 영어곡입니다. 산울림의 개구쟁이.

0: 이원석 씨 두 번째 영업곡 산울림의 개구장이 였는데요. 네. 이 완곡 오랜만에 듣네요 진짜.
1: 독특하지 않아요?
0: 너무 파격적이에요.
1: 기타 소리 제가 말씀드린 비슷하죠.
0: 네. 약간 좀 약주를 악기가 약주를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4703님 네. 원석 개구장이는 못 참죠. 대학 때 친구들과 잔디밭에서 뛰며 떼창하던 노래 지금은 아내와 막걸리에 파전 먹으며 부르고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네네. 아,
1: 그 대학 시절에 낭만이 있었군요 이 노래가.
0: 그러네.
1: 9909님께서요 원석 노래가 발표된 70년대 후반 당시 국어 표기법으로는 쟁이와 장애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국어 표기법 수업 A뿔 받은 1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석을 덧붙이자면 개구장이가 개구진 행동에 대해서는 장인이란 뜻으로 보면 어떨까요?
0: 오. 너무 마음에 들어요. 9909님처럼 저도 약간 언어를 대하는 태도가 9909님과 똑같아요. 뭐가 이게 완전 정답이고 뭐가 맞고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약간 오 이렇게 근데 이런 이미지는 저 말이 딱 맞긴 한데.
1: 아 옛날은 이게 구분을 안 했군요. 쟁이와 장이를.
0: 그런 거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저 혼자 엄청 상상력을 발휘했답니다.
0: 어 그래요. 뭐 보통 이거 무슨 대장장이. 아. 기술일 때 좀 장인 것 같아요.
1: 아~ 네.
0: 욕심쟁이.
1: 멋있네요.
0: 그죠.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항상 어저께도 그거 아세요? 이원석 씨.
1: 뭐요?
0: 그 바다에.
1: 바다? C?
0: 네. 네. 바다에 왕릉이 그 바다에 있는 왕릉이 있는 거 아세요? 물속에 물속에.
1: 우리나라에요?
0: 네.
1: 어, 몰라요.
0: 아 이거 봐 이거 봐. 왕의 가문인데도 모르잖아.
1: 그게 어떤 시대에
0: 문무대왕릉

0: 조선시대 왕이 아니잖아요.
1: 아, 그 시대 사람이 왕이라.
0: 저는 조선시대 전주 이씨입니다.
1: 알았어요. 죄송하고요. 자, 아무튼.
0: 어느 지역인데요? 근데 그게 궁금하네요.
1: 어디요? 아니, 어디였어요? 경주, 경주.
0: 아, 경주에?
1: 전 너무 충격받았는데 그래서 어제 부엉이들한테 역사 강의 막 받았어요.
0: 오.
1: 너무 멋있는 게 내가 그 바다에

0: 제가 이 얘기 듣고
1: 네.
0: 문무대왕은 보고 왔어요 하면서 바다에 무슨 바위 같은 사진을 찍어보면서 이게 네. 에? 이게 지금 무슨 소리세요?
1: 신라 시대의 왕이셨나 보네요.
0: 아 그래요?
1: 아는 알아요? 보면.
0: 아 그러네 그래. 네. 아, 이런 것도 이렇게 딱 유추하는 게 네. 되게 좀 멋있어 보여요. 아 경주인 거 보니까 신라인가 보네. 약간 이런 거.
1: 경주 신라 너무 다 아실 텐데.
0: 이게 지금 저한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이런 종류의 그 지식.
1: 해외에서 많이 공부를 하시다 아니야, 보니까
0: 아니야. 네, 아무튼.
1: 국사에 좀
0: 자,
1: 익숙치 않을 수 있죠.
0: 저의 두 번째 영어곡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아, 이원석 씨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서 갖고 온 곡이고요.
1: 네.
0: 후이의 최근 나온 곡이에요.
1: 네.
0: 내일의 나에게라는 곡인데 저는 이 노래가 사실 되게 좀 슬퍼요. 슬픈 부분이 있어요.
1: 왜요?
0: 이게 약간 제가 데이브레이크 입덕하고 범퍼카 처음 들었을 때 느낀 슬픔과 비슷해요.
1: 아.
0: 되게 눈부시고
1: 네.
0: 나는 그래도 있는 힘껏 또 달릴 거야 라고 하는데
1: 네.
0: 그 나는 있는 힘껏 그래도 갈 거야 라고 외치기 왜 외치게 되었는지 왜 그것을 외치기까지 해야 했는지까지의 혼자의 그 외로운 시간이 보여서 사실 후이 씨한테는 얘기하다 눈물 날까 봐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는데
1: 예.
0: 앞에서 라이브를 하는데 막 그런 감정도 보이고 그래서 후이가 이제 진짜 솔로 뮤지션으로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1: 네.
0: 어떻게 보면 이미 어른스러운 후이였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뮤지션 어른으로서의 시작이다. 그 가사에서도 그런 게 느껴져요. 먼지 쌓인 그런 시계 속 꿈의 바늘은 여전해. 한쪽은 고장나버린 이어폰의 끈을 다시 풀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
1: 네.
0: 이게 꿈과 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먼지 쌓인 시계라는 표현이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지게 된 데에 후이의 네. 어떤 지난 날들이
1: 네.
0: 괜히 혼자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막 속절없이 시간 흐르고 있고 그렇습니다. 마냥 빛나 보이고 누군가 보기엔 참 부러운 후이지만 또 고민이 많은 어른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멋진 곡으로 그게 탄생을 했습니다.
1: 네.
0: 자, 후이의 내일의 나에게 끝나면서 투표는 마감돼요. 원석, 이나중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 이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후이의 내일의 나에게.

0: 내일의 나에게 듣고 왔어요. 네. 어떠셨어요, 선배로서?
1: 노래 좋은데요?
0: 그죠.
1: 근데 진짜 라이브 하기 어렵겠다, 근데.
0: 와, 하더라고요.
1: 그걸 해낸다고요?
0: 세상에, 지난주에 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1: 대단한.
0: 너무 멋있어.
1: 대단한 보컬리스트였군요.
0: 좀 이게 너무 대단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곡을 이렇게 쓰죠. 이걸 라이브를 하겠다고.
1: 자기만 부르려고.
0: 그렇죠. 불가하다. 챌린지 불가. 8024님께서 이나 최백호님 목소리 흔들렸다가 후이님 가사에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큰 어린이는 웁니다.
1: 큰 어린이.
0: 라고.
1: 네.
0: 뭐 이렇게.
1: 뭐요?
0: 소감이 어떠세요?
1: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래 좋다고.
0: 아, 그래요? 노래 말고 뭐 이 문자에 대한 평가는 없나요?
1: 아, 큰 어린이라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0: 그래요. 우린 모두 큰 어린이이죠. 네. 자,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와 함께하는 영업합니다. 시즌 4. 어린이, 어른을 주제로 선곡대회 펼쳤어요. 투표 마감됐대요.
1: 네.
0: 이원석 씨 2연승인데요. 만약에 이번에도 승기를 쥐면.
1: 네.
0: 하, 만만치 않네요. 오늘 우리 둘.
1: 제가 근데 2연승이라고 얘기가 좀 부끄러운 게 그 전에 이미 4연패 중이었었어가지고
0: 그러면은
1: 그냥 1연승 중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오늘도 패배의 기운이 싹 스며듭니다.
0: 아, 그리고 아, 제가 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은 네. 아무튼 왜 이 우리나라 네. 뭐라도 이제 어른이 먼저
1: 네.
0: 이렇게 이제 연장자에게 좀 양보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1: 근데요?
0: 네. 어른에게 승리를 좀 넘겨주시면 좋겠다.
1: 누가 어른인가요?
0: 아, 제가 오늘 어른.
1: 왜요? 제가 더 나이가 많다니까요.
0: 아니, 오늘은 오늘만큼 제가 어른이라고.
1: 아, 주제가 그런 것뿐이죠.
0: 자, 오늘의 승자 발표해 주세요.
1: 자, 오늘의 승자. 누굽니까?
0: 누굽니까?
1: 과연?
0: 어?
1: 원석 아, 승.
0: 아, 뭐야?
1: 감사합니다. 제가 2연승을 달성하고 말았군요. 5925님께서요. 원석 어린이한테 투표합니다. 어린이날 선물이암.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자, 아무튼 너무 투표해주신 분들 진짜 감사드리고요. 아, 제 추천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미의 어른 아이라는 곡이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뭐 어린이 날 어린이라는 주제랑은 특별히 가사가 메시지가 다 있진 않습니다만 그냥 제목이 아이가 들어가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노래 좋잖아요. 자, 저를 저 뽑아주신 분들 중에 10분께 선물 드릴게요. 패자의 추천곡은 별밤 인별그램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제 추천곡 거미의 어른 아이 들으면서 오늘의 선곡 대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영국 런던 왕립대학교에서 새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기분 변화를 추적했는데요. 불안과 우울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효과도 순간에 그친 게 아니라 최대 8시간 동안 지속됐죠. 우리 뇌가 새의 지적임을 평화롭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참새, 까치, 박새 같은 우리 주변 새소리에 귀 기울여보세요. 애쓰지 않아도, 돈 들이지 않아도 마음의 피로가 풀릴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9: 조금만 더 놀다 가요.
10: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6일 수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1: 왜 그렇게 인사를 하세요?
10: 아니요, 왜요? 뭐 그냥 담백하게 하는 거예요.
11: 아, 네. 패배해서 그렇구나.
10: 아, 무슨 소리예요?
11: 저런.
10: 제가 그런 거 1위를 한 사람으로?
11: 이연패 아픔이 좀
10: 쓰긴 하죠. 무슨 말씀이세요? 네. 저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거든요? 오, 참. 아무튼 자, 지금 선셋 롤러코스터에 윈드 오브 투마로 나가고 있어요. 유창호님께서 그 팀은 졌는데 원성님은 이기셨네요 라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0: 있는데요. 축하의 문자를 보내셨어요. 예.
1: 네.
0: 자, 노래 들으면서 저희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1: 저는 별밤의 유일한 소장봉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이었습니다.
0: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소설가 정지아입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몰아붙이기보다 매력적으로 사람들을 꼬드겨야 한다고요. 그러려면 세상의 획일적인 기준에 나를 맞추기보다 나다운 것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지성미가 있으면 백치미가 있고 균형미가 있으면 파격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당당함과 솔직함.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끄는 가장 큰 매력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에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24회 청원 생명살 대청호 마라톤 대회가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청주시 상당구 문이면 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한 대청호의 바람, 건강한 청원 생명살의 기운, 그리고 함께 달리는 감동까지 최고의 힐링 코스에 전국 마라톤 동호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km 이상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일본 기쿠치시 벚꽃 마라톤 대회 참가 기회와 벽걸이 TV 등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6월 19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니 서둘러 주세요.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수의 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북도가 보험료를 최대 87%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공장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주택은 무료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절차도 간단하고 빠르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안전한 충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서다 충청북도와 함께합니다.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라면 취향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국인에게 라면 끓이기에도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죠.
1: 물은 얼마나 넣는지, 수프부터 넣는지, 면부터 넣는지, 여기서부터 이미 쫙 갈리지 않나요?
0: 또 꼬들면이냐, 퍼진면이냐, 계란을 푸느냐 마느냐 진짜 선택지가 끝도 없는데요. 근데 만약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레시피로만 끓여먹는다면 왠지 좀 심심했을 것 같지 않아요?
1: 맞습니다. 서로 취향이 달라서 한 입만 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나요? 있는 거니까요.
0: 우리의 하루도 수많은 취향과 선택으로 달라질 텐데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떤 맛으로 끓여졌나요? 한 입만 맛보기로 알려주세요.
1: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피어남이 기호.
0: 저는 태호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5월 6일 수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르세라핌의 스파게티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쿄디 피어나미 기호입니다.
0: 탱디 피어나머니 태호입니다. 여느 끝에 출근 등교 다들 잘 하고 오셨나요?

0: 오늘도 각자 다른 모양의 하루를 보내셨겠죠. 이렇게 사람마다 취향도 다르고 입맛도 달라서 일상이 더 풍성하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1: 그래서 오늘 질문도 여러분의 취향에 대한 거였죠. 나는 어떤 라면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끓여 먹는지, 쿄디는 라면의 취향이 어때요?
0: 저는 일단 무조건 꼬들꼬들.
1: 꼬들꼬들 동의합니다.
0: 그리고 라면. 아, 라면. 계란. 아. 무조건 두 개.
1: 오, 또 그런 게 있어요?
0: 아, 뭐 하나면 좋아요. 근데 두 개가 좋아요.
1: 풀어요, 안 풀어요?
0: 안 풀어요.
1: 아, 좀 느낌 있다.
0: 예, 안 풀어요. 절대 안 풀고요. 그리고 첫 두 입은 그 뚜껑 위에 먹는 거 좋아요. 꺼내서. 살짝 식혀서.
1: 저 무조건 루틴이 있어요.
0: 말해주세요.
1: 국물 있는 거 먹을 때.
0: 아, 잠깐만.
1: 아, 깜짝이야.
0: 아, 너무 갑자기 라면 또 먹고 싶어지잖아. 얘기해주세요.
1: 저는 딱 2분 끓이거든요.
0: 네.
1: 스프 넣고 물 끓이고 이제 면을 후에 넣은 다음에부터 2분이에요. 1분 끓이고 딱 1분 남았을 때 계란 넣어요. 그대로 안 풀고. 그러면은 그 계란 모양 그대로 이제 그쵸. 익어 있어요. 그럼 그거 떠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탁 비벼 먹고 노른자가 탁 튀면서.
0: 아, 좋죠.
1: 진짜 대박입니다.
0: 뭘 좀 아시네요 또.
1: 그럼요. 저 또 라면을 또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0: 네. 그리고 저는 좀 짜게 먹는 거 좋아요.
1: 저도요.
0: 네, 그렇죠. 좋습니다. 9845님께서 쿄디 탱디 안녕. 저는 물 있는 라면 안 좋아해요. 대신에 짜장 라면은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언젠가 탱디의 자신만만 짜장 라면 먹고 싶네요. 먹어보고 싶네요. 아, 물 없는 라면을 안 좋아한다고요? 신기하다.
1: 그치, 국물 있는 거 안 좋아한다.
0: 그러면 그냥 라면을 싫어하는 거네요.
1: 그치, 이제 근데 막 짜장라면 막 그런 거 비빔라면 있잖아. 막. 그런 거 좋아한다는 거지.
0: 그러니까 태호 씨가 그렇게 짜장면을
1: 짜장라면을
0: 네, 잘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1: 기가 막히죠 저는.
0: 어떻게 뭐가 다르죠?
1: 아, 진짜 뭐 진짜 다를 거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후레이크를 안 넣고요. 그냥 물을 여기도 똑같아요. 딱 2분만 삶아요. 2분만 삶고 물 딱 버리고 그냥 스프 넣고 비우면. 근데 제가 끓이면 다릅니다.
0: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판단을 못 드리겠지만 믿겠습니다.
1: 오케이,
0: 다음에 한번 만들어주세요.
1: 좋아요, 좋아요.
0: 약속?
1: 좋아요. 소울은 먹어봤는데
0: 어땠어요, 소울이?
1: 소울이 그렇게 딱딱하네요.
0: 아,
1: 근데 저는 딱딱한 거 좋아해요.
0: 아, 저도 딱딱한 거 좋아요. 잘 맞네요. 다음에 기대할게요.
1: 다음에 제가 꼭 해줄게요.
0: 좋습니다.
1: 네, 찌개 코드님께서 라면 끓일 때 식초 몇 방울 넣으면 면 쫄깃해짐.
0: 오, 근데 저는 쫄깃한 거 말고 그 저는 그 뭐라 하지? 쫄깃한 거 말고 아까 전에 말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1: 탱글?
0: 아니 그 꼬들꼬들.
1: 꼬들꼬들.
0: 꼬들꼬들 좋아해가지고 저는 식초 괜찮습니다. 찌개 코드님이
1: 그게 그 말이에요?
0: 아, 쫄깃한 게 꼬들한 거야?
1: 뭐
0: 그렇다면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17님께서 저는 열나는 라면 제일 좋아해요. 열라면에 순두부 넣고 와우 콩나물 넣으면 진짜 너무 맛있고 해장라면으로 100점인 라면. 콩나물. 저는 콩나물보다 숙주. 숙주 넣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뭔가
1: 저 아 그런가 나 뭐 넣어 먹는 거 안 좋아해가지고.
0: 에?
1: 저 그래 저는 이런 거 너무 매워서 못 먹어요. 저 매운 라면 잘 못 먹어요.
0: 아 그래요? 네. 아 저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 라면.
1: 저도 먹어본 적 없어요 사실.
0: 그렇죠. 네. 아, 전 일단 너무 매운 건 잘 안 먹는데 근데 기본 정도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전.
1: 그 근데 한번 엄청 네. 유명한 라면.
0: 네, 그, 알죠.
1: 그거는
0: 아, 완전 괜찮죠. 그거
1: 힘들지. 아, 먹을 수 있긴 한데 좀 힘들긴 해요 전.
0: 아, 그렇구나.
1: 먹으면 막 콧물이 막 겁나게.
0: 아, 애기네.
1: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다음 거 읽어주세요.
1: 네, 담비님께서 라면 말려 먹으면 맛있음? 뭔 소리예요 이건?
0: 그러게요. 처음 들어보는데.
1: 아, 수분을 날려서 식을 때 먹으면.
0: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도 첫 두 입은 그 뚜껑 위에서 살짝 말려 이렇게 살짝 조금 수분 빼고 더 꼬들꼬들하게. 뭔지 아시죠? 뭔지 알 것 같네요.
1: 저도 뜨거워서 시켜 먹긴 합니다.
0: 잠시만요. 2369님께서 기우님 죽게 챙기세요? 제가 왜요? 제가 뭐 했죠?
1: 지금 갈대 같은 남자긴 해요.
0: 아, 제가 왜요? 뭐 했는데?
1: 뭐 이거 주었다가 저거 주었다가 그냥.
0: 아, 저는 그냥. 꼬들이랑 그거 다른 단어인 줄 알았어요. 쫄깃한 거는 그 추위. 쫄깃한 건 추위.
1: 아, 맞아요.
0: 살짝 좀 너무 익혔을 때 살짝 추위하잖아요. 저는 그걸 표현한 줄 알았어요. 저는 끝까지 꼬들꼬들 남자예요.
1: 아, 끝까지 꼬들꼬들 남자.
0: 꼭 끝까지.
1: 죽을 때까지.
0: 죽을 때까지. 저는 제 의견을

0: 바뀔 생각은 없습니다. 바뀔 리는 없을 것 같아요.
1: 좋아요.
0: 좋습니다.
1: 7295님께서 저는 태호랑 함께 라면이요. 기호는 쏙 뺐어요?
0: 예?
1: 기호는 쏙 빼고 지금 이렇게.
0: 그러게요. 7295님 조금 곤란하네요. 네. 다음에는 네, 태호 기호 같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오늘도 찐찐방 생방송 중입니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나만의 독특한 취향에 대해 더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0: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어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그럼 저희는 광고 가볼게요.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1: 정식품,
0: 우미건설 컨소시엄,
1: 해리즈 하보에,
0: 미분당,
1: 환인제약,
0: 녹십자.
1: 이상 출석 체크 완료.

0: 있습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아니,

0: 내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0: 하루 언박싱.
1: 네, 325님께서 켜디 탱디, 저는 오늘 너무 힘들어서 지하철에서 울었어요. 근데 뭔가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나아졌어요. 와우,
2: 좋다. 이 마인드 너무 좋다.
1: 아, 너무 좋아요. 아, 저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끔씩 이제 차 탈 때, 네, 뒷좌석에 비 오는 날에 차 탈 때 음악 들으면서 뭔가 내가 뮤비 찍고 있는 것처럼 막 머리를 기대면서 막
2: 그럴 때 있죠.
1: 그래, 뭔지 아시죠?
2: 새벽에 막 만약에 막 우리 늦게 많이 끝났을 때 그냥 갈 때 아무도 없을 때. 예. 네. 그럴 때 좀 뭔가 그런 느낌.
1: 어, 그럼요, 그럼요. 근데 어, 그럴 때마다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심취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2: 아마 다 그럴 거예요.
1: 예, 네,
2: 뭐 다 그럴 겁니다.
1: 기분이 나아졌으면 됐습니다.
2: 좋습니다. 네, 3287님께서 공부하고 지금 버스 타고 집 가는데 친칭방 보고 있어요. 저는 버스 타면 무조건 운전 기사님 대각선 뒷자리에 혼자 앉는 자리에 앉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쿄디 탱디도 좋아하는 버스알이 있네.
1: 아, 버스 일단 뒤면 뒤일수록 좋아.
2: 어, 저도 무조건 뒤. 맨 뒤. 네.
1: 뒤면 뒤일수록 좋고요. 이유는 딱히 없고요. 그냥 뒤에 있으면 좋던데요.
2: 저도 언제나 그냥 뒷자리가 제일 좋아요.
1: 왜일까요?
2: 편한 느낌. 뭔가
1: 안정감.
2: 어.
1: 네. 뒷좌석을 좋아합니다.
2: 저도 뒷자리가 좋습니다.
1: 좋습니다. 4307님께서 오늘 날이 좋아서 엄마랑 데이트했는데 오랜만에 엄마랑 노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올해 성인이 됐는데 원하던 지갑도 선물로 받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어린이날 선물 받는 기분이기도 하고요. 쿄디 탱디는 요즘 날씨 좋은데 날씨 잘 지키고 계신가요? 신청곡은 레드벨벳의 행복입니다.
2: 아, 날씨 잘 지키고 있어요?
1: 적당히 즐기고 있어요. 왜냐면 또 이제 며칠 지나면 굉장히 더워질 예정이라서.
2: 맞아요, 더워질 거예요.
1: 근데 제가 또 이번

0: 주말에 완전 제 캐나다의 베프들이 한국에 와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면 친구들이랑 시간 날 때 조금 나가서 놀지 않을까 구경 시킬 겸.
1: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자, 좋은데요?
0: 네, 즐길 예정입니다. 네.
1: 저도 뭐 저도 그때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좀 구경하고 싶긴 해요. 요즘 날씨 너무 좋아서.
0: 그렇죠.
1: 나가고 싶어요, 그냥.
0: 아, 뭔가 살짝 을지로 쪽에 좀 걸어 다니고 싶은데.
1: 을지로 쪽?
0: 예.
1: 사실 몰라요, 그런 거.
0: 아, 태현 씨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좋아요. 그럼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 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0: Red Velvet의 행복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레드벨벳의 행복 듣고 왔습니다.
1: 2958님께서 쿄디 모르는 걸그룹 노래가 뭔가요? 아 웃겨. 전 다 알죠. 뭐 저는 남들 여들 노래 다 알 텐데.
0: 기운 다 합니다.
1: 네, 저는 음악의 러버입니다. 케이팝뿐만 아니라 요즘 다 좀, 던져봐요.
0: 요즘 케이팝 중에 좀 좋은 노래 뭐 있어요?
1: 82 메이저 사인? 센스 있었죠?
0: 나 센스 있었어요.
1: 좋습니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 문...

0: 문자 한번 만나볼까요?
1: 좋습니다. 5282님께서 키오 키오와 함께라면요.
0: 아 늦었어요.
1: 아 좀 늦었는데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네, 저는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 3885님께서 쿄디 탱디 셋째 날이라고 이제 완전 DJ 같은.
1: 아 감사합니다. 사실 첫 번째 날부터 그래야 됐었는데 그래도 계속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Let's go. 9513님께서 저는 야구 보러 문학 경기장 왔다가 이겨서 갑니다. 이기고 가니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한 밤이에요. 아, 축하드립니다.
0: 또 이기면 또 기분 참 좋죠.
1: 아 너무 좋죠. 저는
0: 지금 저희 팀도 아마 이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아 그래요?
0: 네.
1: 예, 제가 좀 한국 야구장을 이제 태호 덕분에 한 몇 번 가봤는데, 근데 솔직히 이기면 기분 너무 좋지만 안 이겨도 재밌던데요?
0: 맞아요.
1: 예, 그냥 분위기가 맞아요. 너무 좋고
0: 분위기가 좋아요 진짜로.
1: 네 치킨도 먹고 그 좋은 햇빛 아래 좀 같이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마음이 참 맞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0: 근데 거기서 이기까지 한다? 그럼 기가 막힙니다.
1: 와, 근데 지금 날씨 보러 가면 진짜 좋겠다.
0: 너무 좋죠. 그죠?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너무 더워.
1: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지금 여러분 꼭 야구 보러 가보십시오.
1: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윤지육님께서 저는 버스 기사님 뒷자리 앉아서 같은 번호 버스 기사님들끼리 인사하는 거 구경해요. 인사 안 하시면 괜히 아쉬운 느낌. 아, 뭔지 알아요?
1: 아 알죠.
0: 맞아요.
1: 외국에도 그래요. 네, 버스 기사님들끼리만 인사하고.
0: 맞아요.
1: 아 이게 뭔가 이게 살짝 어떻게 보면 소확행 같은 느낌이네요. 저는 사실 여기에 뭔가 지켜보는 거에 흥미를 느껴본 적 없는데 흥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귀엽네요.
0: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거 보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1: 진짜요? 왜죠?
0: 저는 솔직히 서울에서는 버스를 그렇게 타본 적이 없고 네. 거의 대전 살 때는 계속 버스를 탔는데 저희 대전 버스 기사님들은 어떻게 운전 하면 이렇게 다 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1: 이렇게
0: 정확히 기억해요.
1: 말도 없이 그냥, 네, 그냥 손동작만
0: 네, 그냥 탁. 멋있네요. 근데 그거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1: 좋습니다. 8202님께서 오늘 중간고사 성적을 확인하는 날이었어요. 그 언제보다 열심히 한 것 같았지만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던 시험에 많이 속상했어요. 잘 털고 기말고사에 임하면 극복 가능하겠죠? 쿄디 탱디 응원해주세요. 아
0: 중간고사라는 말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
1: 아 좀 슬프다.
0: 그쵸? 뭐 슬플 것까지야. 사실 진짜 괜찮습니다.
1: 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 둘째치고 어쨌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계속 안 풀렸으니까 그 아쉬운 마음이 좀 슬픈 거죠. 근데 그래도 뭐 태호가 말한 것처럼 진짜 상관없습니다.
0: 맞아요.
1: 두 번의 기회가 또 올 거고요. 그 두 번째 기회 때 더 열심히 하고 그것도 실패하면 그 다음 기회 더 열심히 하면 되고 누군가의 정확한 정해진 타이밍은 없고요. 본인 속도대로 잘 해보도록 하시죠.
0: 나중에 나이 좀 더 먹으면은 이제 계속 살다 보면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 일이 한두 개씩 더더 쌓여요.
1: 맞아요. 네. 그냥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0: 훈련입니다. 훈련.
1: 화이팅.
0: 저희도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고.
1: 화이팅.
0: 화이팅입니다. 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오늘의 전학생 A2메이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A2메이저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환영 인사, 남기고 싶은 사인까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신청곡이 왔습니다. 0716님께서 오늘 쉬다가 출근해서 그런지 월요일인 것 같은데 웬즈데이 거리여서 내일은 목요일이라니. 벌써 절반이 지나간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신청곡 피어나무니 웬즈데이 거리요.
1: 아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오늘 또 수요일이니까.
0: Wednesday go.
1: 또 이제 저희가 피어남이니까 저희야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아주 웬즈데이 걸답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려드릴게요. 피어남의 Wednesday Girl 이어서 Kiss of Life, Natty의 Sugar Coat까지 듣고 올게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0: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거기 뒷문인데. 어야어야 학교에 K-POP 루키 등장이라 호기롭게 뒷문 열고 들어온 전학생 모셔봅니다. 사랑 고백 기세도 남다른 아이돌 82 메이저 어서오세요.
1: 둘 셋
2: 안녕하세요, 82 메이저입니다.
0: 와우, 좋아요. 멤버 각자 소개도 가볼까요? 여기는 친친이고 학교 컨셉이니까 소개는 반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건지 한마디씩 붙여서 소개해주면 돼. 성모부터 가볼까?
4: 나는 유명한 피스니까 오늘 형들 옆에 딱 붙어있는 전학생이 되도록 할게. 와우. 나는 성모야. 반가워.
5: 하이, 나는 속준. 내가 네 짱친이 되어줄게.
6: 안녕, 난 예찬. 나는 오늘 클래스 클라운 돼볼게.
7: 오.
6: already?
8: 안녕, 난 성일이고 애투메 개그맨을 맡고 있어. 오늘 필름 같은 순간을 잘 만들고 가볼게. 와우.
9: That's good. 안녕, 난 성빈이고 이제 애투메 사랑을 퍼뜨리러 왔어. 반가워. 와우.
10: Wow. Oh my god. Oh my god.
11: 안녕, 나는 김도균이고 의리 있는 친구가 되어줄게. 와우.
0: 좋습니다. 좋아요. 다들 반가워. 반말 여기까지 하고 인사 좀 나눠볼게.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오늘 전학 온 예찬 씨가 쿄디의 친동생이죠. 네. 형이 DJ로 있는 라디오에 나온 기분이 어때요, 예찬 씨?
6: 기분이 좀 신선하죠.
10: 신선하다. 예.
0: 내가 봐 부끄러워.
6: 그런가? 아,
0: 오케이 오케이. 완전 난 처음이지 그럼.
6: 처음. 완전 처음.
0: 아니, 일하는 모습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야.
6: 그러니까.
0: 아닌가?
6: 시선식 같이.
0: 아, 미안해.
6: 두 번 했잖아.
0: 아, 그런 거는 뭐. 아, 근데 뭐 그건 지나쳐. 근데 이렇게 같은.
6: 근데 인정. 약간 이런 같은 자리에서 이런 어떤 하는 게 처음이라서.
8: 화면이 너무 다양했어.
0: 아, 내가 오늘 화장하고 와야 됐었네. 아, 그래야 네. 조금 비슷하게 생겼을
6: 그러니까.
0: 텐데.
6: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음방 뛰고 왔으니까.
0: 인터뷰로 할 뻔했어. 예찬 씨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6: 아, 투샷 너무 웃겨.
8: 닉네임도 읽어주세요.
0: 닉네임 이거.
6: 니님, 니님이 아, 투샷 너무 웃겨 라고 했습니다. 아, 네.
10: 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제 동생과 동생의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요. 네. 친친방 친구들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10: 예스. Yes,
0: 네, 그렇습니다. 트로피 드련님께서 어제는 크래비티가 탱디 쿄디 혼을 쏙 빼놓고 갔는데 오늘 애투면 어떨지 만만치 않을 것 같지만 요즘 멤버들 중에 제일 기세 좋은 멤버는 누군가요?
6: 기세 좋은 멤버? 그러니까 항상 늘 우리 두 명
8: 예찬이 아니면 성일이어가지고 항상
6: 기세를 붙여야지.
0: 성일은 기세 있어 보여요.
6: 진짜 장난 아니야.
0: 장난 아니야? 그렇군요. 그 다음 거는 성빈 씨 한번 읽어주세요.
12: 유닉 님께서 아기 남성모와 아기 최태형 무슨 관계인가요? 오 와우.
0: 뭐야?
8: 이게 뭐예요?
10: 똑같은 데서 찍었어?
4: 같은 옷이
0: 이게 되게 많던데.
8: 그러니까 다른
0: 다른 분들도 많고 저희 멤버 중에 하나도 또 있고.
8: 정말요?
10: 귀엽구만.
0: 이게 유행이었나 봐요.
4: 뭘 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입거든요.
0: 그렇죠.
4: 어렸을 때부터.
0: 자,
8: 몇 년생이시죠?
4: 저 2004년생. 아.
0: 그 꽤나 차 나름 차이 나네.
3: 아니지. 3년 차이면
0: 별로. 3년 차인데도 고대로 있구나.

0: 잠깐만. 대전 사람은 아니죠?
1: 전 대구 사람입니다.
0: 대구 사람. 아 이게 좀 지방 살짝 그건가?
2: 지방부터
3: 지방의
0: 지방 느낌 쓴.
1: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0: 어 그렇죠.
1: 저는 삼성 라이온즈 팬이기
0: 때문에. 아 이런.
4: 아 이거.
2: 이런.
0: 저는 하나.
1: 하나 요즘 힘들잖아요.
0: 대구 사람. 네?
1: 하나 요즘 힘들잖아.
0: 삼성 요즘 좋던데요?
1: 네 삼성 요즘 좋습니다.
0: 요즘 아주 좋더라고.
2: 좋습니다. 다음 거는 누가. 석준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4: 오 예. Oh, yeah. 짜라마의 공화국 대통령 애투메 하트 피어원 하모니 하트 나 하트 이 조합 너무 기다렸잖아. 애투메 멤버들이 피어원 하모니 최고. 아. 그리고 피어원 하모니 애투메 최고기 궁금합니다. 아. 라고 보내주셨네요.
1: 와 한 명씩 있습니다.
5: 저도 있습니다.
1: 오 그래?
3: 저도 있죠.
1: 저도 있죠.
5: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겁니다.
2: 오케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5: 저는 레인 나이 콜.
2: 어? 오.
6: 아, 저는 레인 나이 콜.
2: 레인 나이 콜이세요?
6: 네.
2: 그리고
5: 쇼케 묻은
1: 저는 alright.
2: It's alright. 아, 오케이 오케이. 어이.
7: 전 butterfly.
2: 오, the deep cuts. Yeah. Alright, okay.
4: 저는 때깔로 하겠습니다.
2: 아, 좋죠 좋죠.
3: 나만의 때깔.
2: 아이스.
3: 보레로 아이스.
2: 아, 다채로워서
3: 나만의 게나 보레로 아이스. 어.
2: 근데 저의 홍보하지 말고요. 오늘은 네. 이제 에디투 메이저 홍보로 왔으니까요.
4: 아, 그러면 최고기 어떻게 되시나요?
2: 아, 저는 에디투 메이저 진짜 나올 때마다
0: 저는 뭘 봐?
2: 오, 오~ 진짜.
3: 빠르신
2: 진짜 괜찮죠?
0: 네.
2: 아, 너무
0: 진짜 괜찮았어요.
2: 진짜 오~ 노래들이 오~ 다 너무 좋고
1: 신기해.
2: 저는 잠깐만.
1: 오케이.
2: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my baby. Happy birthday to you.
7: 아, 형이 항상 이거만 노래 불러.
1: 아, 진짜?
3: 진짜로. Happy birthday 했잖아, 우리가.
7: 아, 맞네.
3: 그때
2: 화장실에 맞아요. 아, 막 얼굴이 막 더워지네. 근데 저도 진짜로 팬 여러분들이 저한테 생일 축하 해달라 하면 저 이 노래 불러요.
3: 오~
2: 생일 축하 안 부르고.
3: 와.
2: 이게 너무 머릿속에 살짝 새겨져 있어요.
6: 진짜 감동해.
0: 저 아이럽 띠오님께서 뭘 좀 아신 애들.
1: 뭘 좀 알죠.
0: 저 이제 다음 거는 우리 도균 씨가 읽어주세요.
6: 5445님께서 라을라 보이 성일님. 피어나머니 보컬들에게도 라을라 알려주세요.
2: 라을라가 뭐?
0: 라을라?
1: 제가 한번 사인회에서 예. 이제 저희 에티 분께서 요청하신 게 있었어요. 근데 하품하는 척하면서 라을라라고 성악처럼 해달라고 했는데
2: 네네.
1: 그게 어느새 이제 조회수가 막 250만이 막
2: 넘게 됐어. 뭔데요?
1: 그래? 알티를 뭔데요? 엄청 타가지고
5: 하품하면서
1: 이렇게 하면 돼요. 라을라.
4: 이게 뭐야?
2: 와 근데 되게 진짜 성악 같았어요.
1: 아,
2: 대박.
1: 저 성악을 되게... 2개월 배웠어요.
3: 아, 2개월. 오,
4: 나이스.
2: 태우 씨 한번 시도해 주시죠.
0: 2개월.
3: 찐먹.
2: 태우 씨 한번 좀 시도해 주세요.
0: 엄라라.
2: 오. 뺏기겠는데요? 이 개기 뺏기겠네.
0: 잠깐만요.
2: 라라.
0: 오 뭐야?
3: Yo, what is that?
1: 오 소리가
7: 두 성으로 그대로 갔어. 두 성으로.
5: 아, 짱 나가네.
7: 두 성으로 그대로
3: 페이로 나가네.
2: 지금 테너로 올라갔어, 테너.
1: 그러니까.
2: 아, 한번 영상 꼭 찾아볼게.
0: 엄청 높게 올라가네.
2: 와, 대박. 좋습니다. 다음 거는 윤예찬 씨 한번 읽어 주세요.
7: 네. 그럴 리가 없잖아 님께서 김도균 요새 너무 오빠가 되던데 뭐야 이게? 딱 말하세요. 오빠 할 거예요? 애기 할 거예요? 근데 나는 둘 다 좋긴 해. 오. 이라고 하시네요.
1: 근데 몇 년생인지 아시나요?
0: 근데 06년생이더라고요. 봤는데.
4: 근데 이름이
1: 그럴 리가 베이비.
4: 없잖아?
7: 그럴 리가 없잖아? 님께서.
5: 애기 할 거예요.
6: 둘 다 좋다고 하시니까 둘 다 하겠습니다.
3: 오.
1: 선택적으로.
7: 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6: 네?
1: 오기?
6: 도균이?
1: 도균 오기?
6: 오기?
2: 아 근데 오기? 원래는 이 저도 이제 딱 3년차 그리고 어렸을 때는 살짝 조금 더 멋있어 보이고 싶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귀엽다는 소리 좋더라고요.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태호 씨?
0: 뭐 옛날에 좋기보다는 거부감이 없어졌어요.
2: 어, 예. 옛날에는 막 귀엽다면 제가 어디서 귀여워요? 막 이랬는데 이제는 오, 좋아요.
4: 그 터닝포인트가 약간 몇 살쯤이죠?
2: 작년?
7: 작년? 아, 좀 많이
2: 근데 딱 도균 씨 보면 딱 뭔가 되게 제 눈에 되게 귀엽거든요. 근데 뭐
7: 감사합니다.
2: 되게
7: 멋있는

0: 네, 아, 멋있는 척 아니라, 근데 되게 추금이가 멋있는 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맞아.
0: 근데 둘 다 할 수 있죠, 왜?
2: 그렇죠.
3: 감사해요.
0: 응원하겠습니다.
4: 확실히 근데 어려 보이긴 하네요.
0: 귀여워요.

0: 좋아요. 여기 닭가슴살 하나씩 달고 댕기고
1: 있어요. 건배가
2: 넓어.
1: 닭가슴살.
3: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문자든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리리트 메이저에게 궁금한 질문, 친친에게 제보하고 싶은 멤버들 이야기 바로 보내주세요. 야. 문자 어디로 보내죠, 도균씨?
4: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5: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전학생이 들고 온 소식도 소개해볼게요. 에리트 미저가 6개월 만에 새 앨범 미니 오지 Feel M을 발매했습니다.
3: 좋아요. 근데 축하할 소식이 또 있습니다. 네. 이 앨범이 초동 12만 장을 돌파하면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와.
5: 성문씨,
6: 네.
5: 어떠세요?
6: 너무 좋죠? 일단은
5: 아 죄송해요. 네. 생각보다 이펙트 기네요.
6: 저번 트로피가 총 10만 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그 트로피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트로피가 워낙 저희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곡이었기 때문에 다들 좋죠?
7: 그럼 좋지.
8: 그럼 좋지.
6: 네?
7: 아 그럼 좋지.
0: 너무 좋죠.
6: 표정이 다들 심각하길래.
0: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죠.
7: 그지. 그럴 수밖에 없지.
5: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0: 감사합니다.
7: 땡큐.
5: 감사합니다.
6: 땡큐.
5: 좋습니다. 이 엄청난 앨범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필름은 어떤 앨범인가요?
4: 일단 이 앨범 같은 경우는 feel하고 film이라는 이제 두 단어를 이제 결합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순간의 감정들을 이제 하나의 필름처럼 담아낸 앨범입니다.
5: 아 그렇게. 아 저는 또 해석. Great M이라서
6: 아, 그래서 M
4: 그래서 M
7: 그래서 Feel Great M
6: Feel M
5: M 어요 그런
7: Feel Mother
5: 에? 뭐라는 거야?
7: Great Mother Great M은 Great Mother이라서
5: 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럼 이번에도 역시 멤버들이 곡 작업 참여했다고 들었는데요.
6: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5: 누가 하셨나요?
6: 다 했죠.
7: 다 했죠.
5: 아 어떤 부분에서 좀 자랑해 주세요.
6: 일단 예찬이가 엄청 많이 참여.
4: 엄청 많아요. 엄청
6: 약간 예찬이 앨범 느낌.
0: 예찬이.
5: 맞아요. 예찬이. 아, 오케이. 예찬 씨 얘기해 주세요.
7: 저요?
5: 예. 네.
7: 뭐 일단은 사인은 가사 참여했고요.
5: 와우.
7: 그리고 수록된 우리 전곡을 다 작곡도 했고.
5: 와우.
7: 작사도 했고 탑라인도 했고요.
5: 와우.
7: 네. 다 준비하고 왔습니다.
0: Yes sir.
5: Wow. Yeah.
6: Yes, I did a lot. I did a lot.
5: 그러면 본인의 최애곡 뭐예요? 아, 이 노래는 진짜 잘 나왔다.
6: 오, what's the?
7: It's like asking a parent to name their favorite child.
5: 여기 한국 방송이에요.
7: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0: 다시 있다
7: 확실하다 확실해.
0: 영어를.
7: 아니 저는 약간 아 모르겠어요. 저는 circles 아니면 what's the fuss도 좋아하고. 아. 사실은 다 좋아하긴 해요.
5: 아,
7: 제가 만들었으니까.
5: 에이,
6: 나이스.
5: 박수입니다. 아, 진짜 고생 많았었어요.
7: Thank you so much.
3: 좋아요.
7: 감사합니다.
3: 네, 이거 제가 하기 전에
6: 네.
3: 자, 타이틀곡 소개 누가 할 거죠?
0: 타이틀곡 소개요?
3: 네.
6: 저요.
3: 정해졌어요? 아, 이거 앨범은 네. 전 도균 씨가 다 할 줄 알고. 오. 아까 이거는 한 이유는 뭐예요? 앨범 소개. 시켜서요? 형들이?
4: 그
3: 담당이 있어서
4: 제가 앨범 담당이고
3: 오케이 오케이 아 궁금해서 물어봤어 궁금해서 좋습니다. 아, 타이틀곡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강렬한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컨셉인데 싸이는 어떤 곡인가요?
6: 싸이는 절제된 비트 위에 매력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인데요. 그래서 저희의 82 메이저의 성숙한 멋을 보실 수 있는 곡입니다.
7: Yeah. Right, amazing.
3: 처음 들었을 때 부담 있으셨던 분 있나요?
7: 네.
6: 저요.
7: 부담 저희 다 아마 조금 부담을
5: 왜요?
0: 너무 확 틀지 않았나?
7: 왜냐면
0: 지금까지 비트들이 약간 되게 리듬감 넘치고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사인을 확 들으니까 아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아 이거 뭐 아니면 도다. 반응이 원래 하던 거 하지 왜 그랬을까라는 반응이 아니면 그냥 이런 컨셉 너무 잘한다라는 반응일 것 같았는데 다행히 후자라서 너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5: 저는 개인적으로 K-POP은 그냥 음악뿐만 아니라 진짜 모든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악은 물론 좀 힘 뺐다고 해도 이런 의상이나 컨셉이나 똑같이 82 메이저가 잘하는 그런 컨셉쇼랑 또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별로 뭔가 크게 오히려 되게 멋있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6: 맞아요.
7: 감사합니다.
0: 네.
6: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5: 네, 아주 멋있었습니다.
7: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 자,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남숙모 그는 감히 전설이라 할 수 있다는 님께서 이번 앨범이 첫 섹시 컨셉인데 서로가 생각하기에 섹시 누가 제일 잘 어울리는지.
5: 섹시.
7: 섹시.
5: 아,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

0: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름 외쳐볼까요?
1: 오케이.
0: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1: 김도규찬.
2: 조성일.
3: 난 박숙준.
0: 오, 잠깐만. 윤예찬 세 명 있고요.
1: 오 마이 갓, 땡큐.
0: 조성일 한 명. 그리고 덕인 한 명인가요?
1: 오, 하나 네. 나왔어. 나
0: 남성 뭐요?
4: 저는 뭐 기대도 안 했어요.
2: 저도요.
0: 왜요, 왜요, 왜요?
4: 네? 즉 항상 뭐 저는 저랑 성빈 있는 회사에서 못 뽑게 하기 때문에. 네.
1: 아, 못 뽑게 하기도 약간, 하고.
0: 아, 근데 저기요.
4: 벗는다고 더 섹시가 아니죠.
0: 아닙니다. 이거는 맞아, 맞아, 맞아. 원래 입었을 때 섹시한 게 더 섹시한 거예요?
3: 맞아 맞아.
0: 뭔지 아시죠? 근데
4: 알죠, 알죠.
0: 왜 예찬이 많이 벗었어요?
5: 아니야, 예찬이가 예. 입었을 때 섹시하더라고요.
4: 아, 예찬이 아. 섹시한 게 아니라 야해 좀.
5: 약간 진짜 약간 와우.
3: 어? 아니 예찬이가 아,
5: 저희가 댄스 퍼포먼스 비디오 영상이 최근에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네. 그 썸네일 한번 보세요. 그 예찬이거든요.
3: 제가 등짝을 홀랑 벗고 있습니다.
0: 어, 맞아요. 그 봤어요.
3: 등에 문신 있고.
0: 그 저희 단톡방 있는데 네. 예찬이가 그 보내면서 딱 저한테 보냈어요. 네.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이거 진짜 한 건 줄 알고 이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게 뭐냐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거 진짜 근데 그 뮤비 때문에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확실히 뮤비에 담기니까 멋있더라고.
2: 보내자마자 바로 너무 심각하게 약간 답장을 온 거야. 갑자기 진짜 한 거야?
1: 아니 찐찐 바이브다.
2: 진짜 한 거야? 아니겠지? 절대로 하지 마.
0: 아 맞아.
2: 맞아요.
0: 아 전 진짜인 줄 알았어요.
2: 아 근데 진짜처럼. 네.
5: 저도 갑자기 맞아요. 친형이 갑자기 그런 거 보내버리면은.
0: 예,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5: 가족이 그러면.
0: 아 근데 다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멋있게 생겼어요. 다 되게 어. 다 섹시한 컨셉을 한다면 다 어울릴 것 같은데.
2: 감사합니다. 네. 나이스.
3: 열심히 하고 있어요.
0: 화이팅.
1: 화이팅.
0: 이제 또 이제 내년 그리고 그 후년에 계속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그런 게 다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그래. 나이를
0: 예, 아니 저희 멤버들은 섹시는
4: 없어.
0: 섹시. 오케이.
3: 뭔 섹시하신데?
0: 예?
3: 있는데.
1: 병원이 네. 섹시 그룹 아닌가?
5: 일단
3: 비원이 자체가 좀 섹시한 그룹.
1: 섹시 그룹이죠.
3: 아니, 아 부끄러운 거 봐. 봐.
1: 이거 뭐지?
0: 네, 또 에리트메이저 하면 퍼포먼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포인트 안무 손목시계 안무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손목을 어떻게 네 어떻게 하시는 거죠?
2: 이제 손목을 제가 티 뭐야 티 키 테 키 탁
1: 아 아
2: 네 요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아. 이게 반복이라서 그 손목시계를 차면 이제 손목을 자랑하듯 원래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0: 네네네.
2: 약간 그런 데서 차면서 치고 돌리고 감고 끝.
0: 아 티키 테키
2: 처음에 나온
1: 티키 테키 타
2: 테키 타
0: 타.
2: 네.
0: 아 안무 괜찮다.
2: 생각보다 쉬워가지고
5: 저희는 네. 보고 와 이거다. 어,
0: 아 이거 뭔가 그 가사랑 너무 딱 잘 맞는.
3: 근데 원래 이 안무 바꿀 예정이었어요.
5: 바꿀 예정이었어요.
2: 아. 바꿀 뻔했어.
5: 안 돼요.
4: 안 돼요.
2: 아,
5: 안 돼요. 대표님 안 됩니다.
4: 절대 안 됩니다.
0: 어 그 진짜 시계 차고도 해요?
1: 했었어요.
0: 멋있네요. 멋있네요.
2: 좋습니다.
3: 예스.
0: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이 노래 사인 오늘 무려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와!
6: 좋습니다. 멤버분들 그러면 라이브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1: 네.
6: 네. 네. 저희는 노래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친친방 친구들은 라디오 들으면서 아 라이브 들으면서 노래에 대한 감상 또 에리트 메이저에게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세요.
0: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포트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6: 네, 현님께서 오늘 되게 재밌어 보이네요. 저희 빼고.
0: 아 보는 것도 재밌는 거 아닙니까?
6: 다들 재밌을 수 있어요.
0: 그럼요. 자 그럼 라이브 준비 되셨나요?
1: 네.
0: 물 안 마셔도 괜찮으세요?
1: 네. 괜찮아요? 네.
0: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라이브 하기 전에 외치는 파이팅 구호 있어요?
1: 파이팅 구호요?
5: 에리트 메이저
1: 파이팅.
2: 레기.
1: 에리트 메이저 파이팅.
6: 없군요.
1: 네.
2: 맞아요.
6: 없어요?
0: 그럼 그냥
6: 가보죠.
0: 에 그럼 가시죠 그냥.
6: 좋아요.
1: 렛츠고!
6: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리트 메이저 라이브입니다. 사인. 우!

0: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양용.
5: 이제 예차별고 한 분이다.
6: 좋습니다. 자, 친한 친구 방송방 광고 듣고 왔습니다.
7: 우!
4: 예우.
8: 네, 6725님께서 애툼의 라이브 잘하네요. 입덕할 것 같당. 유유.
7: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10: 땡큐.
9: 입덕하세요.
6: 진짜 잘, 진짜 잘하는데요?
4: 안 하고 뭐예요?
8: 아, 감사합니다. 오. 오.
5: 오. 오. 나 무서웠다.
9: 선방장벽에.
4: 좋아요.
8: 아니면 원래 이런 좀 낮고 이런 게 오히려 부르기 더 어렵잖아요. 근데 오, 좋았습니다.
4: 감사합니다.
6: 자, 1573님께서 섹시 그룹 인정할게요.
4: 오,
5: 오야,
4: 인정해야죠.
5: 섹시.
8: 네, 시흥 씨 불주먹 님께서 와 엄청 감미로운 형님들 같아요.
4: 오,
5: 그래서
4: 형님,
5: 형님,
4: 형님,
5: 형님,
4: 형님들.
6: 형님 느낌 나긴 해요, 근데.
8: 좀 살짝 없지 않아 있어요. 다음 거는 성무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1: 네, 큐피드 님께서 싸인 뮤비에서 내가 생각해도 이 장면 느낌 좋다 생각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나는 꽃다발 빵야 빵야.
5: 빵야 빵야.
11: 저는 그 물 위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어.
8: 아, 멋있죠 거기.
11: 그때 생각보다 잘 제가 맞지. 춤을 좀 잘 췄더라고요.
4: 아 맞아. 표정 진짜 좋긴 했어. 표정 미쳤지. 좋았어.
7: 좋았습니다.
4: 맞아 맞아. 저는
7: 다른 사람은
4: 저는 아, 오케이.
7: 네, 하세요.
4: 아, 하세요.
7: 아 하십시오.
4: 오케이.
7: 네.
4: 아 저는 이렇게 비 맞으면서 네.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5: 아
4: 사실은 하면서 아 이건
7: 됐다.
4: 됐다.

0: 하긴 했지.
1: 저도 저 씬이랑 그 저희가 아침에 촬영한 씬이 있는데 이제 네. 멤버들 단체로 이제 막 꽃총을 들고 막 어디서 어디 있지 하면서 막 찾는 이런 씬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 얼굴이 나옵니다. 오. 그 씬을 좋아합니다.
2: 아, 좋네요.
3: 얼굴이 나오는.
1: 네.
2: 좋네요.
4: 좋아. 좋아요. 다음 거 그러면 성빈 씨가 읽어주세요.
1: 나이스네 님께서 처음 What's the first? 예찬이 인트로에서 남성 모호부 대열을 들었을 때 성모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필름 대박 나자. 하트.
3: 하트.
1: 아 성모 반응이요? 성모가 그때 그냥 이거 괜찮은 거죠?
5: 아, 그냥
4: 아 몰랐어요.
6: 몰랐어요.
5: 그게 원래 제가 예찬이한테 좀 수정을 맨 처음에 예찬이가 그냥 말도 안 되는 가이드에서는 이제 치킨 너겟 맛있다. 난 치킨 너겟 좋아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아, 원래 된 거였는데
6: 치킨 너겟.
5: 갑자기 예찬이가 수정을 하고 회사에서 저한테 이거 너 이름 들어갔는데 괜찮냐를 물어봐서 제가 들어봤는데 근데 재밌어서 그냥 오케이 했는데 싹 다 거짓말이었어요.
0: 아 싹 다는 잘 모르겠고
5: 싹 다 거짓말이었어.
0: 싹 다는 잘 모르겠어.
7: 거기는 내용 한번 설명해 줘.
4: 네 내용 정확히 설명? 뭐 무슨 얘기를 했죠?
0: 그냥 내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한다. 남성모가 저기서 계속 아 너보다 춤도 잘 추고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른다 약간 계속 나한테 말하니까 아 좀 이해를 못한다. 아. 그래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4: 남성모 디스했네요.
0: 맞아요.
5: 디스 당했어요. 나는 태어나서 윤예찬보다 춤을 잘 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0: 맞습니다. 아 그거는 거짓말이었고 네. 그건 거짓말.
5: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4: 어? 어? 뭐 아, 이거는
7: 이제 본인만
4: 나중에,
7: 나쁜 사람 되죠? 네.
4: 이거는 나중에 숙소 가서 해결하시는
5: 오케이,
4: 걸로
5: 오케이 오케이
0: 여기서 해결합시다. 여기서 해결합시다.
3: 되니까.
4: 아 여기서
2: 형님이네.
4: 저는 이쪽에 한 표 걸게요. 저 이쪽에 한 표 걸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전학생 에리트 메이저의 새 앨범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에리트 메이저의 케이지 듣고 오겠습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네,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2: 저는 피어남의 기호 쿄디
1: 테오 탱디고요. 오늘의 전학생 에리트 메이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성모 씨부터 쭈르륵 읽어주세요.
3: 아, 3416님께서 성모 마이크 때문에 뿌까머리한 것 같아요. 기호.
4: 예? 어? 아, 아, 마이크가 뒤에 두 개 있어서
5: 마이크 똥 달려 있어.
6: 뒤에 이렇게 똥 달려 있습니다.
4: 형이 좀 더 이쪽으로 오면은
2: 반대로요, 반대.
1: 어, 그렇죠. 됐다.
6: 귀엽네요, 귀엽네요.
7: 간직하네.
6: 귀여워요, 귀여워.
7: 만두 몇 개 줘야 될 것 같은데.
3: 귀엽구만.
1: 아, 귀여워요. 네, 다음 읽어주세요.
8: 오케이. 7900님이 예찬이랑 탱이랑 큐디보다 먼저 아는 사이였다는데 비하인드가 궁금해요. 오.
7: 저희가 같이 연습했죠.
1: 예찬 너무 어렸을 때라서.
7: 맞아요.
1: 아기 때라서.
7: 그때 제가 한 13살 네 살이
1: 맞아요. 완전 어렸을 때.
7: 맞아요.
1: 똑같습니다, 근데.
7: 아 근데 그때는 한국어 아예 못했으니까.
1: 막 그때 막 그렇게 막 섞으면서 막.
7: 맞아요.
1: 조금 더 까불었지.
7: 맞아요. 그때는. 그냥
3: 이렇게. 어, 뭐 배고파. 안녕하세요.
1: 맞아요. 그랬어요. 네, 엄청 귀여웠습니다. 근데 엄청 귀염도 막 엄청 모두가 다 귀여웠어요.
6: 그때 예찬이의 모습도 한번 보고 싶긴 하다.
7: 지금도 귀여워하긴 해.
1: 지금에서 작은 버전이에요.
7: 맞아요.
1: 되게 비슷해. 되게 비슷해.
7: 그때는 되게 좋은 향들 많았죠.
3: I miss you guys.
7: 뭐 우리 안 좋단 거야?
3: 아예 다 좋지.
7: 형이야? 형이 뭐야 이거?
1: 그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거 읽어주세요.
7: 오, 네. 오. 오. 와우.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1: 천천히 읽어주세요, 천천히.
7: 섹시 대통령 조성일 광릉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하다 님께서 가정의 달리네요.
1: 뭐예요? 달이네요.
7: 아, 달이네요. 애틈의 전원 아들 삼고 싶은 멤버 한 명씩 뽑아주세요. 아~ 네, 사실 앵글로 보니까 잘 안 보여요.
1: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에리트 메이저 전원 아들 삼고 싶은 멤버 한 명씩 뽑아주세요. 아, 이 멤버 난 아들로 하면 좋겠다.
7: 이런 말 같이
8: 누가 굳이 아들이어야 되나요?
6: 아, 딸로 안내고 싶은 멤버가 있나요?
8: 예? 아, 근데, 아, 저라면은 성빈이가 딸이었으면 예? 괜찮겠다.
7: 아, 인정 근데.
6: 어, 어.
7: 네? 근데 어, 딸은 아니라서.
9: 귀찮지.
7: 어쨌든 딸은 아니라서 저는 아, 만약에 아들 아, 골랐으면 저는 도균이.
6: 아, 도균이
7: 말 너무 잘 듣고 너무 그냥 좋아요.
9: 이러다가 아. 근데 사고 한번 크게 친다고.
7: 사고 크게 치면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1: 성인인 누구 뽑을 것 같아요?
9: 저요? 전 오히려 예찬이?
1: 아, 아 진짜요?
9: 약간 육아 난이도가 좀 높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이제 다 크면은 뭔가...
1: 예찬이 장난 아니었어요.
4: 산 증인이
1: 아, 그러네 예, 예찬이는 장난 아니었죠.
7: 저요?
1: 뭐가 뭐예요?
7: 팀한테
1: 맨날 다치고
7: 맞긴 해?
3: 다치고
7: 네, 맨날 다치고 밖에도 나가서 네. 스킵보 타다가
1: 집 안 들어오고 막
7: 맞아요
6: 집 안 들어오고 아 집도 안 들어갔어
1: 맨날 스킵보 타고 뭐 그랬어요
7: 맞아 밤 늦게까지
1: 네. 그렇습니다. 다음 거 읽어주세요.
9: 나우 아임숭님께서 멤버들 전부 이번 컴백 준비하면서 살이 엄청 빠진 것 같은데 식단 안 해도 된다면 뭐가 가장 먹고 싶은지 물어봐주세요. 특히 먹장, 석준, 도균 두 명 다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7: 와우. 도균이 먹장이었어?
6: 응? 도균이
4: 먹장 석준을 붙인 것 같은데.
6: 아 그렇죠. 석준하고
1: 먹장 이제. 석준
8: N
7: 도균. 그렇지.
1: 왜 그 관리하세요?
8: 어, 네. 했죠.
1: 아,
8: 그래서 컴백 전에 아. 열심히 했습니다.
1: 그럼 뭐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다면 뭐 먹고 싶지?
8: 지금 아. 곱창 전골. 오. 되게 땡기네요.
1: 아, 지금도 하고 있어요?
8: 아, 항상 이제 그때보단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유지의 아. 어터의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오, 좋죠. 도균 씨는요?
4: 저는

0: 하고 있지 않는데
1: 네.
0: 그래서 지금 배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1: 아, 뭐 먹었어요? 그럼 방금 전에 뭐 먹었어요?
0: 맥도날드를.
2: 아, 햄버거.
3: 잘했어요.
4: 여기서 이렇게 제품명을 또.
3: 햄버거.
1: 햄버거를 직접.
0: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1: 네, 햄버거를 먹으셨군요.
2: 많이 먹어야 돼요.
1: 네. 네.
2: 많이 먹어야 네. 활동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잠을 못 자면 차라리 밥이라도 많이 먹는
2: 맞습니다.
1: 게 좋습니다.
2: 먹장이라고 하면 뭐 얼마나 먹어요?
4: 진짜 많이 먹어요.
0: 진짜 얘는
4: 진짜 장난 아니에요.
0: 진짜. 여기 진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4: 맞아. 한 명?
0: 예전에
4: 세 명.
0: 예전에 일본에서 콘서트가 끝나고 네네. 같이 회식을 하는데 저희끼리 그래도 각자 한 5인분씩은 먹은 것 같단 말이에요.
1: 네네.
0: 소고기 집 가서. 근데 다 먹었는데 석준이 갑자기 이거 인분이랑요, 이거 3인분이랑 이거 인분 혼자 다 먹는 거예요 끝까지.
4: 우리는 너무 배부른데.
2: 하는 거야. 아, 지금 이거 보고 솔직히 아 치킨 한 마리 먹을 수 있냐 없냐 물어보려 했는데 이거는
4: 아예 네. 네. 치킨 한 마리.
0: 아이 다
4: 세 마리.
3: 다들 먹지 않나요?
4: 아 세 마리 못 먹어.
2: 두 마리도 가능해요?
3: 모르겠어요. 한 마리까지밖에 안 시켜봐가지고.
2: 그럼 다 먹어요?
3: 네, 한 마리는 다 먹죠.
2: 이야.
0: 두 마리는 무리하면 먹지 않을까?
1: 아니 저희
2: 저희는 진짜 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1: 저희 멤버들은 잘 먹는
0: 애가 없어요. 엄청 잘 먹는 건데.
1: 잘 먹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키가 큰 거지.
2: 키가 엄청 크더라.
3: 네. 성장기 때 좀 많이 먹어서
4: 키 큰 사람들이 다 키 커.
1: 다음은 읽어주시겠어요?
5: 다니 하니님께서 예찬이는 본인이 기호님의 최애라고 확신하시던데 과연 진실은? 기호님의 애틈의 실제 최애가 누구신지 너무 궁금해요.
1: 아 제가요? 네. 제 최애요?
3: 오.
1: 아 잠깐만 예찬이 P1M 최애 누군데?
4: 당신!
3: 당신은 나의
1: 그렇다면 저도 당신!
0: 형제. 만약에 형제를 고를 수 없다면?
1: 형제를 고를 수
4: 없다면 난 정섭이?
1: 아 정섭이 정섭이 멋있지.
0: 여기 태양이 형이 있는데
2: 아 정섭이 아 정섭보다 형이구나.
0: 형이지.
2: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나 근데 나랑 예찬이랑 정섭이 이렇게 셋이서 많이 밥 먹은 적 있어. 셋이서 아무튼 지금 저요? 저도요? 저도 대답해야 돼요? 아 전 다 좋죠.
4: 아 이렇게 피한다.
1: 피해.
0: 피아나모니.
1: 이거는 바로 예, 피해야 되는 질문이었어요.
4: 아,
1: 다 좋아요. 진짜 다 좋습니다.
4: 대신 우리 애들은 상처 안 받아.
0: 맞긴 해.
1: 아니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진짜 다 좋아서 그래요.
4: 오케이.
0: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다음 거 읽어 주세요, 도윤 씨.
0: 예띠 님께서 윤 브라더스에게 질문이요. 기호 님이 어릴 때 남동생 간지럽히고 놀다가 남동생이 너무 웃어서
1: 아 진짜
0: 작은 것을 해버렸다는 썰이 있던데 진짜인가요?
2: 너 왜 그런 걸 왜 얘기해?
1: 내가 어떻게 알았어 동생이 이렇게 데뷔를 할지.
0: 데뷔 전에
3: 언제 얘기하셨어?
1: 아니 완전 데뷔 초반이었고 그때는 한참 예찬이가 이제는 연습생 끝나고 안 하겠다고 했던 시절이었고
4: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네 저도 그거를 아니 그때
2: 어릴 때
1: 예 뭐 얘기를 해서 그때 좀 자세히 얘기해도 되나요?
4: 그러면 네.
1: 그냥 저 너무 궁금한데
4: 뭐 이미 대충, 다 풀어난 TMI인데
2: 대충
4: 뭐.
2: 몇 살 때
4: 몇 살 때
1: 아, 많이 어렸었죠.
4: 진짜 완전 많이 어렸을 때
1: 한
2: 다행이네.
1: 초등학교 때였 둘 다 초등학교 때였는데 맞아. 근데 그때 그 할로윈 아니 근데 이거는 그 할로윈 때였고요. 할로윈 때였고 다 이제 할로윈 그 옷 입고 했는데 이제 제가 그냥 장난으로 계속 간지럽혔어요. 근데 예찬이 그만하라 그만 했는데 제가 그냥 계속했죠. 당연히 형이니까 뭐 그렇게
3: 괴롭혔으니까.
1: 네, 괴롭혔는데 근데 진짜 심각하게 하지 말라 했는데 제가 끝까지 계속 안 들어줘가지고 이제 안타까운 일이
4: 네. 그래 진짜 아니, 제발 그만해라.
0: 아 싫어 싫어 하면서
1: 계속. 그때 왜냐면 아예 못 일어나게끔 그냥 잡아놨어요 제가.
4: 아 바닥에.
1: 예 바닥에. 아. 그래서 뭐 예찬이가 잘못 예,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너무 하긴 했어요 그때.
4: 이렇게 좋은 추억이었지.
1: 피니 니크님께서 사과해서 미안해.
4: 괜찮아. 괜찮아. 너무 오래된 얘기.
1: 아 이게 하는 거는 미안하진 않아.
4: 아?
1: 말한 게 미안. 그럴 수도 있지. 어렸을 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내가
4: 나도 그렇게 생각해.
1: 그걸 공개를 해서 미안한 거지.
4: 아예 뭐 그럴 수 있지. 나도 오늘 되게 심한 거 공개했으니까.
1: 내가 뭘
4: 심한 거? 아 우리 멤버.
1: 아 그래.
6: 저요. 사과해.
4: 싫어.
1: 좋습니다.
2: 죄송해요. 다음 거 아까 성배 씨 읽었어요?
6: 네, 저 읽었습니다.
2: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6: 한 번 더 읽어도 되나요?
2: 아 한 번 더 읽으세요.
6: 네. 그럼요.
5: 1638님께서 애틈의 아기들 레네 쌤이 예스절로 바뀌면서 가사 변경한 에피소드 들려주세요. 유유 다 같이 레네 선생님 외치는 것도 듣고 싶어요.
4: 오.
7: 이거는 뭐 애티들이

0: 저 네네 선생님 때 가사를 별로 안
1: 좋아했어요. 저 좋아하시진 않으셔.
2: 제가 이거를 그 음악 플랫폼에 올렸었는데 네네. 댓글을 봤죠. 네. 민심을 확인하고 댓글을 수정했습니다. 아니,
3: 가사를.
2: 가사를 수정했습니다. 네. 아~
4: 근데 뭔데요? 한번 들어봤던데 이게?
3: 저희
0: 원래 네네 뭐 어쩌라고 약간 그런 반항적인 가사였는데. 네.
2: 그래서 본인한테 하는 거냐
5: 네,
2: 지금.
5: 저희는 약간 사 약간 저희를 막 어떻게 특히 말하면은 뭐 꼰대 부장님 이런 느낌의 아 선생님 어쩌라고요 약간 이런
0: 컨셉을
5: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네. 네네 쌤 어쩌라고요 네네 손빈님 이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저희가 미숙했나 봐요 가사 쓰는 게 그래서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4: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 같이 네네 선생님 해서 네. 좋게 바꿔보시죠.
6: 아니지 바뀐 걸로 해야지.
0: 뭘로? 근데 네네 선생님은 있어요.
5: 그대로 있어요.
4: 아, 아 네. 그러니까 오케이, 다 같이 네네 선생님 해달라는
6: 아,
4: 거예요.
6: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4: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하나 둘 셋.
0: 네네 선생님.
2: 그럼부터 다시 해볼까요?
0: 다시 해볼까요?
3: 아, 아니 방금 나한테 신호를 주다가 갑자기
2: 네네 해버리길래 누구 주고받고 했지.
0: 아 오케이.
2: 어, 왜요, 자 왜요? Let's go.
3: Baby, don't you lose your mind.
0: 네네 선생님. 네 맞아 이거.
4: 아 근데 이게 원래 다른 거였던 거였죠?
3: 아 이거는
2: 요거는
5: 완전 벌스를 완전
3: 벌스랑 훅 거의 대부분 다 바꿨어요.
4: 아 오케이 오케이.
6: 순시민님께서 아니야 나는 엄청 좋아했어.
3: 아 어쩔 수 없긴 해요.
2: 감사합니다.
4: 아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아할 사람도 있을 거고 싫어할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본인이 하고 싶은 본인의 아트는 널리 널리 하고 싶어요.
5: 감사합니다.
4: Art is art.
0: Art is art.
4: Yes. That's what's up.
3: 맞습니다.
7: 예술이요.
4: 좋습니다. 오늘의 전학생 에리트 미저와 함께하고 있고요. 잠깐 노래 듣고 와서 반짠 선거 해볼게요.
6: 좋아요. 다들 내가 우리 팀의 어떤 짱일지 생각해 봐주시고요. 그 전에 조금 전 이야기 나눈 에리트메이저의 Yes, sir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3: Yes, sir.
5: Yes, sir.

0: 축하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에이리트 메이저의 Yes Sir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3: 6488님께서 Yes Sir 들을 때 다들 지목하던데 무슨 이야기 한 거예요? 나도 알려줘요.
4: 보이시구나.
3: 좋은 얘기했습니다. 네, 네, 저희끼리 비밀 얘기했어가지고.
5: 네, 맞아요. 네. 아주 좋은 얘기.
2: 안 알려줌.
3: 좋아요.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가볼까요? 에이트맨 이제 반짱 선거.
4: 반짱 선거.
3: 좋습니다. 자, 말 그대로 우리 반. 우리 팀에서 내가 어떤 분야의 트로피를 먹을 수 있을지 짱을 정해보는 반짱 선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같은 반 친한 친구라는 설정으로 반말 모드 이제 한번 가볼게요. 괜찮죠?
2: 예스. 오케이.
3: 이제 우리한테 반말 해도 돼, 도균아?
6: 예, 아이.
3: 편하게, 편하게.
5: 좋아.
3: 자, 바로 가봅시다.
5: 좋아. 좋아.
2: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아, 내가 읽으면 읽어야지.
2: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5235님께서 5235 친구가 아직 안 들었지만 도균이 몸짱일 듯.
7: 아, 그래. 오,
8: 몸짱이네.
5: 몸짱.
8: 아니에요. 이제 성일이 형이 더 몸이 좋은 것 같아.
5: 아, 성일이 몸.
2: 진짜. 여기 운동 누가 제일 잘해?
5: 제일 자주 하는 친구는 이 친구.
8: 성일이도 잘해요.
5: 아, 그리고
2: 최근에 그 도균이 그 어깨 운동 그 넓어지는 그 그거
5: 그거 좋더라고.
2: SNS 보는데
8: 그게 또요?
2: 그런 게 있구나. 되게 자주 뜨던데 그 한 영상만?
8: 어, 진짜요?
5: 아 근데 그게 좀 핫하긴 했다.
2: 아 그래? 어 그렇구나. 그 뭐야 사이드 레터 하기 전에 내 어깨 그런 다음에 하고 나서 어깨 얼마나 켜졌는지 이런 영상이 있어.
5: 맞아.
3: 아 그거 따라하면 그거 따라하면 넓어지는 거야?
8: 아 예. 아 부끄러운데?
5: 헬스 유튜브 아니야?
3: 바로 따라하는 걸로.
2: 네. 그럼 이제 무슨 짱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어필해주면 돼. 성모부터 가볼까?
9: 나는 T짱.
2: T짱.
9: 왜냐하면 되게 현실적이라서 고민을 빨리 해결해줄 수 있지 않을까.
2: 오케이 T짱. 차갑다.
5: 맞습니다.
2: 차갑다.
5: 맞아요.
2: 오케이
5: 맞아.
2: Next.
10: 나는 대화짱?
2: 대화짱.
10: 가볍게 농담 주기도 좋고 그리고 뭐 심심할 때 같이 얘기하기도 좋고.
9: 아니 근데 석준이는 우리 멤버들한테 말을 잘 안 바꿔요?
8: 그렇긴 해.
5: 너 다시 바꿔.
10: 예?
5: 그래서 이제 먹장에 그냥 먹장.
2: 에티한트 대화짱 해주겠다라는 거죠.
10: 아 뭐 그건 항상 하죠.
2: 아 오케이 오케이.
10: 목소리가
8: 가끔 소원 나던데.
2: 오케이 예찬 고.
5: 난 뭐지? 난
6: 음악짱.
5: 음악장?
6: 음악장?
5: 영어장?
6: 영어장?
5: 영어장? 아 영어장은 너무하고 음악장?
6: 음악장?
3: 음악장?
5: 음악장? 네, 제가 듣는 음악도 스펙트럼도
3: 반말로 해야 돼.
2: 반말해야지.
5: Oh my god! Sorry! 내가 듣는 음악 스펙트럼도 되게 넓고 그리고 우리 팀에서 약간 그 음악 쪽에서 약간
6: yep.
5: 하는 편.
2: 오케이.
5: Thank
2: 좋아.
5: you.
2: 좋습니다. 좋아요. 아 좋아. 성일.
11: 나는 우리 애트맨에서 분위기 짱이라 생각해. 나는 처지는 분위기랑 약간 침묵이 있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래서 나는 분위기를 항상 밝게 유지하는 편이야.
2: 분위기 메이커.
11: 예스.
2: 오케이. 좋아. 성빈.
12: 나는 애트맨에서 일본어 짱이라고 생각해.
2: 오.
13: 성빈 짱.
2: 진짜?
13: 성빈 짱. 하이.
2: 일본어 잘해.
12: 이게 공부를 따로 한 적은 없는데 그냥 회화가 되길래 일본 갈 때
5: 한마디 해주세요.
2: 그게 어떻게 그러면 미안. 그러면 한번 일본어로 자기 소개랑 팀 소개 한번 해줄 수 있나?
12: 하이, 하じめまして. 僕たちは Elite Major という 名前の グループです. 今回の ミニアルバム 5番目の ミニアルバムなんですけど フィルム 愛してくださ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오,
5: すげー.
2: 야, 너도 이 정도 할 수 있어?
3: 뭐 알아듣긴 해. 알아들을 수 있어.
2: 대박.
5: 나이스.
2: 일본어 짱 맞네요. 오케이, 덕윤.
8: 저는
10: 몸짱.
5: 가슴짱. 어깨짱. 닭가슴살짱.
8: 저는 싸움짱 하겠습니다.
2: 오.
8: 맞긴 해. 싸워본 적은 없지만 맞긴 해.
4: 지금 맞긴 해.
5: 무슨 빨리 해봤자.
9: 근데 도균이 없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적 있는 게. 우리 5대1로 싸워도 자기가 이긴대.
3: 아 5대1은 안 돼.
8: 그건 안 돼.
3: 5대1 안 돼.
5: 절대로 안 돼.
10: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어떻게 생각해?
3: 유도라고요?
5: 유도,
3: MMA.
5: 격투기, 뭐 박시.
3: 유도는 이기기 힘들긴
2: 그러면

0: 진짜 5대1은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진짜로 현실적으로 나는 이 형이랑 1대1하면 이길 수 있다.
1: 다 이길 수 있다고.
2: 아 1대1은 다.
3: 1대1은 다. 어.
0: 2대1은.
2: 2대1 이기는.
4: 그것도 문제 없다.
5: 근데 이거 끝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
0: 아 그렇구나. 예.
6: 그렇지. 아 기어 어버치기 한번 했으면 좋겠다.
5: 아니 아니 감히 어떻게?
0: 나한테 왜 그래?
6: 겁나 웃길 것 같아.
0: 아 여기 넘어질 수도 있지. 오케이 그리고. 좋습니다. 0255님께서 남성모
6: 반말.
0: 계속 까먹어. 0255 친구가 남성모 얼짱인 줄 알고 있었는데 모임.
7: 아 아닙니다. 얼짱은 아니고.
2: 사이, 사이즈가 사기긴
7: 얼짱은 아니야.
2: 얼짱? 맞아 얼음 짱. 어?
4: 예?
2: 예? 예?
0: 아 그런 술 때문에 말고
7: 아이스! 아이스! 프리런 아이스!
6: 계속 나오는구나.
7: 남성모와 프리런 아이스!
6: 잘생겼는데.
2: 어 그래요?
6: 네. 네, 저희가 완전 이렇게 대비되네.
0: 아 내가 봤어. 어 그니까 이렇게 둘 되게 잘생겼는데 되게 다르게 생겨가지고.
2: 근데 전 나갈까요?
7: 누워. 네?
0: 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성모는 얼굴도 얼굴인데 그 난 예찬이한테 항상 했던 얘긴데 성모 비율이
2: 엄청난데
3: 안 돼.
0: 저울이가 아 이거 멀리서 봤을 때 그냥 거의 너무 키 커 보여가지고.
6: 아니 내가 얘 데뷔할 때 그 얘기한 적 있잖아.
0: 뭐뭐뭐
6: 엄청 잘생긴 애 있다고.
8: 그게 성모.
6: 응.
0: 아 석준이.
6: 석준.
7: 잘생겼어요.
0: 난 성모 얘기하고 있었는데.
6: 난 석준.
0: 아 그래 그래 알겠어.
6: 아 맞아 맞아. 그, 진짜 잘생겼어.
0: 아 근데 여기 근데 진짜 아까 오기 전에 우리도 했었던 얘기가 진짜 여기 너무. 밸런스가 너무 딱 너무 얼굴 합이 너무 좋은 느낌? 오. 뭐 하고 있어 지금 거의?
2: 아, 이게 손잡고 달려. 신호를 주고 주고
0: 아, 그래?
3: 사인을 주고 받았네.
2: 연습생 때 딱 처음 왔을 때 잘생긴 사람 저 골랐어.
0: 오.
2: 오케이 맞아요.
7: 지금은 뭐 망했고.
5: 뭘 망했어요?
8: 아, 멋있어 성인아.
2: 아니, 근데 나는 너 머리카락 자른 순간부터 다시
3: 버리는 앞에서
2: 다시
0: 아야야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성인이는 본인의 매력을 본인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2: 맞아
5: 맞아 진짜 맞아.
0: 근데 그거만큼 무기 있는 거 없어요.
2: 맞아 맞아
0: 진짜 본인의 매력을 알고 그걸 계속 하는 거. 진짜? 아무튼 쓸데없는 거 이렇게 계속 다른 사연 읽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얘기 너무 하고 있어.
6: 좋아 지흥이가 자 어제 팬싸에서 애툼의 최고 귀요미 투표했는데 한 표 받아서 성일이가 많이 서운했잖아. 침침방에서 다시 귀요미짱 뽑아보자. 애결대결 후 재투표 고고.
0: 성일이 서운했어?
2: 아니 그 팬분들이 30명이 왔는데
5: 진짜 억울한
2: 투표를 했는데 투표.
6: 아 근데
7: 야 나는 갑자기 형도 안 뽑혔어.
0: 그니까 아, 나였어도 좀 아니, 서운했을 것 같아.
3: 아니 그거 말고 우리 투표 용지를 진짜로
7: 용지로 한 거.
2: 그래서 전날 투표를 했는데 개표를 하는데 딱 한 표 나온 거. 그래서
0: 그럼 어제 누가 귀요미였어?
5: 석준이 형.
3: 석준이가 최고 귀요미. 그냥 잘생겨가지고
2: 애들 맞아
3: 그냥 석준이 좋은 거 해 하고
5: 최근에 하고 애교가 엄청 늘어나고
3: 아 이거 많이 들긴 했어 근데.
0: 그러면 티키티키텍 포인트 안무를 귀엽게 보여주고 한번 다시 뽑아보자. 누가 제일 귀엽게 했는지.
2: 와우
0: 누구 먼저 할래?
2: 석준 vs 성일.
0: 아 이렇게 둘이서?
5: 어 좋은데요?
2: 좋은데요?
7: 좋은데?
5: 1등과 꼴등의 약간
7: 야 자신감이 없냐 너
5: 꼴등이라고까지
3: 자신감 너 할 수 있어
7: 사진 있어!
5: 봐봐 내가 봤을 때 1등 할 것 같아.
0: 오케이 그러면
5: 것 같아.
7: 귀여워 벌써.
0: 그러면 성일이가 골라 먼저 후자 할 건지
3: 성공
0: 전자 할 건지 성공할 건지
5: 후공은 마지막에 해야지. 맞지
2: 맞아 후공 해야지.
0: 그러면 석준이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4: 아 근데 같이 하면 될까요?
2: 안 돼. 혼자서 해.
0: 에? 둘이서 같이? 네, 동시에?
2: 동시에.
7: 아, 남자답지.
0: 아 카메라 그렇게 안 잡혀.
2: 맞아 어차피 그렇게 설정 안 돼 있어 이미.
3: 됐다.
2: 지워주세요.
0: 오케이. 아야야 그래 둘이 같이
6: 해. 둘이 같이 괜찮아.
0: 부담스러울
7: 수 옷이 약간 지금 약간 좀 중요한 자리 같다.
2: 그러니까.
3: 정상회담.
2: 그러니까
3: 앨범 소개하러 온
4: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0: 오케이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노래 주세요 할게요. 그 석준 씨가 하나 둘 셋 하면 노래가 나올 거예요.
4: 알겠습니다.
2: 둘 다 너무 세 보인다.
0: 그러니까.
6: 무서워. 나 지금 화면 보고 있는데 솔직히 좀 무섭네요.
2: 좀 무서워.
5: 태우 선배님 옆에서 떨고 계셔.
7: 하나 둘 셋.
4: 오케이 준비 됐어?
7: Let's go.
4: 오케이 하나 둘 셋.

0: 우리
1: 아, 아니 근데 진짜 못 고를 것 같은데 둘 다 너무 귀여운데. 아, 예. 근데 아, 뭐가 더 귀여운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도 안 귀여워서 귀여워.
2: 아, 아 이게 아, 예. 아,
3: 진짜 무서워요 거짓말 하시고.
1: 둘 다 너무 하나도 안 귀엽게 생겨가지고.
4: 최선을 다했어.
5: 귀엽다.
1: 최선을 다했어. 어,
3: 아, 예. 아, 좀 둘 다 귀엽다.
1: 아, 둘 다 너무 안 귀엽게 생겨가지고 그런 귀여운 것을 하니까. 그게 오히려 더 귀여운 느낌?
6: 뭔지 알지?
1: 알아요 알아요.
4: 애쓴다? 애쓴다.
3: 진짜 보기 힘들어.
1: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4: 아,
3: 아이고
2: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열심히 해야지. 아이고가 뭐야.
3: 난 애교 잘 안 해.
6: 예?
7: 이게 정말 하면서
1: 예찬아 정신 차려.
2: 다들 준비됐어요?
4: 예스!
2: 오케이 렛츠고.
8: 손님도 계신데.
4: 렛츠고.

0: 야 예찬아 너 다시 시킨다?
1: 아니야 근데 수수나 이거 할 때마다 빼요. 아,
0: 예찬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지금 너 다시 시킨다 아, 지금 뭐 하고 있어?
2: 아 친구들 왜 그래?
3: 친구들 왜 그래?
4: 야 너 맞네, 형 맞네. 아니야 친구야.
2: 아니, 친구한테 왜 그래?
4: 아니 동갑이 왜 너가 뭔데 너가 뭔데 시키냐 마냐 지금. 와
0: 내가 반장이야. 야.
2: 지금 이 코너에서 반장은 없다.
0: 있어 너 조심해라.
4: 야 너 지금 빨개졌어.
3: 엄청 빨개졌어.
0: 아니 나 원래 빨개졌어. 지금 계속 빨개.
3: 기가
4: 빨개. 자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반장 상황까지 해봤는데 자 벌써 전학생 친구도 학교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쉽지만 이제 끝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이제 밤 늦게까지 들어준 청취자분들과 팬분들에게 성일 씨가 대표로 간단하게 끝 인사 부탁드릴게요.
5: 네.
2: 오 야.
5: 오늘 이렇게 또 늦은 시간까지 친한 친구 라디오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과 그리고 우리 에티들 피스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필름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또 2주차 또 새로운 모습 멋진 옷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4: 좋습니다. 에티 메이저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끝곳 에디트 메이저의 서클스 들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서클스
4: 안녕.
3: 안녕.
7: 잘 가라 마이 싱글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 시각은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기호 이목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2: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이화중학교.
2: 그럼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 5월 7일 목요일 내일 이화중 급식 메뉴입니다. 친환경 찰보리밥, 돼지국밥, 고기말이 조림, 아삭고추 오이무침, 배추겉절이, 골드키위, 그리고 이것 구이.
2: 이것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로 회로도 많이 먹고 오늘 급식처럼 구이로 먹기도 합니다. 옛날 왕의 식탁에도 올라갈 정도로 맛있는 생선이라고 해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 아, 너무 어려운데요. 보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숟가락, 2번 젓가락, 3번 희노애락, 4번 마른 하늘의 날벼락, 5번 볼락.
2: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든 급식 먹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보기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숟가락, 2번 젓가락, 3번 회노애락
1: 희노애락,
2: 4번 마른 하늘의 날벼락, 그리고 5번 볼락입니다.
1: 예스. 그러면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빌리의 잽.

0: Can you feel it? 내일 급식 머더라에 이어서 빌리의 잽 듣고 왔습니다. 데뷔 4년 만에 발매한 빌리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입니다. 잽은 번쩍이는 충격을 뜻하는 단어로 쏟아지는 가십과 외부 노이즈를 스스로 차단하고 온전히 지금의 나로 돌아오는 순간을 담아낸 곡이었어요. 이번에도 빌리표 다크 판타지를 제대로 보여준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1: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봐야죠. 오늘 퀴즈 정답은 두루루루루 5번 볼락.
0: 네, 내일 이와중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찰보리밥, 돼지국밥, 고기말이 조림, 아삭 고추 오이 무침, 배추 겉절이 골드 키위, 그리고 볼락구이.
1: 아, 와, 저는 볼락이 장난인 줄 알았어요.
0: 아니, 진짜 볼락. 그 생선 이름이 볼락.
1: 아,
0: 먹어본 적 있어요?
1: 보면 모르겠어요. 먹어봤나요?
0: 나도 먹어보니 모르겠네.
1: 아, 사진은 비주얼은 조금.
0: 아, 나도 네. 먹어본 적 있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1: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뭐 생선구이 뭐든 그냥 다 비슷한 맛 아닌가요? 구이하면
0: 조금씩 다르긴 하죠. 네. 구이는.
1: 네, 뭐 볼락은 낚시로도 자주 잡는 생선인데 혹시
0: 어?
1: 왜요?
0: 그럼 그때 제주도가 잡은 게 저걸 걸?
1: 아 진짜?
0: 그 배에서?
1: 맞아요. 저희
0: 그 맞을 거야.
1: 맞아요. 저랑 태호랑 저희 다른 멤버들과 함께 같이 배낚시에 간 적이 있거든요. 배낚시 이제 태호가 가고 싶다 해서 간 건데 태호는 또 배멀미가 심해가지고 혼자 본인 못하고 나머지. 네, 같이 했습니다.
0: 타고 5분 만에 기절했습니다.
1: 네, 네.
0: 아, 낚시 해본 적 있어요?
1: 아니요, 딱 그 따로 왔어요.
0: 그때 말고는 해본 적 없죠.
1: 아, 최근에 그 뒤에 지금 에리투미즈 친구들이 퇴근 안 하고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네요. 저기 창문 뒤에서. 심지어 지금 그 위에 입고 있는 거 내 거야. 그거 언제 또 훔쳐갔대. 아무튼, 네, 낚시는 많이 안 해봤는데, 근데 그때 저 한 3마리 잡은 것 같은데요? 한 3-4마리 잡은 것 같은데. 예, 네, 아무튼.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야겠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1417님 축하드립니다.
0: 와, 예! 정답과 함께.
1: 캠을 잡혔다.
0: 정답과.
1: 어머, 무서워. 안녕.
0: 조심히 가십시오.
1: 아 귀여워.
0: 좋아요. 정답과 함께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정답 5번 볼락. 저요 간식 필요해요. 이번 주 금요일에 회사가 이사를 하는데요. 회사분들과 모두 이사하고 힘내서 일하기 위해서 간식 주시면 좋겠어요. 쿄디 탱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사랑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카페 상품권은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 꼭 해주세요.
0: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예비님께서 안 보고 넘어가기 너무 아쉽다고 DJ님들도 애툼의 사인 포인트 한번 귀엽게 해주세요. 제발요. 아, 안 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집 가세요 좀.
0: 이제 가십시오.
1: 네, 가십시오. 저 이거 끝나고 또 예찬이 또 만나러 가야 돼요.
0: 아 그래요?
1: 네,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
0: 포인트 한번 뭐였지? 이거 이렇게 하고
1: 티끗 이거 티끗 티끗 모르겠는데 그냥 귀엽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래요.
1: 아이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부담스럽네. 그럼 노래 한번 주세요.

0: 홍보 제대로 하네요.
1: 안녕하세요.
0: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지금 동생들이 와가지고 안무를 도와주고 빠졌습니다. 홍보 제대로 하네요. 진짜.
2: 아 귀엽네. 아 귀엽네 아주.
0: 귀엽네요.
2: 아, 밥 같이 먹어야겠어요 한번.
0: 저도 끼워주세요.
2: 아 그럼요. 네,
0: 귀여워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2: 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지금 아 정작 귀엽게 못한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2: 아 귀엽게 또, 했어요. 뒤에서
0: 저희는 귀엽게 했어요.
2: 할 거 다 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좋습니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노래 에이미 화이트하우스가 피처링한 마크 론슨의 Valerie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일기로 돌아올게요.

내내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걱정이 많은 편인데 회사 일은 얼렁뚱땅 흘러갔고 그 안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지난주에 퇴사를 했고 요즘은 내가 불안한 사람이란 걸 인정하는 과정에 있다. 나는 예전부터 고민을 털어놓을 때 따뜻한 위로나 조언보다 나와 똑같은 불안을 겪고 있다는 누군가의 고백을 들으면 마음이 더 편안해졌다. 남의 걱정에 안도하는 내가 못된 걸까 자책도 했지만 나는 그저 누군가와 같은 어둠 속에 나란히 떨고 있다는 걸 확인해야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불안한 사람일 뿐이었다. 참 신기하게도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불안은 내 약점이 아니라 나의 모양일 뿐이다.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걸, 겁이 많은 걸, 뭐 어떡해. 이제는 불안감이 밀려올 때 억지로 괜찮은 척 연기하지 않는다. 대신 나와 비슷하게 들리는 사람을 찾아 서로의 뾰족한 불안을 맞대고 기대본다. 우리는 괜찮아질 거라고 서로를 다독이면서. 너의 하루는 어떤

0: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듣고 왔고요. 오늘의 교환일기를 남겨주신 분은 3329님이었습니다.
1: 와우, 박수. 어땠어요, 태효 씨?
0: 아, 너무 좋았어요. 뭐 솔직히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1: 불안한 사람이에요?
0: 뭐 저는 진짜 아 요즘 그거 유행이잖아요. 안정형, 불안형.
1: 오, 그 처음 들어봐요.
0: 아, 그래요? 요즘 되게 유행이래요. 근데 저는 도대체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서 안정형은 없다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불안하고 미래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
1: 그럼.
0: 예.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딱 읽었을 때 이렇게 뭔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저는 그렇게 막 불안한 사람이라기보다 그냥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1: 단단한 사람. 네. 맞아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뭐 남들이 봤었을 때는 뭐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솔직히 누군가의 매력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솔직히 어떻게 그냥 바라보는

0: 보는 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굳이 안 맞는 모양으로 계속 그냥 그런 뭐 아, 이런 비유 안 할래. 그냥 내가 아닌 걸로 굳이 억지롭게 계속 어필할 필요 없고 그걸 맞추려고 계속 뭔가 수정할 필요 없고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거를 오히려 이렇게 밀어 나가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심이 좀 높이면 솔직히 누가 뭘할 사람이 없어요.
1: 맞아요. 저는 여기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걸, 겁이 많은 걸, 뭐 어떻게. 이제는 불안감이 밀려올 때 억지로 괜찮아서 연기하지 않는다. 아, 이거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사실.
0: 어렵죠. 왜냐면 어쨌든 사회에서 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으니까
1: 맞아요.
0: 솔직히 어렵죠. 그런 거.
1: 맞아요. 아직 뭔가 이렇게 뭔가 본인을 딱 인정하고 뭔가 잘 알아서 나를 그냥 이렇게 표출하기 좀 어렵긴 하죠, 사실. 어렵긴 해요.
0: 하지만 할수 있다는 걸.
1: 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도 아직 그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0: 할수 있어요, 태호 씨도.
1: 아, 감사합니다.
0: 화이팅!
1: 화이팅!
0: 네,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3329님에겐 친친에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1: 이렇게 요즘 어딘가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교환일기 앞으로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친친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열려 있습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0: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오늘도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0: 여러분요?
1: 이거 두드리신 분한테요.
0: 아, 그래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고요. 이제 동생도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이제 멤버분들도 엘리트 메이저 멤버분들도 이제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솔직히 그냥 예찬이 들은 거 빼고는 사실 뵌 적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친해지고 아 애들 진짜 참 귀엽다. 뭔가 우리의 어린 모습이 좀 살짝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너무 보기 좋았고 예 네, 그냥 계속 네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1: 좋아요. 대전 매력이 있는 팀인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1: 저도 또 한 팀 알아가게 돼서 너무 좋고. 그리고 오늘 이 끝에 일기도 너무 좋았고요. 저도 오늘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네,
1: 띠오님께서 저도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나가지만 오늘은 쿄디 탱디 덕분에 그나마 숨쉬고 지나가네요. 오늘도 라디오 해줘서 고마워요.
0: 아, 맨날 불안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0: 좋습니다. 3416님께서 쿄디 오늘 끝나고 예찬이 만난다고 했는데 뭐하고 놀 건가요? 아, 저희 오늘 케이크 먹을 거예요. 케이크 먹을 거가 이제 저희도 곧 출국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 출국해가지고 출국하기 전에 동생이랑 같이 좀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출국할 예정입니다.
1: 좋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 We are the Nights의 동그라미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 네, 기술의 강승우, 이영지,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피어나무니의 태호,
0: 기호였습니다.
2: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는 것이 어때? 내가 도와줄게.
1: 아니에요. 더 이상 남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찾고 싶지 않아요. 자유롭고 싶어요. 고맙지만 그런 점에서 호석 씨도 예외는 아니죠.

0: 나는 그녀를 보냈다. 전쟁터로 떠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녀이다.
1: 그가 나에게 건네주었던 수많은 빛깔들을 그에게 돌려주고 떠난다. 나의 빛깔은 내가 만들어갈 것이다.

그대 안의 블루였습니다. 김현철, 이소라의 노래고요. 1992년 작품 그대 안의 블루 주제가죠.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6288번 쓰시는 분의 사연이에요.

0: 대구에서 1970년생이 옛 추억이 생각나 몇 자 적어봅니다. 1992년 사회 초년생 시절 그의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구의 한일극장에서 본 영화 그대 안의 블루. 강수연, 안성기 주연 배우 두 분 모두 하늘나라로 떠나셨지만 그때 그 시절의 감성은 쉽게 잊혀지질 않네요. 5월 7일 강수연 배우님의 사주기를 추모하며 그곳에서 안성기 배우님과 좋은 영화 한 편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김현철, 이소라의 그대 안의 블루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벌써 4년이라니. 2022년 5월 7일에 세상을 떠나신 강수연 배우 사주기에 맞춰서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대 안의 블루라는 영화의 마지막에 그 안성기, 강수연 두 배우의 작별의 순간을 들려드렸어요. 보통 시대를 앞서간 영화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 여성 캐릭터를 묘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전까지는 한국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던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여성 캐릭터.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게 당연하지 않던 시간들이 꽤 오래 있었잖아요. 1992년에 굉장히 좀 선도적으로 그런 여성 캐릭터를 그렸던 작품이고 그걸 연기한 게 강수연 배우였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캐릭터인 거죠. 배우 강수연의 그 캐릭터가 영화 속의 캐릭터와 너무 잘 맞아떨어진 작품이에요. 그대 안의 블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 배우 모두 우리 곁에 없지만 그분들의 영화는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그대 안의 블루. 예전에 1990년대 그죠? 20세기에 청춘이셨던 분들 노래방에서 그대 안의 블루 듀엣곡 한 번씩은 부르지 않으셨었나요? 모두는 아니겠지만 꽤 많은 분들이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듀엣으로 함께 불렀던 추억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대 안의 블루.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7: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아니,

0: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1: 서금옥의 이부의 연가요.
0: 어? 나도 그거 듣는데.
1: 전 거기에 없어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0: 그냥 신청곡만 적어보냈죠.
1: 네.
0: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역사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1: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휴그랜트와 드류베리모어가 함께 출연한 영화죠.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에서 배우가 직접 부른 Way Back Into Love였습니다. 김미경 씨의 신청곡이고요. 17년이나 되는 아주 오랫동안 이어지는 감사한 인연이 있어요. 오늘 모처럼 저녁 시간에 자부타임. 아, 이 자부타임이 자유부인 타임이에요. 오늘 모처럼 저녁 시간에 자유부인 타임을 갖게 되어 그 소중한 인연에 언니와 동생을 만났어요. 전주영화제, 제천영화제, 부산영화제, 영화제 때가 되면 다 함께 갔었는데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니 영화제 가는

0: 게 쉽지 않네요. 풋풋했던 예전 사진까지 소환시켜 추억하고 왔습니다. 언젠가 또 그 멤버들과 영화제를 함께 하는 날이 오기를. 일단 남편에게 지금부터 부산국제영화제를 자주 얘기해 둬야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전에 말로 하는 신청곡 들려주신 거 정말 감동이었어요. 들으면서 눈물 또르르. 우리 아이 은우에게 다시 들려주니 정말 좋아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27년이나 이어지는 인연, 저도 아는 인연 같은데요. 네. 예전에 이주연의 영화음악 시절에 한번 공개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청취자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방송국에서 함께 이렇게 모시고 방송하고 나서 뒤풀이 같은 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모임 같은 게 이렇게 좀 이어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이렇게 영화제 다니고 함께 영화 보고 영화 얘기하는 좀 친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주연의 영화음악에서 이제 영화제 가면 그분들을 또 마주치기도 하고 저도 아는 그 인연인 것 같은데 오랜만에 만나셨군요. 저도 뭐 예전에는 영화제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갔는데 아 이제 영화제 가는 것도 저도 쉽지 않 쌓여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 나눔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언제 한번 제가 벼룩시장 열어야 되는데 괜찮은 거 많은데 이거 막돈 받고 팔면 꽤 비싸게 받을 만한 굿즈도 많단 말이죠. 그리고 주말에 프란시스 레이 특집. 네, 프랑시스 레의 음악 한 시간 동안 매직아워 스페셜 M으로 들려드리면서 그 앨범에 실려있는 곡다못 들려드렸다고 제가 이번 주에 들려드린다고 얘기했죠. 그 중에 두 곡, 준비해봤습니다. 인류라는 영화가 있었다는데, 아, 이건 무슨 영화인지 잘 모르겠네요. 또 어쨌든, 프랑시스 레의 테마. 원래 제목은요.
1: Le genre humain.
0: 네. 이런 제목의 네, 인류라는 영화의 테마 먼저 준비했고요. 이어서 My New Partner라고 바로 그 영화의 테마. 영화 음악의 거장 프랑시스 레의 스코어 두곡 이어 듣겠습니다.

프랑시스 레 영화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인류의 테마 그리고 마이 뉴 파트너의 테마. 그때 1527번 쓰시는 분께서 프랑시스 레 특집 한번 해달라고 해서 특집한다라고 방송했었는데 다행이네요. 들으셨대요. 1527번 쓰시는 분이. 제 인생 최고의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감동 감동. 빌리티스 빗속의 방문객. 와 정말 오랜만에 추억여행 잘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염혜란 배우님 인터뷰도 잘 들었습니다. 영화 내 이름은에 나온 Sometimes I feel like motherless child 신청해요 라고 하셨어요. 와 고맙습니다. 보람 있네요. 내 이름은에 이 노래가 나왔군요. 저는 마지막 엔딩곡밖에 기억이 안 나서 찾아보니까 나온 게 맞아요. 근데 영화에는 다른 분의 버전으로 쓰였는데 그 버전은 없어서 제가 나윤선 씨 버전 골라봤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내 이름은에서 Sometimes I feel like motherless child.

지금 상영 중인 영화죠. 내 이름은에서 Sometimes I Feel Like Motherless Child. 오늘은 나윤선 씨의 버전으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마지막 엔딩곡 염혜란 배우께서 부른 친구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에 염혜란 배우께서 출연하실 때 이 곡을 숙스러 오셨는지 신청 안 하더라고요. 네,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이유빈 씨, 이분이 염혜란 배우님 팬이래요. 네, 그래서 배우님이 출연한 작품은 모두 챙겨보고 최근에 영화 내 이름은 이 작품을 세 번 봤대요. 근데 볼 때마다 새로운 장면이 보이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친 대사들이 다음번엔 또 들리고 배우들의 연기도 볼 때마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래서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번만 보지 않고 여러 번 보는구나 싶었습니다. 저 혼자만 본 게 아니고요. 염혜란 배우님을 좋아하는 팬카페 회원들과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 덕에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SNS가 익숙하지 않아요. 오히려 라디오 세대예요. 그래서 배우님 라디오 스케줄이 많이 잡히는 요즘 더 좋습니다. 그러시면서 엔딩에 흐르던 김민기님의 친구라는 곡 배우님의 목소리로 들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한 곡, 그리고 끝으로 염혜란 배우님께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염혜란 배우님, 조용히 오래 남는 연기, 감동적인 연기 오래오래 보여주세요.

0: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여매란 배우님 덕분에 또 이유빈 이 한 분을 또 제가 청취자로 잠시나마 만나뵐 수 있었네요. 앞으로도 계속 만나뵙길 바라지만 형편되시는 대로 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의 우리 상디가 맨날 그러잖아요. 형편되시면 네, 형편되시면 들어주시고 형편 안 되시면 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로 하는 신청곡이 있는데요. 오늘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분이 달리기를 하면서 신청곡을 녹음하셨어요. 그래서 그 현장감이 너무 좋아서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 중간에 그 달리기 어플이 이제 있는데 그 어플이 갑자기 이제 켜진 거죠. 녹음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플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어가요. 길진 않지만 좀 짧게지만 좀 큰 볼륨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중간에 갑자기 뭐지? 하고 이렇게 이상한 얘기가 들려도 아 그러려니 하고 예, 한 1, 2초만 참아주시면 이 말로 하는 신청곡이 다시 이어질 겁니다. 계속 이어질 겁니다. 제가 미리 그래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달리기 어플의 안내 멘트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앞뒤로 이어지는 박동건 씨의 신청 그 사연에 집중해 주세요.
1: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MBC 영화음악 청취자 여러분. 저 역시 애청하고 있는 박동건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로 하는 신청곡 처음 신청했을 때도 달리기를 하던 중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도 아침에 달리기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이걸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강주변 달리다가 그 약간 햇살을 맞으면서 쉬고 있는 거북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영화 좋아하는 사람 다 그렇지만 거북이를 보는 순간 생각나는
3: 시간
2: 영화가 있어서
3: 38, 그 영화의 36초 거리 했는데요. 5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7분 47초
2: 우에노주리 배우와 조제 그리고 호랑이 물고기들에서 같이 연기를 한 시바부키 사토시 배우가 악인들에서 같이 연기를 한 후카츠 에리 배우를 처음 봤던 춤추는 대수사선의 오프닝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춤추는 대수사선은 지금 OTT에서도 볼 수 있는데 명랑한 수사극이기도 하지만 저에겐 언제나 컵라면을 좀 먹고 싶게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추억 돋네요. 네. 이게 얼마 만에 들어보는 춤추는 대수사선 음악입니까? 리듬앤 폴리스. 이거를 크레딧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마츠모토 아키히코가 음악을 맡은 작품이긴 한데 사실 이게 좀 표절이잖아요. 원곡이 있어요. 로렌스 바르셀라타의 방울뱀이라고. 이게 멕시코 음악인데 거의 그대로 갖다 써서 마츠모토 아키히코의 이름만 말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듬앤폴리스라는 이 춤추는 대수사선의 오프닝 곡으로 유명해진 이 곡을 신청해 주신 박동건 씨가 안 그래도 걱정이 되셨는지 글도 남기셨어요. 생각나는 대로 녹음하고 파일 올리기 전에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으아니 달리기 어플 사운드가 이렇게 크게 녹음돼 있는지 몰랐어요. 아씨, 분명 걸으면서 녹음할 때저 어플 소리 나왔을 텐데 그때는 제가 인지를 못했나 봐요. 하시면서 그냥 조용한 곳에서 다시 녹음해서 또 파일을 하나 더 보내주시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뒤에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 네, 그래서 미리 고지를 해드리고 그 현장감이 있는 말로 하는 신청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이분 말씀처럼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좀뭐 직업병? 영화 좋아하는 게 직업은 아니니까. 아니죠. 저는 직업이죠. 예. 저는 영화 애호가가 저의 직업이기 때문에 영화 좋아하는 게 직업이 되긴 했지만 고질병? 뭐 하여튼간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에 이렇게 힌트를 얻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영화 몇 편을 쫙 이렇게 떠올리기도 하잖아요. 거북이를 보셨대요. 한강변에서. 그래서 거북이를 보는 순간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친다를 떠올리게 됐고, 우에노쥬리가 출연한 또 다른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거쳐 쯔마부키 사토시의 악인을 지나 후카치에리의 춤추는 대수사선까지 이어지는 그 의식의 흐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중간에 어플 소리를 뭐 뜻하지 않게 들어서 킬로미터당 평균 7분 47초 속도였다는 TMI 감사합니다. 네. 글로 하듯이 말로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어플로 이렇게 녹음하셔서

한 1분 안팎의 시간인데 뭐 시간 제한 없어요. 그냥 편하게 사연 쓰듯이 말로 사연을 쓰시면 돼요. 녹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라디오의 FM 영화음악 페이지에 말로 하는 신청곡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 파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0431번 쓰시는 분. 혹시 녹차의 맛이라는 영화 아실까요? 이것도 저 일부러 또 긁으려고 하시는 거죠. 당연히 제가 아는데. 하시면서 이분이 녹차의 맛에 나온 야마 혹시 아실런지요? 제목은 모르지만 신청합니다. 제가 몇 번을 들려드렸는데 모를까요? 아, 그리고 제가 꼭제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거 제 자랑 같아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요, 2016년에 20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20회 특집으로 시간을 달리는 비판이라는 특별전을 했습니다. 뭔가 특별전 이름에서부터 누군가의 향기가 나지 않나요? 제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예, 시간을 달리는 비판. 네, 그 비판이 그 부천국제영화제의 약자잖아요. 역대 부천영화제에서 사랑받은 영화 가운데 20편을 다시 상영하는 특별전. 그 20편 누가 골랐겠습니까? 접니다. 네. 킹덤, 사무라이 픽션, 큐브, 벨벳 골드마인, 아메리칸 사이코, 링, 레퀴엠, 아멜리에, 메멘토, 도니다코, 이도공관, 지구를 지켜라, 데브다스, 녹차의 맛, 추격자, 렌미인, 마터스 천국을 보는 눈, 김봉남 살인사건의 정말, 미스터 노바디,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 뭐 이거 다 고른 게 저예요. 여기 녹차의 맛 있잖아요. 제가 녹차의 맛딱 골랐단 말이에요. 베스트로. 역대 부천영화제 베스트. 20편 가운데. 20년의 세월 동안 최고의 영화 20편 가운데 한 편으로 꼽을 정도로 제가 사랑하는 영화란 말입니다. 그 노래. 음원도 없는 노래. 영화에서 직접 들려드리죠. 야마송. 네. 산을 노래하는 영화 녹차의 맛의 노래입니다.

8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작 녹차의 맛에서 산이여, 네, 야마송 먼저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2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작품상 수상작 사무라이 픽션에서 댄스 위드미 나츠키마리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사무라이 픽션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저 이 영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의 감독 나카노 히로유키하고 주연 배우 겸 음악을 맡은 그 호테이 토모야스 한국에 왔을 때 저 인터뷰 했었어요. 네, 갑자기 그때 기억이 나네요. 제가 거의 기자 된 뒤에 처음 인터뷰한 외국 영화인이었던 것 같은데 잘 계시나 두 분. 마지막 곡은 정재욱 씨의 신청곡입니다. 슬리버. 샤론 스톤 배우의 이 슬리버 사운드 트랙에서 이니그마의 칼리스 송 신청하셨거든요. 이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1600-0255 포스코 EN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충주시 중원대로 3250 HLAO MBC 충북 FM4U입니다.

초단파 88.7MHz, 출력 3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충북 FM4U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로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의한 분야별 방송 책임자는 제작의 오규익, 광고의 이영락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충북 FM4U와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충주입니다. HLAO FM, MBC 충북 FM4U.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돌아온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땀 사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넘어
1: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2: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잊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정답은
1: 카멜로.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0: 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기린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 저 목이 긴 기린은 과연 어떻게 잘까? 기린은 맹수들의 공격을 피해야 한다는 생존 본능 때문에 보통 선체로 졸듯이 잠깐씩 끊어자고요.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만 땅에 주저앉아서 목을 둥글게 만 채 잠을 자는데요. 그것도 채 5분을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2시간이 안 된다고 하네요. 어릴 때 동물원에서 기린 보면 와 진짜 키 크다 하면서 우리 다 신기했잖아요. 하지만 쪽잠을 자본 입장이 된 지금은 기린을 보면 왠지 이렇게 말을 건네게 될 것 같습니다. 기린아 괜찮니? 너 진짜 괜찮아?
1: 5월 7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5월 7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옥상 달빛의 괜찮습니다 였어요. 어우 기린 너무 안쓰럽고 불쌍한데요. 어떻게 수면 시간이 2시간이 안 되죠? 인간으로선 정말 상상할 수가 없죠. 아, 근데 이게 다 잡아먹힐까봐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불안하면 이렇게 진화를 했겠어요. 심지어 서서 졸기도 해야 되고 둥글게 누워서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쪽잠 자듯이 자고. 아, 전 너무나 앞으로 기린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 같네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자, 목요일은 평일의 발견 함께하죠. 우리 김신지 작가님과의 즐거운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요. 요즘 꽃과 나무가 풍성해지고 있잖아요. 이 계절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도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5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1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4: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5: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갓 따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4: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5: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1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9: 휴렉

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6018번님, 테니스 꽃나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대회가 있어서 경기도 안성에서 전라도 순창으로 가고 있어요. 좋은 결과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아이고, 대회 때문에 멀리까지 가시네요. 테니스요? 아이도 물론 힘들겠지만 같이 가는 어머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가는 만큼 후회 없이 목표한 결과 잘 갖고 오길 바랄게요. 화이팅! 0123번님, 오, 번호가 0123번이에요. 네, 저는 지금 일찍부터 전시장으로 달려가는 중이에요. 2026 AI 엑스포 국제 인공지능 대전 행사에 참여 기업체로 참석하게 됐거든요.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운을 북돋아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저는요, 옛날에 이런 엑스포가 열린다 하면은 오, 신기하다,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 궁금해했는데요. 이제는 아,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준비하신 만큼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보람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참고로 이 국제 인공지능 대전은 내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0806번님, 어버이날을 앞두고 아빠 계시는 곳에 갑니다. 아빠는 생전에 꽃과 나무를 참 좋아하셔서 수목장에 모셨는데 함께 산책할 때마다 나무 이름, 꽃 이름을 설명해 주시던 아빠가 그리워지네요. 아빠가 좋아하시던 아메리카노랑 팥빵 사서 갑니다. 아, 아버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네요. 이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또 새소리, 예쁜 꽃들 보면서 두 분이서 좋은 시간 많이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화도 많이 나누고 오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5110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고보경 어린입니다. 지난 연휴를 제주도에서 보내고 대구로 돌아왔는데 아직 마음은 제주도에 있는 느낌입니다. 신청곡은 최애인 아이브의 노래요. 라고 해주셨네요. 고보경 어린이 너무나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어린이 빵그리가 사연까지 보내주면은 당연히 이 언니는 아니죠. 이모가 나서줘야죠. 우리 아기 다이브를 위해서 이 노래 함께 하려고요. 아이브의 애티튜드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브의 애티튜드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신애경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매일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문자 남겨봐요. 저는 주부라 평소에도 늘 이 시간에 일어나 밥하고 아침 준비를 하는데요. 매일 이 방송을

듣다 보니 하루의 루틴이 되어버렸어요. 영디 목소리 들으면서 오늘도 아침을 시작해볼게요. 신청곡은 이영지가 피처링한 부석순의 파이팅해야지입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무엇인가요? 저는 아침밥을 먹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하기도 한데 따뜻한 식사 시간 꼭 가지시고요. 루틴이 제가 되었다니 너무나 기쁩니다. 앞으로도 쭉쭉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6018번님, 0123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김애경님, 저는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손님이 정말 많아요. 오늘도 종일 뛰어다닐 예정입니다. 아, 평일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가나 봐요. 전 주말에만 부터 옷을 사러 갔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 근데 맞아요. 부모님 옷이 은근히 어려워요. 부모님도 각자의 취향이 다 있기 때문에 꼭 가서 입어보고 사셔야 되거든요.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보람 있는 하루 보내셨으면 하네요. 가정의 달 잘 즐기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1602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 전문점에서 일하고요. 2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근무합니다. 남들 잘 때 일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남들은 자기 때문에 못 느끼는 뭔가를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퇴근이 몇 시간 안 남았네요. 힘내보겠습니다. 아이고, 많은 분들이 야식과 아침을 책임을 져주고 계시는군요. 근데 정말 낮밤이 그냥 그대로 뒤바뀌어 있는 거라 많이 힘드실 것 같기는 합니다. 체력관리 언제나 꼭 해야 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맞아요. 이렇게 고요한 시간에 나만의 어떤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또 좋기도 하거든요. 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길 응원할게요. 송민준님, 11개월 아기 육아 중인데 아기가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남편과 서로 교대하며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라디오는 처음인데 너무 좋네요. 모든 워킹맘 모두 파이팅입니다. 아이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너무 빨리 일어나네요. 11개월이면은 통잠을 자는 건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덜 힘드실 것 같기도 합니다. 몇 시에 자면 이렇게 새벽 4시에 일어나죠? 아이고... 네, 비타민 꼭 챙겨 드시고요. 출근도 잘 하시고요. 4181번님, 이번에 동생이 호주에서 왔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완전체가 되는 거죠. 근데 밥도 제가 사고 조카 용돈도 줬더니 통장이 텅. 이제 통장을 채우기 위해 다시 달려봐야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오랜만에 동생이 멀리서 왔는데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다음번에 동생이 왔을 때 또 통장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 힘차게 달리세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평일의 발견 김신지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지연님께서 영디 하림의 You Are My Sunshine 신청합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이 노래 함께 하시죠. 하림의 You Are My Sunshine입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작은 우산 하나 가방에 넣어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차차 흐려져서 오후부터 밤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서부 지역이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5mm 안팎으로 적고 짧게 내리겠지만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3도, 대전이 11도, 부산 16도로 출발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은 21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내려가겠고요. 대구가 27도, 전주, 광주 24도로 특히 영남 지역은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중부와 호남 지역 중심으로는 강풍도 불겠고요. 내일은 영서 지역에 비가 오겠고 다른 지역은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보통날의 다른 말인 평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통날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볼게요. 평일에 발견. 평일의 발견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김신지 작가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작가님. 작가님, 이 시간을 통해서 4월 23일이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라고.
1: 네.
0: 지지난주였나요? 그때 맞아요. 소개해주셨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 이후에 몰랐는데 작가님 덕분에 알게 됐다. 이런 얘기 남겨주신 분들도 많았고요. 또 후기들도

0: 역시나 왔습니다. 빠르게 후기부터 살펴볼게요.
1: 네, 4731님께서요. 학교 도서관 사서입니다. 저희는 책의 날 기념으로 학생들과 북크닉 행사했어요. 그래서 사진도 보내봅니다 하셨는데 우와, 이런 북크닉이라니.
0: 너무 좋네요. 네. 지금 딱 계절도 북크닉 할 계절이잖아요.
1: 돗자리에 캠핑 의자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아기자기하게. 꾸며서 네. 네, 북크닉 딱이죠. 안 읽을 거여도 괜히 소풍 가실 때 책 한 권 가방에 넣어 가시면 그게 여러분 출판계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길입니다.
0: 한 페이지라도 읽으면 되는 거죠.
1: 그럼요. 그리고 6839님께서요. 저는 주말마다 전원 생활을 해서 거기서 책 한 권씩은 읽으려고 와. 하네요. 새소리, 바람소리와 함께 야외 독서를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봄이라 꽃향기도 그윽해요 하셨어요.
0: 이분은 피크닉 따로 나갈 필요가 없네요. 너무 부러운데요.
1: 야외 독서 얼마나 좋은지 이미 알고 계시는 6839님 너무 반갑습니다.
0: 작가님은 혹시 나중에 전원 생활 할 생각도 있으세요?
1: 너무 있죠.
0: 아, 그래요?
1: 네. 어떡하죠 근데?
0: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1: 네, 이렇게 얘기는 해요. 어디쯤이 좋을까? 뭐 남양주가 좋을까? 뭐 이렇게 고향집에 가까우려면 여주쯤에 구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어디를 다녀보는 건 아닌데 임장 다니듯이 하진 않지만 어디 지역을 지날 때마다 이 동네는 어떤 것 같아 하고 이제 미래를 그려보는 거죠.
0: 아, 언젠가는 하실 것 같긴 해요.
1: 마당 있는 집에 살고 싶어요.
0: 제철을 워낙 사랑하시니까요.
1: 맞아요.
0: 그리고 이런 글 남겨주신 분도 있네요. 3914번님은요. 작가님 얼마 전에 부산 왔다 가셨죠. 신지 작가님 북 콘서트 갔었는데 너무너무너무 반갑고 기쁜 시간이었어요. 목소리만 듣다가 얼굴 뵀는데 너무 미인이더군요. 하셨습니다.
1: 어머나 어머나.
0: 마지막이 포인트. 너무 미인이더군요.
1: 골드채로 읽혀요. 네. 네. 근데 혹시 저에게 그 부산 술을 주신 빵구리 분이시라면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사진까지 찍어 보내주셨거든요.
1: 이 자리에 앉으셨던 것 같아요. 앞자리에 커플로 앉으셔서
0: 그래요?
1: 연역 사신 얘기도 해주시고 해서 네. 너무 반가웠거든요.
0: 아, 그랬군요.
1: 제가 늘
0: 소중하네요.
1: 이야기하잖아요. 빵구리는 어디에나 있다. 어느 지역에 가든 조용히 오셔서 새 아침 잘 듣고 있다 해주시면 빵그리세요? 이렇게 항상 우리 당근이세요처럼 저희가 빵그리세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 나누고 있어요.
0: 아, 제가 다 뿌듯하네요.
1: 아,
0: 저는 한 것도 없는데.
1: 네. 한 게 없다뇨. 빵그리 분들과 저를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0: 아유,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너무 영광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김신희 작가님과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어떤 이야기죠?
1: 네, 오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입하 시작. 입하양 꽃 구분법 복습하기.
0: 라임으로 준비해 주셨네요.
1: 발음이 쉽지 않았어요.
0: 입하얀 꽃.
1: 네. 이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하부터 6월까지 하얀색 꽃들이 지천에서 피어나는데요. 우리 안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PD님께서 지금 하얀 꽃 유난히 많이 펴있다 하셨잖아요. 거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의 전략과 지혜인데요. 이 봄에는 사실 초봄에는 주변이 다 무채색 풍경이잖아요. 그래서 좀 알록달록한 꽃을 피우는 게 이 수분 매개 계자인 꿀벌과 나비들에게 발견되기가 유리한데 지금은 이파리들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났잖아요. 네. 그리고 숲에 가보면 초록으로 약간 어두워지기도 했고
0: 맞아요.
1: 그럴 때는 하얀 꽃을 피우는 게 약간 조명을 켜는 그쵸? 셈이죠.
0: 더 눈에 띄고요.
1: 나한테 와라.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0: 역시.
1: 또 색을 만드는 대신 아낀 에너지로 진한 향기와 꿀을 빚어서 향기도 유난히 짙고 또 꿀도 아카시아 떠올려 보시면은 아주 맛있기 때문에 이 꿀벌들을 유인하기에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이럴 때마다 과학이란 뭘까 생각하게 돼요.
1: 그렇죠. 나무는 다 뜻이 있구나.
0: 네.
1: 너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1년 만에 한번 우리 하얀 꽃 구분법을 복습해 보겠어요. 일단 입하의 대표적인 하얀 꽃은 입합이죠. 입합나무가 올해는 4월부터 일찍 만개해서 맞아요. 많이들 보셨을 텐데 조팝나무와 헷갈려 하시잖아요. 입합나무는 다 자라면 20m까지 키가 이르는 큰 키나무예요. 그리고 조팝나무는 작은 키나무, 관목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0: 그쵸.
1: 이따만 하면 입합, 조그만 하면 조팝. 요 공식으로 한번 뇌어보시면 되겠고요.
0: 저 이렇게 해서 너무나 잘 구분하고 있어요.
1: 맞아요. 이게 들을 때는 뭔 소리야 하고 웃지만
0: 맞아요.
1: 이따만 하면 입합, 조그만 하면 조팝 이렇게 되고 입합나무는 또 꽃 모양이 쌀밥처럼 보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농사운을 점치기도 했어요. 아하. 그래서 고봉밥처럼 꽃이 수북하게 피면 풍년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0: 진다고 생각했다는데 올해는 아주 풍년이 될 것 같아요.
1: 아 근데
0: 수북.
1: 근데 저는 어릴 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유독 이팝 조팝나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릴 땐 관심이 없어서 그랬던 걸까요?
0: 그럴 수도 있고 가로수로 또 많이 조경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1: 요즘 벚꽃이랑 이팝 조팝이 그렇게 많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팝나무도 좀 새로 생긴 공원에 같은 데 보면 이제 아직은 키가 작은 나무들을 아 많이 심는구나 하는 것도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1: 역시 그랬군요.
0: 그리고 향기가 유난히 좋은 하얀 꽃 두 개를 설명해드리면 쥐똥나무와 떼죽나무인데 둘 다 이 꽃이 아닌 열매가 쥐똥을 닮았다. 혹은 반지란 머리의 스님들이 떼로 모여있는 떼죽을 닮았다라고 해서 좀 짓궂게 붙은 이름인데요.
1: 귀엽네요.
0: 특히 이 떼죽나무는 영어 이름이 스노우베리예요. 근데 정말 눈처럼 하얀 꽃들이 종 모양으로 조롱조롱 펴서 시선을 사로잡거든요. 이 두 나무도 한번 검색해서 사진을 저장해 보시면은 5월에 여기저기 다니실 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쥐똥나무와 떼죽나무 이것도 구분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0: 일단 쥐똥나무는 낮고 덤불처럼 자라고요. 떼죽나무는 한 그루 나무 형태로 커다랗게 자라요. 그리고 쥐똥나무는 가지가 많고 빽빽해서 울타리 느낌이라면 떼죽나무는 줄기가 뚜렷한 나무 형태니까 한번 두 개를 구별을 해서 보시면은 더 빨리 파악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꽃 모양인데 네. 쥐똥나무는 작은 흰 꽃이 여러 개 모여서 피고 떼죽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울 모양의 흰 꽃이 아래로 축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저 꽃은 뭐야 종 모양으로 너무 귀엽다 하고 시선을 사로잡는 건 떼죽나무고요. 쥐똥나무는 향기가 일단 짙기 때문에 요 두 사진을 한번 저장해서 가지고 다니시다가 아주 찰떡같이 구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확실히 떼죽나무는 그 크리스마스트리 오너먼트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네요. 너무 귀여워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 다 언급하지 못한 흰 꽃이 너무 많아요. 아까지 나무꽃도 지금 많이 폈고요. 층층나무꽃 반갑게 보실 것 같고 마가목, 팥배나무꽃 이렇게 여러 하얀 꽃들이 있어서 어렵게 그 이름을 다 외우시기보다는 늘 추천드립니다. 스마트 렌즈를 쓰셔라.
1: 최고죠.
0: 그렇죠. 우리 집 가장 가까이 있는 흰 꽃이 뭐였는지 내가 자주 걷는 산책로 공원에 있는 흰 꽃이 뭐였는지 이 계절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누시죠. 악뮤의 봄 색깔 함께 하겠습니다.

0: 악뮤의 봄 색깔 듣고 오셨고요. 평일의 발견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1: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일은 어버이날 신문 10답 준비해보기.
0: 벌써 그날이 됐나요?
1: 이 숙제는 약간 마음 무거워하시네요.
0: 좀 무겁네요.
1: 이 아이템을 가져온 건 예전에 어느 온라인몰에서 어버이날을 맞아서 제시한 부모님 모의고사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뭐 요즘 제일 친한 친구의 이름은? 이런 문제가 나와 있었는데 문제에 답을 하지 못해서 빨간 줄이 죽죽 그어져 있던 이 문제지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였거든요.
0: 찔리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보다 부모에 대해 아는 게 없구나 하는 걸 깨달은 많은 자식들을 반성으로 모이게 했던 이벤트가 이 부모님 모의고사 이벤트였어요.
0: 그렇군요. 네. 작가님은 부모님 어떤 색깔 좋아하는지 알고 계세요?
1: 저부터도 지금 반성을
0: 같이 반성하시죠.
1: 아,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뭘 사다 드리면 맛있다고 드시고, 뭐 옷도 뭘 사다 드리면, 아, 그 좋아하는 색깔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진심이 아닌 경우가. 그렇죠. 또 사준 마음이 고마워서 받아들이긴 하셨지만, 찐 정답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0: 불효자식이네요.
1: 그래서 사실 부모 자식 사이에 나오는 대화라는 게 늘 엇비슷해서 우리가 이런 대화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 오히려 친구나 연인과는 서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아, 너 취향은 그렇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가족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또 새로운 대화거리를 갑자기 찾기는 어색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 신문십답 준비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한번 포털 검색창에 백문백답 부모님 편 혹은 AI에게 물어서 한번 부모님께 드릴 만한 질문을 쭉 뽑아달라라고 한 다음에 그중에서 10개 정도만 추려서 이번에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실제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질문들은요. 시간이 나면 새로 배워보고 싶은 게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0: 네.
1: 뭐가 있을까?
0: 그러게요.
1: 그리고 엄마 노후에 살고 싶은 곳 지역으로 한번 생각하는 게 있어? 라든지 지금 이 순간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라든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몇 년도로 가서 무엇을 다시 하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 우리가 평소에 나눌 일이 잘 없는 네. 질문들이죠.
0: 맨정신에 근데 좀... 갑자기 약간 어떡하지? 눈물 버튼 네, 눌릴 것 같고요.
1: 막걸리 또 등판해야 되나?
0: 네, 될 것 같아요.
1: 근데 또 답을 듣는 동안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0: 이런 질문일수록 맨정신으로 해야 되기는 해요.
1: 맞아요. 그리고 이 질문지 형태가 책으로도 나와 있어서 그런 거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중간중간에 함께 떠나고 싶은 여행지를 색칠할 수 있는 국내 지도가 있다든지 혹은 다음 중 부모님께 경험해 본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1등. 가위눌림, 가출, 골절, 비밀연애, 수술, 짝사랑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좀 재밌게
0: 그러네요.
1: 놀이처럼 또 네. 표시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0: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1: 맞아요. 요즘은 근데 워낙 또 불효자식이라 우리가 농담은 했지만 또 효도를 잘 하셔서 7순, 8순 때 재미난 이벤트들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번 어버이날에도 신문 10답 혹은 국내 지도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가 적혀있는 어떤 페이지 이런 거 준비하셔가지고 새로운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작가님은 그럼 부모님이랑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세요?
1: 반성합니다.
0: 예, 반성하고 다시 한번. 저도 반성합니다.
1: 이게 찔리는 게 있는 사람이 또 이런 아이템을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0: 거야? 라고 좀 물어봐야겠어요.
1: 그럼 문경으로 가시나요?
0: 네, 문경으로 출발해서 또 이번에 저희 아버지 생신하고 또 어버이날 주말이 겹쳐서 아마 생신 파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잘 다녀오시고요. 아, 똑같은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채워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명심하면서 5월 기념일들 많잖아요. 행복하게 꽉꽉 채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분 좋은 시간 보냈고요. 작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1: 싸이가 부른 아버지 노래 듣고 오시죠.

이젠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0: 빛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쏙쏙쏙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8: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7: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알클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4: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8: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김용현님. 5월 7일은 우리 집에서 잠순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아내의 생일입니다. 아내는 자는 걸 좋아하고 늘 침대랑 딱 붙어 지냈는데 요즘은 배드민턴에 푹 빠져서 새벽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네요. 저는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뜬 채 함께 따라 나서는데 운동 끝내고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늘 저를 웃게 해주는 아내에게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요즘 아내의 최애곡인 폴킴의 찬란한 계절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내분 성황도 같이 말씀해 주시지. 용현님 아내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도 한 잠순이로서 이 잠순이들이 이렇게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배드민턴에 빠졌으면 그러실까요. 이렇게 부부가 같은 운동을 취미로 갖고 있는 거 너무나 보기 좋아요. 나중에 저도 꼭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즐거운 시간 오늘도 보내시고요. 배드민턴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배드민턴 치기에 딱이긴 하겠네요. 김용현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 폴킴의 찬란한 계절 남겨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힘들겠지만 우리 빵그리 분들도 침대를 박차고 힘차게 일어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오후의 시작은 정오의 희망곡과 함께 정오의 희망곡 최다원입니다. 정오의 희망곡은 평일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합니다. 월요일은 원디 마음대로 내는 퀴즈 오락시간 원디 마음대로 퀴즈. 화요일은 코미디언 최재원과 함께하는 정의 고민 상담소 고민 그럴만도 하지. 지루한 수요일을 특별한 수요일로 만들어드립니다. 꿀보이스 가수와 함께하는 심쿵 라이브. 목요일엔 가수 이광석이 직접 고른 주제로 감미로운 라이브 함께 들어요. 이광석의 이 노래. 신나는 금요일 불금 요정과 함께 수다 떠는 최선의 TMI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으로 꽉 채운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원디랑 함께 해주실 거죠? 정오엔 원디랑.
1: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3: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2: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3: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4: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5: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7: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풍경에서 만나는 특별한 여정, 천년의 숨결이 흐르는 참아고도와

0: 신선히 머물던 3,000개의 보물이 장가계로 해외문화 탐방을 떠납니다. 청주공항 직항으로 편안하게 접수문의 미담투어 043-160-2653 MBC 충북 후원입니다.
1: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 이번 시즌 KBO 리그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혼잣말처럼 이런 말을 한대요. 거부해야 돼. 거부해야 돼. 대체 뭘 거부한다는 걸까요? 바로 안 좋은 공이 왔을 때 치고 싶은 마음을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더라도 타율이 낮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거부하는 힘을 기르고 있는 건데요. 우리 일상에서도 꼭 필요한 마음가짐 아닐까 싶어요. 당장 결과를 내고 싶은 이 조급한 마음에 아닌 걸 알면서도 손을 뻗게 될 때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나한테 딱 맞는 기회는 조금 기다려야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나를 흔드는 나쁜 공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최고의 안타 타이밍, 최고의 홈런 타이밍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0: 핑클 나우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어요. 5월 7일 목요일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목모닝. 아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걸러야 되는데 아 이 선관이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나한테 던지는 공 다 치고 싶은데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나 싶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 6999번님이 오프닝부터 반가운 이름이 도영아 너 땜시 살아야. 예, 제 오프닝 잘 안 들으셨죠 그래서. 3727번님이 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어제 코스피 7300 찍은 거 보고 못 모르고 투자했는데요. 너무 고점에 사서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후후후. 거부하는 힘 좀 길러야겠어요. 요건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예. 짧은 순간에 승부를 보려고 들어오셨으면은 뭐 이렇게 또 힘이 빠질 수도 있는데 이제 시작이다. 이제 같이 간다 생각하면 더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사우님이 아내가 함정 수사할 때 함정을 잘 거부해야 돼. 거부해야 돼. 몰래 산 거 신나서 자랑하려는 거 이거 거부해야 돼. 조심하세요 사우님. 아내분이 보통 수사관이 아닌 것 같으니까 조심하세요. 정은정님이 거부해야 해 거부해야 해 어차피 아는 맛이야 먹지 말아야 해 이제 옷이 얇아지고 있다 규 정신 차려. 아 저거는 진짜 안 돼. 나도 이 성분은 맨날 망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요새 왜 이렇게 또 입이 계속 달죠? 계속 이 단 거 이 내 침이 너무 달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 거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건 모두가 같은 것 같습니다. 예, 기왕 먹는 거 건강한 거 덜 살찌는 걸로 좀 찾아볼까요? 그것도 안 되나? 무엇이든 여러분 예 그리고 기회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몇 가지 기회가 안 될까 봐 또 이게 또 안 휘두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이 휘두르고 잘 때릴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해봅시다. 화이팅! 2시간 화이팅 있게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희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수인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목요일 4부 굿모닝 베이스볼 MBC 대표 스포츠캐스터 김나진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습니다.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열혈 강호 온라인, SK케미칼,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슬림웨이 다이어트, 노무법인 폐, 샤브올데이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6: 열혈강호 온라인
7: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6: 열혈강호 온라인
7: 열혈강호 온라인.
9: 딸 기내식 말이야

0: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0: 아하.
2: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 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0: 일단 화성 뱀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뱀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풍뎅이 전국항에서 만나요.
1: 7시 10분 58초 9초 이제 11분 됐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목모닝 테디.
1: 목모닝.
2: 오늘 날씨는 중부지방은 비와 바람, 또 남부지방은 맑고 더움이겠는데요. 금요일에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저녁부터는 흐려지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서부지역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비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중부 호남지방은 오늘과 내일 사이 강풍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4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은 21도, 대구가 27도로 특히 영남지방은 어제만큼 덥겠고요. 어버이날인 내일은 전국이 다시 맑아지겠고 내일 강원 영서 지역으로는 비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금요일에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테이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손가락 스트레칭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목요일에 함께할 퀴즈. 잘 들으면 명장면이 보이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지금부터 드라마, 영화 또는 예능의 한 장면 소리로 들려드릴 거예요. 음성 딱 들으시고 어떤 작품이다, 그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신의 영역 뽑아야죠. 오늘도 역시 스피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주시고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등장인물 맞히기 아니고요,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은 PD 준비됐죠?
1: 네.
0: 문제 들려주세요. 3, 2, 1.
2: 이게 왜 이렇게 짜?
3: 짜긴 뭐가 짜?
4: 짜요, 어머님.
2: 짜다니까.
5: 엄마, 이거 뭐예요? 감자가?
3: 고구마 호박.
4: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요, 어머님.
3: 그래, 호구마.
6: 아니.
4: 호구마요? 호박?
6: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이제 들려!
0: 아, 명장면인데. 1등 정답자 나왔습니다. 문자에서 나왔어요. 신의 영역은 문자번호 3860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자, 신의 영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운 영역도 있어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릴 건데 그동안 들으신 지금 장면 어떤 작품인지 제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아니니까 천천히 보내주셔도 돼요. 다섯 분 선정이 되시면요, 아메리카노 바로 쏩니다. 정답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동안

0: 코요태 시련 듣고 왔습니다. 로테이션 퀴즈, 명장면 듣고 작품 제목을 맞히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함께하고 있어요.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하이킥 3부작의 시작이 된 작품이죠. 거침없이 하이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호박,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0: 와, 진짜 연기 잘하셔. 이 대사 뭐 따라했던 분들 많으셨고, 거침없이 하이킥,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와, 레전드 시트콤입니다. 배우 고 이순재 선생님 그리고 남훈이 선생님 이렇게 부부, 정준하 박혜미 부부 그리고 김혜성 정희루 씨까지 3대가 한 집에 모여 사는 대가족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이죠. 시트콤이었는데 요즘에는 3대가 함께 사는 경우는 정말 예전에도 흔치 않았지만 지금은 더 흔치 않은 예 시대가 됐네요. 아하, 5월은 가정의 달인데 특히 이제 어린이날 끝났고 내일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하루는 또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날이면 어떨까? 예, 오늘 내일 부모님께 안부 연락 꼭 드리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답자 발표할게요. 김화숙님께서 거침없이 하이킥,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딱 우리 가족 같네요. 크크크크.

다 비슷한가? 6917님이 거침없이 하이킥 7화 호박고구마 먹을 때마다 동생이랑 하도 상황극을 해서 회차랑 대사까지 다 외워버렸어요. 크크크크. 어, 찐이시다. 찐이셔. 7화인 거는 몰랐어.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0: Boom, boom, boo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3887님의 사연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최초로 로봇스님이 탄생한 거 봄? 어제 서울 조계사에서 로봇스님 가비의 수계식이 열렸는데요. 삭발한 머리 같은 헬멧에 승복까지 갖춰 입으니까 정말 의젓한 스님 같더라고요. 또 불자가 지켜야 할 5계를 로봇 맞춤형으로 바꿔서 사람에게 대들지 않기, 에너지를 아끼고 과충전하지 않기 같은 다짐을 씩씩하게 외치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크크크크크. 가비스님 성불하십시오. 자, 찾아보면 나오는데 진짜 모습이 어우야. 스님이야 스님, 로봇 스님. 세상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진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가비 스님은 오는 16일 부처님 오신 날 영등 행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술이 우리 삶에 자비롭게 쓰이길 바라는 마음이 좀 잘 전달이 되면 좋겠네요. 가비 스님 성불하십시오. 사연 보내준 3887님께 디저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어제 보낸 이슈 이렇게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제니의 만트라 듣고 올게요. 그릭 그릭.

0: pretty.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제니 만트라 듣고 오셨어요.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403

6번님. 사람 나이로 환산하면 200살 넘은 세계 최고령 견봄. 프랑스에 사는 토니 스페니얼 종의 강아지 라자르인데요. 올해로 31살이 됐다고 해요. 사람 나이로 치면 200살을 훌쩍 넘긴 거죠. 해당 견종의 평균 수명은 15년 정도라고 하는데 두 배 넘는 세월을 살아낸 겁니다. 라자르가 오래오래 건강하길 바라요 하셨는데, 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어요? 와, 이왕 이렇게 된 거 사람만큼 삽시다. 100세 인생 갑시다. 천년만년 살아라. 아, 좋네요. 4036번님 베이커리 경권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 사연은 3929번님.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과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맞붙은 거 봄. 두 팀이 유럽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붙었는데요. 방금 1대1 무승부로 2차전이 끝났습니다. PSG가 합계 스코어 6대5로 결승전에 진출했어요. 뮌헨의 김민재 선수는 교체 출장을 했지만 팀의 탈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유유. 결국 결승전에서는 잉글랜드의 아스널과 파리 생제르맹이 만나게 됐는데요. 과연 이강인 선수가 챔스 2연속 우승을 해낼 수 있을런지요? 아, 또 이 바쁜 현생 사느라 이 소식 몰랐었는데 또 보니까 보고 싶네. 감사합니다. 아, 파리 생제르맹 강력하네요. 어떻게 될까요? 3929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1894번님 대통령 부부 앞에서 옆돌기한 어린이 봄.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에서 행사를 열었는데요. 국무회의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남자 어린이가 대통령 부부 앞에서 갑자기 옆돌기를 선보였다고 해요. 진짜 K초등학생의 패기와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 찾아보면 나오는데, 예, 무튼 너무 자랑하고 싶었나 보다. 너무 지금 에너지가 막 넘쳐. 야, 너 뭐라도 하겠다. 너무 귀여워요. 1894번님 부침 유리명과 상원에서 김치전 원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에일리에 보여줄게. 옆돌기 내가 보여줄게 듣고 오겠습니다.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 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채희 리포터.
6: 네, 테디 운전할 때도 거부해야 될 거 있어요.
5: 뭐예요?
6: 밀릴 때 끼어들기 유혹. 아하, 거부해야 돼.
5: 맞아.
6: 네, 나만 빨리 가려고 이러다가 꼭 사고 납니다. 오늘 아침도 여기저기 사고 나고 있는데요. 경기 광주 쪽입니다.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안성 방향으로 초인아들목에서 사고차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동탄분기점에도 지금 사고가 발생하면서 2차로 차단돼 있습니다. 동탄 지나실 때 3km는 막혀 있고요. 대구 쪽에 오늘 사고가 많습니다. 부산 방향으로 70 물류나들목 대구 가기 전 1차로에 대형 트레일러가 사고로 멈춰서 있고요. 반대 서울 방향으로는 금호분기점에 지금 사고 때문에 1, 2, 3차로 모두 차단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금호에서부터 70 물류나들목까지 9km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가시는 길 안전하게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상황이었습니다.

0: 배우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와요. 장님 부터 오늘 오프닝에서 이 걸러야 돼.
1: 네.
0: 타이밍 이야기했어요. 조급하게 뭔가 이게 딱 기회를 잡았다가 후회한 적 있나요?
1: 저는 인터넷 쇼핑할 때 제발 장바구니에 그만 담아, 그 옷 안 입을 거야, 거부해야 돼 많습니다.
0: 인터넷 쇼핑창을 들어가면 안 돼.
1: 아, 들어가면 안 돼요?
0: 뭐 있나 볼 필요가 없어.
1: 보는 순간 담습니다.
0: 무조건 담아.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1: 맞아요.
0: 요새 또 그렇게 또 패션들 왜 이렇게 또 잘 나와요?
1: 그러니까요. 근데 꼭 오면 안 입어요.
0: 입던 것만 입어.
1: 입던 것만 입어.
0: 아하, 참. 다 똑같네요.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또 후회하지 않고 살려고 노력해야죠.
1: 네.
0: 깨알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만 12세 남성 청소년도 무료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0: HPV 백신은 보통 여성들만 맞는 거였는 것 같은데, 그죠?
1: 네.
0: 남성 청소년도 맞으면 좋아요, 이게?
1: 네, 이 HPV가요,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0: 네.
1: 남성에게도 항문암이나 생식기 사막위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실제로 남성이 HPV 백신을 접종할 경우 생식기 사막위는 89% 이상, 항문 상피내 종양은 78%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12세에서 17세 사이 여성 청소년과 18세에서 26세 사이 저소득층 여성만 무료 접종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남녀 모두의 HPV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 대상을 넓혔다고 합니다.
0: 자,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어떤 아이들이 이제 해당이 될까요?
1: 네, 2014년생, 즉 올해 만 12세가 되는 남성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이 HPV 백신은 감염 전에 맞는 게 중요해서요. 만 12세를 표준 접종 연령으로 정했다고 해요. 접종 대상자는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고요. 백신은 6개월 간격으로 총 2회 접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올해 안에 2차 접종까지 다 마치지 못하더라도 내년에 이어서 무료로 맞을 수가 있는데요. 참여 의료기관 정보는 질병청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야, 어린이날 끝나자마자 진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광양 큰일 났어. 주사네 맞아야 된다. 2014년생 자녀를

0: 받으신 부모님들 아들 딸 모두 무료 접종 대상이니까요.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영유아들의 문해력과 수리 능력 전 세계 상위권이라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어요.
0: 아, 나이스. 우리나라 아이들이 전 세계 상위권. 아하, 예. 기분 좋은 건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과 영국, 네덜란드 등 8개 나라를 대상으로 국제 영유아 교육 지표를 분석을 했는데요. 한국의 만 5세 아이들은 기초학습 영역에서 조사 대상국 가운데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요! 세부 항목인 초기 문해력과 초기 수리력도 모두 1위를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서는 중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 영역은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이나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 등을 평가한 것이라고 해요.
0: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한국 아이들은 학습 능력은 이제 1등인데 네. 뛰어난 반면에 정서적인 부분은 그냥 평균 정도다.
1: 맞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좋을수록 아동의 발달 지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OECD는 생애 초기부터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는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 또는 교육기관에서 함께 책 읽기, 일상에서의 숫자놀이, 그리고 사회적 교감 활동 등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책을 읽느냐보다 부모와 아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 성적이 물론 중요한데 아이와 함께 감정을 나누는 연습, 이건 어른에게도 꼭 맞아. 필요할 것 같아요.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국의 모든 집사님들 주목해주세요. 네. 우리 반려견과 반려묘가 나이에 따라 어떤 질환에 많이 걸리는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0: 아, 같이 사는 가족이 아프면 진짜 속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 나이대별로 어떤 질환 나타났나요?
1: 네, 먼저 반려견부터 보면요. 어린 시기에는 유치 잔존이나 잠복 고환 같은 성장기 질환이 주로 나타났고요. 성체기에는 외이염이나 실개골 탈구, 피부염 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11세 이상 노령기에 접어들면요. 심장 판막이 제대로 다치지 않는 이첨판 폐쇄부 전이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밖에 신장 질환과 백내장 비중도 함께 높아졌다고 합니다.
0: 예, 나이 들수록 심장이나 눈이 안 좋아지는 건 사람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1: 진짜요.
0: 반려묘는 어때요?
1: 네, 반려묘는 어린 시기에 결막염이나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 발생률이 높았고요. 성체 이후에는 치주 질환, 구내염과 같은 구강 질환과 방광염 등 비뇨기 질환이 주로 나타났습니다. 또 9세 이상에서는 만성 신장 질환이 가장 흔했고요. 노령기에는 가슴 안쪽에 물이 차는 흉수나 고혈압, 그리고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비대성 심근병증이 발생할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연령별 예방 검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 예, 사람도 건강검진을 하듯이 반려동물도 나이에 맞는 관리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1: 네, 5452번님이 저도 어제 자주 다니는 소아과와 구청에서 HPV 백신 맞으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방접종 시키러 달려가겠습니다.
0: 아하, 김희정님이 우리 아들도 3학기 때문에 3차까지 맞았어요. 유유, 진작에 무료 접종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1: 네. 3404번님은 우리 집 강아지도 백내장 때문에 힘들어해요. 유유. 아기 때 뛰어놀던 모습이 그립네요. 세상 모든 동물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 그치. 건강이 최고예요.
1: 맞아요.
0: 네, 건강이 최고예요. 아프면은 온 가족이 다 아파요. 깨알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펀의 We Are Young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1: 내일 또 만나자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반반. 요새는 모르는 듯 어려운 듯 하시면서 고득점자 많이 나옵니다. 만점자도 나올 것 같아요.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 선물로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하면요, 마친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께도 선물 챙겨드립니다. 오늘은 초코우유 준비할 거예요.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퀴즈 문제 어렵죠? 어려우나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그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좀 더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있습니다. 반발은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구호 해줘야지 구호. 시작.
1: 밥 넘고 치킨도 먹자. 바라바라 바라반.
0: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네, 저는 의왕 사는 김단비라고 합니다.
0: 단비님 반갑습니다.
1: 네.
0: 보내주신 신청 사연부터 일단 소개해드립니다.

0: 요즘 저희 집엔 아기가 둘입니다. 한 명은 통잠은 물론이고 이유식도 잘 먹고 혼자 알아서 잘 크는 리우고요. 또 한 명은 아기 울음소리 한번 들리면 왜 우는 거야, 어디 아픈 거 아니야 하면서 더 크게 놀라는 남편입니다. 아기는 원래 울어라고 해도 늘 걱정을 달고 사는 남편. 아기 걱정하랴, 일하랴. 요즘 가장 피곤하고 지친 남편에게 소소한 재미라도 주고 싶어 퀴즈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오, 남편분이 엄청 또 섬세하게 반응을 해주고 계시네요.
1: 네, 좀 섬세한 편이에요. 허허.
0: 평소에 연애할 때에도 그러면 아내분 엄청 챙기셨겠네요.
1: 글쎄요.
0: 아, 그건 또 아니야?
1: 아, 저보다 아기한테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0: 아, 질문을 잘못했네. 좀 큰일 났네. 아, 그래요. 아이의 성격은 그러면 온순한 것 같은데 누구 닮은 것 같아요?
1: 우리 어머님은 저희 남편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사실 더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근데 그 남편의 어머님은 남편 어릴 때만 생각해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모르지, 에이. 우리. 아이.
1: 저도 만만치 않게 순했다고 들었거든요.
0: 닮았을 거예요. 엄마 닮았지, 원래. 엄마 닮았어. 아이 진짜 예쁘겠네요, 지금.
1: 네, 너무 예뻐요.
0: 하루하루 빨리 크죠?
1: 네, 하루하루 진짜 너무 빨리 커요.
0: 느껴져요, 그게?
1: 네?
0: 좀 느껴져요, 그게 빨리 크는 게?
1: 그렇죠. 네, 오. 진짜 하루하루 쑥쑥 커져 있어요.
0: 진짜? 울음소리는 어때요? 좀 큰 편이에요?
1: 배고플 때나 이제 졸음이 오면 소리 지르고 울기는 하는데 예. 그 외에는 울 일이 잘 없어요.
0: 아, 순하다.
1: 오늘 애기들 그런가?
0: 아, 순해. 근데 순해.
1: 네네.
0: 원래 뭐 계속 찡얼대는 아이도 있고 뭐 그런데
1: 네.
0: 좀 무던하니
1: 네, 벌써, 맞아요. 좀 무던해.
0: 벌써 예, 효를 다하고 있네요. 효를 다하고 있어요.
1: 맞아요.
0: 우리 남편분에게 또 소소한 즐거움을 위해서 신청해 주셨는데 퀴즈 평소에 좀 자신 있으신가요?
1: 자신 있는 편이었는데 전화 받자마자 좀 떨려가지고.
0: 떨리지 떨리지.
1: 네, 많이 떨리네요.
0: 파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1: 파이팅.
0: 좋습니다. 반만 맞히면 되는 반말한 퀴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1: 네.
0: 좋아요. 정답 말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나누기를 하자. 242 나누기 22는?
1: 1.
0: 오, 정답. 오, 첫 번째부터 어려웠어.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잡고 주인 노릇을 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예요. 적반?
1: 하당.
0: 정답. 거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이 대사가 나온 황정민, 최민식, 이정재 주연의 영화 제목은?
1: 신세계.
0: 정답.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원수는?
1: 대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0: 정답. 녹차, 벌교 꼬막, 핵감자가 유명한 전라남도의 군은?
1: 오성.
0: 정답. I say one for the money and two for the show. 진우션과 함께면 너도 챔피언. Hey, hey, hey. 이 노래의 제목은? 하나.
1: 아, 챔피언? 모르겠는데.
0: 아! 에이요! 였어요.
1: 아, 아. 네.
0: 익숙치 않다와 익숙지 않다 중 옳은 표현은?
1: 익숙지.
0: 정답.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태아의 성별을 공개하고 축하하는 이벤트를 부르는 영어 표현 젠더?
1: 리빌.
0: 정답. 노동운동가 전태일은 열사로 불릴까요? 의사로 불릴까요?
1: 전태일 열사.
0: 정답.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 실시하는 선거는? 둘. 보궐선거였습니다.
1: 아, 네네네.
0: 아, 어려웠는데 어우, 만점 나올 뻔했어. 10문제 중에 무려 8문제 맞히셔서 성공하셨습니다! 이번 선거 치킨의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이, 뭐, 긴장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잘 푸시는데요.
1: 아니에요. 지금 온몸이 다 떨려요.
0: 첫 문제부터 어려웠어, 사실. 나누기인데 242가 나와가지고.
1: 그니까 너무 당황했어요.
0: 미안합니다. 예. 조국희님이 잘한다 잘한다 차분하신 거 보니까 아이가 엄마 닮은 거 맞네요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국희님 포함해서 8분께 초코우유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 담비님.
2: 네.
0: 아, 너무 멋졌고요.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2: 네. 우영아, 요새 이현이 걱정하랴 일하랴 여러모로 힘들 텐데 우리 조금만 힘내고 내가 말은 늘 이렇게 해도 고마워하고 있는 거 알죠?

0: 사랑해. 우리 가족 화이팅.
1: 아, 사랑이 넘친다. 새 가족 단단한 가족이 되도록 아침마다 응원하겠습니다.
0: 네.
1: 좋은 하루 네. 보내시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보내드려요. 안녕.
0: 안녕.
1: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 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6: 덤덤한 퀴즈에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보성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면은요. 어? 큰일 났다. 잠깐만요. 아우 좋아. 개친했어요. 외쳐주는 UMPD. 죄송합니다. 아유 재채기가 이 타이밍에 나오네. 다시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면은요. 1999년 이것의 알둥지 화석이 대규모로 발견이 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요. 특히 학명에 보성이 들어간 한국 토종종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 가 살았던 흔적이 확인되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중생대 지구의 주인이었던 이것 무엇일까요? 이것 중에 이제 가장 귀여운 친구는 둘리가 있지. 둘리. 둘리가 브로키오사우루스 종의 이제 아기였나? 예. 엄마에 비해 목이 매우 짧은 우리 둘리가 이것이었죠. 아기 땡땡.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준비할게요.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합니다. 아 요즘에는 그래도 주식창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 노래의 패러디는 없네. 다 잃었어라고 이제 원래 있는데 원곡입니다. 악뮤 다이너소 듣고 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드라마 제목 별에서 온 그대는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지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가 우주 빅뱅으로 탄생한 거고 그 탄소, 철, 산소, 질소 등등이 뭉치고 흩어진 것이 이 지구와 그 안의 모든 생명체니까요. 그래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우리 안에 우주가 있다. 우리는 별의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또 어느 작가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 많은 원소가 각양각색으로 조합됐으니 인간도 별처럼 다양한 게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니 왜 저들은 나 같지 않냐고 화내지 말자.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 해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MBC FM for you.
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5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7: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6: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9: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8: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0: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13: FM 88.7MHz MBC 충북 FM4U입니다. HLAO FM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잘근잘근잘근 우적우적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전남 보성에서 흔적이 발견된 중생대 지구의 주인, 정답은 바로 공룡이었습니다. 제가 괜히 브로키오사우루스 얘기해가지고 둘리사우루스를 왜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둘리사우루스라고 정답을. 조수성님이 정답 공룡. 아기 둘리가 되고 싶다는 우리 아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아기 공룡이 되고 싶어요. 둘리를 지금 보고 있나? 귀엽다 귀여워. 그 초능력 때문에 그래요. 저도 공룡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고 호이 하면 뭔가 하고 싶은 초능력이 생기니까 그럴 때는 하나 있습니다. 예, 라면 끓여주면 됩니다. 보글보글 맛 좋은 라면. 끓여주면 돼요. 4022번님이 정답 공룡. 우리 딸 분유 먹이고 트림 시키고 있는데 딸내미가 공룡 같은 트림을 하네요. 후후후. 아유, 크게 되겠네. 크게 되겠어.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께 화장품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성급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굿모닝 형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만만치 않은 매력의 소유자, 오,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아, 어떤 형님들이 이렇게 또
0: 저도 있고.
2: 네네.
0: 또 문영 PD.
2: 아, 문영 PD도 있고. 문영 PD 필요 없는데.
0: 문영이 안녕.
2: 필요 없어.
0: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어.
2: 필요 없어. 필요 없어.
0: 그래요. 유행본부의 전민기 총장님도 있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님도 있고.
2: 네.
0: 휘준 아나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2: 저 많이 하는 거는 몰랐어요. 하는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주 하시는지는 몰랐어요.
0: 자주 해요.
2: 뭐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0: 네. 그건 얘기할 수 없어요.
2: 궁금해.
0: 거의 매주 언급이 나옵니다.
2: 그래요? 네,
0: 휘준 아나운서 뒤에 이제
2: 맞아요.
0: 형들이니까
2: 맞아요.
0: 뒤에 얘기를 하는데 뭐 민기 총장님은 결국은 이제 앞에
2: 네.
0: 이야기는 이제 비밀로 하고
2: 네.
0: 뒤에는 참 아낀다.
2: 그럼
0: 마무리를 합니다.
2: 너무 궁금하다. 근데 막상 만나잖아요? 그러면 막 수줍어 하셔요. 이 형님들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셔서 그런지
0: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2: 여기 뒤에 또
0: 민기 총장님은
2: 네.
0: 스타라서 그래요.
2: 스타라서?
0: 네, 스타라서.
2: 약간 이렇게 멀리 하시는구나.
0: 이제 싹 말하고
2: 네.
0: 밖에 나가면 약간 수줍고
2: 이렇게
0: 또 온 데면 싹 하고
2: 연예인이네. 연예인 스타라서. 스타
0: 이해해 주시고
2: 네, 연예인
0: 김연수님이 또 무서운 얘기
2: 네.
0: 허안나님도 좋아한다. 안나 형님도 계시네요.
2: 안나 형님 네 사양합니다. 사랑이
0: 아니고
2: 사양.
0: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나타날 텐데.
2: 무서워요.
0: 실제로 무섭죠.
2: 네. 같은 동네 살거든요. 혹시나 그래요? 마주칠까봐 그 아파트를 자꾸 보게 돼요. 건너편의 아파트거든요.
0: 조심해요.
2: 예. 너무 무서워.
0: 오늘 언어 유희 이제 시작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네. 우리가 복습한 날이네요.
2: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신지 또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볍게 한번 풀어보면서 함께 해주세요.
0: 문제가 두 문제밖에 없을 것 같은데.
2: 그렇죠. 오늘 쉬어가지고. 그렇죠.
0: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어려워요.
2: 그렇습니다.
0: 솔직히 어려워요. 예. 얼마나 맞히실지 기대하면서 복습 네. 가볼까요?
2: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효자 휘돌이 어머니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1번 꽃봉 오리보다 더 아름다우세요. 2번 꽃봉 우리보다 더 아름다우세요.

0: 나오세요.
1: 꽃봉 오리와 우리.
2: 꽃봉 오리가 맞을까요? 우리가 맞을까요?
0: 보내주세요.
2: 옳은 표현 어떤 건지 여러분들 샵 8000번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 네. 미니가 있고요. 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네.
2: 열심히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은 정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수키님이 저요 저요 정답 저요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고
0: 아, 감사합니다.
2: 장진희님 김보연 네. 전보연님 네. 정문주님 네. 뭐 전부 다 정답이에요.
0: 그래요?
2: 예, 임성재 임성자님
0: 네.
2: 모두 정답.
0: 연휴가 껴있어서 좀 걱정했거든요. 안 들으셨을까봐.
2: 이 문제는 그래도
0: 네.
2: 두 문제에 비해
0: 아,
2: 예,
0: 일단 가볼까요?
2: 쉬운
0: 그러면?
2: 편이라
0: 이거 가겠습니다.
2: 가시죠.
0: 정답은 1번 꽃봉 오리가 맞습니다. 꽃봉 오리 꽃이 피기 전
2: 네. 다 맞히셨네요.
0: 감사합니다. 망울이 맺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카네이션처럼 꽃을 말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인데요. 봉우리는 있는 말이긴 하죠. 산봉우리 산이나 언덕처럼 뾰족하게 솟은 부분을 뜻합니다. 정리하면 꽃에는 봉오리고요. 산은 봉우리 이렇게 구분해서 꼭 써주세요.
2: 문자를 보니까
0: 네
2: 오답이 무려 7분 계시네요.
0: 아 왜 그래요? 왜?
2: 왜?
0: 왜 그런데 왜?
2: 오리
0: 아, 진짜.
2: 하지만 두 번째 문제에 걱정됩니다.
0: 네
2: 어려워요.
0: 안나 형님한테 이른다.
2: 안나 씨는 퀴즈 아나운서만 무서워요.
0: 아 그런 거예요?
2: 네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0: 아 그렇구나. 오케이.
2: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수영 강습에 처음 나간 태순이 물에 들어가자마자 허우적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아직 물이 1번 익숙치 않아서요. 2번 익숙지 않아서요.
2: 아 여기 어려워.
0: 익숙치인지 익숙지인지
2: 예.
0: 보내주세요 여러분.
2: 제가 진짜 힘만 있으면 이거 다 예외 없이
0: 에.
2: 하나의 문법으로 다 에. 바꾸고 싶은데
0: 에.
2: 아 이거 어려웠어. 근데 오늘 에. 반반퀴 청취자는 마치셨습니다. 아 익숙치가 맞을까요? 익숙지가 맞을까요?
0: 이거 정말 솔직히 어려운 문제예요.
2: 솔직히 어려워요. 네.
0: 테디가 화가 나면 그날은 어려운 날이에요.
2: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설득이 안 돼.
0: 좀 어려웠어요.
2: 하지만 외워야 되는. 예.
0: 보내주세요. 좀 어떤가요 반응?
2: 아 여러분들 그래도
0: 네.
2: 우리 청취자들은 진짜 모범생들.
0: 아 그래요?
2: 심지어 우등생들.
0: 오.
2: 정답 다 보내주고 계십니다.
0: 아 너무 좋다.
2: 미니는 정말 훌륭하다.
0: 문자.
2: 본인의 이름이 나와서 그런가.
0: 문자도.
2: 네. 아 새싹 문자.
0: 아 새싹인데.
2: 처음으로 8820번님이 처음으로 보냈는데.
0: 네 8820.
2: 예
0: 네.
2: 오답이에요.
0: 아. 뭐라고
2: 20번님 네,
0: 뭐라고 보냈어요? 뭐라고?
2: 익숙치.
0: 정답
2: 발표해 주시죠.
0: 자, 정답은 2번 익숙 아, 지가 맞아요. 지.
2: 지예요, 지.
0: 익숙지 않다가 맞습니다. 익숙지는 익숙하지의 줄임말이고요. 자, 이게 좀 어려워요. 설명드릴게요.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는 하가 줄어서 익숙지로 써야 합니다.
2: 이게 설득이 안 되잖아.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0: 근데 네. 또 치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간단치 않다, 만만치 않다. 이건 또 치잖아요. 이거는 앞에가 모음이거나 받침 나라 마음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일 때는 또 이게 또 치가 돼요. 어렵죠? 그냥 외워.
2: 나라 마음을 외울 게 아니고
0: 네.
2: 기읍 디귿 비읍. 받침이 앞에 있다. 그럼 지로 발음해요.
0: 그렇죠. 하가 줄어서 이제 예. 익숙 지가 되는 거예요.
2: 그렇습니다.
0: 네.
2: 아 어려워. 아무래도 굳이 이렇게 지를 써야 되나?
0: 익숙 지. 이게 그냥, 제일 어려워. 제가 볼 때 생각해서.
2: 치로 그냥 하지. 왜냐면 이 뜻이 네.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문법이 그렇다.
0: 네.
2: 라고 외워야 되는 것들은 조금 제가 약간 이렇게 청개구리
0: 네.
2: 예, 합니다.
0: 이해합니다.
2: 유지인 님이 묵은 지 아니고 익숙지로 외웠어요.
0: 역시
2: 아, 제가 묵은지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외웠네요.
0: 역시 음식으로 외워야
2: 감사합니다.
0: 뭐든지
2: 예. 네. 휴진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0: 네.
2: 조심해요.
0: 왜요?
2: 거리에서
0: 안나씨
2: 만나야지.
0: 그 동네 거리
2: 예.
0: 위험한 거리
2: 성시경 거리에서
0: 네가 없는 거리
2: 안나 없는 거리에는 자 내일 만나요. 안녕
0: 안녕.

0: 성시경 거리에서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소연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볼 거예요. 어제 코스피 지수 꿈의 7000피 넘었습니다. 와, 무려 한 달 새 46%가 급등을 했어요. 관련 소식 신나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4부 굿모닝 베이스볼 MBC 김나진 캐스터와 함께 할 거고요. 올해 어린이날 10개 구단 체제 이후 두 번째 전구장 매진 달성을 했습니다. 생생한 프로야구 이야기 이것도 기분 좋게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쉐보레, 정식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IS동서,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과 함께합니다.
1: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땡큐래.

0: 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렛츠

0: 넘어 크리비아.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8시 17분 16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오늘 야구 팬들 옷차림도 지역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는데요. 서울에서는 바람막이 있으면 좋고요. 대구에서는 반소매 차림도 괜찮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북쪽에서 비구름이 지나면서 중부지방과 전북 서부지역으로는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고요. 반면에 남부지방은 막다가 저녁부터 흐려지겠고 영남지역의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구가 27도, 광주 24도가 예상되고요. 영서지역은 내일도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소연 기자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이제 목소리가 예, 온전히 돌아오셔가지고. 근데 코가 좀
1: 상큼하죠? 아, 이거 알러지 때문에 코가루. 아, 정말
0: 봄철은 정말
1: 봄마다 정말.
0: 아,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면은 먼지가 아니라 꽃가루 때문에.
1: 맞아요.
0: 옷이 약간 노래지.
1: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0: 조심하셔야 돼요.
1: 아, 예. 그러니까요. 다들 조심.
0: 자, 이제 뭐 이 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키워드 바로 가봅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7000시대, 두 번째 키워드는 쿠팡 역대급 손실, 마지막 키워드 이란 공격설 부인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7000시대입니다.
0: 코스피 7000시대가 열렸습니다.
1: 네, 어린이날 하루 쉬었던 코스피죠. 어제 장 열리자마자 7000을 넘어서더니 7300까지 도달했습니다. 장중 한때 7400까지 내달렸다가 종가는 7384,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어제 하루만 6.4% 447포인트 올랐는데요. 역대 두 번째 상승폭이라고 해요.
0: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10% 넘게 올랐어요.
1: 네, 삼성전자는 14% 급등하며 사상 첫 26만 전자를 달성했고요. 와. SK하이닉스도 10% 넘게 오르면서 사상 첫 160만 고지에 올랐습니다. 개장 6분 만에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매수세가 거셌는데요. 기관과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3조 1000억 원을 쓸어 담았습니다. 와. 이 역시 역대 두 번째 규모라고 해요. 전문가들도 외국인이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코스피 현물을 사들인 게 매수세의 주요 동력이라고

0: 분석했습니다.
1: 예, 지난 1년 뭐 코스피 앞자리 수시로 바뀌었어요.
0: 네. 언 1년 동안 무려 5번 바뀌었습니다. 시계를 좀 돌려볼까요? 지난해 4월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른바 관세 전쟁을 선포하자 그 여파로 코스피 2290대에 찍었지만요.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6월 3000대로 올라섰고 넉 달 뒤인 지난해 10월 4000을 넘겼습니다.
1: 그리고 올해 5000을 돌파했죠. 네.
0: 그렇습니다. 올해 초 5000 그리고 이란 전쟁 직전 6000선 돌파했는데 전쟁 발발 후 5000대로 다시 떨어졌죠.
1: 예.
0: 전쟁 시작한 지 두 달 넘어가고 있는데요. 꾸준히 상승세 이어가던 코스피 결국 어제 7000에 도달한 겁니다. 코스피 수익률 지난해 76%였는데요. 올해 불과 5달 만에 75% 넘어서면서 2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야, 수출액도 역대 최대치라고요?
0: 네, 올 1분기 우리 수출액 2,199억 달러 역대 최대치입니다.
1: 오.
0: 지난해보다 37% 넘게 증가했는데요. 견인차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AI 붐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호조를 보이면서 반도체로만 석 달 동안 785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1: 예, 영업이익도 상당하네요.
0: 네,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57조 2천억 원, 오. SK하이닉스 37조 6천억 원입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1조 달러 넘겨서 세계 11위로, SK하이닉스는 7,850억 달러로 세계 16위에 올라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가 예전엔 전자제품 부품으로 사용됐지만 이젠 AI의 기본 인프라로 사용되면서 그 가치가 더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이른바 빅테크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반도체가 AI 시대의 필수재가 되면서 네. 당분간 우리 기업의 호황이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와,
0: 네.
1: 경제 성장률 막 1%도 안 된다, 0%대다 그랬는데.
0: 성장률은 좀 지켜봐야죠.
1: 아, 이게 왠지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요.
0: 기대감을 가지고.
1: 예. 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쿠팡 역대급 손실입니다.
1: 이런 가운데 쿠팡은 역대급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던 쿠팡인데요.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지난 1분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영업 손실이 약 3,500억 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52%에 달합니다. 매출은 12조 4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 성장한 건데요. 성장률이 한 자릿수를 보인 건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지난 2021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1: 예, 쿠팡 측은 이 엄청난 적자의 이유로 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 비용을 지목을 했네요.
0: 네, 약 3,30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은 지난 1월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했는데요. 여기에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나빠졌던 겁니다. 여기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손실이 커졌는데요.
1: 예, 그런데 쿠팡 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빠져나간 회원 수를 상당 부분 회복했다고 밝혔어요.
0: 네, 쿠팡 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줄어든 회원 수의 약 80%를 이미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탈퇴한 고객들의 재가입에 신규 회원도 늘었던 건데요. 최근 공정위가 쿠팡 총수로 규정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떠났던 고객 중 대다수가 돌아와 사고 이전의 지출 수준을 재개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1: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0: 네, 경찰 지난 1월 대규모의 쿠팡 수사 전담팀을 꾸렸죠. 80명 넘는 인원이 투입됐는데요. 하지만 넉 달째 눈에 띄는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 우선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으로 지목된 쿠팡의 전 직원, 그 신병도 확보하지 못했고요. 헤럴드 로저스 대표를 두 차례 조사했지만 이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도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한 게 다고요. 경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는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 예. 네, 그런데 최근에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네. 주미 한국 대사관에 쿠팡을 차별하지 말라라며 네. 연명 서한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0: 네, 그랬죠. 미국 공화당 의원 50여 명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멈추라며 강경화 주미 대사 앞으로 연명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에 대해 강경화 대사가 답신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강 대사가 쿠팡에 대한

0: 우리 정부의 조치는 국내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차별적이지 않게 공정하게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답신을 연명서한을 보낸 의원들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0: 어마어마하죠. 네.
1: 예, 응당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이란 공격설 부인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우리 선박 한 척에 화재가 이제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거든요.
0: 네, 어제 전해드렸죠. 우리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남우호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데 현재 시각 지난 4일 화재가 발생하면서 피격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선박이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열에서 벗어나 단독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1: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이제 사실이 아니죠.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남우호가 독자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요. 남우호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재개되기를 기다리면서 별다른 움직임 없이 다른 배들과 마찬가지로 대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남우호가 공격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 역시 아직 단정하긴 이르다고 하는데요.
1: 단정했으면 좋겠는데 피격이 아닐 가능성 배제할 수
0: 없습니다.
1: 없죠?
0: 네. 네네, 그렇습니다. 파공이라고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배에 구멍이 뚫려 물이 새어들어오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HMM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남우호에서 외부 충격의 흔적인 이 파공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피격이 아직 확실치 않아서 조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1: 예, 피격이 아닌 걸로 단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0: 네네네.
1: 깜짝 놀라셨던 것 같은데. 이란도 남우호 화재에는 이란과 관련이 없다고 이제 적극 부인을 했죠.
0: 네, 이란 국영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이란을 공격 배후로 지목했다고 반박했고요. 주한 이란 대사관도 이란군이 개입했던 어떤 주장도 단호히 거부하며 전면 부인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 휴.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0: 네.
1: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은요.
0: 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는 지지부진한데 쿠팡은 벌써 회복을 말하고 있네요. 오늘의 핵심 한 줄, 쿠팡만 회복, 피해 회복은 언제쯤입니다.
1: 마음이 상처가 큰데. 정성희님이 오늘도 코스피 오를 것 같아요. 오예. 이거 또 너무 이렇게 하면
0: 부럽다.
1: 이렇게 하면 또 마음 상할 수도 있어. 어쩔지 몰라요. 또 볼까요? 반응 소개해 주시죠.
0: 윤영주님이 한편으로는 코스피가 너무 오르니까 갑자기 폭락할까봐 무서워요.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전해주셨네요.
1: 단기적으로 보면 너무 오르락 내리락이 크니까 무서울
0: 그렇죠.
1: 수 있는데
0: 꾸준히 상승세 이어가기를
1: 멀리 보면 긍정적이니까 희망을 가져보죠. 양수연 기자님 고생하셨어요.
0: 네,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저희는 광고 듣고요.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로 돌아옵니다.
2: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방수.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2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과 동진천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YB와 경서의 개막 축하 콘서트 등 매일 펼쳐지는 특별한 공연, 맵부심 푸드파이터 대회, 빨간맛 치어리더 대회 등 다채롭게 펼쳐지는 이벤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채희 리포터.
4: 네, 지금 혹시 대구에서 구미 김천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 경부고속도로 이용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때문에 꽉 밀려 있습니다. 70 물류나들목 앞에 부산 방향

방향으로 가던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반대편 서울 방향으로 넘어가면서 3차로까지 다 막고 서 있습니다. 부산 방향은 1차로, 서울 방향은 1, 2, 3차로가 다 막혀 있어서 갓길로만 통행이 겨우 되는 데다가 뒤쪽으로 지금 금호나들목에도 또 다른 사고가 있기 때문에 팔달교 지나 금호나들목부터 70물류나들목까지 10km 이상 정체가 심합니다. 중앙고속도로가 7곳까지 4km 정체라는 점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으로 영동대교 가기 전 1차로에 사고 있고요. 내부순환로는 성산 방향으로 홍은동 빠지는 램프 구간에 추돌사고 있어서 각 구간들도 정체 심합니다. 신채입니다.

0: 볼수록 기분 좋은 아이들의 미소, 더할 나위 없는 날씨 속 맛있는 공기, 시원하게 울려 퍼지는 함성 소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맞닿으며 터지는 감각들. 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야구와 함께 오늘도 달려보시죠. 안녕하세요. MBC 김나진 아나운서입니다.
1: 네. 2026 굿모닝 베이스볼 김나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기분 좋은 날씨. 날씨 진짜 환상이에요.
2: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진짜.
0: 그래서 테디는 아침부터 선글라스.
1: 저는 뭐 사실 이게 도수 있는 건데.
0: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예. 도수 있는 거.
1: 도수 있는 거예요. 예. 제 눈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도수가 너무 진해서.
0: 그런 건가요?
1: 생글 넣었습니다 제가. 멋이 아닙니다.
0: 근데 멋있어요.
1: 감사합니다. 요즘 뭐 야구 중계를 보면 네. 어린이 팬들이 그래도 어제 어린이날에 그런지 많이 이제 잡혔고.
0: 그렇죠.
1: 실제로 어린이들도 많이 가죠.
0: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엄청나게 오세요.
1: 아이들이 야구장 가는 걸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보면 제가 야구 중계하러 갈 때 야구장에 한 서너 시간 전에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벌써 와 있어요. 와서 이제 아빠랑 캐치볼 하고 엄마랑 공 막 던지고 장난치고 형제들하고 남매들하고 막 이러거든요.
1: 예.
0: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한 30년쯤 전이죠.
1: 예.
0: 아빠랑 이제 캐치볼 하면서 어린이날에 글러브 선물 받은 거 있어요. 그래서 그 글러브에 아빠한테 선물 받았어요 하고 써놓고 지금도 저 장롱에 보관하고 있어요.
1: 진짜.
0: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 남는 추억이 되는 거죠.
1: 그렇네.
0: 너무 좋은.
1: 예,
0: 네.
1: 한 조각 추억이 또 야구와 함께 있는 어린이들이 진짜 많아요.
0: 맞아요. 예.
1: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가니까 이제 야구푸드 야푸.
0: 야푸.
1: 돗자리 펴고 야푸 즐기는 모습 많이 보이는데.
0: 맞아요. 예.
1: 혹시 야푸 즐기시나요?
0: 저는 이제 그 일로 가니까 주로 군의식당. 예, 군의식당.
1: 그러니까 속상하네.
0: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데 그 작년에 나 혼자 산다 촬영할 때 처음 거의 처음이었어요.
1: 예.
0: 이제 직장인 야구 중계 한 이후로는. 그때 이제 수원 만두 먹었는데 유명하다는 그 만두 먹었는데
1: 만두 통닭 유명하잖아요.
0: 통닭도 유명하고.
1: 통닭도 유명하고.
0: 역시 일 안 하고 놀면서 먹으면서 보는 게 최고다. 이게 진정한
1: 맞아요.
0: 맛이다. 네. 이게 딱 느껴졌어요.
1: 맞아. 지금 보니까 뭐 잠실에 김치말이 국수 있고, 인천에 크림새우.
0: 그러니까 이게 보기만 했지.
1: 대전에는 떡볶이.
0: 예. 이건 냄새만 맡아봤어.
1: 광주에 이제 야구공빵.
0: 그러니까 이거 다 얘기만 들었던 거.
1: 이런 게 딱 있는데. 예.
0: 근데 이거 진짜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메이저리그 그 야구장, 뭐 일본 야구장. 그러니까 뭐 야구 제일 잘하는 나라 미국, 일본, 우리 뭐 이런데. 대만은 못 가봤습니다만 여기에 먹거리 다 먹어봤거든요.
1: 예.
0: KBO가 1등이에요.
1: 1등이죠.
0: 우리가 1등이에요.
1: 우리는 가서 식사하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가서 이제 맥주 마시는 안주류고.
0: 맞네.
1: 우리는 가서 식사하잖아요.
0: 예. 그 개념으로는 제가 접근을 못 해봤는데.
1: 저는 꼭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 저는.
0: 그러네요. 예.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맛있고 냄새가 일단 끝내주는데 전 세계 넘버 원이다.

0: 아 넘버 원.
1: 이거는 자부합니다 정말.
2: 저도요. 예. 그만큼 예, 이 잘 드시고 또 응원도 최고로 잘합니다. 열정적으로 해요.
1: 그러니까 해야죠. 이게 K 문화가 이제 수출되고 있잖아요. 아 이런 응원 문화가 있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그라운드에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쫙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그 야구 관련 굿즈는 다 하나씩 들고 계시고 그치, 그 유니폼을 하나씩 다 아, 입고 계시고 예. 그리고 어린 아이부터 그 뭐 이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히로애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복합 뭔가 이제 복합 문화 엔터테인 같은 성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2: 진짜
1: 야구장에.
2: 맞아요.
1: 네. 그래서 제가 오프닝도 이렇게 약간 그 화만 빼면 좋은 테디가 자주 말씀하시는 화만 싹 드러내면 어, 모든 게 다 좋게 좋은 야구장이 되고
2: 있습니다. 네, 그렇게 화가 또 들어가야 또 맛이 그게 약간 소금 같은 것 같아.
1: 아 그런가요?
2: 간이 또 되잖아요.
1: 하긴 또
2: 예, 너무 요새 화나는
1: 그러네요.
2: 몇몇은 좀 있지만
1: 예, 가끔은 예.
2: 가끔 화내면서 또 가야... 아, 자 굿모닝 베이스볼 예, 예, 예. 저희는 이제 화 없이 갑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1: 네.
2: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간 MVP 마음속에 주간 MVP 뽑아주십시오. 지난 한 주 활약했던 선수의 이름 이유와 함께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샷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사연이 소개되시면요 모든 분들 다 야구 볼 때 더 맛있는 홈런 과자 바로 쏩니다. 바로. 아. 한 주간 KBO 프로야구 이슈 이제 하나씩 짚어주시죠.
1: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잠실의 마지막 어린이날 시리즈. 이 지금 어린이날 시리즈 이제 화수 목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 예.
1: 어린이날이었잖아요.
2: 예.
1: 그래서 이제 전국 다섯 개 구장이 모두 매진이 됐습니다. 이게
2: 대단해.
1: 예, 그러니까요. 예, 10개 구단 체제 이후에 두 번째 전구장 매진이고요. 11년 만에 어린이날 전구장 매진이에요. 아, 야구가 정말 인기가 있구나.
2: 진짜. 그리고 아이들이 가기 싫어하면 여기 차지가 않잖아요. 어린이날
1: 그렇죠.
2: 특히.
1: 그렇죠, 그렇죠.
2: 잘 되던데도 어린이날 텅텅 비는 데 많단 말이에요.
1: 아, 맞아.
2: 야구장은 달라.
1: 예, 그게 이게 테디 콘서트장하고 야구장 두 개가 딱 유일합니다. 이제 야구장이 가득 차 있는 곳.
2: 아이들아, 발라드 좀 들어라.
1: 아, 근데 왜 11년 만이냐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인기가 예. 이렇게 많았는데. 근데 최근 2년 동안 좀 비가 많이 왔거든요.
2: 아,
1: 저도 재작년 어린이날 경기는 갔는데 이제 그냥 돌아왔거든요.
2: 날씨 탓이 있었다. 네, 맞다, 맞다.
1: 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집에 어린이가 있어서 이제 어린이 그 어린이는 좋아하긴 했지만 뭐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야구의 인기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이날 수원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KT 롯데 경기 중계를 했는데 KT가요 이제 보통 이제 홈 팬들의 어린이만 챙기거든요.
2: 네.
1: 근데 이제 원정 팬 롯데 어린이들도 챙겨서 이제 그라운드 다 밟게 하고. KT가 이런 걸 잘해요.
2: 아 잘한다.
1: 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2: 있네.
1: 네, 굉장히 훈훈하고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 요 어린이날만큼은 이런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 너무 좋네, 너무 좋네.
1: 예. 그런데 제가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 그러니까요. 걸렸어 마음에.
1: 네.
2: 왜요? 왜? 이제
1: 그 잠실에서는 매년 어린이날 이제 리그 최고의 라이벌 LG 두산이 맞붙는데,
2: 그렇죠.
1: 올해 마지막으로. 잠실 야구장이 철거가 돼서
2: 아 올해군요. 예.
1: 지금의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지는 이제 어린이날 시리즈가 마지막인 거죠. 이제 2032년 목표로 잠실 돔구장이 착공에 들어가고요. 이제 그 사이에 홈구장 잃은 두산 LG는 옆에 이제 종합운동장에 임시 거처 지금 마련 중입니다.
2: 네.
1: 저희 MBC 선데이 베이스볼 중계할 땐 드론이 여러 개가 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삽뜨는 걸 저희가 이렇게 봤거든요.
2: 예.
1: 딱 열심히 고르고 있어요. 임시 거처. 그래서 이제 야구장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가 작년에 개장을 했고 창원에도 2019년 뭐 대구, 광주 그리고 여기 2010년대였고요.
2: 예.
1: 이제 2028년에 이제 청라돔 시대를 SSG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좋다.
1: 잠실구장 끝나면 그러니까 이제 뭐 부산하고 수원 정도만 20세기의 야구장으로 남게 돼요.
2: 아, 좀 역사 있는 야구장이 되네요.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올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요 잠실 야구장에 대한 모든 순간이 저는 소중하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이게 뭐 야구가 아니더라도
2: 예.
1: 그 잠실 야구장 관련해서 뭐 추억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2: 저도 예. 있어요. 저도 사실은 예. 울산이라 야구 경기 보는 게 익숙치 않았거든요. 이제 가수 되고 이제 서울 왔더니 야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갔던 데가 잠실 잠실이었어요. 잠실
1: 맞다. 친구분들 많다고 하셨죠.
2: 예. 예. 그래서 잠실 가서 제가 어마어마하게 야프 먹으면서. 아, 야구 이런 맛이구나. 아, 느꼈던 게 엊그제 같은데.
1: 그러니까요.
2: 예. 이제 마지막 이제 철거를 하는군요.
1: 예, 그래서 테디처럼 그런 아련한 추억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올해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잠실 야구장 가서 거닐어 보시고 마지막 추억을 좀 곱씹어 보는 거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0: 저는 이게 좀 그냥 남겨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1: 맞아,
0: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뭐 100년이 훌쩍 넘는 경기장도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뭐 결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이별을 이제 준비하는 건데.
1: 예. 예.
0: 좀 한 번쯤 그 추억들 잘 되새김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그런 매듭을 짓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돔구장. 아, 노을 보고 뭐 이런 것들 조금. 근데 돔 열어줄라나?
0: 그러네.
1: 아, 모르겠네.
0: 네, 열리는 구장도 메이저리가 많은데 열리면 좋을 텐데.
1: 열리는 동구장이었으면 좋겠다.
0: 네, 그게 좀 어려우니까 좀 또
1: 안 열리면 또 이런 추억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네. 꼭 올해 즐기시길 바라고요.
0: 네.
1: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부상주의보입니다. 부상 악령에 좀 시달리고 있어요.
1: 아, 참 괴로워요.
0: 네, KBO 리그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뭐 상하위 팀들 할 것 없이 부상 선수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니까 최고 선두 달리는 KT도 최고의 3루수죠. 뭐 허경민 선수라든가 국가대표 괴물타자 안현민 선수들 포함해서 선수들 많이 부상을 당하고 있고요. 그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뭐 LG의 보물을 넘어서 이제 국가대표의 보물이라고 하는 문보경 선수가 그 어린이날 경기였어요. 이제 공 밟으면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발목 쪽 부상.
1: 네네.
0: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그 화면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아주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서.
1: 다행이다. 너무
0: 정말
1: 다행이다.
0: 예. 뭐 LG 트윈스는 뭐 그 최원영 선수도 그렇고 이미 마무리 투수가 부상으로 시즌 중에 돌아오지 못하는데 최고의 타자까지 이렇게 부상을 당했고요. SSG도 뭐 선발 에이스 투수 화이트 선수에다가 이제 홈런 때려내는 거포로 거듭나고 있는 뭐 고명준 선수 이런 선수들이 계속 부상을 당하고
1: 아이고.
0: 있고. 4위 삼성이 좀 나아지고 있어요. 다행히 구자욱 선수 주장이 돌아왔고 뭐 내야의 김영웅 이재현 이런 선수들이 이제 이달에 차례대로 돌아옵니다.
1: 아, 복귀하는군요.
0: 예,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데 전체적으로 너무 많아요. 예. 특히나 이제 하나는 정말 좋은 선발 투수 문동주 선수를 잃었어요. 이 어깨 수술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1: 아이고. 예. 그 마음 진짜 본인이 제일 아프지.
0: 그러니까.
1: 솔직히. 예. 예.
0: 뭐 저희도 테디도 그렇고 목이 이렇게 막 아프면 막 성대결절 이러면 하늘이 예. 무너지잖아요.
1: 무너지죠. 진짜 무너져요.
0: 예. 저도 한번 걸려 봤고 아마 가수분들도 많이 그럴 텐데.
1: 예.
0: 문동주 선수가 펑펑 울면서 류현진 선수와도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좀 건강하게 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프로 선수들이 부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10년 전쯤에 제가 메이저리그 취재를 갔었는데 추신수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네, 그만큼 늘 따라다니는 일이고 사실 그렇다고 프로 선수가 부상을 피한다고 뭐 경기장에서 뭐 소극적으로 임하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1: 그럴 수 없죠. 네.
0: 그래서 참 보는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팬들이 사랑하는 선수들이 좀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그라운드에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부상 소식 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데 우리 선수들 무엇보다 건강한 야구 예 응원합니다.
0: 예.
1: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여러분의 신 스틸러는 네. 아, 이제 그 KBO에서 그 월간 신 스틸러상 후보를 늘 선정을 하고 발표를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투표를 했고 어제 KBO SNS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1: 예.
0: 그 대망의 수상자는 너무 멋있는 장면이었는데 삼성의 박승규 선수였습니다.
1: 박승규 선수.
0: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지난달 10일이었거든요. 근데 테디도 사이클링 히트 아시잖아요.
1: 예.
0: 한 경기에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까지 다 치는
1: 거예요.
0: 히퍼 더 사이클 혹은 사이클링 히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박승규 선수가 1회 3루타 치고 1루타 단타 치고 그리고 5회 이제 홈런 쳤어요. 그럼 2루타가 남았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제 4대4 동점 상황에서 장타를 치고서 2루타를 치는 줄 알았는데 내친 김에 그냥 3루까지 다 달려버렸습니다.
1: 와.
0: 코치는 기록이니까 저쪽 말리는 게 보였어요. 야 뛰지마 너 2루타만 있으면 사이클링 히트야 히포 더 사이클이야 이런 상황이었는데 박승규 선수는 뭐야 그게 뭐 중요해 팀이 중요하지 이러면서 그냥 한 베이스가 중요하니까 또 4대4 동점 상황에서 7대4 석점 차 이거 모르는 경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개인의 기록보다는 팀을 위하는 베이스러닝 3루까지 그냥 내달렸어요.
1: 아 팬들 미치지 이러면.
0: 그렇죠.
1: 아.